0: 네, 초성 퀴즈의 정답은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쉽게 맞춰주셨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이게 빌딩 사이에 피어난 장미도 어울릴 것 같은데 순 우리말 제목으로 영케이의 속은 모르지만 근데 오히려 묘하게 건물 이러니까 더 머리에는 잘 남는 것 같습니다. 8066님이 우리 딸이 예중 입시 준비할 때 차에만 타면 듣던 노래인데 사실 듣고 있으면 눈물이 흐르는 곡입니다. 그래서 예중 합격해서 잘 다니고 있다고. 네. 저는 러닝할 때 듣는 플리에 담긴 노래라 초성 보자마자 알았어요. 들으면서 악착같이 달립니다. 4720님. 자, 이두 분을 비롯한 10분께 보리차 세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키읔 선물 3종 세트, 어제 말씀드린 키읔 커피와 수제 쿠키, 선크림, 스킨케어 세트 받으실 한국어 공부하는 일본 친구가 가사가 거의 다 한국어고 의미가 있어서 좋다고 추천해줘서 알게 됐는데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빌딩 사이가 아니라 건물 사이예요. 유난히 지친 퇴근길에 들으면 큰 힘이 되는 노래라고 3298님 키읔 선물 세트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자,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광고 듣고 5월 15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이어드립니다.
1: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0: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7: 밥알 찹쌀떡의 원조.
8: 100년 앞변.
7: 첨가물 없이 건강한.
8: 100년 앞변.
7: 30년 전통.
8: 100년 앞변.
7: 떡 선물 세트는.
8: 100년 앞변.
7: 1588-5678.
9: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0: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11: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10: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3: 싱크볼 배쳐 싱크볼 배쳐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배쳐 싱크볼.
1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3: 백조 싱크.
14: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 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 루베리.
15: 5월 16일부터 17일 충남 공주 금강 리버마켓에서 열리는 케이블 루베리 축제로 놀러오세요.
14: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 루베리.
15: 사단법인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

네. 아주 그냥 여유가 뭐랄까? 예. 그 수위가 아주 넘실대는 데이빗 리 로스. 벤 헤일런의 팬이라면 잊을 수 없는 이름이죠. 근데 이렇게 뭔가 락커인데 이런 스윙 재즈의 느낌을 너무나 잘 살려준 이게 근데 두 곡의 곡이 합쳐진 거 아셨나요? Just a Gigolo라는 곡과 I Ain't Got Nobody 이두 곡을 처음에 라틴 가수 루이스 프리마라는 사람이 메들리로 이걸 불러봤더니 이게 너무나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가수들이 이 곡을 부를 때는 마치 한 곡처럼 이렇게 부르는데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법상 I haven't got nobody가 맞는 거지만 여기서는 예, I ain't got이 조금 더 감긴다고나 할까요? 예. 또 대표적인 노래가 He ain't happy, he's my brother. 예. 그런 표현들이 팝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자, 오늘은 소녀 강태공, 김세훈 작가님과 함께하는 영화 대사관이 준비된 금요일입니다. 자, 지금부터 네, 문자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마음에 드는 곡 있으시면 위에 하트 표시 눌러주시면 네, 주말에 저희가 3부 첫 곡으로 아티스트 송도 들려드리고요. 자, 그러면 고등학생 딸이 뭘 두고 갔대 가지고 학교에 급하게 다녀오신 156님. 뭘 그냥 두고 간게 아니라 렌즈에 텀블러에 문제집까지 참 깜빡한 게 많기도 해요라고. 뭐 가방 안에다 담겼던 거 아닐까요? 김주원님은 여기 카페예요. 에어컨 틀어놓고 손님을 기다리면서 듣고 있는데 이제 오아이운 정착한 지 40일 정도 됐습니다. 라고 잘 오셨습니다. 예. 그동안 어느 주파수에 맞춰져 있으셨던지 어쨌든 저희 MBC FM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김주원님 신청곡 아이유의 노래 들려드립니다. 무릎.

네, 이창섭의 우리들의 동화, 아이유의 무릎에 이어드렸습니다. 8321님이 새로 산 소파가 아침 일찍 배송 온 데서 강제로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구 배치와 청소까지 싹 끝내고 새 소파에 기대 앉아서 우리 상대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라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부지런히 진짜 아침부터 고생하셨고요. 자, 그럼 음악은 그린데이의 노래입니다. 아주 제목이 부서진 마음의 거리, Boulevard of Broken Dreams입니다.

0: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2026년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이 2026년 5월 11일부터 전라남도 내 8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태풍, 홍수 등 풍수에 따른 주민 대피 및 수습 복구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국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훈련은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
1: 좋다!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 얼쑤 신난다!
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전국 탑지구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5: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N's 마이클 잭슨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 마이클. 네, 지금 흥행이 엄청난 기록들을 또 세우고 있죠. 네, 더불어 빌보드 차트가 들썩이기 시작했는데요. 이 잭슨의 히트곡과 앨범이 빌보드 주요 차트 상위권을 다시 휩쓸고 있습니다. 핫백 차트만 해도 빌리진, 비딧, 휴먼 네이처,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 이렇게 네 곡이 올라가 있고요. 앨범 차트도 네, 정말 전설의 앨범 정규 6집 드릴러 이게 빌보드 200 차트 7위에서 5위로 한 계단, 두 계단 올랐고 베스트 앨범인 넘버원즈는 13위에서 6위로 뛰어올라 마이클 잭슨의 앨범 두 장이 지금 탑10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한 곡을 사실 고르기가 너무 어렵죠. 그냥 예 앨범을 고르라고 해도 힘들 만큼 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마이클 잭슨의 곡은 어떤 곡인지 어떤 앨범인지 새삼 궁금해집니다. 최근 들어서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유럽연합도 그 대열에

보안 문제까지 걸려 있어서 시스템 도입까지 꽤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1년 동안 한 나라에서 일을 하거나 또 여행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워킹 홀리데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일본, 호주, 캐나다, 영국을 비롯한 28개 국가와 요 워킹 홀리데이 협정을 맺고 있는데요. 어제 한국, 핀란드 워킹 홀리데이 협정이 체결되어서 이제 북유럽 국가인 핀란드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연간 참여 인원은 협정이 발효된 뒤에 이제 통보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해보시죠. 자, 그럼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를 드릴게요. 핀란드 그러면은 떠오르는 게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단어 자체가 핀란드에서 온 것으로 추운 기후에서 몸을 데워 풀어주는 문화로 오랫동안 발전이 되어 왔죠. 네, 우리나라도 이 문화는 굉장히 깊숙이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데 보통 핀란드 가정집에 있는 그 뜨거운 돌에 물을 끼얹어서 스팀이 생기는 이런 습식 네, 예, 또 건식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요. 예, 뭐 원래 오리지널은 자작나뭇가지로 몸을 두드리기도 하는 게 핀란드식 요것의 어떤 정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너무 쉽죠 오늘. 자, 정답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열려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문자 게시판에 정답 보내주시면 유산균 세트 한 분, 또 보리차 세트 다섯 분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노래는 와, 이 정도 힌트라고? 볼빨간 사춘기입니다. 싸운 날.

야, 이한재 프로듀서의 배려심이 아주 잘 드러난 선곡이었죠. 받침만 빼면은 오늘의 정답입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싸운 날. 받침 빼면 사우나. 이게 핀란드어로 목욕탕이라는 뜻이래요. 예, 목욕이라는 뜻. 자, 우리도 뭐 K사우나, 특히 헐리우드 스타들이 그 LA에 있는 K사우나에서 많이들 놀라고, 예, 아주 몸을 힐링한다. 예전부터 유명한 이야기죠. 자, 정답 맞춰주신 아침 가족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유산균 세트와 보리차 세트 받으실 분들 저희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0854님, 장 보러 갔더니 당근을 너무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상자를 사와서 하루가 멀다 하고 당근 라페, 주스, 마녀 수프를 만들어 먹었는데 아직도 잔뜩 남았어요. 이러다가 말될 것 같아요. 토끼 아니고? 혹시 상디 맛있는 당근 요리 아시면 추천 좀 해주세요. 라고. 제가 나이 들어서 이제 웬만한 건 다 먹을 수 있는데 생당근은 정말 참 접근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얘를 잘 볶으면 그거는 먹을 수 있고 당근으로 국수처럼 해서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도 간만 잘 맞으면 전 당근 특유의 약간의 그 비누 냄새 비슷한 느낌이 조금 힘든데 어쨌든 그 향이 빠지면 잘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야채 스프에 푹 삶아진 당근은 없어서 못 먹죠. 네. 4319님은 어제 남편 회식이 있어서 12시가 넘어서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취했는지 도어락 비밀번호를 10번 넘게 들려서 문 열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아, 피곤해. 아니, 도어락 비밀번호 그럴 수 있죠. 예, 저도 정말 피곤할 때는 매일 누르고 들어가는 거 잘못 누를 때가 있습니다. 예. 3670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그루비 룸, 그리고 크러쉬와 르세라핌의 허윤진이 함께한 Yes or No.

0: BTS의 온이었어요. 네, 이 곡은 8201님이 항상 감사합니다. 생애 첫 문자 보내봅니다 하셨는데 아 감사합니다. 네, 생각나실 때 네, 가끔 들러주시길 바랍니다. 호주 사는 처남이 한국에 와서 안동에 다녀오셨다는 이원호님. 그 유명한 안동 갈비 한턱 쐈고요. 온천 갔다가 조카들 용돈까지 줘서 최고의 남편이자 매형 고모부가 됐습니다. 지갑이 많이 얇아졌는데 또 벌면 되죠 뭐 라고 네, 잘하셨습니다. 네. 1656님은 저 지금 세윤 작가님 기다리다가 급 떠오른 건데요. 상디 혹시 을지로에 있던 명보극장 아세요? 거기 예전에 8관까지 있었거든요. 재수 시절 너무 공부하기 싫을 때 명보극장으로 도망쳐서 영화 쭈루루 예매해서 몇 편씩 보고 집에 가곤 했었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예, 명보극장. 이게 원래는 단관이었어요. 근데 이제 멀티플렉스들 생길 때 보니까 그렇게 8관까지 있었던 건 모르겠고요. 그쪽이 다 이제 뭐 서울극장 해서 대한극장 극장들이 몰려 있는 을지로 명동. 옛날 생각납니다. 네. 1656님의 사연이었어요. 자,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6: 스마트하게 달리고
7: 기름값 걱정 날리고
6: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7: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6: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7: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6: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8: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9: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1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1: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1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9452님, 저는 제빵사인데요. 5월 말부터 다른 지점으로 출근하게 됐어요. 여기가 첫 지점이었어서 기분이 좀 묘합니다. 오, 아주 큰 체인인 그런 제과점에서 일하고 계신 것 같은데, 또 옮기시면 또 좋은 인연들이 기다리고 있으실 테니까, 네, 파이팅입니다. 신청곡 들려드리고 저는 잠시 후 3부에 돌아올게요. 레이첼 야마가타입니다. Be Your Love.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내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자, 드디어 주말권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제 플레이리스트를 쭉 좀 듣다가 아 맞다 이 곡 빌보드 1위까지 차지했었던 빌리 오우션의 캐리비안 퀸. 저는 캐리비안이라는 곳을 캐리비안의 해적 전에 이 노래로 카리브해를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 80년대 어떤 그런 댄서블한 음악의 정점에 서 있는 그런 프로덕션이 느껴지고요. 원래는 트리니다드 토바고라는 곳에서 태어난 분인데 10살 때 영국으로 이주를 해서 80년대 중후반에는 가장 미국에서 인기 있는 가수로 성공한 그런 분이죠. 댄스를 하진 않지만 어떤 정말 서든리라든지 분위기 있는 발라드부터 오늘 이 캐리비안 퀸 같은 이런 곡까지 아 정말 좋은 곡이 너무 많은 그런 가수입니다. 그러면 빌리 오션의 캐리비안 퀸 오늘 생각난 노래로 함께 듣죠.

0: 컨치킨 왔다.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덮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일

0: 네, MBC FM 자정이 되면 FM 영화음악으로 여러분과 만나는 우리 김세훈 작가님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칸느 국제영화제 개막 네. 소식을 바로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1: 네.
0: 올해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집에서 봐야죠.
0: 집에서 앉아서 보겠습니다.
1: 제가 살면서 칸느를 딱 한 번 가본 게 정확히 10년 전이에요.
0: 와, 그래서 가보신 게 어디예요?
1: 근데 2016년에 갔었는데 좀 재밌는 게 2016년에 한국 영화 세 편이 칸느에 갔어요. 이제 네. 좀 주요 영화 세

0: 편이 경쟁 부문에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가 가고
1: 아가씨 때구나.
0: 네, 그리고 비경쟁 부문에 나홍진 감독의 곡성과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이 갔거든요.
1: 와우.
0: 근데 올해 딱 네. 10년 만에 박찬욱 감독이 심사위원장, 나홍진 감독 경쟁 부문, 연상호 감독 비경쟁 부문. 또 그 뭔가... 세 명이 10년 만에 같이 깐에 모였더라고요.
1: 야, 근데 뭔가 재밌어요. 이제 한 등급씩 뭔가 자리가 네. 올라간 듯한 느낌이고.
0: 그래서 그해 2016년에 분위기 되게 좋았죠. 왜냐하면 미드나잇 스크리닝이라고 네. 비경쟁 부문이지만 사람들이 되게 좀 기대하는 영화들을 트는 장르 영화를 트는 섹션에서 나홍진 감독의 곡성과 네.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을 연이어 틀었나 이틀 연속으로 뭐 난리였죠.
1: 그렇죠.
0: 관객들이 환호하고
1: 야. 네.
0: 제가 살면서 들었던 가장 큰 탄식은 부산행에서 마동석 씨가 이제 퇴장할 때 프랑스 관객들이 오 너
1: 아 정말요?
0: 네.
1: 야, 아니 근데
0: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1: 지금 이제 미드나잇 스크리닝에 이번에 나홍진 감독의
0: 아니요 나홍진 감독의 호프는 경쟁 부문이고
1: 아 맞다 그게 네. 경쟁이구나.
0: 그리고 연상호 감독의 군체가 이제 미드나잇 스크리닝이죠.
1: 군체.
0: 네, 다 너무 궁금한 영화들입니다.
1: 아직 우리 세윤 작가님도 군체. 보지 못했던 네. 작품들.
0: 군체는 다음 주에 시사가 잡혀 있고요. 네. 호프는 언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1: 호프가
0: 네.
1: 나홍진 감독님 그러면 워낙 곡성 이외에 지금 이게
0: 그죠
1: 처음이잖아요 메가폰을 잡으신 거는
0: 그죠 네
1: 보통 어느 정도까지 노출이 돼 있나요 지금 알려진
0: 지금
1: 아무도 몰라요
0: 저도 칸 영화제 트레일러 밖엔 저도 본 게 없어요 소문은 엄청 들었는데 네. 영화라는 건 개봉하기 전까지는 소문은 다 소문일 뿐이라
1: 이게 칸 영화제는 또 이게 진짜 아주 몇몇 경우 빼고는
0: 네.
1: 일단 상영작은 안 된다.
0: 그죠?
1: 라는 룰이 있다면서요.
0: 월드 프리미어가 원칙이죠. 월드 프리미어가 원칙이고 그게 사실은 영화제의 힘이고 권위이기도 해요.
1: 아,
0: 전 세계에서 한 번도 튼 적 없는 영화를 우리 영화제에서 튼다가 되게 중요한 지표라 국내에 있는 국제 영화제들도 항상 월드 프리미어가 몇 편인지 그 편수를 꼭 이렇게 앞에 내세우거든요.
1: 아, 부산 영화제도 그렇죠.
0: 예, 예.
1: 그렇군요.
0: 그렇죠.
1: 그래서 호프 그래서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과연 공포 영화의 뒤를 이을 것인지.
0: 일단 SF라고 뭐 소식은 들려오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공개된 클립을 보면 현재 시점이 아닌 것 같은 추측이 나오고 있어서 과거의 어떤 한국을 배경으로 한 뭐 특별한 존재가 나타나서 벌어지는 일 뭐 이 정도로만 알려져 있어요.
1: 진짜 네. 나홍진 감독님은 일단 곡성이 그렇게 잘 될 줄 아셨을까요?
0: 근데 지금 엄청 부담되긴 할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이 호프도 워낙 제작 기간이 길어졌고 제작비도 늘어났고 해서 지금 아마 엄청나게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1: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네. 영화는 네. 오랜만에 영화가 아니라 이제 다큐멘터리 한 편을 소개해 네. 주실 예정인데
0: 바로 이번 주에 마이클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죠.
1: 저는 작가님 덕분에
0: 네.
1: 프리미어 다녀왔습니다.
0: 네. 사운드 아. 좋은 관에서 보셨죠.
1: 아, 원 없이 들었고.
0: 네.
1: 처음에는 처음에 그 배우와의 싱크로율 때문에
0: 네.
1: 좀 뭔가 기우가 있었죠.
0: 근데 보헤미안 랩소디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볼 때 그 초반부에는 프레드 머큐리 아닌데.
1: 아, 근데
0: 라고 생각하다가 점점 프레드 머큐리처럼 보였지 않았나요?
1: 저는 네. 그래도 그 배우는
0: 네.
1: 그래도 처음부터 어느 정도 느낌 있다 이랬는데 네. 마이클은 대처 네. 가능한 인물이 일단 없고요. 제가 그렇게 볼 때.
0: 네.
1: 그 정말 이 배우가 근데 배우의 싱크로율이 중요한 영화가 아니더라고요.
0: 네. 결국에는 그 당시의 퍼포먼스를 지금의 스크린으로 완벽하게 재현한 영화를 보는 기쁨이랄까? 그러니까 관객의 기쁨을 위한 영화이기 때문에
1: 네.
0: 지금 FM 영화마 청취자분들도 개봉 첫날부터 바로 보고 왔다는 분들이 막 사연을 올리고 계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마이클이라는 영화에 관심을 갖고 마이클 잭슨의 이야기를 보고 오신 분들과 앞으로 보러 가실 분들을 위해서 OTT에 올라와 있는 다큐멘터리 중에 지금 딱 챙겨보면 좋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 그렇죠.
0: 마이클 잭슨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 극영화처럼 재미있는 1985년의 어떤 하룻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흥미진진한 다큐멘터리.

0: 를 가져왔습니다.
1: 이게 이제 당연히 마이클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마이클 잭슨이 직접 영화에
0: 나오고 네. 마이클 잭슨이 만든 노래를 네. 수많은 그 당시 슈퍼스타들이 함께 불렀던 하룻밤입니다.
1: 네. 사실 너무 유명하니까 We Are the World라는 네. 곡에 이제 녹음이 되는 현장을
0: 너무 재밌더라고 비하인드가. 네.
1: 근데 저도 보면서 야, 다 아는 이야기 같지만 네. 정말 그 수많은 팝스타들이 한 네. 자리에 모이면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구나.
0: 이따가 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지만 그 스타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것부터가 하나의 거의 장르 영화처럼 전개가 됩니다. 정말 긴박한 스릴러처럼 네. 그 스타들을 모으는 이야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아주 재밌는 다큐멘터리고요. 근데 이게 다큐멘터리고 그래서 제목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목 가운데 세 글자 단어를 맞추는 퀴즈를 드리려고 해요.
1: 그게 더 어려운데요?
0: 네. 팝 역사상 네. 가장 모모한 밤.
1: 네. 가장
0: 땡땡땡 밤.
1: 땡땡땡 밤.
0: 팝 역사상 가장 땡땡땡 밤에서 그 땡땡땅은 무엇인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1: 자, 네. 거의 뭐 거저 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네. 그냥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게 퀴즈인데요. 이 네. 땡땡땡을 생각나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8000번도 열려 있고요. 그리고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뭐 한번 도전해 보시죠. 저희가 소소하게 팝콘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노래는 We Are The World인가요? 아니면
0: 아니요. 힌트송을 더 확실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뮤지컬 영화죠. 위대한 쇼맨에서 네. This Is Me를 골랐습니다. 야. 이 작품과는 상관없지만 네. 제목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까 봐 위대한 네. 쇼맨에서 This Is Me를 골랐습니다.
1: 굉장히 후하십니다. 네. 네. This Is Me 그럼 위대한 쇼맨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서 듣고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 드리죠.

0: 네, 오늘의 영화와는 이 수식어 하나 때문에 들려드린
1: 네.
0: 자,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의 이 제목은
1: 팝 역사상
0: 가장
1: 가장 위대한 밤.
0: 그래서
1: 네.
0: 위대한 쇼맨의
1: 네.
0: This Is Me를 들려드렸고요.
1: 네.
0: 저희가 팝콘 받으실 분들은 저희 미니의 문자 게시판에 네,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아, 이게 진짜 정말 위대한 밤은 맞죠?
1: 사실 We Are the World를 기억하는 세대에게는 We Are the World란 노래를 지금도 그 후렴구는 따라 부를 수 있을 거예요.
0: We are
1: The World, We
0: the
1: are the Children. 이거는 뭐다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노래이지만
0: world.
1: 실제로 그 노래가 어떠한 과정으로 녹음이 되었는지는 사실 저잘 몰랐고요.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모여서 불렀겠지 정도만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단 하룻밤 만에 녹음이 되었다는 것도 저는 사실 이 작품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 과정이 얼마나 드라마틱했는가도 이 작품을 통해서 알게 된 거고요. 이게 2024년 1월 29일에 땡플릭스로 공개가 되었어요. 이게 왜 날짜가 1월 29일이냐면 영화에 담겨 있는 그 하룻밤이 1985년 1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밤에 39주년 즈음에서 이 다큐멘터리를 공개한 거죠.
0: 아, 그러네요.
1: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녹음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닌데 그건 약간 좀 보도 프로그램처럼 제가 그 인터넷에 보니까 1시간 반 정도 이 작품과 비슷한 분량의 다큐가 있더라고요.
0: 아, 그런 거요?
1: 예전에 만들어진.
0: 네.
1: 그래서 보니까 장면들이 이 작품에 쓰인 그 당시 어떤 푸티지와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때의 다큐를 기반으로 새롭게 스토리텔링을 한 거죠. 그 스토리텔링의 주체는 라이오넬 리치가 앞에서 이제 이끌어서 자,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85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는 형식으로 시작부터 관객을 바로 이 작품 앞으로 끌어들이는 게 저는 이 영화의 매력이거든요.
0: 네.
1: 그리고 저 라이오넬 리치가 이렇게 재밌는 분인 줄 몰랐어요.
0: 아니, 저도 영화 보고, 물론, 퀸시 존스와 마이클 잭슨이
1: 네.
0: 정말 주축이라고 하더라도, 분위기 메이커는
1: 네.
0: 참, 정말 라이오넬 리치가 이렇게 인간성이 좋은
1: 네.
0: 분이구나. 너무
1: 진짜
0: 놀랐어요.
1: 그야말로 핵인싸. 네.
0: 핵인싸.
1: 그 당시에 팝계의 그야말로 핵인싸 라이오넬 리치가 주축이 되어서 과연 그날 하룻밤을 어떻게 이끌어갔는지, 그래서 어떻게 역사의 길이 남은 노래가 녹음이 되었는지를 이 작품이 보여줍니다. 네.
0: 자, 그러면 뭐 이미 다 알려진 이야기지만 제가 배경음악과 함께 간략한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1985년 1월 28일 늦은 밤 미국 LA의 한 스튜디오 대문에 휘갈겨 쓴 글씨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자존심은 문 앞에 두고 오세요. 그리고 대문을 열고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둘 들어오는데 스티비 원더, 빌리 조엘, 레이 찰스, 라이오넬 리치, 그리고 마이클 잭슨까지 이렇게 모인 40여 명의

0: 팝스타는 퀸시 존스의 지휘 아래 마음을 모아 We Are The World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한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이 함께한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밤, 그날의 감동과 비하인드 스토리, 세훈 작가님의 다정한 이야기로 들려드립니다. 자, 이게 사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영국에서 밥 겔도프라는 분이 Do They Know It's Christmas라는 그거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 버전이
1: 미국판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84년에 그 노래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한 뮤지션은 영국 뮤지션들 중심으로 U2, 듀란 듀란,
0: 아, 또 엄청났어요.
1: Wham,
0: Queen,
1: 네, 그리고 Sting, 네, 뭐 또 컬처 클럽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발표한 걸 보고 우리도 한번 영국에 했는데 야 미국 야 팝은 미국 아니야?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가 된 거죠. 그게 1985년 1월 28일에 그렇게 녹음을 하기로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뒤에 바로 그해 85년 여름이 되면 보헤미안 랩소디의 마지막 엔딩이 되는 라이브 에이드 공연도 바로 같은 해에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 그 즈음이 83년, 84년, 85년 그 때가 한참 이제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팝스타들이 뭔가 해보자라는 움직임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도 일어나던 때였고, 그중에 이제 바로 이 노래 We Are The World가 있었던 거고, 사실 영국의 그 Do They Know It's Christmas 노래도 참 좋은데 We Are The World가 1년 뒤에 나오면서 그냥 We Are The World가 다 평정한 느낌이 좀 있긴 맞아요. 해요. 근데 왜 그 날짜가 85년 1월 28일이어야 했는지부터 영화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날이 바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시상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0: 아, 그러면 조금 모이기 좀 수월할 수도 있겠다.
1: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이 쟁쟁한 사람들을 한 날 한 시에 스케줄 맞춰서 모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시상식도 어차피 다 오잖아. 그 사람들을 끝나면 그대로 납치해서 한 곳에 모아서 녹음을 하면 되겠네라는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하다 싶은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걸 주도한 게 라이오넬 리치일 수밖에 없는 게 그해 시상식의 사회자였습니다.
0: 아, 그랬군요.
1: 네, 1985년 1월 28일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의 사회자가 라이오넬 리치였고, 사회만 본 게 아니라 그해 상을 6개나 받았어요. 그 시상식에서 상 6번 받으러 다니는 중간에 공연하고 춤도 추고 진행도 하고, 끝나면 그 사람들 다 또 데리고 그 이 노래를 녹음하러까지 간 거예요.
0: 야, 그때가 뭐 헬로우 요거
1: 헬로우입니다.
0: 아, 진짜.
1: 헬로우로 거의 그 상을 휩쓸던 85년 시상식이 이제 끝난 그날 밤에 We Are The World라는 곡이 녹음이 되었는데, 다큐멘터리는 크게 좀 세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하나는 자, 애초에 We Are The World라는 노래를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그 다음에 그 노래를 같이 부를 가수들을 어떻게 섭외하고 모았는지가 하나, 그리고 그렇게 곡이 나오고 그리고 가수들이 모여서 실제 녹음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또 하나의 이야기. 그게 이제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 노래 We Are The World를 만든 사람이 마이클 잭슨과 라이오넬 리치. 그 곡을 프로듀싱한 게 이제 퀸시 존스. 그런데 다큐에도 언급이 되고 그 뒤에도 이제 많은 자료에서 나오는 거지만, 라이오넬 리치가 함께 만들긴 했지만 마이클 잭슨이 거의 대부분의 곡 작업을 했다는 게 사실은 정설이에요. 마이클 잭슨이 나중에 인터뷰 같은 데서도 이야기하는데, 이제 뭐 한번 만나서 얘기하고 뭐 며칠 뒤에 다시 만나서 또 얘기하려고 하는 사이를 못 기다리고 자기가 조미 쑤셔서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곡을 막 만들어두고, 라이오넬 리치가 오면 제가 없는 동안 이런 걸 좀 해봤거든요. 그러면 라이오넬 리치가 오 좋은데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곡이 녹음 일주일 전에야 겨우 완성이 된 거죠. 아니, 그게 We Are The World더라고요.
0: 우리 MJ님께서 그렇게 수줍음이 많으시대요. 그래서 퀸시 존스만이 마이클의 데모를 유일하게 들어볼 수 있는 아무한테도 안 들려주고 그러니까 정말 이때가 또 이제 아버지랑 또 막 또 대립이 있던 시절이니까 아무튼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도 뭔가 이런 위대한 일을 위해서 마이클 잭슨이 곡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
1: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상영 중인 영화 마이클에서 약간 이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4: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자, 앞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마이클이란 영화의 개봉과 함께 이미 땡플릭스를 통해 개봉된 이게 다큐멘터리
5: 네.
4: The Greatest Night in Pop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이게 평점이 9.7, 이거 만점이네요, 이 정도면.
5: 저는 오히려 이게 9.9가 아닌 게 이상한데요. 네. 10점이 아닌 게 이상한
4: 그러니까. 아니, 전 정말 개인적으로 네. 재밌었던 게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이 85년도 때만 해도 테이프에다가 노래를 할 때예요.
5: 네.
4: 그러니까 지금은 솔직히 듀엣을 하던 여럿이 녹음을 해도 다 각자 그냥 컴퓨터로 자기 네. 방에서도 녹음할 수 있지만 이때는 정말 모이지 않으면 녹음이 불가능했던
5: 네.
4: 그러면 엔지니어 입장에서 많아봐야 이때 32채널 아니면 48채널이거든요.
5: 네.
4: 그 어떻게 녹음을 해 그걸?
5: 아, 그 처음에는 이 여기 이제 스태프들의 증언도 나오는데 처음엔 녹음처럼 한 명씩 그냥 와서 녹음 부스에서 자기가 노래할 파트 녹음하고 가겠지 생각했는데
4: 네.
5: 그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하에 한 자리에 모여서 다 이렇게 둘러서고 마이크 중간 중간 세워두고 자기 파트 부를 때 마이크 앞으로 다가와서 노래하고 뒤로 빠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로 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이게 거의 불가능한 미션이었다라는 게 이 영화의
4: 그렇죠.
5: 거의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4: 왜냐하면 이게 마이클 잭슨도 네. 한 파트를 수십 번 불러야 겨우 네. 마음에 드는 테이크를 하는데
5: 네.
4: 이게 진짜
5: 하룻밤에
4: 여기 얘가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그 보면 진짜 이 가수들 표정이
5: 네.
4: 누가 부를 때 어째 저렇게밖에 못했나? 이런 그 마이클 잭슨이 누군가를 보고 실망하는 표정 이런 것들이 이 작품의 어떤 진짜 묘미 같아요.
5: 그러니까 이 작품이 정말 재밌는 게 We Are the World라는 곡을 녹음하는 비하인드 뭐가 있겠어 싶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런데 무슨 재미가 있냐면 그 자리에 모인 당대 최고의 스타 한 46명 정도의 그 스타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문 앞에 자존심은 문 앞에 두고 오세요라는 경고문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두고 오지 못한 자존심을 품고 한 자리에 모여서 좋은 뜻으로 모였지만 어쩔 수 없는 긴장과 서로에 대한 경계와 신경전이 담겨 있는 그 순간순간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4: 맞아요.
5: 제가 제일 재밌는

있었던 건 밥 딜런이었어요. 여러분 이 작품에서 뜻하지 않은 웃음 포인트가 밥 딜런인데 밥 딜런은 시종일관 처음부터 나는 누구 여긴 어디 하는 표정으로 일단 맞아요. 써 있고요. 그 사람들 사이에 전혀 섞이지를 못해요. 섞이지는 못하는데 좋은 일이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그 옆에 스티비 원더가 있고 레이 찰스가 있고

0: 거의 절대음감이라 불리는 가수들이 막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아시다시피 밥 딜런은 그렇게 가창력이 좋은 가수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합창할 때는 괜찮은데 나중에 솔로 파트에서 밥 딜런의 자기 파트 할 때 표정을 보셔야 됩니다.
1: 아,
0: 자기 파트 할 때 그 영혼이 빠져나간 표정으로 정말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처음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듯한 그 표정으로 노래하는 걸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이 담겨 있어요. 밥 딜런의 순간, 그리고 또 신디 로퍼의 순간, 그리고 그 스티비 원더와 레이 찰스만이 할 수 있는 본인들만 할 수 있는 그런 또 유머라고나 할까? 오늘 만약에 뭐 중간에 뭐였더라? 오늘 만약에 녹음이 제대로 안 끝나면 스티비 원더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저랑 레이 찰스가 여러분을 집에 데려다 줄 거예요. 우리가 운전해서 여러분을 집에.
1: 아, 아시다시피 두 분은 네. 앞을 보지 못하는 네, 그런 분들인데.
0: 그리고 중간에 레이 찰스가 화장실 좀 간다고 그랬더니 스티비 원더가 제가 안내하자 라고 하는 그런 그들만의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밌는 순간들이 정말 뭐 연출이 아닌 현장감 그대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그 기운이 담겨져 있는 게
1: 네.
0: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이고요.
1: 그리고 하나 저는 가수 입장에서
0: 네.
1: 한국에서는
0: 네.
1: 이렇게 각 정말 헤비메탈과 트로트가 한 방송에서 만나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0: 네.
1: 바로 MBC 대기실이 그랬거든요.
0: 네네.
1: 그냥 장르의 용광로. 그럼 그 안에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매일 밤 We Are The World입니다. 매주. 근데 미국은 솔직히 자기 장르 아닌 뮤지션을 만날 일이 거의 없잖아요.
0: 거의 없고 이날은 가수 외에는 스튜디오가 좁아서 매니저건 스타일리스트건 아무도 못 들어왔어요.
1: 거죠.
0: 그러니까 갑자기 이 슈퍼스타들이 완전히 무장해제가 된 거예요.
1: 맞아.
0: 자기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이 거기 가서 약간 쭈뼛쭈뼛 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그 당시에 공기가 그대로 담겨 있으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녹음이 어떻게 진행되는 걸 지켜보는 그 과정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1: 거기에서 이제 그 프로듀서들의 역할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네. 거죠. 자, 그러면 음악 한 곡 듣고
0: 이제 그 유명한 We Are The World를 함께 듣게 될 텐데
1: 러닝 타임이 좀 긴데 괜찮으시겠어요?
0: 아, 그럼요. 이거 네. 라디오에서 1년에 몇 번이나 나간다고.
1: 그러니까.
0: 한 번 정도는. 근데 이 작품을 보고 나서 We Are The World를 들으면 이제 노래 각 파트마다
1: 네.
0: 예, 그 다큐에서 본 가수의 그 얼굴과 표정이 자연스럽게 매치가 돼요.
1: 그쵸.
0: 그래서 이 노래가 완전 다르게 들립니다.
1: 그리고 파트 분배도 솔직히 예술이에요. 네, 더 이상 어떻게 황금 비율로 이렇게 네. 나눠져 있어서 자 그러면 그 유명한 USA for Africa 네. We Are The World 안 들을 수가 없죠. 이 곡을 듣고 명대사까지 이어드리겠습니다.

0: 네, USA for Africa, We Are the World였습니다. 사실 네. 지금은 뭐 음악도 편집할 수 있는 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소위 그 오토튠이라는 게 개발되기도 네. 훨씬 전에 네. 생으로 네. 생음악을 녹음해서 이 46명의 이 하모니를 만드는 야.
1: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웃어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 다큐 보고 나서 이 노래에서 밥 딜런 파트 나올 때 자꾸 좀 웃음이 나요.
0: 심지어 네. 노벨상 수상자의 네. 그 정말 감출 수 없는 당혹함과 네. 어색함과
1: 그리고 원래는 이제 프린스도 만약에 오면은 프린스 파트로 이렇게 좀 빼놓았던 부분을 갑자기 부여받은 휴 로이스가 네. 긴장하면서 또 녹음했던 순간들도 있고
0: 아 프린스 형이 빠졌네요.
1: 여기에 사실은 당대 스타 중에서 마돈나하고 프린스가 빠져 있죠.
0: 왜 네. 그랬을까?
1: 마돈나는 아예 초청을 못 받았다는 소문이 있고 네. 프린스는 초청을 했는데 본인이 그냥 오지 않았고 나중에 내가 그런 기타 솔로 넣어줄까 그랬더니 됐거든. 그래서 프린스는 아예 참여를 이 노래에는 참여를 못했지만 이 노래가 담긴 앨범에는 나중에 또 참여를 하게 되고요.
0: 그쵸? 마이클 잭슨과 프린스가 또 마돈나 셋이 58년 개띠 동갑들인데요. 그 참 묘한 그 긴장감이 네. 있겠죠.
1: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제 마이클이라는 영화도 개봉하고 하니까 이 작품이 또 다르게 보이는 게 이 작품이 85년이잖아요. 네. 이 시점이 뭐냐면 마이클이라는 영화는 마이클 잭슨이 잭슨 파이브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기 가족의 어떤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솔로 아티스트로 독립해서 성장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마이클이라는 영화거든요.
0: 저는요 그렇게까지 네. 그 독립을 네. 늦게 한 줄 몰랐어요. 네. 이미 스릴러 때는 혼자서 사는 줄 알았는데. 그죠. 같이 그 한 집에 같이 살았더라고요.
1: 그리고 스릴러 앨범 뒤에도 이제 그 가족과 함께 투어를 다니게 되는 투어. 게 영화의 네. 후반부에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쵸. 바로 빅토리 투어가 끝난 직후예요.
0: 이때가.
1: 네, 그러니까 본인이 솔로 아티스트로 이제 드디어 홀로서기를 한 직후에 처음으로 이제 큰 프로젝트를 맡은 게 바로 이 We Are The World라는 노래였고 본인이 만든 노래 그리고 또 본인이 평소 갖고 있던 생각 또 그 뒤에 뭐 힐더월드라는 노래를 만드는 것과 같은 마음, 그 마음을 담아서 이 프로젝트를 잘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줍어서 그 데모는 퀸시 존스만 듣는데 마이클 잭슨이 처음 곡 만들고 데모를 만들어서 여기에 참여하는 46명 모두에게 자기 목소리가 담긴 데모를 준 거잖아요. 네. 그 정도로 이 프로젝트에 정말 진심이었던 마이클 잭슨의 모습이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네.
0: 아니 이게 명대사라고 할게 이게 좀 다들 리얼 상황이라
1: 그래 사실은 고를 수가 맨 마지막에 라이오넬 리치의 정리 멘트가 뭉클하긴 한데 네. 오늘은 그 대사보다는 마이클 잭슨이 이 녹음이 시작되기 직전에 제일 먼저 스튜디오에 와서 혼자 일종의 좀 테스트로 노래를 부르는 순간이 반주 없이 영화에 잠깐 담겨 있어요. 네. 그래서 마이클 잭슨의 그 고운 목소리를 네. 오늘은 명대사라기보다는 명장면으로 잠시 준비해봤습니다.
0: 아 들어보죠.
2: I was here adjusting some lights and Michael Jackson is listening and he suddenly sings

0: Sorry. I didn't say better. I kind of said brighter and brighter. I forgot.
1: 아, 자, 저렇게 해놓고 뭐가 미안하다고 소리를 진짜. 어? 자기 인생에 저런 목소리 처음 듣는, 이게 앞에 엔지니어의 독백인
2: 네,
1: 거죠?
2: 네. 네. 이런 목소리 처음 들어봤다. 갑자기 들어오더니 마이크 앞에서 노래를 시작하는데 와, 다들 모두가 숨죽이고 이 노래에 빠져들었다라는.
1: 아니, 피치가 일단 뭐 너무 정확하고 네. 느낌이며 이런 게
2: 그 작품을 보시면 알겠지만 본인이 만든 노래를 부르러 수많은 스타가 왔잖아요. 네. 그 스타들은 사실 뭐 데모 테이프 한두 번 듣고 온 거잖아요.
1: 그쵸.
2: 노래를 아직 익숙치 않으니까 마이크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노래를 다시 불러주고
1: 맞아요.
2: 이 노래는 이거예요. 여기는 이거예요를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 마이클 잭슨의 모습이 담겨 있는 이 다큐를 보기에는 영화 마이클이 개봉한 지금이 적기다.
1: 아,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 여운을 네. 갖고 보셔도 좋고 네. 이걸 보시고 마이클을 봐도 맞아요. 또 다른 네. 아, 정말 짧은 한마디가 진짜 여운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자, 광고 듣고 정리해드립니다.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 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지친날을 안아 브람스.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자,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밤이라는 다큐 네. 영화 오늘 세윤 작가님께서 소개해 주셨고요.
4: 그리고 제가 이 작품을 오늘 그 좀 추천하면서 드리고 싶 쓰고 싶은 단 하나의 단어는 사실 낭만이거든요.
3: 왜요?
4: 이 작품을 보면 85년 그 시절에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룻밤 동안 밤을 꼴딱 세우면서 노래 하나를 만들어 보는 그 어떤 시대의 낭만이라는 게 담겨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이렇게 뭐 모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모은다고 해서 그때와 같은 분위기로 과연 하룻밤 만에
3: 지금은
4: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3: 못 모아요. 왜냐하면 네. 아, 내가 집에서 녹음해서 보낼게.
4: 그죠.
3: 절대 안 보여. 네. 요즘에는 가수들도 작곡가 앞에서 노래 안 하려고 그래요.
4: 그러니까요.
3: 네, 마음에 안 들면 얘기해달라고. 그리고 자기가 몇 번이고 다시 부를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의 잔소리를 가능하면 안 듣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4: 그 천하의 레이 찰스가 천하의 스티비 원더가 퀸시 존스의 지도에 맞춰 그 지위에 맞춰서 한 소절씩 노래를 부르는 건 그 시대에만 가능했던 어쩌면 다시 없을 낭만의 순간이 이 작품에 담겨 있어서 예상했던 감동이 있지만 예상치 못한 웃음까지 있는 아주 재미있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3: 그렇죠.
4: 재밌게 볼 수밖에 없어요.
3: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나요?
4: 마지막 곡은 뭐 오늘 계속 영화 마이클 얘기했으니까 마이클 사운드 트랙에서 I'll be there. 잭슨 5의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3: 노래는 마이클이 다 했는데
4: 맞아요.
3: 어쨌든 음반은 잭슨 5의 그 나중에 뭐 머라이어 캐리가 어쿠스틱으로 불러서
4: 맞아요.
3: 또 큰 사랑을 받았다. 네. I'll be there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4: 네, 고맙습니다.
3: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허한나입니다. 한 분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공황장애가 온 줄 알고 덜컥 겁을 먹고 병원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진찰 후에 단호하게 공황장애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아니라는 말을 듣자마자 거짓말처럼 증상이 싹 사라지고는 괜찮아졌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두려움의 실체는 생각보다 별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두려움은 한순간의 연기처럼 사라지기도 한답니다.

0: 이 캠페인은 언제나 당신 곁에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불금 후기자 탐험하세요.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제자를 빛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스승이다. 그리고 좋은 스승은 길을 가르치기보다 스스로 걷게 만든다. 다 고개 끄덕끄덕해지는 진리 아닙니까? 그 속에 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스승의 날이에요.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0: 정말 많은 뮤지션들이 커버한 아주 다양한 버전의 Overjoyed 이 노래가 있지만 결국엔 또 이렇게 원곡에 손이 가는군요. 팝계의 큰 형님이자 진짜 큰 스승이신 스티비 원더 우리 형님의 Overjoyed로 시작한 금요일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스승의 날. 그 한 꼬마애가 서당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훈장님이 공방대로 꽁꽁꽁꽁 깨우더니 야 이놈아 너는 이 금쪽 같은 시간을 졸음으로 낭비하느냐 이놈아 이렇게 야단을 치신 거죠. 그랬더니 애가 이제 얼떨떨한 김에 대답하길 저는 꿈속에서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훈장님. 그러자 훈장님이 허허허 웃으시면서 그래? 그러면 꿈속의 성적표 좀 일로 갖고 와봐. 그런 일화가 있었어요. 그냥 정겹지 않아요? 그 장면들이? 예, 그게 우리들의 교육이었고 그 스승의 그 유머와 뭐 이런 질, 그 하여튼 지혜 뭐 이런 것들이 다 묻어나는 스승의 날입니다, 여러분. 날씨도 좋고 또 오늘 금요일이고 이제 뭐 우리 청취자들 나이쯤 되면 선생님을 직접 찾아뵙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생각해보면 그동안 만나고 헤어졌던 그 수많은 선생님들 가운데서 아직도 그래도 또렷하게 기억나는 분들이 한두 분쯤은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성함도 잊어버렸어. 그런데 그분의 얼굴과 그분이 어떤 특성을 갖고 우리들을 대했는지 아주 또렷하게 선명하게 남아있는 선생님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오늘 1년 중에 딱 하루 이 스승의 날 되면 생각나는 내 마음속의 선생님. 진심. 내 마음속의 선생님. 뭐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직접 가르침을 가졌다거나 아니면 직접 만나진 못했더라도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줬고 또 영향을 끼친 분들 아주 작고 사소한 것도 다 어떤 면에서는 다 아니, 지나가는 꼬마에도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듯이 그런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신 분들은 다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나눠볼까요 오늘? 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점검부터 사고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할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3: 오뚜기.
4: 음악에서 향기가 난다. 여기는 음악방송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Remember me. 날 기억해줘. 너무 아름다운 곡 아니에요? Remember me. 내가 먼 길을 떠나야겠지만 그래도 날 기억해줘. 슬픈 기타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를 기억해줘. 미국의 그 파페라 가수 조시 그로반의 음성이었고요. 그 유명한 애니메이션 코코 OST를 그 웅장하고 깊은 목소리로 클래식하게 재해석한 노래 한 곡을 들으셨습니다. Remember Me를 들으셨고요. 임지은 씨가 휴대폰 연락처에 정신적 지주라고 이렇게 저장된 분. 제 고등학교 시절 윤리 선생님이신데 사춘기 시절에 저를 잘 잡아주신 이종

정순 선생님, 오늘 아침에도 스승의 날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윤리 선생님들이 대부분 방향을 잘 잡아주셨어요. 항상 윤리 선생님들은 야단치지는 않고 항상 인자하게 그 상담을 해주시고 그랬던 걸로 기억나요? 그렇지 않아요? 윤리 선생님. 대부분 윤리 도덕 선생님들이 상담을 주로 받는 선생님이셨던 거. 이종순 선생님이셨군요. 임지은 씨에게 있어서 지금도 정신적 지주라고 휴대폰에 저장된 분. 그 선생님은 얼마나 많은 학생들한테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셨을까. 본인은 너무 힘들어. 너무 지쳐. 관리하기가 힘들어, 그죠? 8128님, 부산 과정 국민학교, 김쾌덕 선생님. 김쾌덕 선생님. 저희 집이 사정이 좋지 않아서 선생님이 입던 옷을 다 챙겨다 주시고 소풍날 도시락 대신 싸주셨던 그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 이건 뭐 드라마네요. 그랬던 학생이 먼 훗날 너무너무 성공을 해서 그 선생님을 찾아뵀으나 좀 늦었어.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들이네요. 아, 감동스럽다. 선생님 옷도 챙겨주시고 도시락도 대신 싸주시고 그런 선생님 요즘 있을까요? 요즘 있나요? 있을 거야. 분명히. 믿어요. 네. 자, 이번에는 멋있는 연주와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색소폰 연주자인 브랜포드 마샬리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프로젝트 그룹이에요. 벅샵 르펑크의 Another Day.

Baby Come Back 플레이어의 연주와 노래였습니다. 11시 23분 20초 지금 지나가고 있는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오늘 스승의 날 맞아서

그냥 도란도란 지난 시절에 나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던 선생님들을 회상하고 추억하고 한번 감사를. 우리가 또 뭐 365일 늘 감사해 솔직히 그러지 못하잖아요. 다 잊고 살잖아요. 왜? 너무 신경 쓸 게 많고 챙겨야 될 것들도 많고 바쁘니까. 어린이날 챙겨, 부모님 날 챙겨, 뭐.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쯤은 그래도 내 인생의 스승은 누굴까? 그게 어마어마한 가르침만 줘서의 스승이 아니라 작은 영향력을 끼쳤던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나의 스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여러분의 진짜 삶의 선생님은 어떤 분들이세요?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국민학교 1학년 때 시계 보는 법을 알려주시고 2학년 때는 구구단을 가르쳐주신 사공명옥 선생님. 그립습니다. 신은주씨. 아, 성함이에요? 사공명옥? 오. 사공명옥 선생님. 이런 이름이 있으시구나. 그게 잊을 수가 없겠네요, 진짜. 성씨가 사공이야. 장민지씨, 초등학교 2학년 때 젓가락 바로 쥐는 법을 가르쳐 주신 이성범 선생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그 나이에 배웠다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니, 근데 지금도 젓가락질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 너무 많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 가르쳐 줘야 돼요. 젓가락질. 아니, 외국인들이 더 잘하는 경우가 있어. 젓가락질 제대로 합시다. 여수 서국민학교. 아유, 시간 안 되겠다. 2부에서 또 여러분의 사연 전해드릴 거고요. 네. 박재정 씨하고 설윤이 함께한 듀엣곡이에요. 지금 이대로만. 우리 이 프로그램에서 꽉 밀어주고 있는 이 노래 들으면서 2부에서 다시 만날 준비합니다.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 만나는 선생님이 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해도 자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아 좋아요. 자 딱 하나만 더 합시다. 아 좋죠. 아 잘하셨어요. 하나만 더 할까? 계속 주문하는 이 스포츠 센터에 나의 운동 선생님. 오늘은 스승의 날이니까 운동을 하루 쉴까? 그래, 그게 좋겠다. 선생님도 이런 날은 좀 쉬어야죠. 학교나 학원에 가지 않아도 세상엔 온통 선생님들이다. 휴대폰 사용하다가 뭐가 잘 안 되면은 매니저한테 배울 때가 참 많고 나하고는 좀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배우고 어릴 때 나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준 사람부터 한글을 깨우쳐준 사람 또 기타를 가르쳐준 사람 텃밭에 그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 여행지에서 잠깐 마주쳤던 사람들도 고급 정보를 준 사람도 다 사실 고마운 선생님이다. 이 세상의 모든 코흘리게 울보 청개구리 똘똘이 까부리에게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주신 선생님들 속으로는 또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셨을까. 어릴 때 배운 걸 잊지 않고 복습하면서 사는 게 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던데 부모님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친구들과 사이좋게 도둑질하면 안 되고 함부로 꽃 꺾지 말고 밥 먹기 전에 감사히 먹겠습니다 인사하는 거 잘 가르쳐주신 덕분에 아주 뭐 훌륭한 사람은 아니어도 이상한 사람은 안 될 수 있었다고. 이런 날이나 돼야 좀 쑥스러워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선생님, 저 문세예요. 선생님, 듣고 계세요? 아,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겠다. 감사 인사가

소문에 나온 악뮤의 노래였고요. 아 진짜 낙원의 소리가 들리네요. 새소리가 계속 남아. 아우 다 같이 모여서 살았으면 좋겠어. 소문에 나온 글리캐스트의 To So With Love. 그냥 단골이죠. 스승의 날에 꼭 나올 수밖에 없는 음악 To So With Love도 들으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 제 일평생 선생님 한 두 분 정도가 기억이 아주 남는데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 제가 음악하는 사람이 되게끔 아마 그때 길을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칭찬을 많이 하셨고 제가 막 지휘봉을 잡고 막 합창 경연대회에서 제가 이제 지휘를 했거든요. 저희 반 대표로. 그게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시니까 제가 막 말도 왜 칭찬에 길들여지면 뛴다잖아요. 마구 달리듯이. 그렇게 해서 음악을 하는데 큰 도움, 영향을 주셨던 분이고 또 한 번 고등학교 때 털보 선생님이셨는데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나종수 선생님. 지금도 기억나요. 이 선생님은 반 분위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 애들이 좀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면 갑자기 이문세 하고 저 제 이름을 불러요. 아니 반장도 있는데 이문세 일어나. 그래서 제가 일어나면 애들이 왜 이렇게 오늘 별로냐? 뭐 공기가 안 좋다. 그래서 그 제가 제 잘못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얼굴이 빨개져서 있으면 나와 앞으로. 그래. 대신 제가 혼자 선생님한테 체벌을 받았던. 그 체벌이 얼마나 또 재밌나냐면 이 털보 선생님이라서 이게 수염을 깎고요. 한 며칠 정도 지나고 나면 아주 까칠해지는 수염이 되잖아요. 온 이 볼타구니가 전부 털이셨어요. 그럼 제 볼에다가 그 선생님 볼을 만나가지고 그냥 쭉 밀어. 마치 그 빼빠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빼빠로 얼굴을 이렇게 갈린 것 같은. 아! 그 선생님 그걸 즐기셨어요. 예. 남학교였길래 망정이지 여학교였었으면 어떡하시려고 그랬을까. 나정수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국어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오로지 수염으로 체벌을 했었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그 선생님이 연세가 정말 많으실 텐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 갑자기 안부를 묻고 싶은 그런 날이군요. 김준홍 씨가 저 국민학교 담임선생님은 저희 집 문간방에 새들어 사셔서 학교에서도 만나고 집에서도 만나고 이야 그 독특한 특이한 경우네. 그치 그 마을에 문간방 새들어 사는 담임선생님. 이게 저기 무슨 이것도 옛날 드라마 그런 거예요. 오기와 뭐 사랑방 손님 뭐 그런 거 예 그런 건 느낌이 나는데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그 어머니하고 썸씽 있었던 건 아니었겠지만 네. 과외 공부까지 했었으면 진짜 대박이겠다. 네. 담임 선생님이 문간방에 사시면서 과외 공부도 시켰어요. 뭐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됐을 텐데. 저는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제가 배송하는 구역에서 고3 때 담임선생님을 만났는데 이름을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눈에 띄는 학생이 아니었는데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8477님. 와 진짜 선생님들은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그 수백 명 수천 명 뭐 많게는 수만 명의 제자를 탄생시켰잖아요. 배출해내셨는데도 어떤 학생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거나 그 특징을 잘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이런 선생님들. 아 정말 대단. 선생 되기도

참 힘들어. 그쵸? 저는 심한 곱슬머리예요. 어릴 땐 그냥 묶고 다녔는데 제가 입학한 고등학교는 머리를 묶으면 안 되는 무조건 단발머리를 하라는 거예요. 아, 그때 담임선생님이 저를 직접 교장실로 데려가셔서 현경이는 단발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곱슬이 너무 심해서 단발을 하면 머리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교장선생님. 하면서 조목조목 교장선생님을 설득해 주셨던 윤성진 선생님. 아유, 눈물 난다. 송현경 씨의 글이었어요. 윤성진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 많이 계신데, 아, 이쯤 해야 되겠어요. 나중에는 막 울음 터뜨릴 수도 있는 그런 사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우리하고 친숙한 제이슨 모라즈가 새 노래를 발표했네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을 땐 그냥 라디오 켜세요. Turn Your Radio On 이라는 제목의 노래. 이 노래 참 정겨워요. 이렇게 어쿠스틱 하면서 컨트리 스타일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처음 들으실 거예요. Jason Mraz, Turn Your Radio On.

0: 아, 올드팝은 언제 들어도 좋아요. 오세민 씨, 최희원 씨, 우와, 무봉제 박음질 선거. 무봉제 박음질 선거. 감사합니다. 역시 진짜 오래간만에 들어서 좋다. 절묘한 노래 연결 감사합니다. 정미영 씨. 그래요. 이 노래는 누구더라? 까먹었어. 토니 올란드. 예. 토니 올란드 앤 다운의 타이어 옐로 리본 라운디 올 옥트리였습니다.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유동
3: 골뱅이.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4: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점.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5: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6: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7: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0: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5: 푹 잤다.
4: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6: 우리 엄마 예쁜데?
7: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4: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8: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 갈갈이 박준형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그 지금 이 마음으로 학교를 다시 다니라고 하면 아마 즐겁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부를 아주 잘할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학교 생활이 즐거울지 이제 좀 알고 있으니까. 예, 다 지나봐야 고마운 것도 알고 행복했던 것도 보이지 않을까요? 노영심 학교 가는 길 피아노 연주로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문세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이양철을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3: 이양철은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4: 피, 올방개,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3: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4: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5: 해충 걱정은 끄고 풍년 스위치는 켜고
4: 온
5: 경농의 스티온.
4: 개화기부터 수확 전까지
5: 온
4: 진딧물, 나방, 가루이까지
5: 스티온. 꿀벌에는 걱정 없이, 해충에는 강력하게 고기능성 살충제
4: 경농의 스티온. 경농이 만듭니다.
6: 맛있게 건강에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

0: 1일에 쌀귤이 듣고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귤이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희망곡 스페셜 DJ 정은지입니다. 정의가족 8456님이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친구가 보내준 글인데 이래서 얘가 제 단짝인가 봐요. 같은 걸 좋아할 때? 물론 행복하지. 근데 같은 걸 싫어할 때의 그 쾌감은 이길 수 없다니까. 아 맞죠. 솔직히 최고의 공감은 뭐니뭐니 해도 함께 욕할 때죠. 맞습니다. 아 찜질방에서 생판 남이랑 침 튀기며 드라마 악역 얘기하고 스포츠 직관하면서 초면인 사람이랑 얼싸앉는 이유 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지금 속이 천불 만불이다라는 분들 어여오세요. 어여여여 여기입니다. 제가 시원하게 같이 털고 한마음 한편 되어드릴게요. 정호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0: 5월 15일 금요일 정오의 희망곡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에일리의 You and I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 뭐 그 하루 동안 뭐 강령하셨는지요.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휴가 겸 출장 떠난 신디 김신영 씨를 대신해서 스페셜 DJ를 맡은 정은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꼬박꼬박. 아, 예. 안녕하십니까? 모자가 있었다면 벗었을 거예요. 네네. 확실히 두 번째라고 요 자리가 아주 친숙하고요. 포근하고요. 아, 제가 여의도에 있었는지 상암에 있었는지 지금 제 과거가 세탁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편안하게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의도 선생님들 서운해하겠지. 아, 아닙니다. 아, 아무튼 우리 정인 선생님도 그만큼 가까워진 것 같다. 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또 장난치듯이 안부 인사를 건넬 수 있는 걸 보니까 제 마음에도 정의가 꽤나 가깝게 있었나 봅니다. 1245님이요. 대낮 12시에 앉아서 소찬이 티얼스를 부시는 부시는? 아, 부시는 건지 부르는 건지 둘 중 하나일 텐데 아무튼 DJ 왔나요? 그래서 간이 침대는 깔았나요? 없네요. 제가 봤을 때 없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공수표였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예. 그 대신에 그냥 뭐 의자가 편안합니다. 예, 예, 예. 2806님이요. 은지님 언제까지 스페셜 DJ 하나요? 요즘 우울했는데 덕분에 많이 웃었거든요. 오, 왜 우울하셨어요? 어떤 이유로 우울하셨지?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말입니다. 기회가 오면 언제든지 제가 또, 네, 저는 라디오를 또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청취자분들이 불러주신다면 또 달려오고 싶은 마음이 아주 몇 움큼이, 한 움큼은 아니고 한 여섯 움큼? 열 움큼 정도 있습니다. 자, 8297님이요. 언니가 편히 이야기하라고 해서 처음 문자 보내봐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분 좋을 땐 잘해주고 자기가 기분 나쁠 땐 별로 못해주는데 계속 좋아해도 될까요? 근데 외모가 진짜 제 이상형이에요. 이게 계속 이런 순간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얼굴형은 꼴도 보기 싫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결국에는 내 마음 편하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또 좀 내 말을 귀 기울여줄 수 있는 사람한테 결국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엔 좋을 수 있어요. 좋아할 수 있는 만큼 좋아해보세요. 뭔가 이 사람이랑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아파보고 아니면 또 혹시 모르잖아요. 또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 뭐 얼굴도 좋아해보고 나중에 또 성격도 좋아해보고 뭔들 다 한번 좋아해봐요. 누굴 좋아한다는 마음은 아주 예쁜 마음이잖아요. 예, 8297님 화이팅입니다.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제가 뭐 소식을 알 수가 없네. 아이, 오늘 단판을 지어야겠는데 오늘 안에 좀 단판 좀 접으면 안 되나? 아, 궁금한데 어떻게 될지. 또 와야겠네. 아, 또 불러주셔야겠네. 기다리고 있어야겠네. 자, 오늘은요 우리 정희 선생님과 오순도순 맛깔나게 놀아보는 코너가 아주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놓치지 마시고요. 먼저 광고부터 듣고 올게요.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6: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7: 나왔어.
6: 우리 남편 도드람
8: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5: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9: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0: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 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 중 18

0: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3: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김은경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에는 반드시 쉼표가 있습니다. 그 짧은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다음 악절이 더 힘차게 울려 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잠시 발걸음이 멈춰선 것 같아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멋진 다음 연주를 위한 쉼표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멋진 곡이 다시 아름답게 흐를 수 있도록 채무 문제 해결을 넘어 일자리, 복지 연계, 일상의 평온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상담 문의는 1600-5500. 이 캠페인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합니다.
4: 정화의 망곡 5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CJ바이오코어에서 보합량 500억 유산균,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비타케어너스 헬스엔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스페인 김이명과 벨라 오로라에서 기미관리 세럼, 쌀보관 1등 미락에서 특허받은 미락 진공 쌀통,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로스트포스트에서 파나마 블렌드 커피, 내차 필수템 세이프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안이분드 추악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키높이 7cm 운동화 카린 로우즈에서 신발 교환권을 드립니다.
5: 금요일엔 팝송 금팝. 자, 이번엔 음악 좀 치시는 정희 선생님들이 참 좋아라 하시는 코너라고 들었습니다. 금금팝 금팝. 죄송해요, 저 이렇게 좀 까부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먼저 저의 추천 팝으로 분위기 좀 살살 약올려 볼까요? 아, 제가 또 한동안 또 위로 메시지를 가득 담아서 또 많은 분들의 위로를 하고 다니던 가수잖아요. 지금도 이미 또 이 말이 좀 이상한데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제가 위로의 의미가 담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헨리 무디의 Pick Up the Phone을 추천드려보고 싶은데 말입니다. 요 노래 듣고 올게요.

0: not alone. Just pick up the phone.
1: 저의 추천 팝이었죠. 금, 팝. 헨리 무디의 Pick up the phone이었습니다. 금쪽 같은 팝송, 금팝, 이번엔 인기 코코너죠. 코코너? 코너 속의 코너, 그런 거잖아요. 아하, 아, 그래도 아직 감이 죽지 않았어. 바로 알아봤단 말이죠. 여러분의 오다 사연으로, 이런 말 써도 되나요? 오다 사연으로 퀴즈를 메이킹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오다의 주인공, 이분입니다. 4564님이요. 제가 성격상 싫은 얘기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환불하러 가거나 거래처에 세게 말해야 할 때 이 노래를 먼저 듣고 마음을 다지는데요. 이따 친구들이랑 붉은 맞이 홍대 클럽 가기로 했거든요. 센 화장 전에 이 노래 듣고 싶네요. 크크크. 요런 멘탈 다 잡는 노래. 심기일전송이 하나씩은 있잖아요. 특히 이 노래. 가사도 멋지고 고음 팍 지를 때 이게 나야, 바로 나야, 요런 당당한 자신감 생기거든요. 근데 이 노래 들으면서 화장하면 아이라인이 이렇게 관자놀이까지 이렇게 동글동글동글 할 때까지 계속 빼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그래서 커버도 살짝 했었는데 말이에요. 아, 이게 제 커버의 시작을 알린 곡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노래가. 오늘의 직독직해 퀴즈 나갑니다. 이 노래는 말입니다. 아, 제가 또 요 장르를 굉장히 좋아해요. 꿈과 사랑이 있는 그 랜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말입니다. 2019년에 개봉한 영화 알라딘의 OST예요. 애니메이션을 실사판하면서 원작에 없던 노래가 추가됐는데요. 자스민 공주가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곡으로 역할을 맡은 배우 나오미 스콧이 직접 부르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직독직해를 해보면요. 침묵하는 격분에서 말을 못하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공짜입니다. 그럼 정답 기다리면서 힌트송 나갑니다. 나오미 스콧의 침묵하는

오늘 직독직해 퀴즈 정답은요. 침묵하는 이렇게 부르니까 아, 또 느낌이 굉장히 색다르고 좋네. 굉장히 동양적이에요. 바로 나오미 스콧의 스피치레스였습니다. 스피치레스 침묵하는 약간 다령 같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저 이 노래 정말 정말 좋아했거든요. 자, 당첨자 10분 추첨해서요. 건강유산균 보내드릴게요. 아, 또 새로운 매력을 알았어. 침묵하는 자, 이번엔 우리 정희 선생님들이 보내주신 신청팝 만나볼게요. 아하, 아, 이거 벌써 아, 너무 창피해. 1321님이요. 헤어진 남친 SNS 훔쳐보다가 딱 걸렸어요. 스토리는 흔적이 남는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궁금한 걸 어떡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만 봐라 라고 딱 박지에서 올린 글자. 아, 어떡해. 히유, 제 마음 같은 노래 저스틴 비버의 고스트 틀어주십시오. 아, 뭐요? 아, 자꾸 잠깐 사라지고 싶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아하, 뭐 어쨌든 뭐 저기 뭐 이미 엎질러진 거 그냥 당당하게 보세요. 뭐 어쩔 거예요. 궁금한데, 보고 싶은데 어쩔 거예요. 미련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 궁금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당하게 지세요 그냥. 그래요. 대놓고 당당하게 보는 거지. 스토리 남는 건 뭐 어떻게 뭐 할 수 없죠. 창피하니까 저스틴 비버 고스트는 일단 있어봐요. 자, 5098님이요. 우연히 카페에서 듣고 너무 좋아서 사장님께 따온 노래인데 오, 스눕독이랑 위즈 칼리파 거기에 브루노 마스가 피처링 했더라고요. 어벤져스 아닌가요? 제목도 기가 막힌 노래 영 와일드 앤 프리 부탁해요. 아, 그렇죠. 맞아요. 어벤져스죠. 아, 너무너무 좋잖아요. 아니, 진짜 선생님들 추천 노래들이 다 너무 좋은데. 근데 사연이 조금 1321님은 좀 뭐 좀 속상하긴 했지만 근데 헤어지길 잘했다. 이거 다시 이 사연으로 올라가서 좀 약간 좀 그런긴 했는데 헤어지길 잘했다. 인성 봐봐. 봤으면 그냥 내가 좀 그리웠나 보다. 보고 싶었나 보다. 그러고 말면 되지. 뭐 박제를 해서 올려? 잘 헤어졌어요. 아주. 그래요. 갑자기 이렇게 짜증이 나나 몰라. 저 사람 왜 저러나 몰라. 자, 그럼 여러분의 신청팝 저스틴 비버의 고스트, 스눕독 위즈 칼리파 피처링으로 브루노 마스의 영 와일드 앤 프리 듣고 올게요.

0: TBC FM for you.
1: 아, 이장입니다. 이양철을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2: 이양전엔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3: 피, 올방개,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2: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3: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2: 새 황제의 등급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조류까지 잡는 이양동시제 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소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4: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5: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4: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0: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1: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2: 소식 듣고 선물 타고 근황 퀴즈. 노래를 하고 싶지? 온갖 근황 소식은 기본, 선물은 보너스로 넉넉히 얹어드리는 시간이죠. 짬짜면 같은 코너입니다. 근황 퀴즈 타임인데요. 특별한 게 이 코너에는 퀴즈 도우미들이 있다면서요. 어떤 도우미분들인지 첫 번째 도우미부터 만나볼게요. 오 작가님.
3: 네, 안녕하세요. 네,
2: 작가님의 시그니처가 뭘까요? 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톤인지 시범 가능하십니까? 지금 얼굴 왜 빨개지셨어요?
3: 제가
2: 왜 얼굴 왜 빨개지셨어요?
3: 아이라서.
2: 우와, 저도 아이예요. 저도 아이라고요.
3: 아, 근데 너무 잘하세요. 진짜 텐션이 짱입니다.
2: 아, 데뷔 15년 차입니다. 아, 네. 네, 예, 16년 차입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
3: 청취자들의 근황 퀴즈 나갑니다. 3002번님의 사연입니다. 정말 다이어트를 해야만 하는 시기가 왔어요.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나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천연 위고땡 식단이라는 게 있네요. 삶은 계란이랑 이것 오일과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부터 도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삶은 계란과 같이 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이것 오일은 이 열매를 압축시켜서 만든 기름인데요. 덜 익었을 때는 초록색이고 완전히 익으면 검은색이 되고요. 절임으로 먹거나 피자 토핑에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열매의 이름은 뭘까요? 1번 올리브, 2번 참깨, 3번 해바라기 씨.
2: 왜 창피해하세요? 아, 왜 창피하시냐고요?
3: 부끄럽네요.
2: 아, 뭘까요?
3: 야, 네, 그 톤입니다.
2: 묘하게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네요. 뭘까요?
3: 아, 네, 그렇습니다.
2: 아, 귀여우시네요. 매력 있어요. 아, 계속 듣고 싶은 매력이 있다고요. 아하. 자, 그리고 이 코너의 또 다른 특징이 퀴즈 도우미 말고 문자 안내 도우미도 있다고 하던데 도우미 친구 정답은 어디로 보내면 되죠?
4: 문자 보내실 곳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요금이 빠지는 문자샵 8000번 활짝 열려있어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요. 프리! 공짜! 공짜입니다. 오예!
2: 이게 누구예요?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누구?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4: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요?
2: 아, 아이오아이의 최유정 씨가 이런 매력이 또 있으시구나. 아, 자, 그럼 정답 기다리면서요. 힌트송 들어볼까요? 체리필터의 오리날다.

0: 노래 체리 필터의 올이 날다 듣고 오셨고요. 올이 날다죠. 자, 첫 번째 청취자분들의 근황 퀴즈. 절임이나 피자 토핑으로 많이 먹는 열매 정답은 1번 올리브였습니다. 자, 요즘 건강을 위해서 올리브 오일 드시는 분들 많죠. 특히 이 올리브 오일이요. 삶은 계란이랑 먹으면 발음이 왜 이렇게 엉켜. 삶은 계란이랑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된대요. 그래서 천연 위고땡이라는 식단 이름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단, 삼시세끼를 이걸로 다 먹는 게 아니고요. 하루에 한 끼 정도만 이렇게 섭취하는 거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 뭐 보니까 공복일 때 첫 끼 먹기 전에 먹는 루틴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계란이 좀 공복에 먹기 좋은 음식이라서. 그러니까 이거 삼시세끼 다 드시지 말고요. 균형 잡힌 식단 챙겨가면서 운동하시면서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퀴즈 당첨자 추천해서요. 매운 김치 세트 쏴드릴게요. 자, 다음 퀴즈 도우미로는요. 또 종이를 만지작 쑥스럽게 앉아 계세요. 혹시 본인도 아이세요?
1: 네, 심한 아이입니다.
0: 오, 주먹공포증이 있으세요?
1: 네, 약간 누가 쳐다보면 눈에 눈물 고이고 숨고 약간 이러는 타입입니다.
0: 아, 지금 제가 쳐다보는 강도는 어떠세요? 지금 살짝 지금 비껴서 보고 있거든요. 아,
1: 제가 안 보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0: 아, 그래요? 지금 살짝 저 안 보고 있으니까 저 봐도 돼요. 사선 문 쳐다보고 있어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계절 근황 퀴즈 드릴게요.
2: 네, 온 세상이 푸릇푸릇한 5월 축제도 한창 열릴 시즌인데요. 특히나 이꽃이 활짝 필 때라서 이꽃 과 관련된 행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화려한 모습과 강한 향기로 꽃들의 여왕이라는 별명도 있지만 줄기에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서 위험하기도 하죠. 과연 이 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개나리, 2번 진달래, 3번 장미.
0: 아, 이분도 사회 블렌딩이 많이 되셨네. 아니, 톤이 갑자기 달라지시네.
1: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0: 먹고 살려면? 아,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1: 저 신디에게 많이 훈련을 받아서.
0: 역시 그 언니가 아주 혹독해. 아, 그럼요, 그럼요. 자, 정답 보내실 곳은 어디죠?
3: 응, 문자 샵 8000번, 짧은 거 50원, 뭐 긴 건 100원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애끼지 말고 많이 보내주셔.
0: 이 목소리도 최유정 씨라고요? 이야, 다양한, 아주 그냥 목소리가 아주 다채롭네요. 이야, 매력이 많습니다. 자, 그럼 정답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0: 네, 힌트송으로 네미시스의 베르사유의 장미 듣고 오셨고요. 두 번째로 내드린 문제죠. 계절 근황 퀴즈. 5월에 많이 피고 줄기에 가시가 있는 꽃들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꽃. 정답은요? 3번 장미였습니다. 5월이 되면요, 담벼락 곳곳에 장미가 피는 곳이 정말 많죠.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좋아하는 꽃을 설문조사했는데 할 때마다 장미가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장미축제가 강원도 삼척부터 전남, 곡성, 전북, 임실, 울산, 대전 등등 우와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장미를 엄청 좋아하긴 하는데 정열적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들꽃을 조금 더 예뻐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건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그 꽃이라서 좋아하는 부분이 있지만 길 가다가 피어있는 꽃을 보면 반가워요. 여기에도 꽃이 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뭔가 예. 뜻하지 않는 반가움이 있는 들꽃을 좋아합니다. 자, 당첨자 추첨해서요. 건강유산균 보내드리고요. 자, 이번 도우미는요. 이인가요?
1: 어, 맞습니다.
0: 아, 외향여기구나.
1: 맞습니다.
0: 바로 박돌이.
1: 안녕하세요. 박돌입니다.
0: 아, 외향인의 기운이 정말 많이 나. 박수부터 나요.
1: 아, 그럼요.
0: 박수부터 나요. 이목걸기.
1: 네.
0: 이목걸기 박수.
1: 리액션 먼저 바로 나가야죠.
0: 외향인은 절대 박수 치지 않아요. 집중되거든. 집중되거든. 절대 치지 않아요.
1: 저한테 집중이 돼야 돼요.
0: 저는 치더라도.
1: 살짝
0: 에어박스, 에어클랩.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문제.
1: 네, 세 번째 문제. 기념일 근황 퀴즈 드릴게요. 바로 오늘이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선생님들의 고생과 은혜를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은 기념일인데요. 늘 같아서
0: 문제 내세요. 왜 따라와요?
1: 이날은 우리나라의 큰 스승, 결혜의 스승으로 꼽히는 이분의 탄신일이기도 합니다. 조선의 제4대 국왕으로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여러 업적을 세운 이분은 누구일까요? 주관식입니다.
0: 스승의 은혜나 정답 보내실 거든요. 왜 땡이에요? 나 그래도 가수인데. 왜 땡이냐고 딩동댕 해줘요. 네, 정답 보내주실 곳 안내해 주시죠. 이번에도 유정씨.
2: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아, 이건 또 제 전문인데 AI가 정답 보내주실 곳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괜찮죠? 나쁘지 않죠? 자, 그러면요. 정답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정답 역할을 연기하셨던 우리 배우 한석규의 8월의 크리스마스.

0: 피로회 복에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5: 유동 골뱅이.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7: 백조 싱크.
8: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9: 당진 해나루쌀,
8: 덮밥에도
9: 당진 해나루쌀,
8: 국밥에도
9: 당진 해나루쌀.
8: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10: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

0: 탑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1: 노래 한석규의 8월의 크리스마스에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오셨고요. 앞에서 내드린 문제죠. 기념일 근황 퀴즈. 조선의 제4대 국왕이자 훈민정음을 창제한 우리나라의 큰 스승 정답은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스승의 날이 그냥 5월 15일로 지정된 게 아니고요. 바로 세종대왕의 탄신일에서 따온 거라고 합니다.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온 백성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세종대왕님의 뜻을 기리면서 스승의 은혜를 되새기자라는 의미를 담은 거라고 합니다. 정답자 추첨해서요.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보내드리고요. 마지막 퀴즈 도우미는요. 자스민 피 PD님 나와주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근데 PD님이 약간 연만인을 꿈꾸고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맞나요?
2: 항상 이런 오해를 받는데
1: 네네.
2: 저는 저의 입신양명에는 전혀 1도 관심이 없고
1: 네네네.
2: 다만 우리 청취자 선생님들이 1초라도 피식 웃을 수 있을 수 있게
1: 아~
2: 까불고 가거든요. 근데 맨날 이렇게 욕먹어요. 맨날. 관종이라고. 네.
1: 근데 약간 네. 있으세요.
2: 어떤 게요?
1: 뭔가 약간 연반인을 꿈꾸는 눈빛이 있으세요.
2: 아니라니까 그러네.
1: 살짝 반짝거리는데.
2: 아니라니까.
1: 아니래요?
2: 아유,
1: 아니라니까 아니라뇨. 오라가짜.
2: 오라가짜.
1: 봐봐요. 바로 봤잖아요. 이 있다니까. 있으신 거예요. 이 정도면. 알겠습니다. 이 끼 많은 우리 자스민 PD님 어떻게 퀴즈 내주실지 기대해보겠습니다.
2: 네. 마지막 문제는 유행 근황 퀴즈 나갑니다. 예,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 시리즈의 캐릭터들이 네, 다시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 시리즈는 1996년 처음 발매돼서 올해 30주년을 맞았는데요. 아, 달라도 예전에 발매됐던 카드들이 경매로 비싸게 팔리기도 하고요. 띠부실 스티커부터 다양한 굿즈들까지 품절 사태가 일어나는 중이라고 합니다.
3: 피카피카
2: 피카츄부터
3: 까부까부
2: 꺼부기
3: 말차
1: 메타몽 그런 소리 안 내요.
2: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메타몽 소리 잘 안 낼 텐데.
2: 잉어킹 등등. 전 세계 어린이와 어른들의 사랑을 받는 이 시리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디지몬 어드벤처, 2번 포켓몬스터.
3: 피카츄 피카츄.
2: 한번 시범 보여주세요. 피카츄.
3: 피카.
1: 피카. 이게 지금 새 소리가 잘 안 나. 피카.
2: 오.
1: 비슷하죠?
2: 나쁘지 않다.
1: 나쁘지 않죠?
2: 딩동 드리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나중에 해주시는 걸로. 네. 자, 정답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4: 세세, 마이크 체크. 정희 선생님들 들리시나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샵 8000번 활짝 열어놨고요. 미니 뭐라고요? 공짜, 프리. 여러분의 사연 놓치지 않을 거예요.
1: 이것 또한 유정 씨인가요? 이야, 천의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네요. 자, 정답자분들께는요, 핸드드립 커피 보내드립니다. 정답은 3부에서 발표하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이 글자 잘 들어보세요. 포미닛의 뮤직, 김지현의 캣츠아이.

0: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경동 뉴스. 바이러스 매개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4: 비결이 뭔가요?
3: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4: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3: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4: 경농이 만듭니다.
5: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6: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5: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6: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바로 맡겨주세요.
7: 경농이 만듭니다.
3: 새 황제의 등극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조류까지 잡는 이양동시 제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수호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8: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9: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0: 김신영입니다.
1: 정호의 희망곡 3부 시작됐습니다. 휴가를 떠난 신디를 대신해서 스페셜 DJ를 맡은 저는 정은지고요. 먼저 2부에서 내드린 퀴즈 정답부터 알려드려야죠. 피카츄라 이츄 바이리꼬 무기가 등장하는 시리즈의 제목 정답은요. 2번 포켓몬스터입니다. 아, 왜 괜히 또 이렇게 반갑지? 요즘 포켓몬 열풍이 다시 불고 있었죠. 얼마 전 미국에서는요, 피카츄 카드가 무려! 이야, 이게 아마 1991년도 카드였나? 90년도 카드가 아마 엄청 고가에 팔렸을 거예요. 240억에 낙찰이 됐거든요. 말이 240억이지. 이게 어떻게, 그게 엄청 진공 포장까지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관리가 잘 된 그런 카드였다고 합니다. 와, 어마어마해요. 정말 언제 어디서 이렇게 재테크가 성공하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취미도 늘 소중하게 다루시길 바라면서 웬만한 주식보다 수익이 좋은 재테크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포켓몬스터라고 합니다, 요즘. 이게 뭐야?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그 다이아 박힌 금목걸이 안에 피카츄가 호강을 하고 있네. 이게 뭐야? 세상에. 와,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손 벌려서 그 샀었던 그 포켓몬 카드를 더 소중히 다뤘어야 됐어.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재테크 하라고 그렇게 용돈 주신 거였구나. 아, 내가 그 큰 뜻을 몰랐네. 아, 이제야 알게 됐네. 아, 이렇게 뜻하지 않게 불효를 하게 될 줄이야. 아, 넘어갈게요. 속상하니까. 자, 잠시 후에는요, 정희 가족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꽉 채워보는 시간입니다. No music, no life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데이식스 원필의 백만송이는 아니지만. 에이.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천?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시작합니다.
7: 친구야 고마워. 집 밖을 나와서 이렇게 좋은 데도 와보고 신영님 언니 얼굴도 보고 너무 즐겁네요.
6: 아 즐겁다.
7: 네, 행복 바이러스가 뿡뿡.
8: 1, 2, 3, 4 좋아 쭈꾸바이 쭈꾸바이 쭈꾸바 해피 바이러스 쭈쭈쭈쭈쭈쭈 매일 낮 12시 정화의 망국에 살짝 들러주시면 저 김신영이가 후회 없도록 모시겠습니다.

음악이 없다면 인생도 없다. 귀명창 정희 선생님들과의 뮤직 토크 트와일. 노 뮤직, 노 라이프. 아침 오늘이 스승의 날인데 정희 청취자분들도 신디 김신영 씨처럼 귀명창 선생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또 얼마나 기가 막힌 신청곡들을 보내주셨을지 만나볼게요. 아, 정말 귀명창이 맞으시네요. 아, 정말 인정합니다. 7723님이요. 아, 저 이 노래 진짜 전 잘 모르겠던데 우리 정희 선생님들이 추천해.

빠져가지고 좋아하게 됐잖아요. 은지 언니, 에이핑크 아시아 토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맞다 맞다. 신디 피곡인 피지소다 무대도 했다던데 투어 어땠는지 에피소드 좀 마구마구 풀어주세요. 신청곡은 역시 에이핑크의 피지소다. 항. 네. 제가 그때 여기 출연했을 때 그때 런미모어 네, 또 홍보차 또 정의에 왔을 때 아, 저는 이 노래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미 콘서트 셋리스트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미. 근데 춤은 안 나왔던 상태였고 근데 안무가 너무 멋있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안무빨로 안무빨로 좀 더 좋아진 그런 곡이다. 그리고 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나쁘지 않은데? 약간 이런 약간 좀 그런 뭔가 사춘기 같은 뭔가 이렇게 마음이 들었달까? 아무튼 아, 저도 좋아요. 이제 좋습니다. 아 피지소다 좋고요. 자 3339님이요. 저는 스승의 날만 되면 칠판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어려운 수학문제 시켰던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이상하게 칠판 앞에만 서면 왜 아는 문제도 기억이 안 나는 건지 뭉디의 수학 실력은 어땠나요? 글쎄요. 이렇게 뭐랄까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에 네네네. 뭐 딱히 그렇게 실력이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할 것도 없기 때문에 전 정석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뭐 집합 첫 페이지 있잖아요. 첫 단락에 있잖아요. 아, 그 수학의 정석이 되게 여러모로 쓰임이 좋아요. 그 안에 내용도 물론 쓰임이 있겠지만 그 겉으로 그 알잖아요. 그 자줏빛깔 그 자색 고구마 색깔이잖아요. 고 색깔이 아주 고 사이즈가 여러모로 받쳐 쓰기에도 좋고 받쳐 읽기에도 좋고 아주 아주 좋아요. 두께가 아주 야무집니다. 내용만큼 야무져요. 아무튼 아주 좋아합니다. 자 그럼 두 분이 신청해 주신 그 노래 에이핑크의 피지소다 이어서요. 세븐틴의 왜 하필 이 노래일까? 왜 수학 얘기하면서 울고 싶지 않아? 왜 울어요 울기는? 수학으로 왜 울어? 세상에 울 일이 얼마나 많은데 수학으로 울어요? 세븐틴의 울고 싶지 않아까지 듣고 올게요.

에이핑크의 피지소다, 세븐틴의 울고 싶지 않아까지 듣고 오셨고요. 이번 사연 보내주신 분은요. 5808님이요. 뭉디도 백상 예술대상 보셨나요? 이번 대상 수상한 유해진, 유승용 씨 감동이었습니다. 예전에 함께 포스터 붙이고 비대공장 아르바이트 하면서 꿈을 키워온 두 소년이 30년 후에 나란히 대상을 받다니 영화의 한 장면 아닙니까? 뭉디도 연예계에 이런 어릴 적 친구 있어요? 저 그 있죠. 넷이나 있는걸요. 저는 일단은 박철홍 씨 있고 윤부미 씨 있고 김남주 씨 있고 오하영 씨 있습니다. 에이핑크 멤버들이 저한테는 제 10대의 마지막이자 20대의 전부고, 그리고 이제 30대의 시작과 중반까지 같이 가고 있는 정말 오래된 저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투어 돌 때도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는 단순히 같이 꿈을 꿨던 가수라는 꿈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동료라는 생각이 강했었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아, 내 삶을 정말 이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었구나. 나의 많은 순간에 이 사람들이 녹아져 있고 많은 순간에 문득문득 생각나는구나.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에 함께 했을 때 그때 저도 모르게 윤보미 씨 얘기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 삶에 엄청 많이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가족 같다가 아니라 가족인 사람들이어서 눈빛만 봐도 아 피곤하구나, 눈빛만 봐도 지금 너무 즐겁구나, 지금 너무 행복하구나를 알 수 있어서 우리 에이핑크의 이번 런미모어라는 타이틀로 또 팬분들을 만났을 때도 또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번 투어가 또 팬분들도 더 많이 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순간을 또 함께 또 겪는구나 싶어가지고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거든요. 지금 아마 이 얘기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시겠죠? 아무튼 저는 이 찐친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3538님이요. EU에서 내년부터 스마트폰 교체형 배터리 설계를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전자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거라던데 정말 탈착식 배터리 쓰면 스마트폰 오래 사용하게 될까요? 뭉디는 보통 스마트폰 얼마나 써요? 탈착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그 세대가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때 탈착할 때 항상 배터리는 여분으로 꼭 가방 안에 들고 다녔었던 세대였어가지고 많이 쓸걸요? 더 야무지게 쓸걸요? 배터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주의라가지고 제가 저는 아마 200% 잘 쓰지 않을까, 우리 보내주신 신청곡만큼 잘 쓸 것 같아요. 자, 악뮤 200% 신청해 주셨고요. 그러면은 요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솔리드의 나만의 친구 그리고 악뮤의 200%. Yo man, I don't think they heard you. Won't you tell them what your name is?

0: 좋다.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0: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1: 음악이 없는 삶은 상상하지도 마라. 노 뮤직, 노 라이프. 확실히 청취자 선생님들의 사연을 읽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제 얘기도 하게 되면서 저의 일상을 공유하게 되잖아요. 아, 참 그리웠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뭘까 싶었는데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아, 이거였네요. 이게 정말 라디오의 참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밥 친구도 되죠. 내가 어디에 있던 바로 옆에서 같이 떠들 수 있는 친구 하나가 있다는 것 자체로도 너무 든든하잖아요. 그런 뭔가 잔잔한 든든함? 뭔가 이렇게 나 여기 있었어 하는 그런 뭔가 막연한 든든함? 그런 것들이 참 녹여져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게 라디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매력 만점 사연들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4683님이요. 이수지, 샤론스톤, 보노보노, 펭수까지 재능의 축복이 끝이 없는 다재다능의 의인아 뭉디! 아, 뭉디라고 불러주시다니!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자, 오랜만에 성대모사 퍼레이드 안 감사합니다. 자, 오랜만에 성대모사 퍼레이드 부탁해도 될까요? 혹시 새로 개발한 성대모사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간절한 마음을 담은 신청곡 소수빈 한 번만 더. 아, 또 제가 좋아하는 동생을 또 신청곡을 또 넣어가지고 안 읽을 수도 없게 만드셔 아주.
2: 펭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펭수예요? 뭐 요거랑. 더블이야 더블이야 때리지 마.
1: 이거랑 샤론스톤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제가 AI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알아듣지 못했어요. 이런 거 막 하고. 그리고 막 초등학생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니까 진짜로. 그리고 언니들이 진짜 뭐 많이 시켰어요. 저한테 놀부도 시키고 흥부도 시키고 놀부 마누라도 시키고 이것저것 되게 많이 시켰는데 리코더도 불었답니다. 라디오 하면서 리코더. 아, 여기 지금 작가님이 방송국 놈들 여의도나 상암동이나라고 적으셨어. 다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는 DJ가 뭐 그 정도는 하는 거죠. 아, 그럼요. 자, 11155님이요. 노래짱 뭉디, 아이돌 보컬 3대장 이라는 제가요? 이란 칭호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소 웨이트 vs 보컬 연습 비율은 몇 대 몇? 또 다른 보컬 대장 태연의 4개 신청합니다. 제가 어머머머 정은지, 태연, 효린을 이렇게 3대장으로 꼽아주신다고? 제가 여기에 껴도 되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무한히 열심히 할게요. 웨이트랑 보컬 연습 비율이요? 보컬 연습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죠. 저는 혼자서 노래 부르는 시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웨이트는 짧게 치고 빠져야 돼요. 어제도 하체를 하다가 제가 집에 갔는데 소파에 앉기가 싫은 거예요. 후들거리니까. 잠깐 그 알아요? 그 막 방금 태어난 그 사슴 새끼처럼 그 뭔가 그 버티고 서 있다의 느낌? 그러고 소파에 앉으려고 하니까 다리가 앉아 접어야 되잖아요. 소파에 앉으려면. 근데 그 접는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버티고 서가지고 하다가 물 한 잔만 할까 이러고 이러고 이제 물 한 잔 하고 이제 겨우 누웠어요. 앉는 거 못하고 그냥 바로 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 몸자랑 목청자랑 그만하고 노래 들어야죠. 저랑 절친한 제가 아주 아끼는 가수 소수민의 한 번만 더, 이어서 태연의 4개까지 두 곡 듣고 올게요.

오셨습니다. 그럼 정희 선생님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계속 만나볼게요. 3530님이요. 제가 정말 조카 바보인데요. 올해 20살 된 조카랑 처음으로 술자리를 갖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조카 바보시구나. 조카랑 같이 먹으면 좋을 술과 안주 추천 부탁드려요. 이런 고민 술도녀 강지구 은지씨 아니면 누구에게 물어보겠어요? 하면서 마마무의 피아노맨 신청해 주셨어요. 제가 태어나서 첫 술을, 성인 돼서 첫 술을 엄마랑 같이 제가 일부러 마시려고 부산을 갔었거든요. 네, 엄마랑 한 잔, 어머니가 근데 진짜 정말 알코올 해독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박 땡땡 그 에너지 음료 있잖아요. 자양강장제만 드셔도 취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용기 내서 소주를 앞에 두고 첫 술을 엄마랑 마시고 싶다는 그 로망 때문에 엄마랑 같이 앉아서 마셨었는데, 근데 저희 집은요 그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정신력이 강할 뿐이지. 근데 제가 봤을 땐 제가 정신력이 제일 강한 것 같습니다. 제 아버지 이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빠 듣고 있으면 아빠 또 서운해야 돼. 으이! 뭐라카노 이러시겠다. 좋을 술과 안주. 저는요 근데 사실 친구들이랑 마실 때에도 주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어른들이랑 마실 때도 주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보니까 사실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운 것들이 꽤나 많은데, 내가 어렸을 때 좀 더 이런 것들을 배웠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꺼꺼마식입니다. 절대 한 번에 다 들이키지 말고, 이거를 못 마신다고 해서 절대 그게 뭔가 그 자리에 예의가 없는 게 아닌데, 꼭 어디 가면은 원샷 해야지 이런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너무 휩쓸리지 마셔라. 크나큰 후회를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좀 좋은 술 드셨으면 좋겠어요. 첫 술이니까 위스키 같은 것들 이제 오래 보관해서 마실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뭔가 데이트를 하실 때마다 꺼내서 한 잔씩 하기 좋은 위스키? 그리고 위스키랑, 근데 사실 위스키는 고기가 좀 맛있어가지고 말입니다. 고기가 맛있어요. 자, 5266님이요. 은지 언니, 제가 경남 창원에서만 20년 넘게 살다가 직장 때문에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요. 와, 사투리. 그럼 이렇게 읽었으면 안 됐네. 자, 다시 갑니다. 5266님이요. 은지 언니, 제가 경남 창원에서만 20년 넘게 살다가 직장 때문에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요. 와, 사투리 때문에 미치겠어요. 괜히 부끄럽고. 근데 또 친구들이랑 통화하면 서울 깍쟁이 다 됐다고 뭐라카고. 근데 언니는 어쩜 그렇게, 지금 어쩜 그렇게부터 지금 좀 잘못됐거든. 지금 그 친구들이 말하는 그 플로우거든. 언니는 어찌 그렇게 서울말을 그렇게 잘 써요? 신청곡은 플라이브의 그런 것 같아. 저도 지금 굉장히 지금 서울화가 되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일 때문이었으니까. 근데 우리 또 사연자님도, 우리 5266님도 직장 때문에 올라왔는데, 근데 왜 사투리 쓰는 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전 이제 와서 보니까 사투리 쓰는 거 너무 귀엽고 매력 있는데. 그 사투리만 표현할 수 있는 애교 아닌 애교도 있고 다정함도 있고 좋은 매력 중에 하나니까 서울말도 천천히 한번 해봐요. 알아서 표투리 쓰시게 될 거예요. 알아서 표투리 쓰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신청곡 들어봐야죠. 마마무의 피아노맨, 그리고 플레이브의 그런 것 같아 듣고 올게요.

0: 슬림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 상담 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2: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3: 스마트하게 달리고,
4: 기름값 걱정 날리고,
3: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4: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로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3: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4: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3: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7: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8: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9: 푹 잤다.
8: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10: 우리 엄마 예쁜데?
11: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8: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12: 돌아온 방탄꼭지.
1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2: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2: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3: 방탄꼭지 에어니플.
14: 애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풀뿌리가 엉켜 단단한 밭을 일구며 부르는 따비질 소리입니다.

0: 굳은 땅을 따비로 힘들게 파내면서 점심밥을 가져올 아내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어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1: 수다 떨다 보면 시간이 순삭되는 코너죠. 노 뮤직 노 라이프. 아쉽게도 벌써 마지막 사연입니다. 시간 왜 이렇게 빨라요? 늘 느끼지만 라디오는 정말 시간이 따로 흐르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은 듣는 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빨리 간다고 느껴졌으면 좋겠다. 사실 점심 라디오 매력은 그거잖아요. 심심하고 무료할 때 잠을 좀 깨워주거나 아니면 정신줄을 간신히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나의 친구 같은 느낌. 2745님이요. 뭉디, 정은지 양요섭의 러브데이 신청합니다. 제가 대학교 MT에서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노래 잘하시나 보다. 이거 꽤나 높은 곡이거든요. 사실 가창력이 뛰어나진 않은데 정말 아이덴티티 좋은데 정말 두 번 다신 안 볼 것처럼 소리 지르면서 불러댔더니 다들 빵 터져서 인기상 주더라고요. 뭉디는 요섭 씨랑 잘 지내죠? 이게 러브 없는 데이로 유명해져가지고 약간 그 보컬 전쟁 곡으로 유명하죠. 저 녀석만 없었어도 내가 보컬 원탑 뭐 요런 요런 밈이라고 해야 되나 짤들이 많았는데 이때 서로 낯가려서 눈을 못 보던 거였어요. 저도 이제 데뷔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는 눈을 이렇게 잘 마주칠 수 있습니다. 전보다는 그 얼굴도 많이 봤고 요섭 오빠도. 러브데이가 역주행하게 됐던 계기도 라디오였어요. 또 이렇게 신디가 없는 틈을 타가지고 제가 또 많이 수다도 떨고 예쁨도 받고 그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제가 엊그제부터 또 오늘까지 이틀 동안 스페셜 DJ로 함께했는데 내가 라디오를 어떻게 했었더라 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 즐겁게 떠들고 놀다 가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예뻐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언제 또 놀러오면 또 예뻐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끝곡으로요. 2745님이 신청해 주신 정은지 양요섭의 러브데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정호의 희망곡 스페셜 DJ 뭉디 정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유!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 있죠. 마음이 약해서 혹은 상대가 무안할까봐 거절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이유도 있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그 불안감 때문에 내 상황, 내 감정을 꾹꾹 누르고 남의 부탁부터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희생해서라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목표라면 뭐 가능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 그건 아마 불가능할걸요. 그 모든 사람 중에 단 한 명, 바로 나 자신한테는 그렇게 막 좋은 사람이 되진 못할 거니까요. 5월 15일 금요일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칼리드의 스카이라인 듣고 오셨습니다. 7874번님 우와 제 얘기인 줄 착한 사람 증후군 좀 사라졌으면 유유 괜히 남 눈치 보이고 저도 가끔 이러는 제가 너무 싫네요. 근데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거의 80-90%는 다 그러지 않을까요? 거절 잘 못하고 주변 눈치 보느라고 또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봐.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굳이 저 사람을 적으로 둘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아, 네네 그냥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거절하고 나면 또 그다음 또 내 마음도 불편하더라고. 김경태님. 전 모든 사람에게 잘하지 못할 거면 와이프에게만이라도 잘하자 생각하며 지냅니다. 그래 이게 보면은요 우리가 남한테는 되게 친절한데 내 가족한테는 되게 불친절한 사람들 많아요. 예, 저 같은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남 얘기 그렇게 잘 들어주면서 또 집에서 엄마가 얘기할 때 또 안 들어. 우리 좀 그러지 말자고요. 내 가족한테 정말 내 곁에 있을 때 우리 하루라도 더 잘해드립시다. 예, 옆에 있는 사람. 아, 이거 말 나온 김에 안아줘. 서로서로 안아줘. 우리 부장님 사랑해. 사랑해. 축복해. 우리 작가님들도 사랑해. 축복해. 곁에 있는 사람, 내 사람만이라도 잘 챙기는 거. 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3698번님. 영민님 보라 켰는데 핸드폰 케이스가 우리 부모님 핸드폰 케이스 보는 것 같아. 다 정겹네요. 라고 하셨는데, 아, 정말 소름 끼치는 거. 이거 남편이 선물해 준 거예요. 어? 남편 취향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게 핸드폰 케이스, 이게 얼마나 편한데요. 아, 다들 이거 비웃으시는데, 진짜 한 번만 써봐요. 헤어나오질 못할걸? 진짜 이거 색색깔로 구매하게 될걸요? 나 참. 자, 보이는 라디오 미니 땡큐브 무즈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경 오시고요. 오늘은 제가 시원하게 앞머리를 좀 깠습니다. 아, 머리띠를 했어요. 그 말인즉슨 안 감았다는 뜻이겠죠? 사람 냄새나는 안영미와 함께하는 방송 2시의 데이트 함께해 주시고요. 자, 거부할 수 없는 마성의 여자 저 안영미에게 본인 이야기 털어놓으실 분들 어려워 말고 사연 주세요. 지금 어디서 누구랑 뭐 하면서 두대를 듣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쓰셔도 됩니다. 안영미 할 때 안, 아메리카노 할 때 아, 아나 보내드려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영어 퀴즈쇼, 나라차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여자 연예인 안영미와 맨정신으로는 토크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이쪽입니다. 어여들 퀴즈 신청해 주시고요. 2부에서는 한때는 나를 들었다 놨다 했던 구여친 구남친 이야기 오늘도 떠들어 제껴보겠습니다. 나의 엑스 이야기 희극인 두 분 김인석 씨 허한나 씨와 함께할게요.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그 전에 감사한 우리 광고주님들 소개해야 되는데, 아, 오늘 우리 거절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거절. 예, 거절하면 또 요 노래죠. 빅마마의 거부 갈게요.

올품! 아, 갑자기 지금 안아달라고? 아, 참. 아이, 뭘 안아, 이 시간에. 아, 자꾸 재촉하지 마. 어머, 어머, 어머. 어, 터질 것 같아. 거부하지 마, 거절하지 마. 방탄꼭지 에어니플, 어머, 터질 것 같아. 멕시칸, 알레스 아우토, 사단법인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 롯데 렌터카,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일로 와봐.

0: 우메건설 컨소시엄, 뿌리담을 리얼생 와사비 주비푸드,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 유동골뱅이, KB 국민은행,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 뭐가 터질 것 같냐고? 아, 나 배가 지금 너무 불러가지고. 배가 터질 것 같아. 배 봐봐요. 만삭이에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돌아온 방탄 꼭지.
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30킬로다?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5월 16일부터 17일 충남 공주 금강리버마켓에서 열리는 K블루베리 축제로 놀러오세요.
1: 살아있다 살아있어 K블루베리.
0: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2: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1: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두 쉐데이트 안영미입니다. 7283번님, 우리 이사님 제가 좀 안아드리려고 했더니 날라차기 준비하시는데요. 영미님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럴 때는 그냥 불씨의 백업으로 가요. 와라 어딜 거부해 나를. 자, 엔믹스의 신곡입니다. 헤비 세레나데 듣고 올게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1104번님 편의점 하는 두댕이에요. 확실히 요 며칠 더우니까 매출이 좋아요. 손님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답니다. 편의점은 더울 때가 성수기거든요. 음료도 더 많이 드시고요. 우리 편의점 오시는 손님들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 그렇겠구나요. 저는 오히려 추울 때가 잘 되지 않을까. 다들 추우니까 따뜻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또 귀찮으니까 다른 뭐 마트나 이런 데 가는 것보다 편의점에서 이제 뭐 이것저것 사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확실히 틀렸군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장사가 잘 된다고 하니까 축하드립니다. 1303번님 영미 이모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저께 학교에서 쪽지 시험 봤는데요. 쌤이 외우라고 했던 거 하나도 안 나왔어요. 유유. 쌤 뭐예요? 이거 쌤 그 왜 그런 거예요? 대부분 쌤이 이거 나온다 하면 나오는 건데

어?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셨지? 나 진짜. 자, 오늘 스승의 날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단 쌤한테 그래도 그동안 모든 지식을 또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래도 요런 장난은 치면 안 돼요, 쌤? 자, 새싹입니다. 7602번님. 서울 사는 아들이 고향 내려와서 데리러 갑니다. 택시비 아껴 여친한테 다 쓰는 우리 아들. 그래, 좋은 아들은 못 돼도 좋은 남자는 되나 보네. 하하하하. 그래요. 그리고 자, 박수 쳐줍시다. 우리 아들이 연애를 한다는 게 어디예요? 요즘 연애 안 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거 자체가 효도입니다. 그렇게 생각합시다. 잉? 김혜진님, 맨날 인터넷 최저가로 화장품 주문하다가 오늘 난생 처음으로 백화점 매장 가서 립스틱 두 개 사왔습니다. 아, 내가 날 위해서 이 정도도 못 쓰나 싶어서요. 나오는 길에 두 대까지 들으니까 아, 기분이 더 좋네요. 잘하셨어. 잘하셨어. 이런 날이 있어요. 내가 나를 아끼고 내가 나한테 대우해줘야 돼요. 그래야 남들도 대우를 해줍디다. 잘하셨어요. 바르고 일로와 뽀뽀. 6894번님, 새싹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들과 외출하러 지하 주차장 가는 엘베를 탔는데 같이 탈 아주머니가 힘 조절 실패로 작은 방구를 내보내신 거예요. 근데 아들이 아, 같이 좀 삽시다 이랬다는. 가만히 있어 아들. 잘했다. 잘했어. 아니, 왜냐면 아, 이렇게 힘 조절 실패로 나올 수도 있어. 아, 그러면 사과해야지. 아이고, 죄송해요. Oops, I did it again. 하셨어야지. 아줌마! 그 같이 좀 삽시다! 자, 여러분들 모두 안현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자기소개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엑스디너리의 히어로즈의 보이죠?

0: 영어 못하는 거고 죄는 아닙니다. 그저 입을 좀 떼고 싶을 뿐. 미국대 안영미 영어법 프로젝트 100% 내용의 부적킹 퀴즈쇼. 나라차 시절 영어 공부 아래 따라 사실 하경사. 헬리슨 보이스 앤 걸스임을 인트로듀스. 제가 잉글리시로 내는 문제를 듣고 한국말로 정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제한시간 60초 안에 5문제 중 4문제를 맞히시면 성공 석세스. 참여 선물로 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성공한 분께는 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까지 얹어드려요. Hey everybody, do you understand? 자, 그럼 오늘의 도전자 만나볼까요? 나처럼 공부 안 한 사람 누구인가?
1: Hi, 영미. My name is Jamie.
0: Jamie?
1: Yes, hi.
0: Wow, Jamie, how are you?
1: Oh, great. How are you?
0: Yeah, great. Hey, just a moment. You 발음, 발음 뭔 일? What's your job?
1: I'm teaching right now. I'm teaching in English at Seoul. Yep.
0: You teaching English?
1: Yes, I'm an English teacher.
0: You, where are you? 아, 저기, you, where are you from?
1: I'm from Manchester, New Hampshire.
0: What?
1: I'm from America.
0: America?
1: Yes.
0: Why 2시에 데이트 리슨?
1: I love you, that's why.
0: Okay. 그러면 why do you like 하경사?
1: Because I listen every day.
0: Mm?
1: And yeah, the way you say it's very interesting, very funny.
0: Very funny?
1: 네.
0: You 그러면 혹시 이거 하경사 맞춘 적 있어요?
1: Not really.
0: Yeah, okay.
1: 그냥, not really.
0: 그냥 just enjoy time이구나. Okay. 아, 2904번님께서 이 코너에 대한 모욕이다. 왜냐면 너무 지금 잉글리시 선생님, 심지어 미쿡에서 오신 분이. 알겠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 다 즐기자고요. Enjoy time. Let's go. 자, 지역 이름입니다. Father Thousand.
1: Pass. Oh, Father Thousand.
0: Oops. 자, 노래 제목이에요. Night Live Flower. 노래 제목. Night Live Flower.
1: 밤생.
0: Or Night Live Tuesday.
1: Night 밤생화?
0: Almost.
1: 밤생화.
0: 이거를 한자로.
1: 밤?
0: It's singer, 박효신.
1: 야생화.
0: Okay. 자, 사람 이름이에요. 운동선수입니다. Five burning.
1: Five burning.
0: Oh my god, oops.
1: That's okay.
0: That's okay.

0: Yeah.
1: Thank you so much.
0: Yeah, it's a great time. Thank you.
1: Thank you for listening.
0: Yeah. Okay, today, more enjoy today. Yeah, it's a funny day.
1: Yeah, Youngmi, you speak very good English.
0: Oh, thank you.
1: Yes.
0: Come on. Bye. See you.
1: Okay, bye. Thank you.
0: Yeah. 2568번님께서 와 이건 기만이다. 임지연님 미쿡 선생님 많이 놀라셨죠? 예, 그냥 즐기고 싶어서 우리가 꼭 맞춰야만 이게 문제인가? 어? 서로 즐겁자고 하는 거지. 아, 7189번님께서 나 근데 왜 조금 기쁘지?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에이미가 놓친 문제. 아, 제이미예요. 제이미가 놓친 문제 청취자 퀴즈로 내드릴게요. 학용사 주어먹기 퀴즈. 자, 사람 이름입니다. 운동선수예요. 5 버니. 좀 힌트를 좀 드리자면 야쿠 선수, 베이스볼 선수. 자, 정답 보내실 남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이치프리 무료고요. 김치 세트 쏠게요. 퀴즈 정답은 방송 끝에 문 닫기 전에 발표할 거니까 기다려주시고요. 그 사이에 노래하고 듣고 올게요. 역시 제이미 신청곡 윈니 휴스턴의 A Greatest Love of All. Yeah, good.

0: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2026년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이 2026년 5월 11일부터 전라남도 내 8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태풍, 홍수 등 풍수에 따른 주민 대피 및 수습 복구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국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훈련은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
1: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어디서도 말 못했던 나의 화려했던 연애 시절을 돌이켜봅니다.
1: 내가 했던 연애, 내가 만났던 옛사랑 이야기.
2: 이제는 젊음의 뒤안길에서 함께 추억해보시죠.
0: 은금세포 안영미.
1: 2주 만에 다른 만남을 하고 왔어요. 뽀안나.
2: 오늘은 끌어올려. 텐션 기복 김인석이 떠들어봅니다.
0: 나의 엑스 이야기. 익명보장 연애토크 함께해 주실 희극이 두 분이죠. 김인석 씨, 허한나 씨, 어서오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그래, 좋다. 왔다.
2: 좋다.
3: 텐션 올려.
0: 그래, 이렇게 가야지.
2: 좋아요.
0: 이제 괜찮나요?
2: 지난주에 없어갖고.
0: 지난주에는 기자회견 같았어요. 아니, 전 남친, 전 여친 얘기하는데 기자님들 모시고 기자회견하는
2: 약간
0: 느낌이더라고.
2: 남산에 있는 정독 도서관 같은 느낌이었어요.
3: 네,
2: 되게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 네네.
3: 아니 또 이제 그 피디님도 새로운 분이 오셔가지고
0: 맞아요.
3: 서로 낯을 가렸다고.
2: 너무 네. 아니 저희들끼리 재미나게 얘기하고 있는데 막 모르는 분이 앉아 계신 것 같고
0: 옆 테이블에 네네네 모르는 분이 귀 기울이시는 것 같은 느낌.
3: 염탐하는 것 같았죠.
2: 안 친한 분 앉아 계시니까 되게 불쾌하더라고요. 스튜디오가 공기가.
0: 그래서 계속 말 조심해야 돼.
3: 노래 나갈 때도 말을 안 했다면서요. 네,
0: 서로 침묵.
2: 약간 서로 눈치 주고 우리 얘기 듣는 것 같아.
0: 둘 다 아이잖아, 아이.
3: 아, 그럴 때도 아이잖아. 아이야.
0: 아이야. 그러니까 아니 너가 한번 말 걸어봐. 자, 우리 허한나 씨의 자리가 정말 지난주에 너무나 컸어요. 정말
2: 컸어요.
0: 그 자리가.
2: 얼마나 좋아.
0: 허한나 씨 듣자 하니까 일주일간 타방송에서 스페셜 DJ를 하고 오셨다고요?
3: 아유, 예. 또 좀 빈자리를 좀 채우고 왔어요.
0: 아, 예. 예. 어떻게 좀 어떠셨나요?
3: 아니, 그냥 가서 계속 말 실수를 계속 했어요. 아,
0: 네. 말 실수? 어떤 실수? 예.
3: 뭐 당 스파이크를 당 스파이라고 해서 어느 당에서 온 스파이냐고 뭐 이런 얘기들.
0: 왜 크를 빼게 된 거죠?
3: 모르겠어요.
0: 그러니까 어떤 얘기죠?
3: 말이 막 빨라지고 긴장을 하니까 지금 제가 당 스파이가 와서요. 이렇게 했더니 막 댓글창에 막 어느 당에서 온 스파이냐고.
0: 아니 근데 진짜 네. 이게 라이브가 네. 그래. 그리고
2: 그래요. 실수가 많죠.
0: 그리고 어쨌든 남의 집에
3: 실수로 하면 안
0: 돼. 객식구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하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더 손발이 묶여.
2: 그래서 실수가 많이 많았어 갖고 K본부 입장에서는 네. M본부에서 보낸 스파인가?
0: M스파이.
2: 우리 K 방송을 맞네. 망치려고.
3: 맞네.
2: 그쪽 분들은 또 그렇게 네. 느끼셨을 수도 있겠네요.
3: 아, 진짜 작가님들이 계속 화면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안나 씨 제발 천천히요. 안나 씨 천천히.
0: 근데 긴장해서 그래. 긴장하니까 말도 빨라지고.
2: 그럼.
0: 그리고 개그맨들은 약간 이 텀 못 견디잖아요.
2: 아, 맞아.
0: 정적 못 견디잖아요.
2: 맞아요.
0: 그러니까 혼자 떠들다 보니까 계속 이상한 말이 자꾸 나가.
3: 그래서 계속 이랬어요. 죄송합니다. 헛소리예요. 계속님.
0: 저도 아니,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면서.
2: 듣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스튜디오에 마이크 앞에서 얘기를 하면 뭔가 약간 이상한 느낌이 네. 들어요.
0: 그래 맞아. 네,
2: 그래서 그 핸드폰으로 사진이라도 하나 띄워놓으시고
3: 누가 있는 것처럼.
2: 누가 있는 것처럼. 네네.
0: 아 1504번님 아 지난주 두 대는 요가원 같았습니다.
2: 다들 숨 쉬는 소리밖에 안 들렸죠.
3: 힐링 타임이었나요?
0: 아, 신라곤 같은 막 이런 네네. 느낌. 신라곤 뭐지?
3: 신라곤이 뭐지?
0: 이런 책 있었는데 네. 그때 야한 책이라 그랬었는데.
3: 야한 거 같은데 요가원이 아니라.
2: 원만 하나 같네요. 네.
0: 실오라기 안 걸치는 낙원이었나? 자 라디오 양다리 김희석 씨도 혹시 방송하면서. 뭐 말 실수라든지 아 여기에서 실수를 많이 하셨지 뭐, 그동안
3: 어떤 말을 했죠?
2: 뭐였어요? 나 실수 없었는데
0: 여러 가지 실수했지. 그리고 제가 그때 스페셜 DJ 제안했을 때도 네. 아 표정 실수를 했죠.
3: 아 맞다.
0: 표정을 못 감추는 실수.
3: 실실 웃었지 참.
0: 아 맞아요.
3: 입꼬리가 겁나 너무나 올라갔었죠. 네. 네.
2: 그렇습니다. 네, 저도 모르게.
0: 뭐 네네. 마담도 나왔었고.
2: 저도 모르게 약간 DJ를 꿈꾸고 있나 봐요. 이 나이에.
3: 지금도 웃고 있어요. 그 얘기만 나오면 웃어요 이 사람이.
2: 아니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DJ가 얼마나 힘든
3: 너무
2: 자리인지.
3: 힘들어.
2: 영미 씨가 얼마나 대단한지.
0: 저는 진짜 매일매일 하니까 이제는 정말 적응이 돼서 아, 괜찮거든요. 근데 어제도 진짜 정일한 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2: 아 힘들어.
0: 영미야. 너 진짜 대단하다. 그럼 어떻게 해?
3: 맞아.
0: 너는 이제 두려울 게 없겠다라는 말을 하는데 진짜 그래 맞아. 나 이제 무서울 게 없어.
3: 그 월요일 날

0: 정적 실수가 있었다고.
1: 정적 실수 이제 네. 그 정도 실수는 기자님들이 기사화 해주지도 않더라고요.
0: 그 정도는
1: 아, 이제는 뭐
2: 기자님들 실수 좀 봐주세요 빨리 체크 좀 해주세요. 실수 체크 좀 해주세요.
1: 보이는 라디오
0: 기사 좀 부탁드려요.
2: 실수 체크
1: 보이는 라디오에서 바지를 벗지 않는 한 네.

0: 맞다. 교통 쪽에. 어. 교통 정리하는
1: 아,
0: 방송 쪽에.
1: 교통 좋지.
0: 네, 윤성호 씨랑 에이, 에이. 둘이.
2: 아, 맞다 맞다.
0: 김인석 빠꾸에. 아. 네, 네, 네. 진짜 그래. 라디오라고 제가 했었었는데 DJ를 했었었는데 둘이 너무 싸워 갖고
1: 왜 싸웠어요?
0: 생방송 중에 멘트 욕심이 둘 다 아. 너무 둘이 멘트 욕심을 너무 내갖고
1: 이런 문제야.
0: 네네네.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계속 물리고 물려요. 오디오가.
2: 아니 근데 여기서는 욕심 안 부리시잖아요.
0: 이건 제 방송이 아니니까 욕심이 안 나죠. 제 거면 욕심을 냅니다.
1: 그래서 진짜 지난주 네. 때 봤었어야 돼. 영혼이 하나도 아, 없고 진짜? 그나마 안나 씨가 있으면 네. 뭔가 라이벌 구도도 있고 뭔가 견제도 하고 네. 이러면서 네. 텐션을 좀 올리잖아요. 아 열심히 하겠구나 하면서 네. 근데 안나 씨마저 없으니까
2: 의욕이 없었네.
1: 의욕이 아. 너무 없었어.
2: 약간 근데 선배님은 좀 뭔가 섀도우 복싱처럼 약간 그 메이트 뭐야 그 달릴 때
0: 러닝 메이트
1: 페이스메이커
2: 그거 있어야 페이스메이커. 되네 혼자 하는 좀 힘들고 네.
1: 어 혼자 하면 안 돼. 그때도 윤성호 씨가 있었기 있어서. 때문에 에너지틱하게 갔던 거지.
0: 그렇습니다.
1: 혼자 있으니까.
0: 아, 그때 생각이 나네요.
1: 자 그러면 요즘 나오는 방송 중에 나 꼭 나가고 싶다 탐나는 방송 같은 거 있어. 아 나 저기 한번 내가 나가면 잘할 자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0: 그런 요즘 거 하는 방송?
2: 약간 그 이혼
1: 캠프.
0: 아 이혼 캠프 잘할 수 있어.
1: 내가 저기 나가면 나 이혼할 수 있는데. 약간 이런 거.
2: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 나가면 내가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1: 그럼.
2: 같아.
0: 서장훈 형님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데.
1: 그날 그래. 바로 가능한데.
2: 지금 나 용기 없잖아. 근데 가면은 용기 줄 것 같아. 막 장훈 선배님이나 막 용기 주실 것 같아가지고 용기를 내러 한번 나가고 싶어요. 네. 자,
1: 우리 김인석 씨는 뭐 없어요? 아 나 저기 한번 나가고.
0: 아 전 나는 솔로.
1: 나는 솔로. 저도 요즘 너무 팬이라서.
2: 아 근데 그 MC 말고 그냥 출연진으로.
0: 출연진으로.
1: 그냥 그랬죠.
2: 환승결혼.
1: 그냥
2: 환승결혼.
1: 네네. 모두가 아는데 내가 솔로가 아니라는 거 아는데 이거 있죠. 그냥.
0: 시침이.
1: 아~
0: 시침이 뚝 떼고.
2: 가끔 한번 그냥 스페셜로 다 유부남 유부녀인데 다 모른 척하고 하는 것도 재밌겠다.
1: 다들 그냥 시청자들도 정말. 아 그냥 금갑다 하고 넘어가줬으면 좋겠어.
2: 아니 나는 그런 상태 했어요. 진짜 뭐 환승 이별 이런 거 나오잖아요.
1: 네네네.
2: 이렇게 도파민에 쩌들다가 그냥 환승 결혼처럼
1: 그래.
2: 결혼한 사람이 있어. 아. 근데 같이 만나러 가는 거지. 또 새로운 만남.
1: 그 서로서로.
0: 그래. 독하다 독해.
2: 그래야 좀 이제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을까.
0: 아니면 점점 너무 수위가 세지니까.
2: 세지니까.
1: 아니면 뭐 부부지옥 뭐 이런 거. 솔로지옥 말고.
2: 근데 부부지옥? 나는 만약에 환승결혼이 있다? 네. 그럼 나갈 의향이 있습니다.
1: 그러면 저도 같이 갈게요. 우리 새 커플 만날 것 같아.
0: 아 여기서 제가 빠질 수 없죠.
1: 근데 중요한 건 서로 환승 안 해.
2: 그렇지.
0: 와, 우리 셋 중에서.
1: 그거 알죠? 그냥, 아우 내 남편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약간 이거 있잖아요. 어우 내 남편이 제일이다.
0: 근데 저 얘기 듣는데 왠지 뺏고 싶고 막.
2: 역시
0: 욕심나네.
2: 역시 라이벌이 있어야
0: 안영미 씨 괜히 욕심나네요.
1: 쓸데없이. 봐봐. 같이 있으니까 이거 봐봐.
2: 이거 뭐 갑자기.
1: 의욕 생기잖아.
2: 그러네. 아. 페이스메이커가 확실히 필요하네요.
0: 네네.
2: 네.
1: 7710번님께서 그래 이 텐션이지. 1510번님 저 이거 들으려고 똥마려운 거 방구로 스마 시키고 있어요.
0: 아 좋아요.
2: 나 이 느낌 네네. 뭔지 알아서 너무 웃기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뜨방 아니죠? 뜨방 아니면 괜찮아요.
1: 여러분 기억 속에서 지난주 건 지워주세요. 지난주 건 통편집감이야. 네. 자 빨리 코너 들어가라고 슬슬 독촉 오고 있거든요. 네. 나의 X 이야기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0: 제가 회사에서 입사한 지 5년 차쯤 됐을 때였어요. 그 해에 신입사원들이 여자 셋, 남자 둘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중 남자 사원 하나가 신입사원 치고도 유난히 풋풋했어요.
1: 선배님 나오셨습니까?
2: 인사가 고맙긴 한데 나 지금 지각했거든? 좀 조용히 말해줄래?
1: 아 죄송합니다. 늦으신 줄도 모르고. 아우. 선배님!
2: 알았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눈치도 좀 챙길 거야. 괜찮아. 내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1: 선배님, 마침 프린터기가 고장난 것 같습니다. 프린터가 안 되고 있습니다.
2: 종이를 넣어야지.
0: 바보가 됐어.
2: 어떻게 입사한 거야? 종이가 있어야 나오지.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겠지, 당연히.
1: 아, 그런 놀라운 사실이. 감사합니다, 선배님.
2: 그러니까 별거 아니니까 빨리 가봐. 진짜 목소리.
1: 감사합니다, 선배님.
0: 정말 의욕은 넘치나 실수도 많고 하지만 가르쳐주면 곧잘하던 풋내기였는데 한 7개월쯤 지나니까 어라? 달라지더라고요. 묵묵히 맡은 일도 곧잘 해내는 의젓한 사원이 돼가고 있는 듯했습니다.
1: 선배님 말씀하신 차트 분석해서 자리에 올려뒀습니다.

0: 기획안 때문에 바빴을 텐데 그것까지 하느라고 고생했겠다.
1: 아닙니다. 또 도와드릴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0: 뭐야, 이제 뭐 내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인석 씨가 날 도와주는 거야? 장족의 발전이네. 멋지다 쩜.
1: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이때만 해도 신입의 패기라 생각했는데 회식날이었어요. 자리가 몇 바퀴 돌고 돌아서 그 신입이 제 옆자리에 앉게 됐을 때였죠. 이런저런 몇 마디를 나누다가 그러더군요.
1: 저기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따 끝나고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0: 이따? 왜? 그냥 여기서 하면 안 되는 얘긴가?
1: 아, 전 상관없습니다만 선배님이 괜찮으실지.
0: 왜? 뭔데? 뭔데? 말해봐. 괜찮아.
1: 저 어느 순간부터 선배님 여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배님도 저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나를? 여자로? 나는 그런 생각이 없어가지고.
1: 바로 듣겠다는 거 아니고요. 갑작스러우실 거 알고요. 그냥 전 내일부터 달라질 거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0: 아니 저기 인석 씨! 인석 씨!
2: 선배가 많이 괴팍하네. 당황스러운 고백 이후에 그는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굶고 다니지 말라며 아침마다 내 책상 위에 샌드위치며 주먹밥 같은 걸 올려놨고 갑자기 비가 쏟아지던 날엔 퇴근길에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회의 시간에 꼭 내 맞은편 자리에 앉아서 슬쩍슬쩍 눈을 마주치며 웃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3: 누가 너 뭐 쓰리래? 그 한마씨 내일 모레 구미 공장 내려가기로 한 거 그거 좀 당겨야겠어요. 지금 바로 내려가 보세요. 당장.
0: 지금이요? 아니 부장님 저 지금 배차도 못 받았는데요. 지금 샘플이 50종 넘게여가지고 들고 가려면은 고속버스도 못 타고요. 아 근데 오늘 갈 방법이 진짜 없거든요. 내일 가면 안 될까요?
3: 요한나 씨, 이 당장 가보라고요. 이 공장이 죽어가잖아요. 여기요, 이 공장이 죽어가요.
0: 아니 그래도 저기 방법이 없는데.
1: 저희 선배님 차량 공유 서비스 찾아보니까 이 근처에서 바로 차 빌릴 수 있어요. 저랑 같이 가요. 제가 운전할게요.
2: 그의 옆자리에 타고 공장으로 내려가면서 내가 일 하나하나 가르쳤던 무지랭이었는데 언제 이렇게 듬직해졌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국도 옆에 잔뜩 핀 꽃을 보고는 제가 그랬죠.
0: 와, 꽃 핀 것 좀 봐. 너무 예쁘다.
1: 선배님 꽃 좋아하세요?
0: 이쁘잖아. 난 뭐든 이쁜 거 좋아하거든.
2: 근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가 하는 말이요.
1: 그럼 거울 보세요.
0: 어? 뭐야?
1: 거기 꽃이 있잖아.
2: 그때
1: 꽃 냄새.
2: 그렇게 좋아하면서 웃지 말걸. 갑자기 날 무장해제 시켜버린 그 한마디 때문에 그 남자한테 콕 깨서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잖아요. 혹시나 지금 내 주위를 호시탐탐 기웃대는 이성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거 요거 순간입니다. 네, 오늘의 X사연 보내주신 두댕이님께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거고요. 자, 여기서 바로 오늘의 주제 알려드려야죠, 인석 씨.
1: 네, 오늘의 주제 나갑니다. 내가 했던, 들어봤던 최고의 플러팅 멘트.
0: 사랑에 빠지거나 마음을 쿵 들었다 놨던 그때 그 한마디 한번 곱씹어보죠. 내가 했던, 들어봤던 최고의 플러팅 멘트 보내주세요.
2: 샵 8,000번 짧은 걸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쭉쭉쭉쭉 보내주십시오. 아... 배선님.
0: 아 미쳤나봐. 왜 저래? 어?
3: 선배님 안착하시네요. 에? 내 마음속에 안착. 아~
0: 왜 저래?
2: 아 미쳤나봐. 5971번님 어우 달다 이 섞었어. 3148번님 신입 이자스가 멜로 영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네. 그리고 2683번님께서 인석신이 갑자기 일 잘하는 목소리 톤 바뀌고 킹받네.
1: 갑자기 나도. 나름 연기 톤을 나도. 바꿨어. 나도. 네 알겠습니다 하다가 선배님.
2: 그리고 처음에는 또 잘못 잡아가지고 갑자기 연구가 돼.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안 나옵니다. 프린트가 안 됩니다.
0: 종이가 어딨지?
1: 아, 잘못 잡았어요. 너무 작가님, 바보로 잡았어요.
0: 잠깐 이게 빡군 줄 알았어요.
1: 네네 죄송합니다. 너무 붙어 다녀서.
2: 자 인석 씨.
1: 아 이상훈님 보내주셨는데요. 뽀뽀 왜 하는지 알아요? 내 거에 침 발라 놓으려고. 아~
2: 뭐 하는 거야? 왜 그래? 자, 우리도 하나씩 풀어보죠. 일단 내가 들어본 플러팅 멘트 중에 잊혀지지 않는 멘트.
0: 전 있어요.
1: 어딨어요?
0: 전전전쯤 됐나? 남편
2: 남편이 플러팅했어요?
0: 남편보다 저 다른 남자 생각하고 싶어서요.
2: 아, 네네네. 네.
0: 그 오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공연이 끝나고 이제 꽃을 받잖아요. 꽃 받잖아요. 꽃. 네. 꽃을 이만큼 들고 그 오빠를 만나러 갔는데 그 오빠가 아, 꽃 이리 줘 이러는 거예요. 여자는 꽃도 드는 거 아니야. 아.
2: 그래서 그날 바로 1일 됐다?
0: 근데 그 오빠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오빠 우리는 그럼 사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오빠가 우리는 사귀는 건 아니고 애인이지? 이러더라고.
2: 무슨 말이야?
0: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다음을 못 물어보겠는 거야.
1: 약간 바보 같은데?
0: 그게 뭐예요?
1: 사귀는 게 아니고 애인이지?
0: 나 바보 콜렉터, 바보 콜렉터.
1: 사귀는 거 아니고 애인이지.
2: 술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는 아니지? 이런 느낌?
0: 모르겠어. 그래서 그 오빠, 근데 그 오빠가 나중에 어떻게 했냐, 잠수 이별을 했어.
1: 그러니까 진짜 잠수는 사진... 타지만 헤어지고는 아니지.
2: 연락은 안 했지만 잠수는 아니지. 이상한 약간 묘한 오빠다.
0: 네, 묘한 오빠. 그래서 더
2: 클렸어. 묘한 오빠 만났다.
1: 네?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많네요, 주위에.
0: 나는 이상한 사람을 좋아해요.
2: 진짜.
0: 약간 특이하고 이상하고 약간 좀
2: 떨감이 있는 사람.
0: 그런 사람.
2: 우리 김인석 씨는.
1: 아니, 저는 뭐 다른 멘트보다도 이렇게 유난히 옆자리에 앉으셔서 막 뭐 친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제 허벅지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2: 터치를
1: 웃으면서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0: 그거는 진짜 플러팅이다.
2: 그래, 이건 플러팅이지.
1: 영어들. 이게 너무 저는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그 스킨십만 계속 생각나는 거야. 그 시간 내내 모임이나 만남에서 그 여러 명 있는데도 계속 몇 번만 지나 이것만 카운트하게 되고.
2: 혹시 광신도 아니셨어요? 이거 성경책 보면서 이렇게
0: 집사님처럼요. 네.
2: 뭐지? 왜 그렇게
1: 고플러팅이?
0: 아, 그러면 그게 먹히긴 먹힌 거네요.
1: 먹혔죠. 저는 마음을 흔들어 제 마음을 흔들렸지.
0: 흔들었구나.
2: 네. 저는 뭐 주로 예전에 제가 했던 플러팅.
1: 뭐예요?
2: 노현동에 혼자 살아요. 근데 정말
1: 1, 2, 3, 4, 1, 2, 3, 4 막 비번 같은 거.
2: 열이면 열 다 넘어오더라.
0: 그렇지.
2: 노현동 혼자 살아요 해서 끝났어.
0: 그렇지.
2: 이미.
0: 맞지 맞지.
2: 그때가 30대 초반이었는데 핫했다. 핫했어.
0: 네. 과거를 되게 그리워하는 거 너무 킹받아요, 다들.
2: 아, 딱동이 잘 듣고 있지?
0: 핫했다, 엄마.
1: 좋은 태교네요, 좋은 태교예요.
2: 엄마 부지런한 사람이었어.
0: 그럼.
2: 자, 그럼 우리 때 이러고 있었어. 라면 먹고 갈래?
1: 아, 라면 먹고 갈래 있었죠.
2: 더 옛날에는 내 알을 놔도 뭐 이런 거 있었고. 그쵸, 그쵸. 옛 멘트들도 많았죠. 자, 그렇다면 내가 했던, 들어봤던 최고의 플러팅 멘트 사연이 슬슬 오고 있습니다.
1: 왔어요. 읽어보겠습니다. 8347님. 연하남 만났을 때 그놈의 연하가 저한테 뽀가를 하더니, 키갈의 다른 표현 또 뽀갈.
2: 뽀갈.
1: 뽀갈. 네. 뽀갈을 하더니 이제 누나가 아니다. 미쳐 미쳐 심장 나 멎었죠.
2: 이렇게 서로 호감이 있던 상태였던 거예요.
1: 뽀뽀를 한 다음에 이제 누나 아니야.
2: 누나 아니다.
0: 연하 좋다. 연하는 참 이런 게 참 재밌어요. 그죠?
2: 근데 저 약간 꼰대기질 있어가지고.
1: 싫어요?
2: 나는 이러면 싫어.
1: 잘생겼어.
2: 어딜 감히.
1: 아, 그래도?
0: 대감님이에요? 대감님이에요?
2: 너 언제 봤다고 반말하니?
0: 그래서 선배님이 연하 만날 때 계속 존댓말 시켰나 봐.
2: 그래.
0: 그쵸?
2: 우린 서로 존댓말 했어요.
0: 끝까지 존댓말 쓰시더라고.
2: 맞아요. 나는 이게 싫어. 사귄다고 해서 갑자기 뭐 야, 너.
1: 아니,
2: 뭐
1: 보통 여자들은 좀 어려 보이고 싶어 하는데.
0: 안 대감님, 안 대감님.
2: 꼰대 계신. 정말 분장실 가는 쌤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안나 씨.
0: 네, 익명 으로 보내주셨어요.
1: 네.
0: 전 여친이 했던 플러팅이 기억나네요. 나 동생한테 집에 안 간다 그랬어.
2: 끝났지. 끝났어.
0: 집에 안 간대잖아.
2: 그러면 또 눈 처음 애들은 왜 오늘 어디 가게? 뭐 다른 약속 있었어? 그럼 지금 보내주고 이러면 이제 또 끝나는 거지. 자, 1513번님. 멀리서 만나러 왔는데 돈 아깝게 숙소를 왜 잡아요? 거실에 재워는 드릴게 하던 그녀. 그날부터 안방에서 같이 자고 있습니다. 너 거기서 자고 나 여기서 잘 거야? 너무 오면 안 돼?
0: 안방까지 어떻게.

0: 같이 거실에서?
1: 굴러서 간다. <간다. 웃음> 떼굴떼굴 굴러서.
2: 이어서 갔나?
1: 떼굴떼굴 굴러서.
3: 자, 김인석 씨.
2: 아, 6295님. 너는 유모차야. 내 마음을 애태우니까.
3: 어마나.
2: 너무 애태우니까.
3: 이거 너무 아~ 억진데?
2: 클래식이죠. 애태우니까.
3: 왜냐면 너는 아~ 유모차야라는 말부터가 뭔가 임팩트가 없어. 에이,
0: 그러니까 그냥 보내실 그렇지. 것 같아요.
2: 뭐 이렇게 로맨틱한 단어가 아니잖아. 유모차가.
3: 뭔가 이렇게 훅 당기는 말이 아니야. 너는 유모차야.
0: 그러니까 방금 짜신 것 같아요.
2: 선물 받으려고. 네,
0: 개그를 짰어요 지금. 네네. 우리 선수예요. 그런 거 다 알아요.
2: 유리구원님 선물 안 드립니다.
3: 네. 네.
0: 7458님 고등학교 동창이 남사친한테 소개팅을 시켜주려고 저와 대학 동기들이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누가 제일 괜찮아? 하고 물어봤는데요. 그 친구가 제 얼굴을 가리키면서 얘가 제일 예쁜데? 아~ 라고 하더라고요. 살면서 들어본 말 중에 제일 심쿵했던 멘트였어요. 아~
3: 어머, 이런 멘트 안 들어본 여자가 있나?
2: 아, 저 눈썹 올리는 건 너무 짜증났어. 아, 지금 방금
3: 너무 비일비재하게 들었었어가지고.
2: 아, 네가 제일 예뻐?
0: 선배님 보톡스 잘못 받으신 거예요? 자꾸 한쪽만 올라가요. 아,
3: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많이 잘려요.
2: 꼴뵈기 싫어. 꼴뵈기 싫어.
0: 아니, 이런 일이 있으셨나요?
3: 제 졸업 앨범을 보고 다른 학교 이제 남학생들이 얘 괜찮다.
0: 아니 근데 다른 학교 남학생들이 말한 걸 어떻게 아세요? 선배님 꿈꿨어요?
3: 네. 하느님이 얘기해줬어요. 됐죠? 아,
2: 정말 저렇게 외모 자신감 있는 거 너무 꼴보기 싫어서 이 자리에 정말 예쁜 배우분 한 분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라도 하나.
3: 안 돼. 그래. 에구에구 이렇게 돼요.
0: 아, 그쵸. 그렇게 생각하죠.
3: 에구에구.
0: 아, 근데 약간 선배님이 남자들이 좋아하는 얼굴이라니까요.
2: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니네 둘이 계속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럴 거야?
3: 안나요. 아이고 지는. 나 진짜.
2: 와 진짜.
0: 아 진짜 좋아하는 얼굴이에요.
3: 아 지금
0: 나 왜냐면 예전에 개구먼끼리 한 4명인가 모여가지고 네. 인기 투표하는 프로그램 나갔잖아요.
3: 아 그쵸.
0: 기억나세요?
3: 네, 기억나요.
0: 남자분들만 계셨어. 네. 객석에. 그래서 그 중에 누가 제일 예쁜지 네. 네. 뽑아라.
2: 그 개구먼 4명 다 얘기해 주세요. 누구 누구 있었어?
0: 나. 장도연 선배랑 지민 선배랑 선배님이랑 네. 영미 선배님이요. 나름도 미녀 개구먼 개보가 나갔단 말이에요. 네. 1등이 안영미 씨였어요.
3: 아, 나 진짜 이해까지 안 하는데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이 소민님이 허한나 씨가 더 예뻐요. 아, 더 나쁘대. 아, 나 진짜 더 나쁘대.
0: 소민 씨. 아, 정말. 진짜라니까? 아, 이 소민 씨 너무 나쁜 거 아니야? 허인나라니.
3: 아, 허인나 씨, 허인나 씨.
0: 소민 씨가 제일 나빠요.
3: 자, 요렇게 내가 했던, 들어봤던 최고의 플러팅 멘트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그 사이에 광고 듣고 올게요.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잠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8: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캡슐.
8: 닥터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7: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1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check, check, check, check, 엉덩이에 착.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안 착, 팬티 착.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유동 골뱅이.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

0: 로요.
1: 네?
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2시에 데이트 안영입니다. 나의 엑스 이야기 우리 희극이 김인석 씨, 허한나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3: 네.
2: 내가 했던, 들어봤던 최고의 플러팅 멘트 이야기 떠들어 보자고요.
3: 네. 1504님. 취업에 성공한 대학 선배가 갑자기 나 매달 적금 100만 원씩 부어 라고 하는데 너무 설렜어요. 나 적금 100만 원씩 부어.
2: 아, 이것도 플러팅이다.
3: 고령연금도 붙고 있어.
4: 나는 이렇게 청취자분들 현실적인 거 보낼 때 너무 웃겨.
2: 든든하다. 안정적이다.
3: 안정적이다.
2: 예. 자,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시고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6: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목표에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7: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5: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8: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5: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9: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나의 연애 시절 참 화려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줘서 섭섭한 분들 이리로 오십시오. 나의 엑스 이야기 김인석 씨, 허한나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내가 했던, 들어봤던 최고의 플러팅 멘트입니다.
2: 네. 네 맞습니다.
0: 네. 안나 씨.
2: 2847님. 그냥 관심만 있던 여자애가 나 무서운 거 잘 못 본다.

0: 하는데 같이 보러 가주면 안 돼? 왜 안 되겠니? 너무 돼지.
1: 무서워. 무서워.
2: 집에서 봤나? 집에서 뭘.
0: 네. 근데 영화관이든 어쨌든 손을 막 잡게 되잖아.
3: 그치.
0: 팔짱 끼게 되고.
3: 맞아 맞아.
0: 이렇게 하면서.
3: 그리고 이 사람한테 의존하게 되잖아요.
0: 맞아.
3: 무서우니까.
0: 심장이 뛰고.
3: 그래. 그래서 무서운 영화 같이 보면은 잘 될 확률이 높다.
0: 착각을 안 되잖아.
3: 어, 맞아.
0: 이 뛰는 심장 뛰는
2: 심장
0: 게.
2: 빨리 뛰는 게 내가 좋아서 지금 그러는 건지 무서워서 그렇대. 빨리 뛰는 건지.
3: 자, 김인석 씨.
4: 7034님. 썸 탈 때 옥상에서 같이 경치 보고 있었는데요. 그 썸남이 뒤에서 갑자기 저를 번쩍 들더니
0: 어머.
4: 너 진짜 가볍구나. 라면서 설레게 했던 그 지금은 서로 살 빼려고 난리인 거. 너 진짜 무겁구나.
3: 너 겨드랑이 이렇게 축축하니? 오늘 데오드란 다 안 발랐구나.
4: 너 부유방이 많구나. 지금은.
3: 너 정말 목석 같구나. 단단한 바위 같구나.
0: 근데 나는 만약에 썸남이 날 갑자기 들었다? 그럼 난 애정이 식을 것 같은데.
3: 왜?
0: 좀 날 너무 함부로 하는 것 같잖아.
3: 함부로 하는 거 싫어해요?
2: 안나 씨 지금 무거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0: 그렇지, 그렇지.
2: 몸무게 들킬까봐.
0: 지금은 사실은 그 팔과 그 몸통 사이가 없어요. 팔이랑 붙어 있어요. 예. 네.
3: 그리고 웬만하면 여자분들은 이렇게 몸 뒤에서 이렇게 몸 터치하는
0: 갑자기.
3: 거.
2: 아 싫어요?
3: 이거 왜냐면 내가 만약에 뭐
2: 아, 관리가
3: 자신 있으면 괜찮아.
0: 까슬까슬하면
3: 까슬까슬하든지 뭐 민소매였다든지 아니면 뭐 옆에 뭐 핸들이 그렇지.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2: 근데 그런 느낌 어때요? 남자가 힘이 워낙 좋아서 가뿐하게 번쩍 들어.
3: 아 그러면
2: 아니 그러니까 남자가 워낙 남성미가 있는 거야.
0: 근데 그것 좀 너무 무서워요.
2: 왜?
0: 저는 약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남자를 좋아해요.
2: 아 본인이
3: 아 체급이 맞아야 되는구나.
0: 너무 체급 차이가 나면 무섭더라고요.
3: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어. 위압감 느껴질 수 있어. 한번 매달 꽂혀본 적 있어요? 너 정말 가볍구나 이러면서.
0: 그럼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2: 일반적이진 않네요.
3: 네, 모두 뭐 괜치니까요. 괜치. 네. 자 이런 사연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릴게요. 그 전에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6: 스마트하게 달리고
7: 기름값 걱정 날리고
6: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7: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6: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7: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6: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8: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9: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0: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1: 슬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2: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주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13: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14: 세금 고민

0: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2시 데이트 안영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내가 했던, 들어봤던 최고의 플러팅 멘트 사연 많이 왔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5: 6912님. 맨날 하는 헤어스타일이 너무 지겨워서 나 머리 스타일이라도 좀 바꿀까 했더니 넌 얼굴이 안 질려. 라고 했던 전 남친이 현 남편으로.
4: 오마나. 말 너무 이쁘게 한다.
5: 근데 사실 얼굴 예쁘다고 칭찬해주는 게 기분이 제일 좋긴 해.
4: 아이, 그럼. 이게 거짓말이 너무 티가 나더라도 그냥 하는 말이구나라는 게 티가 나 쳐다도 안 보면서 그래도 네가 더 이뻐. 라고 말하더라도.
5: 맞죠.
6: 핸드폰으로 게임하면서.
4: 아이, 네가 제일 이뻐. 아유, 네가 제일 귀여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5: 그렇게라도 해주면 고맙겠다.
7: 그렇죠. 그렇죠.
4: 김인석 씨.
7: 김수민님. 아는 남자 동생한테 소개팅 부탁했더니 소개는 해줄 수는 있는데 대신 그럼 누나 이제 나 못 봐.
4: 아이고.
7: 하더라고요.
4: 푸흣. 누나. 누나 이제 못 봐.
5: 왜 못 봐?
7: 왜냐면 나랑 사이가 나는 누나를 좋아하는데
4: 누나 사는 그냥 동생이었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지.
5: 나는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으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4: 왜 못 봐? 왜
5: 못 봐?
4: 어디 유학 가? 뭐 무슨 일이야?
5: 그 사람이랑 만약 내가 안 좋아지면 너가 좀 불편해서 그런가? 나 이렇게 알아들을 것 같은데.
4: 자, 8841번님. 연애할 때 순댓국집을 갔었는데 순댓국 국물이 잔뜩 묻은 제가 먹던 밥을 남친이 아무렇지 않게 가져가서 먹는 거예요. 그 더러운데 먹지 마 했더니 네가 먹던 건데 뭐가 더러워. 그 말 듣고 심쿵 했었잖아요. 날 이 정도로 좋아하나 싶어서 5년 넘게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지금 남편 몸무게가 100kg가 넘어요. 그냥 밥을 좋아하는 탄수화물 중독자였어요. 수화물 중독 탄중. 식탐 많은 사람이었어 그냥.
6: 나중에 보니까 옆 테이블 밥도 먹어 막 이렇게. 남기고 가신 밥도.
4: 사람이 먹던 건데 뭐 어때? 이러면서.
5: 그거 다 먹을 거야? 너 그거 다 먹을 거야?
4: 나 이거 아껴 먹고 있던 건데. 야 너가 안 먹지?
8: 내가 다 먹어야지.
5: 그거 다 먹을 거야. 탄수화물 중독. 아 진짜 너무 웃기다. 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4: 잘 먹는 사람. 정말.
5: 아 연애 때 그렇게 남기더니 그걸 다 먹을 거야.
7: 그러니까 정말 원효대사 해골물이에요.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 이게 그냥 탄수화물 중독이어서 밥에서 먹은 건데 이게 그 당시에는 되게 예쁘게 보이는 거야.
4: 당연하지. 이 정도로 이 더러운 걸 먹을 정도로
5: 막 김치 막 묻어 있고 한데. 근데 아유 그걸 다 먹어. 아유.
4: 야, 정말. 일단 후보에 올릴게요.
5: 너무
4: 네. 안나 씨.
5: 3828님. 대학 때부터 친하게 지낸 여사친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술 먹다가 제가 넌 왜 연애 안 해?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네가 안 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여사친이 여친이 됐다가 지금은 남이 되었습니다. 괜찮아. 한번 만났잖아요. 만났잖아.
4: 응. 그래. 네가 헤어졌으니까 나도 헤어지자. 같이 헤어지자.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그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예.
7: 9063님. 군대 휴가를 나왔는데 군복무 한 곳이 썸녀가 자취하는 곳이랑 가까웠거든요. 술 먹고 용기 내서 공중전화로 썸녀한테 전화를 해서 나 어떻게 너한테 가는 길밖에 기억이 안 나. 이 한마디로 썸녀와 전 커플이 되었답니다.
4: 어머 어머 어머.
7: 나 어떻게 너한테 가는 길밖에 기억이 안 나.
5: 근데 난 이것도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4: 왜 기억이 안 나?
6: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4: 뭐 어디 둔기로 얻어맞았어? 왜 기억이 안 나?
5: 내비해봐 내비. 너는 이것도 못 알아들 것 같은데?
4: 100부터 거꾸로 한번 세봐. 그렇죠? 요즘에 인지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5: 하투를 쳐 하투를.
4: 근데 이것도 설레이긴 한다. 8422번님. 만화카페 데이트를 자주 했었는데요. 어느 날 그녀가 오빠 만화 말고 딴 거 볼래? 그 이후로 평생 같이 만화 보고 있습니다.
5: 만화 말고 딴 거 볼래?
7: 뭐죠?
5: 왜 이렇게 웃어요?
4: 오빠, 이 종이 쪼가리 말고 실사 볼래?

0: 내가 이런 거지.
1: 3D 볼래?
0: 어, 3D 볼래?
2: 아, 그렇죠. 볼 게 많이 있죠. 네네네.
0: 아, 어, 좋다, 좋다.
2: 네.
0: 네.
2: 1655님, 구여친 현 와이프랑 자동차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제가 사이드 미러를 접었는데 왜 접냐고 묻더라고요. 너 본다고 영화가 안 보인다 했다가 그날 영화 내용은 기억이 안 나네요.
0: 아~ 자동차 극장은 또 요 맛이죠.
1: 네. 아, 좋다.
0: 밀폐된 공간 안에 뭐 다들 뭐 영화 보러 자동차 네. 극장 가는 사람 있나?
2: 어, 갑자기 창문을 왜 올려?
0: 갑자기 갑자기 의자를 왜 내렸지? 의자 왜 내려? 오빠! 의자 왜 내려?
2: 갑자기 신문을 왜 붙여?
0: 어, 신문 왜 붙여?
2: 앞유리에?
1: 어. 갑자기 뒷자리로 왜 가는 거야?
0: 갑자기 무슨 일이야? 왜 그래?
1: 아니, 왜 갑자기 뒷자리로 가는 거야?
0: 왜 그러는 거야? 갑자기 와이퍼를 왜 켜? 무슨 일인데?
1: 아니 신문을 붙였는데 와이퍼를 켜 왜? 재밌네요.
2: 네.
1: 8205님. 구남친이 여행을 가면 길을 엄청 잘 찾았어요. 그래서 야 길까지 잘 찾고 너는 너무너무 완벽하다 했더니 남친 왈. 그 완벽한 게 네 거야 축하해.
0: 그 완벽한 게 네 거야 축하해. 이거 완전 이거 좀 약간 범죄 쪽으로 보면 어. 나른데요
1: 나르시
0: 어, 나라는 사람을 가졌으니 얼마나 영광이니라는 어, 느낌. 어, 축하해 당첨됐어. 나를 획득한 거야.
2: 아 이거 사실은 약간 드라마 대사를 하려면 축하해가 먼저 나와야 돼요.
0: 어, 축하해.
2: 아 뭐가? 그 완벽한 게 네 거야.
0: 아!
2: 아, 이렇게 갔어요.
0: 이거지. 아, 이렇게. 이거지.
2: 아, 약간 도치법으로 가야죠.
1: 네네네.
2: 네. 네.
0: 아, 오, 수진님께서 안나님 대체 연애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 지금 남편한테 감사해요. 늘 항상 네네네. 우리는. 자, 여러분들 중에 안영민이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내가 했던, 들어봤던 최고의 플러팅 멘트 보내주세요. 자, 그 사이 노래하고 듣고 올게요. B1A4의 가위바위.

0: 비욘에이프의 가위바위보 듣고 왔고요. 김인석 씨, 허한나 씨와 함께하는 나의 X 이야기. 내가 있던 들어봤던 최고의 플러팅 멘트 사연 받고 있죠.
1: 7492님, 지인들끼리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아는 동생들이 제가 좋아하는 오빠한테 오빠는 연애하지 말아요.

0: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면서 자꾸 끼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오빠 나이도 있는데 오빠도 연애해야지. 그랬더니 그 오빠가 갑자기 저한테 너는 내가 연애해도 정말 상관없어? 하는데 저 그날 참 못 잤습니다. 이건 알아들었어.
1: 이건 알아들었어.
2: 내가 연애해도 상관없어?
1: 허락받는 거야? 지금 허락받는 거예요 지금?
3: 나 정말 연애한다.
0: 너랑!
1: 좋다 좋다.
0: 근데 오히려 이렇게 더 설렘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 명이 있는 데서
1: 그리고 다른 여자애들이 내 눈앞에서 끼를 부리고 있는데
3: 그러니까 인기 많은
1: 얘네들
3: 남자.
1: 안 보이는 거야 오빠는 안 보이고 난 너만 보고 있어 약간
3: 그런 남자였으니까 또
0: 그 앞에서 하니까 더 설렘 포인트
1: 그럼 미치지. 김희석씨?
3: 네. 1896님 남사친이랑 여의도로 벚꽃 보러 갔는데 그때 라디오 공개 방송이 있었어요. 현장에서 소원 적는 쪽지를 받아 소개해주는 코너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둘 다 뽑히지는 않았죠. 그 후에 밥 먹다가 아까 무슨 소원 빌었어? 라고 물어봤는데 남사친이 오늘 너한테 고백할 건데 네가 꼭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적었어.
1: 어머.
3: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사귀게 됐습니다.
0: 아 근데 일단 남사친이랑 같이 벚꽃 보는 거 자체가
1: 아니 이미 둘이
3: 그렇지
0: 연애 마음이 있었어
1: 이미 있었어
3: 이미 있는 거지 정말 손 대면 톡하고 터질 것 같은
1: 맞아요
3: 그런 상황이었죠
0: 더워 죽겠는데 그냥 진짜 남자 사람 친구랑 안 가죠
1: 절대 서로 시간 낭비 돈 낭비하지 않습니다
0: 그렇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1: 그리고
0: 또.
1: 벚꽃을 너랑 왜 보러 가 이렇게 되는 거지
0: 진짜 보러 가기 싫은 진짜 표정이에요
1: 진짜 찐친구 너랑 굳이 왜 가
3: 무슨 소원 빌었어 그런데 아 코스피 8천 넘게 되기를
0: 제발
3: 빌었어?
0: 부탁이야 제발
1: 아니면 이 밥값 네가 내게 달라고 써서 뭐 이런 거 찐친이지 찐친 자 다음 볼게요 0946번님 썸남 차를 얻어 타게 됐는데 오빠 차 좋다 했거든요 차에서 내릴 때 시동을 딱 끄더니 갑자기 차 키를 내 손에 딱 올려주면서 이거 네 거 해 대신 넌 내 거 하자
3: 내
1: 거 하자 내가 널 사랑해. 아, 좀 못 알아듣겠어?
0: 아니요, 저는 아니요. 저는 약간 정 떨어질 것 같아요.
1: 왜 왜?
0: 이런 뭔가 재물로 날 꼬시려고 하는 거잖아.
1: 재물이라니까. 뭐 어디?
3: 뭐야?
1: 뭐 어디 기대드려요?
0: 재물로 날 꼬시잖아.
3: 그러니까 안나 씨가 좋아하는 남성상은 나보다 싸움 못하고 재물이
0: 마르고,
3: 없는 남자는
0: 마르고
3: 돈도 없는 남자.
0: 힘이 없고 어디가 아프고.
3: 그렇습니다.
1: 약간 간병인 스타일이었네.
3: 왜 그런 남자만 좋아해요?
1: 약간 맨하우징
3: 재물이 있으면 더 좋지 없으면 뭐 없는 거다.
0: 그러니까 무슨 컴플렉스 있잖아요.
1: 맞아. 누군가를 간호해주고 보살펴주면서 나의 존재를 맞아, 인정받는
0: 맞아. 그런 거.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1: 야 진짜 희한하다.
0: 그나마 건강한 애가 지금 남편이에요.
1: 경주 씨 저기 보니까 동상이몽 보니까 쇼파에서 누워만 있던데.
0: 그나마 건강한 애가 얘였어요. 그래도 식장에 걸어 들어올 순 있었으니까. 네. 5578님. 전 여친에게 들은 플러팅 멘트는 우리 엄마 사위들 보는 거 어때? 그래서 진짜 그 집 사위가 됐습니다.
1: 와 이건 아예 직설적으로 그냥
3: 그러네.
0: 결혼하자잖아 이거는 이거죠.
3: 내 아를 놔둬 같은 느낌인데.
1: 맞아 맞아. 우리 엄마의 사위가 돼보는 건 어때? 그러면 너 누나 있어? 뭐 이런 거 잘 못 알아듣는 어한나처럼 못 알아듣는
0: 누나
1: 남자.
0: 있는 거.
1: 너 언니
3: 너
1: 있어?
3: 다른 언니나 뭐 여자
1: 사위가
3: 있어?
1: 되게 될 건데
0: 우리 언니 좋아해?
1: 너 말고 니 네 언니
0: 우리 언니 봤어 언제?
1: 막 그렇게 플러팅하면 웃겠다. 자 김희석 씨
3: 6765님 소개팅 자리에서 처음 만났는데 제가 가리는 음식 있으세요? 물었더니 음식은 가리는 거 없고 사람은 가리는데 넌 예외? 어쩌라고. 이거 사실 되게 예의 없을 수도 있거든요.
1: 첫 만남
3: 음식에 비유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약간 반말이잖아. 넌 예외?
1: 넌 예외?
0: 와, 군대 근데, 아니에요 군대? 너 열애.
1: 열애.
3: 넌 빠져. 다음, 넌 빠져.
1: 다음 들어와.
0: 나가 있어.
3: 근데 아니 이걸 신쿵 포인트셨나 봐.
0: 그냥 그 남자가 마음에 들었던 거
1: 그리고 정말 마음에 들면 이런 패기, 자신감 이런 거에 또 넘어갈 수 있거든요.
0: 맞아요.
1: 뭐야? 이러면서 넘어갈 수
0: 그냥 얼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봤을
1: 때. 이나영님. 대학교 때 1지망, 2지망 5대5 미팅 나갔었는데 한 남자가 2번 빼고 다 필요 없음이라고 해서 완전 설렜습니다. 참고로 제가 2번이었어요.

0: 이것도 심쿵이다. 어. 그러니까 나 나만. 원픽이잖아. 나만 어. 원픽이야.
1: 나만.
2: 옛날에 어 약간 그 이 다대다. 미팅 생각하니까 어. 사랑의 짝대기라고
1: 맞아요.
2: 하나 둘 셋 술자리 맞아. 같은 데 앉아서 막 그거 계속
1: 그리고 소지품 소지품
2: 소지품
0: 그리고 왜 꼭 그 중에 애매하게 해가지고 뭐 모르겠는 그 아, 짝대기도 있어.
1: 약간 왜냐면
0: 그 누구 선택한 거야.
2: 1번하고 2번 사이 정도 이렇게
0: 띵볼라고 띵볼라고 맞아.
1: 애매하게 걔네한테 가려고
2: 애매하게
1: 나 찌그네한테 가려고
0: 맞아 맞아. 자 안나 씨
1: 5051님 X를 소개받은 날 정말 오랜만에 술 마시는 게 너무 재밌어서 둘이 3차까지 마셨어요. 어. 그런데 필름이 끊겨가지고 앞뒤가 가물가물한 거예요. 다음날 오전에 잘 들어갔는지 연락이 와서 통화를 하다가 그 사람도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는 거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재미있게 통화하고 끊으려고 하는데 걔가 아 그건 기억난다. 네 남자친구 하기로 한 거.
2: 뭘, 지금 뭐 하시고 뭘 부른 거야? 한나 씨 뭘 부른 거예요 지금?
0: 방금 입에서 악마가 튀어나온 것 같은데.
2: 약간 구마 의식 느낌 났어.
0: 구마 의식이 아니라 아라라다.
1: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0: 이제 네 차례야. 와 오늘 진짜 주제가 플러팅이라 되게 달콤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구마 의식 나오고 다 나오고 있습니다.
2: 아 역시 안나 씨 있으니까 지기 싫어서 저도 막
0: 그래.
2: 더하게 되네요.
0: 뭐라도 한번 네. 얘기라도 뭐라도 해보세요.
1: 제가 침 나왔어. 보여주세요. 구마 의식 보여주세요.
2: 자 다음 사연으로 가겠습니다. 2793님 썸 타던 시기에 같이 저녁에 산책하던 날 그 남자가 좀 추워하는 것 같은 거예요. 추워요? 물어보니까 추워서 떤 거 아니에요. 설레서 떠는 거지.
1: 어 귀엽다. 귀엽다.
0: 귀여워.
2: 입술은 파란데.
0: 입술 파란데.
2: 얻어서 아래.
1: 설레서 떠는 거 아니에요.
0: 제가 오랜만에 여자랑 같이 있는 거라서요.
2: 턱이 호두까기 인형처럼 다다다다다다다.
0: 자, 여러분들 중에 안현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이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닭가슴살 세트까지 얹어서 받으실 오늘 최고의 사연 노래하고 듣고 와서 뽑아볼게요. 트와이스의 Dance the Night Away.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트와이스의 댄서 나 댄서 나이로 웨이 듣고 왔고
1: 악명 들렸다.
0: 뭐라고 했어 지금?
1: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0: 안 들려.
2: 심지어 지금. 영어로 쓴 것도 아니고 한글로 썼는데.
0: 너 나와. 누구야 지금? 나의 엑스 이야기. 내가 했던 들어봤던 최고의 플러팅 멘트. 오늘 최고의 사연 뽑아볼까요? 최고의 사연 뽑아볼까요?
2: 네. 아, 순댓국에 내가 먹던 밥까지 먹던 모습에 반했던 8841님 축하드립니다.
0: 우리 두댕이들도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한번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1: 연애할 때 순댓국집을 갔었는데요. 순댓국 국물이 잔뜩 묻은 제가 먹던 밥을 남친이 아무렇지 않게 가져가서 먹는 거예요. 들어온데 먹지 마 했더니 네가 먹던 건데 뭐가 더러워. 그 말 듣고 정말 심쿵했었어요. 그날 이 정도로 좋아하나 싶어서 5년 넘게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지금은 남편 몸무게가 100kg가 넘어요. 그냥 탄수화물 중독이었던 거예요.
0: 탄수화물 중독.
1: 그냥 밥돌이였어요. 밥돌이.
0: 밥돌이.
1: 그럼 다 먹을 거야?
0: 내가 먹어야지. 이거 쉰 건데 쉰 거 못 먹어?
1: 맛있다. 쉬어서 맛있다.
0: 그거 나무인데 나무 못 먹어? 뭐야?
1: 여보 그거 젓가락이야.
0: 젓가락은 못 먹어.
1: 자, 접시야.
0: 진짜 8140번님 네. 오늘 사연들 메모해놨는데 이렇게 멘트하면 여자친구 사귈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2: 아, 그렇습니다.
1: 그 중에 어떤 건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2: 일단 어떻게 생기셨는지 사진 좀 보내주세요.
0: 네네. 자, 다음 주 주제는 네.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제 4부에서 다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2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아직 김인석 씨, 허한나 씨 안 가고 계시고요. 다음 주 나의 X 이야기 사연 주제 미리 알려드려야죠.
5: 네, 다음 주 주제는 이겁니다. 이벌.
4: 악령 주제였다.
6: 이벌.
4: 너 누구야? 이벌 누구야? 나와.
5: 이별 후유증. 나 헤어지고 이거 못한다, 안 한다.
6: 네. 이별 후에 그 사람이 자꾸 떠올라서 안 하는 행동. 본의 아니게 헤어진 사람과 엮여서 못하는 행동 등등. 아~ 예상치 못했던 이별 후유증 같은 거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4: 네, 두대 홈페이지 나 X 이야기 게시판 남겨주시면 모바일 상품권 쏘겠습니다. 김선영님께서

0: 허하나 씨 오래 살 수 있는 사람 맞나요? 그래.
1: 그나마 지금 사람이 좀 오래 살 것 같은 사람.
0: 그래. 장수하지 그럼. 이 선아님 역시 두 분이 같이 계셔야 텐션이 다르군요.
2: 좋네요.
0: 다음 주도 같이 계실 거죠? 라고 네. 했는데 다음 주도 같이 계실
1: 그럼요.
0: 거죠?
1: 그럼요. 저번 주는 잊어달라고.
2: 네. 네.
0: 지난주 거는 이거는 맨인블랙처럼 이거 지워버려야 돼.
2: 다시 듣기 해서 지워주세요.
0: 지워주세요. 김인석 씨 앞으로 혼자 있으면 안 돼.
1: 네.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야 돼.
0: 어, 옆에 네. 누가 있어야 돼.
2: 그렇습니다.
0: 자 여기서 두 분 보내드리고요. 네. 도자켓 피처링 S 시저 시저 키스 미 모어 듣고 돌아올게요.

0: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도자캣 피처링 시저의 키스 미 모어 듣고 오셨고요. 달달한 사연이 왔네요. 장동영님, 이따가 꽃가게 가려고요. 아내의 40번째 생일날이거든요. 지금까지 꽃선물은 한 번도 안 해봐서 아내의 반응이 궁금하긴 한데 그래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서 꽃가게에서 백송이 주문할 예정입니다. 아내 수정이 생일 축하 좀 해주세요. 어머 수정씨 생일 축하해요. 심지어 센스있게 백송이. 와, 아니 꽃선물 받아서 기분 더럽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일단은 오늘 심지어 날씨까지 좋아. 분명히 좋은 반응 있을 거고요. 네, 수정씨 생일 축하해요.
1: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크리스탈.

0: 해피버스데이 투 유.
1: 선물 드렸습니다. 7633번님. 영미, 저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상 받았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저

선생님 축하드려요. 근데 기가 막힌 마에스트로 상은 뭐예요? 뭘 하면 주는 상인 거예요? 위 선생님은 기가 막힌 완벽한 수업과 저희를 향한 열정으로 감동의 하모니를 이룬 시간들이 인생의 가장 완벽한 설계도가 되었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센스 있다. 학교 진짜 센스 있다. 왜냐면 요즘에 이제 뭐 스승의 날이라고서 학생들이 뭐 카네이션조차도 지금 뭐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참 이상한 시대가 됐는데 그래서 선생님들도 뭔가 이 맛이 안 살 것 같은 거예요. 스승의 날이라고는 있는데 근데 그래도 이렇게 교장 선생님께서 챙겨주셨다고 하니 야, 교장 선생님 박수. 예. 네. 1063번님 아들이 돈가스가 먹고 싶다고 해서 쉬는 날 돈가스 만들고 있어요. 참고로 저는 아빠입니다. 역시 남자는 돈가스지. 어? 저도 점심 돈가스 먹고 왔는데? 와 근데 요리를 진짜 잘하시나 보다. 와 너무 부럽다. 아빠가 요리 잘하면 저 그냥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아. 와. 자 2445번님 음악 퀴즈 상품으로 아기 턱받이 받았어요. 근데 저는 미혼이고 20대입니다. 이거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라디오 첫 선물 감사합니다. 뭐 조카도 없고 주변에 뭐 아이 뭐 잉태할 사람도 없고 그러면 이제 가끔 가다가 뭐 사랑니를 뺐다든지 잠을 잘못 자가지고 턱이 돌아갔다든지 이럴 때 침 흘리거나 밥 먹을 때 좀 흘릴 수 있거든요. 그때 그걸 해도 되고 성인도 써도 돼요. 자, 이 와중에 김보람님 아 잠시만요. 40대 아줌마입니다. 꽃 선물 좋아요. 근데 백송이 말고 김명희님 아니 백송이는 좀 이게 왜냐면 처치곤란이라서 그래요. 사실 한 송이 두 송이는 여기 드라이플라워라고 해서 그러니까 말렸다가 해도 사실 예쁘잖아요. 데코해도 되고 근데 백송이는 시들면 뭔가 우환 있는 집안 같단 말이야. 그 집안에 뭐 악귀가 있는 집안 같고 그래서 이거를 버리려고 하자니 이것도 처치곤란이야. 이거 어떻게 버려야 되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조금 곤란한데?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자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나가고요. 자 그럼 여기서 영화 와일드싱 OST 트라이앵글의 러브 이즈 듣고 올게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강동원, 엄태구, 박지연 세 배우가 영화에서 결성한 3인조 혼성 댄스 그룹이죠. 트라이앵글의 Love Is에 이어서 싹쓸이 그 여름을 틀어줘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1482번님, 오 노래들이 뭔가 우리 시절 노래 감성 바이브가 아주 아 갑자기 추억이 울컥 밀려오네요. 그래 우리 그때가 좋았어. 그쵸? 저도 라떼가 좋았던 것 같아요. 라떼. 아, 물론 요즘 노래도 좋지만 말이죠. 아, 근데 이분은 감성이고 뭐고 간에 0804번님. 어머, 두 대의 턱받이 선물 있어요? 저 그 턱받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요즘 먹을 때마다 좀 훌륭.

0: 싶어요. 왜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자꾸 흘리게 되나 몰라. 저도 자꾸 흘리게 되고요. 저희 엄마도 계속 흘리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턱받이, 성인용 턱받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0876번님, 45살 4형제 엄마입니다. 이 나이에도 7살 막둥이 모시고 노예살이 중이에요. 살려주세요. 쉬고 싶어요. 자꾸 어딜 가재요. 어딜 가야 하나요? 늙은 애미는 도망가고 싶어요. 45살 언니, 힘들다 그러면 어떡해요. 나 이제 애 나오는데, 나 44살에 이제 애 나오는데, 나 이제 어떡해요. 전 이제 어디로 가야 하죠? 예, 그래도 4형제 엄마라고 하니까 저기 그래도 형제들끼리 잘 재밌게 놀겠다. 다 커가지고 이제 다 키우셨네. 다 됐어요. 7640번님, 요새 비움 실천 중인데요. 2년 동안 생각만 해오던 오래된 편지 비움을 드디어 끝냈어요. 대학 동기들, 선배, 후배들의 소중한 마음이 담긴 편지 한 장 한 장 다 사진 찍고 버리려니 이틀을 걸렸네요. 편지 봉투에 적힌 제 주소를 보니 대학 시절 자취방이 새록새록 떠오르고 편지지엔 그 시절 유행한 것들이 그대로 담겨있어 1박 2일 동안 추억여행 제대로 했습니다. 인증샷도 보내주셨는데 와 그래도 잘 사셨네. 잘 사신 분이야.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편지도 보내주고 그러는 거죠. 그쵸? 와. 근데 진짜로 이게 내 편지를 다시 보던 안 보던 간에 잘, 편지는 진짜 잘 안 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팬분들한테 받은 건 그냥 다 지금 쟁여져 있거든요. 아, 왜 그러나 몰라. 내 추억을 진짜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 사진보다 오히려 편지 버리기가 힘들어. 자,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 안현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4: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3: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유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예민한 아기 피부 일상유의에서 천연 염색 턱받이, 임산부도 섭취하는 콩콩효소에서 효소 유산균, 임산부를 위한 차 위아루이에서 피치 루이보스, 장모님표 마더린러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육아 허리지킴이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파충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0: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 시간 만에 발표하는 오늘의 학용사 퀴즈 정답 바로 5 버니 5 타니 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9365번님, 1707번님, 김정일님 세 분께 김치 세트 보내드릴게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 4부 도움 주신 우리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나의 엑스 이야기에서 플러팅 얘기했잖아요. 아, 영화 속에서 플러팅 장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전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정우성 씨의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한인재야 오랜만이네. 이거 다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어? 아이 쉐보레 이거 웬일이야. 아 일단 앉아봐.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아, 잠깐만 고덕 신도시 아테라 경보주택 개관 중. 넌 또 여기 어쩐 일이야. 아 일단 앉아봐 앉아봐. 할 말 있으니까. 그래 자 한잔하자. 이거 다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오뚜기 카레 슬림에이 다이어트 포스코 ENC 일로 와봐. 아, 자 후레자 삼배 마셔. 아, 내가 이거 다 마시면 사귀는 거다. 아, 혀 풀린 것 같다. 아, 무슨 소리야. 첫 잔인데 첫 잔 안 취했어. 자 우리 1위 한국세무사회 브람스 안마의자 주식회사 인천 글로벌 시티. 자 마셔라 마셔라 마셔라. 오늘도 마시고 내일도 마시고 이거 다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어? 내가 다 마셨어. 오늘 1일인 거야. IS 동서 우미건의 컨소시엄 주식회사 본 컴퍼니. 야 일로 마셔 마셔. 자 오또 빨아 삐리뽕. 이거 마시면 나 사귀는 거야.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이카운트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 일로 와봐. 야 다 말아 일단 말아 다 말아. 응? 하이볼 하이볼 말아. 자 마신다. 야 다 마셨어. 야 우리 사귀는 거야. 우리 1일이구나. 3148번이 아 오늘 방송 2시간 들어보니 왜 안영미씨 방송 듣는지 알겠음. 네, 이런 맛입니다. 날것 그대로의 방송이에요. 자 끝곡으로 네, 달달하게 이석훈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들려드리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파주 헤이리 마을에 있는 세계 민속악기 박물관. 이름처럼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악기를 모아둔 곳인데요. 우리 전통악기부터 처음 보는 독특한 악기들까지 만나볼 수 있어 천천히 둘러보는 재미가 있는 곳입니다.

세계 민속악기 박물관은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부터 처음 보는 신기한 악기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는데요. 돌로 만든 실로폰부터 선인장 나무로 만든 악기까지 악기 하나하나에 그 나라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직접 두드려보거나 소리를 들어볼 수도 있어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재밌어 한다고 하네요. 소리로 이렇게 많은 나라를

만날 수 있다니 꽤 특별한 경험이겠네요. 5월 15일 금요일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은 캔더스 스프링스의 Talk to Me. 아주 편안한 곡으로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일하고 계신데 어떻게 잘 일. 이제 완벽한 하루가 시작했으면은 곧 있으면 퇴근입니다. 아, 뭐 다들 그렇진 않겠지만 급하신 분들은 빨리 집에 오고 싶은 빨리 회사를 뛰쳐나가가지고 어디 맛집으로 돌격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차분하게 마음을 가지시라는 생각에 차분한 선곡을 한 것 같아요. 0785 쓰시는 분이 순디 안녕하세요. 나른한 오후.

0: 보내주셨고요. 7869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순디. 음악 어플 얼른 끄고 라디오 틀었어요. 아, 잘하셨습니다. 라디오에서 7869 쓰시는 분이 평소에 매일매일 듣는 그런 음악 말고 또 새로운 음악이 나올 수 있으니까 라디오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사용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렉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3: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4: 5월 16일부터 17일 충남 공주 금강 리버마켓에서 열리는 K블루베리 축제로 놀러오세요.
3: 살아있다 살아있어 K블루베리.
4: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5: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6: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뱃놀이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아이유의 새 신발 들으셨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노래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좀 만나볼게요. 2885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상순 DJ 안녕하세요. 책상 앞에 앉아는 있는데 일에 집중이 안 돼서 딴짓만 하게 되네요. 그냥 창밖 보고 멍 때리며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럴 때 맞아요. 이렇게 억지로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푹 쉬다가 다시 일하시는 게 좋아요. 머리를 좀 식히고, 아무래도 머리가 복잡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1948 쓰시는 분, 순디, 아내 폰에 제 번호가

슬덩신랑이라고. 슬덩신랑이 뭐죠? 저장되어 있길래 슬램덩크를 줄여 저를 멋진 애칭으로 부르는 줄 알았는데요. 무슨 뜻인지 물어보니 쓸모없는 덩어리에 줄임말이라고 하네요. 이게 뭡니까?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근데 좀 약간 그 뜻은 좀 그러네요. 쓸모없는 덩어리라니요. 아무래도 그래도 남편인데 쓸모없는 덩어리가 뭡니까? 그냥 슬램덩크라고 하세요. 아니면 그냥 슬램덩크인데 웃기려고 한 건가요? 아무튼 뭐 기분이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기분 푸시라고 제가 노래 들려드릴 건데요. 이 곡은 김세영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폴킴의 노래입니다. 초록빛.

폴킴의 초록빛에 이어서 황포아의 인테리어까지 두 곡 듣는 동안 제가 1948 쓰시는 분 슬덩신랑 슬램덩크 신랑님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선물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쓸모있는 덩어리로 만들어드리기 위해 순댓국 밀키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내분께 꼭 제 얘기를 전해주세요. 바꿔달라고. 쓸모있는 덩어리로 바꿔달라고 좀. 쓰리떡신랑이라고 바꿔달라고 좀 해주세요. 제가 순댓국 밀키트 보내드렸으니까요.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노래로 이어드릴게요. 엘라니스 모리셋의 노래입니다. Hand in my pocket.

0: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3: 취향의 공유. 오늘 들려드릴 곡은 마리아 베타니아의 라멘 뚜 노 모후입니다. 극작가 비니시우스 지 모라이스가 작사를 하고 톰 조빔이 작곡한 노래입니다. 50년대 비니시우스가 만든 연극에서 조빔이 음악을 맡게 되었는데요. 그때 두 사람이 함께 숙식하면서 곡 작업을 했고 그중 하나가 이 노래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라멘 뚜 노 모후는 보사노바 명곡으로 자리 잡았고요.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뮤지션 세르지오 멘데스 외에도 여러 브라질 아티스트가 연주를 했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브라질에서 가장 사랑받는 음악가 중 한 사람 마리아 베타니아의 목소리인데요. 2005년에 발표한 비니시우스 지 모라이스 헌정 앨범에 들어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0: mulher mais adorada. Agora que não estás, deixa que rompa o meu peito em soluços. Te enrustiste em minha vida, e cada hora que passa é mais porque te amar. A hora derrama o seu óleo de amor em mim, amada. E sabes de uma coisa? Cada vez que o sofrimento vem, essa saudade de estar perto, se longe, de estar mais perto, se perto, que é que eu sei.
1: 오늘 취향의 공유에서 같이 들으신 곡은 마리아 베타니아의 라멘토 노 모후였습니다. 마리아 베타니아는 아마 브라질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고요. 또 뭐 톰 조빔 뭐 익숙하실 거고요. 여기서는 저는 비니시우스 지모라이스라는 이 극작가의 참 이 보사노바 음악을 듣다 보면 이분이 쓴 가사로 이루어진 그 브라질 음악 보사노바 MPB의 노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톰 조빔 이외에도 많은 브라질 뮤지션들이 이분과 함께 작업을 많이 했는데요. 이분의 명곡이 너무 많죠. 마리아 베사니아, 톰 조빔, 비니시우스 지 모라이스 정도만 알아도 정말 브라질 음악을 많이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악이 마음에 드신다면 다른 음악들도 많이 정말 수많은 곡들 있고 수많은 편곡과 수많은 스타일로 만든 곡들이 있으니까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혜정님이 취향의 공유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제 취향곡 쿡다북스의 Your Eyes 공유합니다. 버스 타고 목적지 없이 떠나는 걸 좋아하는데 창가에 앉아서 이 노래를 들으면 아련해져 오면서 너무 좋아요. 정말 매력 있어서 계속 버스 투어를 떠나게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예전에 어릴 때 버스를 막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듣던 음악들이 항상 있었는데 버스 타고 다니면서 창밖 풍경을 보면서 좋은 음악이 나오면 참 기분이 좋죠. 지금도 버스를 타고 버스에서 나오는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어폰을 끼고 창밖을 보면서 들으시는 분들 김혜정님과 같은 그런 감정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쿡다북스의 노래입니다. Your Eyes.

김혜정님이 공유해 주신 취향곡 국다북스의 Your Eyes 들으셨고요. 그 뒤로 6038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정원영의 가버린 날들, 날들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아주 우리 옛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곡 두 곡이 쫙 이어지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아 굉장히 좋아하고 계세요. 일단 김혜정님 제가 상순 세트 보내드려야죠. 아무래도 김혜정님의 나이도 제가 좀 가늠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커피 드립백 세트 그리고 뷰티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건희의 노래입니다. 3, 4.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스마트하게 달리고
3: 기름값 걱정 날리고
2: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3: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2: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3: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2: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7: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8: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킹스턴 루디스카의 마이 커튼 캔디 들어드리고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

0: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2: FM4U.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3부 첫 곡, 아 이거 뭐 오랜만에 듣네요. 로버타 플렉 그리고 도니 해서웨이의 Where is the Love 들으셨습니다. 아주 감미로운 그런 노래인데 3부의 이 3부 첫 곡은 이렇게 참 익숙하고도 우리가 듣고 싶었던 노래 참 예전에 많이 들었는데 조금 요즘에 뜸하다 이런 노래들 하지만 들으면 아 너무 좋구나 이런 느낌의 노래들이 많이 나와서 3부 처음 시작할 때 노래가 딱 나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8306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4학년 아들에게 제가 좋아하는 라디오라고 들려줬더니 순디 목소리 좋다고 매번 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랑 같이 잘 듣겠습니다. 오, 이번 초등학교 아들은 좀 분위기가 괜찮네요. 지난번에 조금 뜨뜻 미지근한 분위기가 있어서 아, 아직 초등학교 학생들에겐 제가 좀 안 먹히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잘 먹혔어요. 8306 쓰시는 분 제가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쿠폰 드릴 테니까 초등학교 아들, 4학년 아들 아이스크림 하나 제가 보내줬다고 꼭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부에도 계속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0: 한계를 넘어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돌아온 방탄 꼭지.
7: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6: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7: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6: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7: 방탄 꼭지 에어니플.
8: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집에.

양다일 그리고 빈센트 블루의 오늘이 지나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좀 만나보겠습니다. 8552 쓰시는 분. 안산에서 이천까지 출퇴근하면서 라디오 들은 지도 벌써 두 달 반이 되었네요. 이제 3일 뒤면 공사 현장이 마무리되는데 항상 저의 퇴근길을 함께해줘서 감사했습니다. 순디라고 보내주셨어요. 이제 우리 헤어지는 건가요? 8호 있으시는 분. 공사가 끝나면 우리가 이렇게 헤어져야 되는 건가요? 아, 정말 얼른 다른 공사가 잡히길 바라면서 제가 이별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면은 몇 달 걸릴 거예요. 가면은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보내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순댓국 밀키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소주 한 잔 드시면서 밀키트 순댓국 드시기 바랍니다. 1816 쓰시는 분. 16년간의 직장 생활 끝에 두 달 전부터 잠시 휴직을 하고 있어요. 부엌에 있을 때 라디오를 켜두곤 하는데요. 오늘 노래 정말 끝장이네요. 해물 된장찌개 끓였는데 맥주도 꺼내렵니다. 오, 해물 된장찌개와 맥주군요. 소주가 아니라. 아, 또 이렇게 잠시 휴직하니까 어쨌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또 헤어지는 건가요? 그러지 않길 바라면서. 이분 그래도 이제 밤에 요리도 저녁 요리도 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제가 닭가슴살 보내드리면 아주 유용하게 요리할 것 같습니다. 186 쓰시는 분 닭가슴살 보내드리면서 CBMS 피처링 이상은의 흔적 같이 듣겠습니다.

CBMS 피처링 이상은의 흔적 들으셨고요. 그 뒤로 바밍타이거의 부리부리 이렇게 두 곡 들으셨습니다. 요즘에 참 바밍타이거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고 있고 해외에서도 인기가 너무 많고 참 멋있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이것저것 정말 많은 예술적인 어떤 영감을 받는 사람들이 참 모여가지고 유튜브도 하고 뭐 이러면서 참 아이디어가 좋은 그런 팀인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진희님이 보내주셨어요. 다음 주에 아들이 교생 실습 하러 가요. 꼬꼬마 때부터 꿈꾸던 축구 잘하는 국어 선생님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딛네요. 우리 아들의 첫걸음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응원한다 아들아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아들 이분이 이제 축구도 잘하고 그런데 선생님이 되시는군요. 아 너무 멋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이렇게 축구하고 같이 이렇게 놀면은 참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아질 것 같아요. 어쨌든 교생 실습 아주 잘하고요. 교생 선생님들이 저 때만 해도 교생 선생님들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젊잖아요. 교생 선생님들 왠지 교생 선생님이라고 하면 굉장히 젊어요. 아, 남자 학교에 또 여자 교생 선생님들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정말 아마 아드님도 굉장히 인기가 많으실 겁니다. 자, 2157 쓰시는 분. 지방에 취업이 되어서 주중엔 혼자 계시는 아버지 댁에서 출퇴근을 하게 되었어요. 이른 아침에 요거트로 식사하고 있는데 밥과 반찬을 챙기시길래 뭔가 했더니 제 도시락을 싸주신 거더라고요.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에 하루 종일 든든합니다. 정말 멋지네요. 아버지가 이렇게 탁 아침에 아들 도시락도 챙겨주시고 예전에 우리 때만 해도 아버지들이 부엌엔 근처에도 안 갔어요. 밥을 하고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래도 뭔가 요리를 조금 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다 많은 분들의 아버지들이 아마 부엌에 근처에도 안 가고 도시락이고 이렇게 부엌 일을 전혀 못 하신 분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참 많죠. 맞아요. 요즘에는 요리도 참 잘하시고 이렇게 설거지도 잘하시고 아주 가정적인 아버지들이 많으니까 아마 2157 쓰시는 분의 아버지도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파올로 누티니의 레스트 리퀘스트 듣고 저는 4부 상순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1: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5월 15일,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의 탄신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기념하고 있는데요. 백성을 위해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다른 나라들도 존경받는 인물의 생일에 맞춰 스승의 날을 기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대만에서 스승의 날은 맹자가 태어난 날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오,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의 탄신일이 스승의 날로 지정이 된 거군요. 오, 저는 몰랐어요. 그냥 스승의 고마워하는 그냥 그런 날인 줄 알았는데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것도 몰랐는데 제가 대만의 스승의 날을 알 리가 없겠죠. 맹자가 태어난 날, 맹자의 생일을 스승의 날로 했다. 어떤 맹자를 굉장히 대만에서는 존경하는 인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아니다. 저는 X로 맹자가 조금 약간 억양이 어감이 좀 그렇지 않아요? 맹자? 물론 유명한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이지만 대만에서 맹자, 대만하고 맹자는 좀 이렇게 매칭이 안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X로 한번

보겠습니다. 왠지 알쏭달쏭한 그런 문제지만 맹자하고 대마는 좀 안 어울리는 느낌이라 저는 X로 찍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만에서 스승의 날은 맹자가 태어난 날이다. O, X.

장순 퀴즈에 이어서 루루의 To Sir With Love 드셨습니다. 오늘 장순 퀴즈.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의 탄신일을 스승의 날로 기념하고 있고 대만에서는 대만에서 스승의 날은 맹자가 태어난 날이다. 마지막 5 틀리면 X였죠. 저는 X로 찍었습니다. 대만과 맹자 매칭이 잘 안 된다 이런 느낌으로 X로 찍었습니다. 바로 정답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답은 바로 5입니다. 정말 5가 아니라 X예요? 오, 왜 여기 5라고 했나? 잘못 적었구나. 아, 정말. 아, 깜짝이야. 아, 정말. 아, 여러분. 아, 제가 오늘 맞췄습니다. 저도 당연히 정답이 5라고 해가지고 정말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틀렸구나. 매번 틀리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야, X라고 그러니까 또, 기분이 또 좋네요. 대만에서 스승의 날은 맹자가 태어난 날이 아닙니다. 공자가 태어난 날이군요. 아, 대만은 교육의 성인으로 추앙받는 공자를 기리기 위해 9월 28일을 스승의 날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인도는 교육자인 라다 크리슈난, 아르헨티나는 남미 교육의 아버지라 불리는 도밍고 파우스티노를 기리는 의미로 스승의 날을 지정하고 기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존경받는 어떤 교육자를 이렇게 스승의 날, 그들의 생일을 스승의 날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군요.

많은 공자. 커봐요. 맹자 안 어울린다. 대만하고 맹자는. 아, 참. 오늘 상승 퀴즈는 이렇게 정답을 맞췄습니다. 정답은 X. 야, 오랜만에 또. 자,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고요. 노래 듣죠? 2885 쓰시는 분. 아주 제가 여유 있게 맞췄습니다.

여유와 설빈의 생각은 자유 들으셨고요. 그 뒤로 YB의 타장까지 두 곡 들으셨고요. 바로 6009 쓰시는 분이 시청해 주신 곡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사브리나 카펜터의 테이스트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1: 와, 엄마표 골뱅이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6: 유동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 많은 유동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6: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7: 유동골뱅이.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9: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10: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구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한식대가 권사부 순댓국에서 찐 사골육수 순댓국을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유희조님이 보내주셨어요. 순디 반갑습니다. 동생이 알려줘서 잘 듣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또 동생분이 완벽한 하루를 또 들으시고 이렇게 홍보도 해주시고, 정말 그래 이렇게 받았으니까 유희조님도 어디 친한 친구분이나 아는 동료들 완벽한 하루 또 이렇게 홍보를 해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다단계 같이. 유희조님 한 다섯 분 정도 홍보하시면 제가 선물 하나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다섯 분이 또 다섯 분에게 또 홍보를 하면 스물다섯 분이 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완벽한 하루의 팬들을 많이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자, 유희조님. 감사합니다. 제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동생에게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혜영님, 아기 재우고 낮잠 시간 동안 듣는 이상순 라디오, 스트레스가 다 풀리네요. 창밖을 보니 이제 여름인가 봐요.

봄 안녕 하셨어요. 자, 아 이렇게 봄도 안녕. 오늘 완벽한 하루도 이제 인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플라스틱 피플의 농담으로 충분한 하루 듣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주아름, 신보미, 그리고 전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학창 시절 담임 선생님을 30여 년 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정년 퇴임 후 지금은 댁에서 소일하신다고 합니다. 아, 근데 뭐 드신 거예요? 전보다 훨씬 곱고 젊어지신 것 같아요. 누가 보면 저희를 사제지간이 아니라 친구 사이인 줄 알겠어요. 마냥 공치사는 아닌 게 선생님은 저 멀고 아득한 기억에서보다 훨씬 보기 좋은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이, 내가 그때는 좀 빡빡했지. 너무 원칙주의자였어. 아이, 좀 봐줘도 될 문제를 메마르고 깐깐하게 처리해서 너희들이 많이 힘들었을 거야. 그 송곳 같던 선생님이 이렇게 화사하고 푸근하며 부드러워질 수 있다니 놀랍기만 합니다. 아, 나 화장도 한다. 나이 60 넘어서 첫 화장이라니 좀 웃기지? 아이, 늦었지만 제자님들한테 외모관리법, 인상관리법도 배우고 싶어. 마음의 결, 목소리의 무늬, 손길의 온도, 속내의 깊이. 아,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 날입니다. 네. 나이 들어 좋은 점은 미숙할 때 못 보던 것들을 뒤늦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5월 15일 금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거기 나가자마자 경악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 백고은 씨, 아, 스승의 날인데 이 무슨 역설적인 첫 곡인가요? 예, 그러니까요. 예. 아, 이 노래 뮤직비디오 나왔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잖아요. 그 아니 물론 핑크 플로이드의 이 Another Brick in the Wall 파트 2는 획일화된 교육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냥 한번 들어봤어요. 그냥 스승의 날이라고. 예. 청개구리 정신으로. 아, 이거 반항하는 노래 아닙니까? 박성현 씨. 제가요? 반항할 라인 지났죠. 이제. 예. 이제는 그 세상의 순리대로 따라가는 그런 나이죠, 제가. 아이, 그럼요. 예. 물론 아직도 정신은 정신 한 구퉁이에는 그 반항의 이 저 DNA가 좀 남아 있긴 합니다. 예전에 그 80년대 락밴드 하던 시절에 그 자, 첫 곡으로 핑크 플로이드의 The Wall 앨범에서 Another Brick in the Wall Part 2. 이거 미국 싱글 차트 1위까지 올랐던 곡입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1부, 2부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본 컴퍼니, 뿌리 담은 리얼 생화사비 주비푸드,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의 방탄 꼭지 에어니플,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도드라만돈 IS 동서, 멕시칸, 포스코 ENC, 백조싱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음식물 처리기 휴렉, 주식회사 BS 한양에서

0: 함께합니다.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아니,

0: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방탄 꼭지 에어니플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타코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아저씨 오셨군요. 핑계지만 신난 기념으로 연어 초밥에 맥주를 마시러 갑니다. 신나는 걸로 틀어주세요. 이 정도면 되겠어요? 아니, 핑계인데 이건 진짜. 예. 연어 초밥에 맥주. 3060번입니다. 예. AC/DC, Thunderstruck 들었습니다. 0855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예. 아, 이 5살짜리 꼬마 아들의 최애곡이라는데 이게? 왜? 아, 뭐 그럴 수 있죠 뭐. 예. 애가 뭐 애한테 한번 물어보죠. 이거 왜 좋아하나? 아, 궁금해서. AC/DC, Thunderstruck. 네. 7018번으로 차에 시동을 키니 AC/DC 노래가 나오네요. 신난다 신나. 천수 아저씨는 AC/DC를 약간 폄훼하는 느낌이 있던데 아닌가요? 뭔 소리 이게? 아니 지금 2박 3일간 지금 고생하고 돌아온 DJ에게 이게 할 말이에요 이게? 어? 지금 3일 쉬고 지금 오랜만에 왔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지금? 야, 실망입니다. 7018번. 예. 전화해야 되겠는데 7018번. 앞으로 주의 깊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농담이에요. 예.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는 블랙리스트 이런 거 없습니다. 화이트리스트도 없고요. 예. 그때그때 매일 다릅니다. 그나저나 제가 화수목 3일간 예, 방송을 빠졌습니다. 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 다 끝났으니까 얘기 드리면 예, 검사할 일이 있어가지고요. 병원에 갔었습니다. 예. 검사를

를 무사히 잘 마쳤고요. 그 다행히도 검사 결과 아 별 이상이 없는 걸로 나타나가지고 아 이거 약간 의심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주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예. 장기아 씨가 3일 동안 수고하셨고요. 기아 씨 고마워요. 예, 수고했어요. 아 근데 이게 맞는 얘기야? 고은미 씨가 보내셨는데 장기아 님이 3일 동안 아저씨 대신해서 잘하고 가셨어요. 10년 만에 스페셜 DJ였다는데 세월이 벌써 그렇게 되었네요. 목소리는 진짜 다들 그대로신데. 아, 10년이 됐네, 이게 벌써? 아, 2016년이에요? 와. 아, 저도 깜짝 놀라겠네. 야, 언제 이렇게 됐지, 세월이? 그렇다면 저하고 장기아 씨하고의 저 이 우정도 10년이 넘었네. 제가 저 맛있는 거 한번 사야죠. 예. 수고하셨는데.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자, 박성욱 씨가 청해 주신 브라더스 존슨 스탬프.

글로리아 스테판 그리고 마이애미 사운드 머신 1, 2, 3 들었습니다. 유진아 씨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브라더스 존슨의 스탬프였고요. 여러분이 문자 보내주시면 이제 처음 보내시면 이렇게 새싹 표시가 뜨거든요. 휴대전화 문자 창에. 그래서 제가 새싹 문자들은 좀 유심히 보는 편이에요. 처음 보내신 거니까. 예. 네, 2222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툭툭 내뱉는 멘트가 듣기 거북하네요. 저희 직원들도 다 같은 생각이고요. 사연이나 문자 읽으실 때 반어법 자제 부탁드립니다. 야, 이렇게 왔거든요, 문자가. 근데 지금 이 37년째 이 말투인데 이걸 이 캐릭터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 처음 들으셔가지고 약간 낯설 수 있는데 몇 번 더 들으시면 괜찮게 들리실 거예요. 정말로요.

번도 들어보시고 그래도 안 맞는다 생각하면 아 저하고는 안 맞는 걸로 예. 그렇게 아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방송국의 주파수들이 여러 개 있고 다양한 음악을 트는 다양한 DJ들이 있잖아요. 예. 아니 바꾸기는 제가 바꿀 수 있는 건 바꾸겠는데 이건 바꾸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요.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0: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2026년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이 2026년 5월 11일부터 전라남도 내 8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태풍, 홍수 등 풍수에 따른 주민 대피 및 수습 복구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국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훈련은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
1: 좋다!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 얼쑤 신난다!
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갑자기 계절이 한여름이 되면서 오늘도 뜨거운 햇볕이 내려줬는데요. 주말에도 땡볕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서늘한 동풍이 불었던 동해안 지방까지도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많이 오르겠는데요. 서울과 대전은 31도, 포항, 울산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 매우 높겠고 더불어서 오존 농도까지 높겠습니다. 자외선 차단 꼼꼼하게 해주셔야겠고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서해상과 제주 해안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낄 예정이라 조심하셔야겠고요. 이번 더위는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화요일은 오후부터 흐리고 수요일에 전국에 비 오면서 더위가 좀 누그러지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요순 시절이란 한마디로 태평성대를 뜻한다. 중국 고대 요임금과 순임금이 다스리던 시대는 이상적인 정치로 백성이 태평하고 행복했던 때로 알려져 있다. 물론 그때라고 못된 사람들이 없었을 리 없고 흉악한 범죄자가 안 나왔을 리 만무하다. 뜻하지 않은 천재지변도 일어났을 것이다. 2100여 년 전에 나온 고전 회남자에는 당시가 신화적 시절이고 세상이 막 태동해서 불안정했다는 걸 일깨우는 대목이 있다. 그때는 걸핏하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일이 잦았다. 가뭄과 홍수도 수시로 사람들을 괴롭혔다. 순임금 시절 홍수가 나서 물이 산 꼭대기에 이르게 되었다. 순임금은 물의 신인 고뇌 아들 우를 불러들여 홍수를 다스리게 했다. 우는 강줄기를 세 갈래로 나누었다.

누워 흐르게 하고 거대한 호수 다섯 개를 파서 물을 빼냈다. 그는 물의 흐름을 막고 있던 큰 산을 쪼개서 흐름을 텄고 뭇 하천이 바다로 흘러들도록 물길을 냈다. 철수는 오늘 치수가 곧 치세이던 시절 생각을 한다. 맹자에는 자신이 치수 대가라며 큰소리치는 백규라는 이에게 맹자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는 대목이 나온다. 맹자는 백규가 이웃나라로 물이 흘러가게 하는 임시방편을 폈을 뿐이지만 우우는 물의 도를 따라서 치수했다고 칭찬했다. 우우는 하늘과 땅의 운행과 변화의 원리를 알아낸 뒤 자연의 순리대로 치수하려고 애썼기에 그게 바로 세상을 다스려가는 능력으로 높이 추앙받았다. 치수나 치세에서 강압이나 회유보다 순리를 따르는 것. 순리와 어긋난 게 있으면 힘써서 다시 순리로 되돌리는 것. 중국 역사에서 삼왕오제 시대는 신화에 속하지만 요순 다음에 등장하는 우임금부터는 실제 인물, 실제 역사라고 본다. 하나라를 세워 초대 군주가 되었다는 우우는 실제 인물이든 아니든 대단한 사람이기는 한 것 같다. 최근에는 우의 치수가 적분의 원리를 활용한 것이라는 흥미로운 주장도 들었다. 한자로 적분은 잘게 부순 것을 쌓는다는 의미인데 원하는 값을 구하기 위해 대상을 잘게 쪼개거나 나눈다는 발상 자체가 닮았다. 치수나 치세나 미분이나 적분이나 다 쉽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상을 획기적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닮은 꼴인데 그 과정에서 무리수를 두지 않으면 참 좋다.

칼라보너스 The water is wide. 아, 이 노래도 아주 오랜만에 들었네요. 한때 이 노래 진짜 많이들 찾으셨는데 아 정말로요. 예. 자, 6시 40분 49초 50초 막 지났습니다. 김정실 씨가 아, 로그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야, 와 아저씨 정말 성격 좋아지셨어요. 94년부터 들어온 청취자는 와우, 이거 놀랠 노짜입니다. 예. 아, 그렇게 놀랄 정도예요? 어. 그 예전엔 성격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저도 젊을 때라, 물러섬이 없었죠. 청취자들하고 막 싸움도 많이 하고, 말다툼하고 막, 아우, 예. 예 젊어서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김정실 씨. 5310번으로 아저씨 오늘 컨디션 너무 좋아 보여요. 예. 컨디션은 괜찮습니다. 아, 오늘 또 손님 오시니까, 오늘 3, 4부 사랑과 음악으로 진행합니다. 예, 문상훈 씨.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 뭐 젊은 친구들 중에, 젊죠, 예. 젊은 친구들 중에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예.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코미디도 하고, 작가도 하고, 배우도 하고, 요즘에 이런 일들을 뭐 크리에이터라고 하던데, 아무튼 문상훈 씨와 함께 합니다. 예.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지금 휴대전화 문자로 미니 게시판으로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자, 1843번으로 청해 주신 음악, 로드 스튜어트, 세일링.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중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유지연 씨가 오예, 빠더너스 선생님 나오시나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홍경화 씨도 어머나, 3, 4부의 문상우님 나오신다고요? 재밌겠네요. 예. 저 혼자 가면 재미없고요. 농담이에요. 예. 자, 1, 2부 끝곡은 딥 퍼플의 스모크 온 더 워터입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2: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 통증, 삼킴 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 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1: 061-241-8800.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 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척 베리, 자니 비 굿 들었습니다. 자, 오늘 사람과 음악으로 진행합니다. 예. 제가 아까도 이분을 도대체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나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코미디도 하시고 배우도 하시고 뭐 작가도 하시고 이것저것 진짜 많이 하시는데 이제 영화 수입도 하시고 자 문상훈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문상훈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니 근데 본인은 자신의 앞에 뭐가 붙는 게 제일 좋아요?
1: 저는 사실 이제 어릴 때부터 코미디언이라는 직업에 이제 워낙 좀 선망도 갖고 있고 이랬어가지고 코미디언이라고 좀 불려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코미디언으로 불러드릴게요.
1: 아, 감사합니다.
0: 코미디언인데 배우도 하고. 아니 근데 사실 배우는 희극 연기를 하는 거죠, 뭐 그게 코미디
1: 맞습니다.
0: 연기죠.
1: 맞습니다.
0: 배우도 하시고 뭐 가끔 글도 쓰시고.
1: 맞습니다.
0: 뭐 유튜브도 열심히 하시고.
1: 맞습니다.
0: 영화 수입은 좀 의외긴 했어요.
1: 네. 예. 사실 제가 저희 크루가 빠더너스라는 네. 크루인데 그 빠더너스라는 팀을 이제 뭐 예를 들면 소속된 뭐 PD가 따로 있고 작가가 따로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빠더너스라는 밴드에서 제가 프론트맨이다.
0: 예.
1: 제가 노래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좀 앞에 나와 보이는 거지. 사실 노래를 만든다고 했을 때 다 같이 만들고
0: 다 같이 하는
1: 한 명 한 명이 빠질 수 없는 정말 뭐 귀한 팀원들이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채널에서 매주 이제 영상을 꾸준히 올린 지가 해소 한 10년 정도 되더라고요.
0: 네네.
1: 요거를 이제 계속 하다 보니 저희가 영상을 직접 업로드하는 게 요리라면 아 내가 좋아하는 맛집의 어떤 그 뭐 재밌는 영화 같은 거를 좀 한번 들여오는 도전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그러는 과정을 우리 채널에 같이 업로드해서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하면 생각을 하면 어떨까 하는. 동안에 이제 이렇게까지 된 것 같습니다.
0: 여기까지 왔군요.
1: 맞습니다.
0: 그런데 평소에도 말을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오늘 방송에 나왔으니까 배철수의 음악 캠프인데 뭔가 좀 의미 있는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래서 하시는 거예요?
1: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편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편하게 이제 또
0: 편하게가 안 돼요?
1: 편하게 제가 아까도 이제 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중학교 때부터 하면 한 20몇 년을 이제 FM4U만 들었던 것 같아요.
0: 아, 이 배철수의 음악 캠프도 진짜 오래 들으셨겠네.
1: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기분이 또 남다른 것 같습니다.
0: 그래도 편하게 해요.
1: 네, 편하게.
0: 아까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문상훈 씨 나온다니까 와 오늘 재밌겠네 하고 기대했는데.
1: 네. 조금 긴장을 좀 풀고.
0: 그러니까.
1: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럼 광고 나가는 사이에
1: 예.
0: 긴장을 좀 풀고.
1: 알겠습니다.
0: 아, 가만있어 봐. 우리 청취자들에게 인사도 안 드린 것 같은데? 드렸나?
1: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0: 기억이 안 나네.
1: 빠더너스라는 팀의 문상훈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아, 괜찮아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 청취자들은 다들 마음이 하회와 같이 넓으셔가지고 다 이해해 주시거든요.
1: 네. 맞아요.
0: 이거 괜찮다. 3841번. 아이 목소리 듣자마자 웃기기 시작하는데 크크 실례일까요?
1: 이거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죠. 예. 김주원 씨가 맞는 것 같네. 잔뜩 긴장하신 것 같아요.
1: 예, 제가 이제 워낙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소심한 캐릭터고 좀 긴장을 많이 하는 캐릭터다 보니까 그렇게 보신 것 같은데 정확히 보셨습니다. 지금 긴장 굉장히 많이 되네요.
0: 아니 원래 코미디 연기하는 저도 뭐 제 또래 코미디 하는 친구들 많이 알잖아요.
1: 맞습니다.
0: 이마룡 씨부터 네. 해가지고 뭐 너무 위로 올라갔나?
1: 아닙니다.
0: 그래도 뭐 동치대에 저보다 몇 살 어려도 뭐 심영래 씨나 뭐
1: 맞습니다.
0: 이봉원 뭐 이런 친구들하고 지금 다들 사석에서 보면 약간 낯도 가리고 예. 내성적인 친구들이 많아요.
1: 샤이하고.
0: 그러니까.
1: 네.
0: 무대 위에 올라가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1: 그런 것 같습니다.
0: 문상훈 씨도 제가 보니까 좀 그런 편인 것 같네요.
1: 네.
0: 그래도 의상은 아주 괜찮은 모양이에요. 상훈님 오늘 완전 댄디남. 셔츠가 찰떡콩떡 예쁘네요. 김지영 씨.
1: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특별히 뭐 또 보이고 있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원래 늘 보이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1: 네.
0: 우리는 늘 안 보이는데
1: 네.
0: 문상훈 씨 같은 분들 나오시면 스타니까 이제 보여야죠.
1: 아유,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보실 분들은 보시고 그냥 들으시기만 해도 되고요. 자, 문상훈 씨가 척 베리의 자니 비굿 첫 곡으로 골라주셨고요. 광고 뒤에 계속합니다. 3부 4부 빙그레 샤브올데이 KB국민은행 주식회사 인천글로벌시티 쉐보레 주식회사 워킷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SK케미칼 이카운트에서 함께합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둘러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6: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9: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0: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1: 스마트하게 달리고
12: 기름값 걱정 날리고
11: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2: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1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2: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1: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13: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4: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5: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6: 알쏘! 좋다!
1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6: 얼쑤 신난다!
17: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사람과 음악으로 진행합니다. 코미디언 문상훈 씨와 함께합니다. 뭐 최근에 이런저런 다른 일들도 무지하게 하십니다. 9629번으로 문상훈님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실물 처음 배웠는데 화면보다 슬림하셔서 혼자 배신감 느꼈네요.
1: 요 말씀을 이제 주변에 좀 많이 이렇게 좀 전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화면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슬림하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셨는데
0: 슬림까지는 아니고
1: 슬림까지 전혀 아니고
0: 저도 지금 앞에서 보고 있는데 슬림은 아니에요.
1: 슬림 아닙니다.
0: 슬림.
1: 네. 네, 요것도 이제 또 유지하기도 또 이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꾸준히 이렇게 또 이렇게 계속 음식을 좀 먹어야 되고 약간의 이제 좀 부담감도 느끼면서 그래도 건강을 이제 최대한 잘 유지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0: 그래야죠. 근데 또 너무 슬림해지면 사람들이 캐릭터가 좀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1: 맞습니다.
0: 이거 유지하기도 쉽진 않아요. 그렇죠.
1: 네.
0: 자, 우선 제가 여러 가지 일 한다고 얘기 드렸는데 정말 의외의 일은 다른 일들은 다 뭐 거기서 연결이 돼 있는데 최근에 영화를 수입하신 거예요.
1: 최근에 아까도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0: 네네.
1: 영화를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봐오면서 좀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줬던 종류의 영화들이 이제 점점 개봉하는 그 폭이 좀 많이 좁아지더라고요.
0: 그 한 영화로 막 몰리고 막 이러잖아요.
1: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관도 이제 극장도 워낙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 오래됐고 그러면서 영화가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이제 더 이상 극장에서 많이 못 트는구나. 이게 어떤 구조로 이렇게 되는 거지 하는 내용으로 좀 궁금해서 좀 찾아보다 보니까
0: 예.
1: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거를 조금 도전하는 개념으로 가서 직접 보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들여오면은 뭐 이게 아주 큰 성공을 바라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조금 제가 좋아하는 취향의 것들을 같이 많은 분들하고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작년 요맘때 이제 칸에 방문을 했었거든요.
0: 아 프랑스에 갔을 깐 영화제 때?
1: 깐 영화제를 제가 직접 가서 정확히 오늘 출국했습니다. 5월 15일 날.
0: 지금 아 요때군요 그러니까?
1: 예.
0: 아 거기는 필름 마켓에 열리죠?
1: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필름 마켓을 직접 가서 영화제 이제 그 루미르 대극장에서 영화도 보고 또 이제

0: 업계 관계자들에게 보여주는 시사회 같은 것도 참석을 해서
1: 네네.
0: 몇 편을 보고 마음에 드는 거를 찍었다가 그게 이제 1년 지나서 오늘에 이제 곧 개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아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고 온 거야? 허다원 씨. 너바나 더 밴드 먼저 보고 왔는데 재밌어요. 꼭 보세요.
0: 저희가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한국 프리미어 상영을 한번 이렇게 좀 하게 되어서
2: 거기 반응 괜찮았어요?
0: 그때 반응이 이제 또 좀 괜찮았습니다.
2: 아 저는 안 봤는데 이거 저 대충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쭉 써 있잖아요.
0: 예.
2: 이거만 봐도 재밌어.
0: 아유.
2: 아 이거 글로 몇 줄 안 되는데 이거 글로 써 있는 몇 줄 보고 이 영화 재밌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긴 처음이네.
0: 심지어 이게 제목 너바나 더 밴드가 이 밴드의 이름인데.
2: 네.
0: 커트 코베인의 그 너바나와는 전혀 상관이 전혀 없는.
2: 전혀 상관없는. 그렇겠죠.
0: 예. 캐나다의 이제 무명 밴드 같은 개념인데요. 그 밴드가 이제 이렇게 아무리 해도 17년 동안을 계속 활동을 해도 잘 안 뜨다 보니까
2: 네.
0: 우리 한번 이제 좀 성공 좀 해보고 싶다. 어디 가서 공연 좀 해보고 싶다 하는 과정에서 이제 백투더퓨처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2: 백투더퓨처.
0: 백투더퓨처에 나오는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2008년으로 회귀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2: SF 영화인데?
0: 예.
2: 아 잠깐. 아 아까 그래서 이 척베리의 자니 비굿 갖고 오신 거예요?
0: 예.
2: 이거 백투더퓨처에 아주 상징적으로 사용되잖아요.
0: 맞습니다.
2: 아 이 영화에도 나옵니까?
0: 이 영화에도 나오고 이 영화의 백투더퓨처의 장면도 나오고. 정말 애정을 담아서 오마주를 많이 한 장면들이 이렇게 흥미롭게 나오는 영화입니다.
2: 아, 이 저 영화 대충 스토리를 보니까
0: 네.
2: 이게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팝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 와, 진짜 재밌겠는데.
0: 예. 밴드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밴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밴드 구성원들이 뭐 어떻게 싸우고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2: 네네.
0: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코믹스럽게 잘 들어가서 이렇게 좀 선보이게 됐는데 사실 칸에서 이 영화를 처음 보고
2: 네.
0: 그 사이에 이제 LA 필름마켓도 갔다가 홍콩도 갔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2: 아,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네.
0: 저는 되게 재밌게 해서 봤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 이제 한국 관객들도 좀 재밌어 할까가 걱정이었는데 아직까지의 반응은 또 이렇게 괜찮아가지고 근데 여전히 긴장 중이기는 합니다. 이제 곧 개봉을 하게 돼서.
2: 언제 개봉해요 이거?
0: 5월 20일에 개봉을 하는데.
2: 5월 20일이면 다음 주네?
0: 수요일입니다.
2: 오.
0: 이 영화를 또 이제 번역은 또 타블로.
2: 아 타블로가 번역을
0: 타블로
2: 했어요?
0: 타블로 씨가 이렇게 도와주시게 됐어요.
2: 아하. 아 왜냐하면 그 음악 영화는 음악을 좀 아는 사람이 번역을 해야지.
0: 맞습니다.
2: 영어만 잘한다고 번역되는 게 아니거든요.
0: 맞습니다.
2: 이게.
0: 그리고 이 영화 자체가 동명의 웹 시리즈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2: 네네.
0: 2007년, 2008년 이때. 근데 제가 이제 처음 이렇게 세상에 알리고 빠더너스가 시작했던 그 궤를 좀 같이 하는 것 같아서 약간 좀 뭉클한 것도 있고 이렇게 특히 대차게 가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 아니 문상훈 씨가 영화도 잘하는 영어 잘하는데 직접 하지 그랬어요 번역을. 카츠샷 출신 아니야? 그 말이야.
0: 예. 근데 이제 타블로님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게
2: 아, 지금 농담으로 지금 제가 얘기한 건데 너무 지금 진지하게 받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0: 아.
2: 어?
0: sorry. Sorry everyone.
2: 아, 근데 타블로에게 번역을 맡길 생각을 한 건 어떻게 해?
0: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한국어를 잘하는 만큼 영어를 잘하고
2: 그래야죠.
0: 또 영어를 잘하는 만큼 한국어도 잘해야 되고
2: 그럼요.
0: 이제 진정한 의미의 그 뉘앙스나 어감이나 그 행간의 의미까지도 잘 요리조리 좀 갖고 노는 분이 했으면 좋겠다고.
2: 아, 배순탁 괜찮은데 배순탁. 우리 배순탁 작가.
0: 배순탁 작가님도
2: 영문과 출신이에요. 영문과 출신. 곧 석사 학위까지 받는.
0: 제가 만약에 다음번에 또 영화를 하나 더 이제 준비를 해올 수가 있다면 그때는 제가 배순탁 작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 그리고 쌀 거예요. 아마 변형료가. 타블로도 이거 싸게 받았겠죠? 안 싸요?
0: 제가 따로 해드린 게 없습니다. 정말 그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셨어요.
2: 아 진짜로?
0: 예. 영화를 정말 좋아한다는 그 마음 하나로.
2: 재능 기부? 그건 아니죠?

0: 아, 인간이 참 사람이
1: 네.
0: 아, 상업적이야.
1: 지금 작가님께서
0: 예, 안 된대.
1: 저는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럼 저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가님 죄송합니다.
0: 네. 어, 이거 NK 킴이라는 분이 뉴욕에 계신 분인데
1: 네.
0: 이 영화 강추입니다. 작년에 봤어요. 오.
1: 와.
0: 아, 이거 외국에서 좀 흥행이 된 건가요?
1: 흥행도 흥행인데
0: 어.
1: 저는 사실 아까 제가 어릴 때부터 저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던 영화들이 굉장히 이제 예술적이라던가 아트하우스 같은 느낌의 영화라기보다는
0: 예.
1: 조금 이제 편하고 재밌는 영화를 찾고 싶다가 깐에 출국을 하면서의 마음가짐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작년에 영화제에서도 좀 관객상도 받고 토론토 영화제에서 관객상도 받고
0: 오, 아니 나름 괜찮았네.
1: 평단의 반응도 괜찮았던
0: 어. 야, 요거 로튼 토마토 신선도 지수 98%.
1: 98%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건 늘 김세윤 씨가 강조하는.
1: 예.
0: 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재밌을 것 같네요.
1: 네.
0: 2971번으로 영화 수입 얘기 좀 해주세요. 기사로 봤지만 당사자에게 직접 듣고 싶네요. 뭐 비하인드. 저 일단 저 무식하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1: 예.
0: 어떻게 영화가 여기 좀 비싼 편은 아니었죠?
1: 비싼 편은 이제 저도 사실 가면서 이제 어. 마음속에 마지노선은 좀 정해놓고 갔었는데
0: 마지노선 내가 이 여기까지는 되는데
1: 네.
0: 이 이상 금액이면 못 산다.
1: 맞습니다.
0: 어.
1: 왜냐하면 또 뭐 제가 음식으로 잘 많이 비유를 하는데
0: 네.
1: 어느 정도 식당에서 지불할 때 그 가격 그 최적 선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0: 있겠죠.
1: 비싸지면 기대하는 맛의 기준이 높아지고
0: 어.
1: 요 정도로 요 정도 맛을 내가 먹었으면 정말 행복하다가 아주 최고급 레스토랑 갔을 때보다 더 행복도가 높은 지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0: 네.
1: 이 영화도 그런 그 수요 공급 곡선의 그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0: 아, 요거 정말 신뢰되는 질문인데
1: 네.
0: 필름 마켓 이런 데서
1: 예.
0: 또 영화 그 사람들이 우리는 이만큼 받겠습니다 하고 가격이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요거에 흥정이 됩니까?
1: 그게 이제 흥정은 인터내셔널이다라고 하더라고요.
0: 어, 아, 이게 흥정이 되는군요.
1: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는 요 정도 가격은 이제 받고 어.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0: 아.
1: 그것도 이제 물어보면 제일 먼저 그 제작사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어느 나라에서 왔냐?
0: 아.
1: 한국에서 왔다. 아, 한국은 이미 솔드아웃이다.
0: 오.
1: 근데 뭐 일본은 아직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
0: 아, 이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를 보고
1: 맞습니다.
0: 그 나라의 그 영화계에 뭐 어떤 저 어,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시장 규모 이런 걸 다 보고 얘기하는 거군요.
1: 네. 어. 저는 영화가 다 나온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보게 됐는데 인기가 있거나 조금 촉망받는 감독 이런 사람들은 대본 단계에서도 이야기가 오고 가기도 하고
0: 어.
1: 캐스팅이 확정됐다라는 소식만으로 또 이야기가 오고 가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0: 아. 아무튼 뭐 그렇게 크게 비싸게 들여온 것 같진 않네요.
1: 예, 근데 제 기준에서는 큰 도전이긴 하거든요.
0: 어, 이거 흥행 돼야 되는 거예요?
1: 흥행이 꼭 돼야 됩니다.
0: 이거 흥행 안 되면 저 재정적으로 큰 타격이 있습니까?
1: 흥행이 이제 안 되면 이제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
0: 아하.
1: 라는 걸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그래도 뭐 속된 말로 지금까지 하시는 게 다 잘 돼가지고
1: 네.
0: 아, 그러니까 영화도 한번 수입해보자 이렇게 된 거지 뭐
1: 네.
0: 그게 안 됐으면 됐겠어요. 뭐 영화 얘기는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1: 예.
0: 야, 지금 방송 시작하고 22분 됐는데 계속 영화 얘기만 한 거야 지금.
1: 맞습니다.
0: 아, 영화 제목은 잘 정했어요. 그것도. 너바나 더 밴드. 다음 주 수요일에 개봉인데 어,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 잘 나오셨어요.
1: 예.
0: 왜냐 우리 청취자들은 영화 보러 가실 것 같아요.
1: 아. 영화 중간중간에 그 이 감독과 친구 음악가가 두 주연이거든요.
0: 네네.
1: 그 둘이 좋아하는 팝 음악들도
0: 음악
1: 많이
0: 하는군요.
1: 들어가 있어서
0: 아.
1: 장면 장면마다 들어가 있어서
0: 아.
1: 오늘 신청곡 저의 신청곡도 이제 영화 속 수록곡으로 많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0: 뭐 다, 전곡이 다 영화 수록곡인데?
1: 아 어, 맞습니다.
0: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영화 수록곡을 한 두세 곡만 하고 뭐 본인이 정말 영향받은 음악도 좀 가져오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면 제가 혹시 지금 신청도 괜찮은가요?
0: 지금 신청 안 돼 바꾸기 없어요.
1: 그렇죠.
0: 귀찮은 아니 귀,

0: 뭔데요? 한번 얘기해봐. 얘기가 들어.
1: 서블라임이 산테리아입니다.
0: 아, 서블라임의 산테리아?
1: 예.
0: 그 정도는 우리가 바꿔줄 수 있죠.
1: 아, 제가 또 정말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0: 아, 잠깐. 7502번으로. 오, 문상우님이다. 두 분 다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문상우님은 FC 안양 경기도 자주 보러 가시고요. 아, FC 안양하고 뭐가 있습니까?
1: FC
0: 연결고리가?
1: 안양. 저와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가 나고 자란 곳이 안양이라서 FC 안양의 굉장한 팬인데 FC 안양이 이제
0: 2부 리그 있을 때부터 좋아했던 거예요?
1: 2부 리그에 있을 때부터 저희가 이제 협업을 해서 유니폼이지만 저희 로고가 옆에 살짝 들어간 것도 내고.
0: 아, 그래요?
1: 그랬는데 이제 재작년에 이제 승격을 해서 벌써 이제 잘 1부 리그에서 열심히 또
0: 지금 뭐 중위권 정도 맞습니다. 있을 거예요. FC 안양. 아,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FC 안양 그 다큐멘터리 영화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거 소개를 했었거든요.
1: 예.
0: 축구를 원래 좋아하시는 거예요?
1: 축구도 좋아하고 최근에는 좀 이제 야구를 좀 더 많이 좋아하게 됐습니다.
0: 축구 쪽으로 좀 오실 생각은 없으시고?
1: 축구, 야구는 이제 매일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더라고요.
0: 그래서 안 돼요. 매일 배철수의 음악 캠프 방송 시간에 해요.
1: 겹칩니다.
0: 야구를.
1: 맞습니다.
0: 그래서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어 내가.
1: 맞습니다.
0: 예전에 제가 야구 좋아했었거든요. 김일권 뭐 이런 선수들 활동할 때.
1: 네.
0: 신경식 이런 선수들 활동 모르죠?
1: 예.
0: 처음 들어보죠.
1: 처음 들어봅니다.
0: 자, 그러면 서블라임의 산테리아. 갑자기 바꾼. 아, 인생곡이에요?
1: 인생곡인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이 곡 듣겠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너바나 더 밴드가 개봉하는 수요일 딱 이때부터 때이른 더위가 물러가겠습니다. 전국에 비가 오면서 수요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 한여름이겠는데요. 아직 습도가 높지는 않지만 땡볕에서는 상당히 덥습니다. 자외선 지수 또 오존 농도까지 높으니까 외출하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주말까지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일요일에는 대구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시작되는 만큼 일교차가 크게 나니까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내일 서해상과 제주해상에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6: 야, 이건 날씨 정보하는 박윤경 리포터에게 영화 모바일 예매권이라도 좀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와,
7: 제가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자, 문상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 너바나 더 밴드 영화 얘기는 이제 끝이고요. 자, 처음 어렸을 때부터 코미디언이 되려고 했다면요?
7: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뭐 심형래 선배님이나 네. 이런 분들의 표정을 따라 하려고 했던 기억이 나요.
6: 오.
7: 그 제가 거울을 보지 않고 이제 어떤 종류의 표정을 굉장히 연습한 다음에 한 그 연습을 한 2, 3일 한 다음에 이제 거울로 봤을 때 그 제 상상 속의 저의 얼굴과 그거를 좀 이제 그 갭을 좀 줄여가려고 했던 그런 순간들이 좀 기억이 나고 그냥 반에서 이렇게 있는 또 까불고 누구 웃기기 좋아하고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6: 아, 친구들이 문상훈 씨 보고 많이 웃었어요?
7: 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의 이름을 떠올리면 그 친구가 막 웃었던 표정들이 떠올라요.
6: 오.
7: 그게 좀 약간 저한테 큰 보상이었던 것 같고.
6: 그게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갔을 거 아니에요?
7: 예.
6: 그 중학교 친구들도 웃기고.
7: 중학교 친구들도 웃기고.
6: 소풍 가서 또 웃기고.
7: 소풍 가서도 웃기고. 근데 또 제가 또 소풍 나가서 뭐 여기 좀 반에서 제일 웃긴 놈 나와봐 했을 때 가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
6: 아, 그건 또 아니에요?
7: 거기가 이제 그 1부 리그, 메이저 리그라면.
6: 아, 더 웃기는 애들이 있었어요?
7: 저보다 이제 더 웃기는 친구들이 있고.
6: 걔네들 중에 지금 코미디 하는 친구들 거의 없죠?
7: 없습니다.
6: 아, 이게 그렇더라니까.
7: 저는 약간 이제 사이드에서 약간 이제 언더독이나 이런 것처럼 좀 네. 잽을 날 위주로 많이 날리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6: 그러다가 이제 웃기긴 웃겼는데 그래도 내가 직업으로 이걸 한번 직업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게 유병재 씨를 찾아간 거예요?
7: 맞습니다.
6: 무작정?
7: 예, 제가 무작정 찾아 처음에는 이제 메신저로 연락을 먼저 보냈던 것 같아요.
6: 연락을 먼저 보내고.
7: 예.
6: 그 연락을 받아줬어요?
7: 그거를 제가 제 요즘도 자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 기준으로 제가 준비했던 대본들, 꽁트 대본을 한 두어 개 정도 보내고.
6: 그 스크립을 보냈군요. 스크립을.
7: 예.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 나는 앞으로 이런 걸 하고 싶다라는 걸 굉장히 구구절절하게

0: 오. 적어서 보냈던 것 같아요.
1: 그때는 와보라고 그랬어요?
0: 그래서 한번 좀 만나자고 해서 그때 만났던 것 같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제 이 바닥을, 이 바닥의 순리와 생리를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1: 아니야 그 무조건 두드려봐야 돼. 네. 시도해봐야지 문이 열리는 거지.
0: 네.
1: 그냥 문 열리기를 기다리고 밖에서 아무리 있어봐야 안 열리는 거 아니에요.
0: 네.
1: 그 유병재 그 친구도 보니까 사람이 괜찮네.
0: 맞습니다. 저희 은인이고 귀인이고 저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 좀 평생 동안 이제 그 보필하면서 이렇게 충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1: 아니 제가 예전에 장기야 씨 콘서트에 갔다가
0: 네.
1: 유병재 씨를 만났어. 한번 마주쳤어요.
0: 제가 선생님께 그 말씀 드렸는데 제가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1: 아 진짜로?
0: 예. 장기야와 얼굴도 마지막 아니, 마지막 콘서트.
1: 아니, 이게 크게 웃을 일은 아닌데. 어?
0: 그 선생님이 기억하시는 순간 그 옆자리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1: 어. 아니 저는 그 뭐 얼굴은 알지만
0: 네.
1: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는데 유병재 씨가 그렇게 공손하게 저한테 인사를 해 가지고
0: 네.
1: 아, 그 뭐 또 나이 먹으면 괜히 그러잖아. 아, 저 친구 저 사람이 됐네. 근데 문상훈 씨 그 옆에서 인사했어요?
0: 저도 그 옆에서 인사했습니다. 어. 제가 각도로 조금 더 굽혔었어요.
1: 아, 그래요?
0: 예.
1: 아, 이거 못 봤네. 아, 미안해요.
0: 아니, 아닙니다.
1: 인사를. 제가 그래도 인사를 받긴 했죠, 그때.
0: 그럼요. 어. 예.
1: 아, 이건 인연이 있었네, 우리가.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어? 아, 야. 그래, 벌써 음악도 많이 듣고, 배철수의 음악 캠프도 거의 뭐, 오랜 세월 들었고.
0: 맞습니다.
1: 어. 아, 이게 만난 지 지금 35분 만에 친밀감이 확 생기네.
0: 네.
1: 거기 찾아가가지고 이제 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0: 거기서부터 이제
1: 거기서 조금씩 얼굴을 알리면서.
0: 맞습니다. 거기서 얼굴 알리고
1: 어.
0: 빠더노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하고
1: 어허.
0: 또 한번 출연 기회가 있을 때 또 한번 인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가지고 저 코미디 대본 이런 것도 직접 다 쓰시고 그런다면요?
0: 예. 그게 이제 저의 약간 뭐라 그럴까 좀 프라이드자 욕심이자 이랬는데 요즘에는 어. 다 이렇게 적지는 못하고
1: 어허.
0: 어 하지만 언젠가 또 시간이 되면은 늘 내가 한번 사실 많은 개그맨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대본
1: 예, 예.
0: 준비나 이런 회의도 다 이렇게 하고 그걸 또 직접 연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그런 얘기를 한 기회가 좀 많이 없었는데 사실 싱어송라이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예, 예, 예.
0: 코미디언들이 이제 본인이 직접 준비한 대본으로 직접 연기를 하고 분장도 직접 하고 의상 준비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많이 선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사실 80년대가 코미디의 최전성기였거든요.
0: 맞습니다. 네?
1: 그때 뭐 유머 1번지도 있고 막 이거저거 막 있는데 그때 그 제가 코미디언 KBS 코미디언실에 놀러 가가지고 아 맥이 이상훈하고 내가 장기를 뒀던 기억이 나네 갑자기.
0: 아.
1: 코미디언실에서 장기 제일 잘 두는 사람이 이상훈이라고 그래가지고
0: 네.
1: 그럼 한번 붙어보자.
0: 예. 그때 보자. 이기셨나요?
1: 제가 아마 이겼을 거예요. 제가 장기를 또 무작위 뒀거든요 옛날에.
0: 아니면은 혹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시는 거 보면 그때 좀 지신 게 아닌가라.
1: 아 그러면 상훈이한테 물어봐야 되나? 어, 오서윤 씨가 아 이제 긴장이 풀렸네요.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네요. 어. 박지훈 씨가 이번 주 MBC 전참 시에 문상훈 님 나와요.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관부. 예. 아 내일 나오는군요, 이제.
0: 내일 밤 11시에 이제 방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이 프로그램에 나가면 이제 뭐 완전 스타덤에 올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0: 아유, 그래도 약간 사실 제 기준에서는 용기를 좀 많이 내고 이렇게 해본 건데 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 아, 지금 재밌을 것 같아요. 4173번 상훈님 나오신다는 소식에 숨 참고 기다렸어요. 고시 생활 이직 세 번에 대학원까지 제 2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는 전부 빠더노스였어요. 웃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오. 4173님 감사드립니다.
1: 야.
0: 저도 어떤 뭐 연속극을 굉장히 오래 하거나 하면은 그 20대 그 시기의 기억이 그 연속극이랑 이렇게 좀 매치가 되고 그런 기억들이 좀 있는데 4174님한테 빠더노스 저희 채널의 영상들이 그렇다니
1: 아하.
0: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1: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0: 많이 출몰하셔가지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1: 네.
0: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기분이?
1: 당연히 1번으로는 감개무량인데.
0: 감개무량.
1: 많이 생각이 드는 거는 아 이게 내가 이제 그 좀 조심해야겠다.

0: 그 사실 저는 좀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좀 불만인 게 사람들이 대중들이 네. 코미디도 그렇고 모든 이 연예 활동에 대해서 네. 너무 연예인들에게 약간 뭐 거의 성직자 수준의 이런 네. 이런 걸 요구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아 이게 참 뭔가 싶기도 하고 좀 가끔 또 정신 나간 짓도 하고 그래야 재밌는데 사실 아. 어 근데 조심해요 그래도
1: 조심하면서 아까 1부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약간의 좀 반항 정신
0: 예
1: 그런 거는 조금 저도 잃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그런 게 또 없으면은 또 재미가 없으니까
0: 재미없죠. 예 그래서 제가 적당히 조심하라고 얘기 드린 거예요.
1: 네.
0: 자, 그럼 음악 한 곡 들을까요? 오늘 몇 곡 못 나가겠는데 음악은? 자, Ben Folds 5의 아미가 있고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이 사람은 수잔나 맥코크 아, 재즈 보컬리스트구나. 네. 제가 재즈 쪽엔 뭐 아는 사람만 알아가지고요. 예. 뭐 시카고의 올드데이즈도 있고
1: 시카고 밴드 시카고의 올드데이즈를 듣고 싶습니다.
0: 그래요?
1: 예.
0: 시카고는 원래 제가 좋아해가지고 뭐 완전 환영입니다.
1: 아,
0: 그래서 예. 이 노래도 이 영화에 나옵니까?
1: 이 영화에 나오고 이 영화의 주제 같은 느낌의 노래인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올드데이즈 너랑 어릴 때 뭐 자주 놀던 뭐 청바지 자주 입고 놀던 청바지 야구 카드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0: 네네.
1: 참 이번 영화로 알게 됐는데 앞으로 많이 좋아할 것 같은 노래입니다.
0: 네. 자 시카고의 올드데이즈 듣겠습니다.

0: 시카고의 연주한 노래 Old Days 들었습니다. 자, 오늘 사람과 음악에 문상훈 씨가 나오셨습니다. 최근에 영화 너바나 The Band를 수입을 하셨고 다음 주 수요일에 개봉합니다. 그 이번 영화가 그 흥행에 참패하더라도
1: 예.
0: 계속해서 또 영화를 수입하실 건 아니죠? 요게 좀 돼야 그나마 손익분기점
1: 맞습니다.
0: 넘어야 다음에 또 수입하는 거죠?
1: 맞습니다.
0: 야, 그렇다면 이게 다음에 또 좋은 영화를 우리가 더 보기 위해서는 이번 영화가 좀 잘 돼야 되네.
1: 정말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말을 어떻게 이렇게 선생님 정확히 해주셨는지. 그 저는 너무 재밌었고 저는 굉장히 재밌었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또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어서
0: 네
1: 그 믿음 하나로 조금 기대를 해봤던 거 해보는 것 같습니다.
0: 그 보통 자기 지금 하고 있는 일 이외에
1: 예.
0: 시간이 나면 뭘 합니까?
1: 시간이 나면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처 없이 그 서울 시내기도 하고 좀 근교로 이제 직접 운전을 해서
0: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1: 돌아다닐 때 제가 라디오를 틀어놓으면은 제가 그걸 정말 그 시간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아하.
1: 제가 아까 한 20년 동안은 들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오늘 제가 여기 스튜디오 와서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조금 감회가 많이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아침부터 특히 방학이나 이럴 때는 아침부터 정말 새벽 2시, 3시까지
0: 그때까지 계속 듣는 거예요?
1: 하루 종일 듣고 있는 거예요.
0: 아니 다른 채널도 있는데 왜 MBC FM4U만 듣는 거예요?
1: 이게 또 그 DJ와 이제 그 어떤 그 마음에 그런 게 생기면 그 약간 또 배신하는 느낌도 들고 그 의리를 또 지켜야 되고
0: MBC하고 맞네.
1: 예.
0: 문상훈 씨가
1: 그 제가 그 문자도 보내서
0: 천참씨 나가는 거죠.
1: 맞습니다.
0: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도 있는데
1: 예.
0: MBC를 우선으로
1: 제가 이거 사연 보내갖고 어디 어디에서 패션 가방을 했어. 그 패션 가방도 많이 받았어요.
0: 오, 그래요?
1: 예, 제가 그때 야. 이제 라이프 땡땡의 패션 가방 뭐 이런 것도 받고 좀 사연으로 이런 것도 좀 많이
0: 아 정우의 희망곡에
1: 정우의 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사연으로 선물을 좀 받았었고 정우의 희망곡에서도 제가 이제 사연을 보내서 문자도 한번 한 읽힌 적이 있습니다.
0: 아니 목소리가 좋으셔가지고 나중에 MBC FM4U에 DJ로 데뷔하셔도 되겠는데?
1: 제 평생의 꿈입니다.
0: 아,
1: 라디오
0: 그래요?
1: DJ가. 예.
0: 오.
1: 사실 저의 개인기 중에 하나였어요. 라디오 오프닝 멘트 즉흥으로 만들기.
0: 아 그런 걸 또 혼자서 하면서 막 놀고 그랬어요?
1: 그런 걸 하면서 좀 좋아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친구들한테 제시와 한 두세 개 줘봐. 그거 들어가는 라디오 오프닝 멘트 해볼게. 즉흥으로.
0: 야 그러면 좋네. 요새 라디오도 제작비 절감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작가도 필요 없이 혼자 다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프닝도 쓰고 클로징도 쓰고 중간에 원고도 혼자 다 쓰셔가지고 하면 되네.
1: 제가 기회가 되면
0: 이 뭐야 이거?
1: 이게 지금 화면에 띄워주신 게 저희 채널에서 이제 어떤 약간 가상의 제가 좋아하는 부캐 같은 건데요.
0: 아 라디오 DJ로 변해가지고 지금
1: 예
0: 방송하는 거예요?
1: 그래서 저희 채널에 이제 그 DJ 문상훈 첫 방송 이게 있는데 저 영상에서 제가 이제 화장실이 급했을 때 라디오 DJ 표정을 제가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0: 네네. 아 괜찮네. 웃기겠네 벌써.
1: 네.
0: 그 드라마에도 몇 편 출연하셨잖아요. 특히 이거 재미나게 봤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도 제가 특별 출연으로.
0: 그거 잠깐 나왔죠.
1: 잠깐 나왔습니다.
0: DP에도 나오고 DP.
1: DP에도 네 감사하게 나왔습니다.
0: 아 보통 그 연기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뭐 연기로 어서 배우거나 그런 적은 없죠?
1: 따로 네 배우지는 않았고 그냥 제가 막 이렇게 뭐 많이 주변에 많은 도움을 받고 또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아 예.

0: 사람이 또 방송에서 참 겸손하네. 자기 방송에서는 안 겸손하죠?
1: 아, 근데 저는 제 겸손이라기보다는 네. 아, 정말 저는 이제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0: 예.
1: 네.
0: 얘기 좀 하고 있어요.
1: 알겠습니다. 그때 뭐 이제 어릴 때 시험 기간을 제가 유독 좋아했었는데 시험 기간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오전에 시험을 뭐 세네 과목 정도 보고 오면은 한 11시, 12시부터 자유시간이니까 12시부터 시험 공부를 합치고 이제 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정말 10시간, 12시간씩 라디오 들었던 때가 요즘도 많이 그립고 또 그렇습니다.
0: 아, 라디오하고 지금 뭐 인연을 맺어 유지연 씨가 와 나중에 백햄 스페셜 DJ로 모셔주세요 문쌤을. 아, 근데 여기 지원자가 많아가지고
1: 지원자가 워낙 많죠.
0: 우리 프로그램은
1: 맞습니다.
0: 아, 근데 우리가 명단에는 올려놓게 일단.
1: 제가 그래도 웨이팅이라도
0: 문상훈 이렇게
1: 웨이팅 걸어놓겠습니다. 아,
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문상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4: 하이엠솔루텍.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5: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4: 아하.
6: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7: 자, 따라해보세요.
8: 이카운트 ERP
9: 4만원
7: 회계관리
8: 이카운트 ERP
10: 4만원
7: 재고관리
8: 이카운트 ERP
7: 4만원 생산관리
8: 사업성도
10: 함께해요.
7: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8: 이카운트
7: 가입비 부가세 별도.
11: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사람과 음악에 정말 다재다능한 예, 하지만 코미디언 예, 문상훈 씨와 함께했습니다. 시간이 다 됐거든요.
1: 아,
0: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뭐 야 이런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안 물어봐서 못했네 뭐 이런 거.
1: 제가 아, 이 이제 배철수 음악 캠프를 듣고 계신 많은 분들 건강하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0: 뜬금없이.
1: 네, 늘 건강하시고.
0: 아, 건강하셔가지고 영화 보셔라 이거군요.
1: 맞습니다.
0: 사람이 아프면 영화 보러 못 가죠.
1: 아프면은 어둡고 이러면 또 멀미나고 그러거든요. 네, 건강하셔서 걸어서 두 발로 걸어서 이제 영화관에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그치 그게?
1: 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0: 너무 허망한데?
1: 건강하고 또 시간이 나시면 5월 20일에 이제 너바나 더 밴드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니까요. 많이 보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0: 요 얘기는 너무 하면 좀 없어 보이니까.
1: 맞습니다.
0: 이건 제가 해드릴게요. 자, 다음 주 수요일에 영화 너바나 더 밴드. 저는 니르바나라고 발음하는 너바나 더 밴드 개봉합니다. 영화는 뭐 제가 보니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음악 얘기고 또 밴드 하는 얘기고 또 제가 좋아하는 타임머신 타고 SF 영화고 아이 다 갖췄네.
1: 맞습니다.
0: 자, 음악 요거 두 곡 못 나간 건 벤 폴즈 5하고 예, 요 재즈 보컬리스트 수잔나 맥코클 요 음악은 제가 월요일에 잊지 않고 보내드릴게요.
1: 알겠습니다.
0: 우리 뭐 애프터 서비스가 또 확실한 프로그램이라.
1: 감사합니다.
0: 자, 그러면 브레이브 쇼어스의 Never Come Down. 이것도 음악, 이 영화에 나온 음악이죠? 네.
1: 맞습니다.
0: 이 음악 들으면서 문상훈 씨와 함께한 사람과 음악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문상훈 씨.
1: 감사합니다.
0: 다음에 또 만나요.
1: 또 뵙겠습니다.
0: 자, 이 음악 들으면서 배철수의 음악 캠프 마칩니다. 아유. 4일 만에 다시 돌아와서 아주 기쁘고요.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허안나입니다. 한 분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공황장애가 온 줄 알고 덜컥 겁을 먹고 병원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진찰 후에 단호하게 공황장애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아니라는 말을 듣자마자 거짓말처럼 증상이 싹 사라지고는 괜찮아졌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두려움의 실체는 생각보다 별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두려움은 한순간의 연기처럼 사라지기도 한답니다.

0: 이 캠페인은 언제나 당신 곁에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 때 유독 한쪽 발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학문을 배웁니다. 뉴스와 책을 통해 지식과 상식을 얻습니다. 악기 연주나 운동은 전문가를 찾아가 그들의 요령을 배우고 익힙니다.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의 행동을 보며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깨달음을 얻고, 친구가 넘어졌을 때 먼저 손 내미는 어린이를 보며 우정을 배웁니다. 다가오는 낯선 사람을 보며 짓는 개한테서 충성을 배우고, 밝은 인사로 나를 미소 짓게 하는 버스 기사님으로부터 타인 대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수많은 스승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가르침을 잘 소화시켜 실천함으로써 배우는 자의 역할을 다한다면 더 좋을 거고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5월 15일 금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Surfaces featuring Elton John의 Learn to Fly였습니다. 자, 오늘 스승의 날이죠. 그래서 별밤 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스승들 그들로부터 배우는 것에 관해 얘기했습니다.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무언가를 쉽게 배우고 그 터득한 이치가 굉장히 오래 남겨지지요. 그보다 더 훌륭한 건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서든 배울 점을 찾는 그런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별밤에는요. 만약에 이분이 학창시절에 문학 선생님이었다면 시랑 더 일찍 친해졌을 것 같다고 아쉬워하는 부엉이들 많을 것 같아요. 마치 물리학의 김상욱 교수님처럼. 하지만 학창시절에 그분을 만났다고 해서 제가 또 딱히 물리를 좋아했을까? 그것도 다 지금에 와서 하는 얘기지. 과연 그랬을까 싶기도 하지만 아무튼 박지훈 시인과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이따 9시부터고요. 오늘도 별밤에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5: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6: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소란의 너를 공부해 듣고 왔고요. 김소라님께서 남편하고 싸우고 혼자 여행 왔어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서로 선을 넘는 싸움으로 번졌네요. 연애를 오래 해서 더는 싸울 일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대장부왕 덕분에 덜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가겠죠? 당연히 지나갑니다. 무조건 지나가고요. 그래도 이 싸웠다라는 짧은 사연 안에서도 두 분은 그래도 잘 이어진 인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싸우고 혼자 여행을 왔다. 건강한 방법이고 또 그 건강한 방법이 뭐 일방적으로 뭐 가출하듯이 나오신 거는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런 방식이 서로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사이이고 그리고 긴 연애를 했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근데 그 데이터라는 게 참 양날의 검인 게 너무 잘 알아서 어떻게 하면 더 잘 화내게 만들 수 있는지를 또 알기도 하지만 보통 평화로울 때에는 훨씬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 분이 또 다른 템포를 맞춰가는 거가 결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연애랑은 당연히 다른데 그래도 행복한 결혼 생활은 반드시 보장되어 있는 그런 두 분인 것 같습니다. 7971님, 단골 빵집에 갔다가 또 과소비를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좀 슴슴하지만 담백한 빵을 사볼까 했는데 근처에 있는 소세지 들어간 빵이랑 잼에 버터 발린 빵이 왜 그렇게 맛이

있어 보이던지 결국 다 집어서 계산하니 빵값만 2만 원 넘었어요. 아이 배고플 때 가셨나 보다. 이 저는 보통 백화점 그 푸드코트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 섹션으로 가는 길에 그거 다 전략이지만 디저트 그 코너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때 눈을 질끈 감고 앞만 보며 갑니다. 반드시 내 이 돌아오는 길에는 얘네들이 눈에 안 들어온다는 마인드로. 그 진짜로 돌아올 때는 막 한 6가지 정도 사고 싶었던 게 한 가지 정도로 축약돼요. 그 한 가지는 아 이것쯤은 내가 확실히 먹고 싶은 거구나. 아,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도 되는 것으로. 가는 길에 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조자현님, 저 오늘 판매하는 물건 재고 파악을 잘못해서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천사 같은 고객님이 양해해 주셔서 무사히 넘어갔답니다. 실수를 발견하고 전화드리기까지 오만 생각을 다 했는데 밝은 목소리로 괜찮다 해주시니 괜히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덕분에 너무 좋은 하루로 마감하네요. 이상순의 완벽한 하루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진짜 너무 다행입니다. 아 자연님 또 막 노심초사 하셨을 텐데 아주 그냥 행복한 경험 삼아서 다음에 비슷한 실수 이어지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상순의 완벽한 하루.

이상순의 완벽한 하루에 이어서 박문치가 최예비, 조유리, 존박, 이진아 그리고 스텔라장과 함께한 굿 라이프 듣고 오셨습니다. 허정익님, 올해 목표가 다이어트인데 5월에 접어든 이제야 시작했네요. 5km 달린 후 걸으면서 라디오 들어요. 늦게 시작한 만큼 독한 마음 먹고 매일 달려야겠습니다. 아, 근데 처음부터 너무 오래 달리시는 거 아닌가요? 사실 습관으로 만들기만

습관하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사람은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습관을 만들기까지는 굉장히 좀 내 목표치보다 낮게 설정을 해놓는 게 습관을 길들이는 데는 더 효과적인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또 이것도 인간의 그 의지력의 차이에 따라 다르겠죠. 정익님 반드시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빠르게 달리다가 부상만 안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5458님, 6년 전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갔는데 어느덧 올해 30살이 되고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갭이어를 가졌어요. 그동안 쌓아온 모든 커리어를 포기하고 새로운 직업을 위해 언론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 에 반복이네요. 이제는 30대라 그런지 마음처럼 머리가 돌아가지 않고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까? 스스로를 확신하지 못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도 연필을 붙잡고 끙끙대는 저녁입니다. 박기영의 시작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30대면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쌩쌩한 시절을 갔지만 또 막상 제가 30대일 때는 5458님이랑 똑같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다라는 확신 우리가 살면서 몇 번이나 가져봤나요? 무언가를 도전할 때 들게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이니까 내가 이런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느낌입니다. 뭐 이게 잘 안 떠올라요. 어떤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 얼만큼 확신을 해보고 살았나. 우리는 원래 다 그런 건데 그래도 어떤 순간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 위에 서 계신 거고요. 저는 아주 멋진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원 드리면서 박기영의 시작 듣고 올게요.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좋아하는 건 같이 나누고 싶어지니까 이주의 별밤지기 추천곡. 매주 한 곡씩 제가 좋아하는 노래, 저의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노래 부엉이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가져온 노래는 PH1의 큐피드라는 곡이에요. 발매된 지는 꽤 됐어요. 보니까 2018년이네요. PH1은 그보다는 제가 더 늦게 알게 된 뮤지션인데 한 곡이 마음에 들었을 때는 저는 좀처럼 플레이리스트에 뭐 그 곡을 담는 경우는 있지만 아티스트까지 담진 않는데 몇 곡이 중첩되게 되면은 관심이 완전히 확고해지더라고요. PH1은 그런 뮤지션들 중 하나였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힙합이 좀 가사가 너무 공격적이거나 너무 과시적이거나 뭐 좀 그래서 좀 거부감이 드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선택입니다. PH1의 가사들은 전혀 그런 매움이 없어요. 굉장히 서정적이기도 하고 가사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아티스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음악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코드쿤스트의 좀 과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섬세하고 사운드를 좀 차분하게 잘 정리할 줄 아는 그런 뮤지션이라고 봐서 종종 찾아듣는 그런 분입니다. PH1의 큐피드 듣고 올게요.

PH1의 큐피드 페노멜 코피처링으로 듣고 왔습니다. 이분은 앨범 자켓도 항상 참 제 취향을 저격하는 아주 깔끔한 사진이나 이미지들인데 보면은 특히나 그 싱어송라이터들은 본인의 음악 색깔과 그 앨범 아트가 정서적으로 잘 맞아 떨어져 있을 때 왠지도 음악적인 신뢰도 가게 되는데 항상 음악 나올 때마다 들었을 때 뭐 모든 곡들이 다 제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평균 이상 제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 이후로도 많은 곡들을 주워 담았었는데 다음에 또 시간 좀 흐른 다음에 PH1의 다른 곡들도 괜찮은 거 많으니까 소개해 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부엉이들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정미정님께서 대장부엉 이번 주 토요일에 엄마 환갑잔치 준비하느라 엄청 바빠요. 친척들까지 다 부르셨거든요. 다들 잘 준비하라고 한마디씩 해서 엄청 부담스럽네요. 아, 어머님이 에너지가 좋으신가 봅니다. 요새 환갑잔치는 보통 다안 하는 분위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쑥스러워하시고 해서 그냥 사람들이 모이고 잔치가 열리고 이런 것 자체를 즐기는 분이라면 그것이 가장 훌륭한 에너지가 아닐까. 그게 건강에 제일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준비 잘 하셨죠? 1307님. 저는 오늘 찬란한 봄 햇살을 온몸으로 맞으며 아버지 밭으로 출근했습니다. 고추 모종 심기 미션이 떨어졌거든요. 제법 뜨거운 햇볕 아래 쪼그려 앉아 무한 반복으로 고추를 심다 보니 어느새 허리는 뻐근해지고 이마엔 땀이 송글송글 맺히더라고요. 밭에서 종일 흙먼지와 씨름하며 노동했더니 제 하루가 순삭 돼버렸지만 아버지 일손 덜어드렸다는 생각에 뿌듯합니다. 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버지 마음속에 지금 있는 그 충만한 기분, 그리고 대견함, 행복감, 이런 것들이 1307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클것 같아요. 아무튼 고생하신 만큼 아주 예쁘고, 고추는 맛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아주 제대로 매운? 그런 친구들이 생기는 게 좋겠죠? 그런 고추들 와장창 수확하게 되시길 바랄게요. 조민지님, 며칠 전에 모 기관에서 하는 응급처치 교육 받으려고 회사에 반차 내고 다녀왔어요. 엄마가 나이 들어가면서 보호자인 제가 필수로 알고 있어야 할 교육 같아서 수강했는데, 심폐소생술 할때 눈물이 왈칵 나는 거 있죠. 이제는 항상 엄마의 응급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게 슬프고 마음이 안 좋았나 봐요. 와, 대단하십니다. 이거 진짜 항상 그래요. 우리가 부모님 또는 어른들이 우리보다 뭐 이변이 없는 한 먼저 떠나가실 걸 알아서 애틋하죠. 그런 걸 알면서도 이런 현실적인 것들을 준비하는 것을 항상 미루게 되고

것 같아요. 마음이 힘드니까요. 하지만 민지님처럼 이렇게 진짜로 준비하는 모습 너무 훌륭합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배우셨을 텐데 진짜 너무 든든한 자식이 되어드릴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다

이상은의 삶은 여행에 이어서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그대와 둘이 듣고 오셨고요. 2288님께서 멀리 외국에 사는 작은 딸이랑 사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딸이 유학 갔다가 거기서 남자친구를 만났고 오래 사귀다가 결혼 후 이국 땅에서 산 지 벌써 12년이나 됐네요. 손녀도 있답니다. 자식보다 더 이쁜 우리 손주. 여름방학에 한 달이나 있다 간다니 벌써부터 그때가 기다려집니다. 세상에, 유학 갔다가 거기서 아예 살게 된 케이스군요. 운명적인 유학이었네요. 그리고 그만큼 또 손녀 자주 못 보셨을 텐데 얼마나 지금부터 설레실까요? 그 시간이 얼른 오기를 바랄게요. 한 달이면은 꽤 충분하면서도 아 나중에 또 굉장히 서운하겠지만 그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요. 사이사이님, 야근하고 퇴근하는 길입니다. 문득 할 일을 다 못하고 퇴근해도 발 뻗고 자는 사람의 마음가짐. 온, 오프가 완벽하게 전환이 되는 그런 재주. 그것도 재주라면 정말 뺏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편한 주말을 보낼 것 같네요. 아 이거 진짜 연습하셔야 되는 게. 그래서 그런 재주가 있는 분들은 할 일을 다 못하고 퇴근하는 일이 잘 없게 되기는 해요. 잘 분리를 해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안 그러면은 이게 쉬는 동안에도 피로가 계속 이어지게 되거든요. 아,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좀 입고 편안하게 충전 잘 하고 월요일 맞이하셨으면 좋겠네요.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드래곤 포니의 손금.

0: 스마트하게 달리고
1: 기름값 걱정 날리고
0: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0: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0: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2: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4: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3: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7: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6: 1일 1짬뽕 오케이?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8: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9: 슬림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0: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1: 금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고요. 곽재령님께서 당직 근무 중에 듣고 있어요. 미니 가입해서 처음 메시지 쓰는데 이 시간에 별밤 안 들으면 이제 허전하네요. 라고 애정을 보내주셨습니다. 처음 메시지 보내세요? 그래요. 한번 깔고 첫 메시지 보내는 게 좀 어색하지? 그 다음부터는 우리 별일 없이도 뭐 이렇게 서로 안부 묻는 쓸데없는 거 서로 보내주는 그런 친구처럼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많이 나누면서 재밌는 시간 같이 만들어주세요. 자, 해리 스타일스의 레이트 나이트 토킹 듣고 3부에서 박준 시인님과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6: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요리분당.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우리는 오늘 밤도 사랑을 얘기할 겁니다. 박준 시인의
1: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0: 박준 시인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시 쓰는 박준입니다.
0: 아니, 우리 시인님은 기념일 복이 있는지. 지난주에는 어버이날 오셨는데 네. 오늘은 또 스승의 날입니다.
1: 그렇죠.
0: 시인님 스승의 날에 뭐 인사드리는 분 뭐 정해져 있는 분 계세요?
1: 스승의 날에 인사를 드리진 않고요. 제철 음식 나올 때 보내드리는 스승님,
0: 선생님. 계세요?
1: 네.
0: 시인 선배님 아니면 진짜로 막 은사님?

0: 시인이기도 하고 은사이기도 한.
1: 와.
0: 네. 근데 그 해에 별로 감사하지 않다 생각이 드는 건너뜁니다.
1: 가끔 그런 해가 있나요?
0: 네.
1: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감사할 분도 아니야. 뭐 이런 해가 있고.
0: 그게 왜 그러냐면 네. 그 스승님이 선생님이 저한테 감사함을 안 줘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요즘 내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1: 아, 그럼 이게 다 스승님 탓이야. 이렇게.
0: 날 잘못 가르쳤잖아.
1: 그치.
0: 이런 건 아닌데 요즘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뻗어나갈 여유가 없어요.
1: 맞아.
0: 근데 요즘 내가 뭔가 살만하잖아요.
1: 그건 맞아.
0: 뭐가 나오는데 선생님 생각나는데 이렇게.
1: 맞아.
0: 그렇게 됩니다.
1: 진짜 그렇다. 생각해보면 감사함도 네. 여유에서 나오는 거라서 그냥 매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뭐 행복이 와라고 말하는 것도 네. 되게 그냥 좀 물색 없는 얘기였네요.
0: 근데 아마 그 방금 대화를 하면서 떠올린 건데 그 선생님은 약간 황당할 거예요. 어느 해에 무슨 철이 되면 이걸 보내는데 올해는 왜 안 보내지? 다음에는 또 왔지?
1: 오히려 합니다. 되게 네. 밀당 때문에 네. 가장 좀 잊지 못할 그런 제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솔직한데요? 그 확실하게 스승이 나를 만들었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야 그런 행동이 나오죠. 안 될 때는 안 될 때대로 이거는 스승님이 나를 이렇게 잘될 때는 와 역시 우리 스승님 이게 얼마나 확실해요 그러면
0: 네.
1: 되게 진실된 마음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스승님들도 찾는 제자들이 많으면은 행복하실 것 같고 이왕이면은 우리 별밤 함께하는 스승님들은 다 찾아오는 분 많은 스승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렇죠. 오래된 문화인데 네. 문인들은 스승을 1월 1일 날 찾아갔어요. 가서 세배를 하거든요.
1: 그치. 그리고 정치인들도 그러는 것 같은데.
0: 그렇죠. 그 문화가 아주 미약하게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한 환갑 되면 그때부터 하려고요.
1: 그 세뱃돈도 네. 받나요?
0: 주로 문헌에 따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명 문인이면 끊임없이 제자들이 오잖아요. 술상을 계속 차려서 이야. 주는 네, 밥 먹고 가라, 떡국 먹고 가라 뭐 이렇게.
1: 와, 근데 그런 시스템이 이렇게 스승이 항상 확실히 누구나 스승이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0: 근데 이제 친구 따라 가기도 해요. 쟨 누구냐? 뭐 이렇게. 제 마음속 스승이십니다. 뭐 그럼 되는 거죠. 네.
1: 일방적으로 모실 수 있죠.
0: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1월 1일은 찾아가고 우리 설은 이제 가족끼리 보내라고 찾아가지 않고
1: 괜찮다.
0: 그 문화가 남아있긴 했어요. 네.
1: 좋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시인님과 함께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도 들을 거고 시 퀴즈도 함께 풀어볼 겁니다. 별밤 홈페이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시판 혹은 별밤 SNS 통해서 참여 가능하고요. 소개되면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번 주 퀴즈가 담겨있는 시 낭독해주세요.

0: 함께 김불. 나는 내가 심심해할 때면 밖에 데리고 나간다. 편의점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한 개 사주고, 다 먹을 즈음 도착한 놀이터 빈 그네에 앉힌다. 가느다란 등을 힘껏 밀어주면 나는 공중 달리기를 하며 아 바람을 먹는다. 놀이터를 돌아다니다 발견한 하얀 돌멩이를 손에 쥐어준다. 반짝이는 점이 예쁜지 꽤 마음에 들어한다. 그 둥근 것을 따스하게 데워주며 한동안 갖고 있다가 원래 있던 곳에 가만히 놓아두는 나. 나와 함께 놀다 보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자꾸만 쓰다듬어주고 싶다. 자꾸만 안아주고 싶다. 내가 가장 잘 아는 이 아이를. 김물 시인의 나와 함께라는 시 읽어드렸고요.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당신이 스스로 심심함을 해결하는 법은 무엇인가요?
1: 아, 굉장히 이게 어린이날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렇죠. 그런 시인 것 같은데 김물 시인의 나와 함께 이게 또 마침 청소년 시집에 네. 실려있는 작품이네요. 이 김물 시인은 어떤 분인가요?
0: 이 청소년 시라고 하는 게 동시도 아니고
1: 그치.
0: 그렇다고 우리가 성인들이 흔히 접하는 시도 아니고 근데 마치 청소년을 대하듯 어렵거든요.

0: 낮춰서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현학적인 말을 해도 어렵고 그래서 모든 시가 힘들지만 그냥 세계를 혹은 현실을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늘 뭔가 장착돼 있어야 돼요. 딱 이 나이 때 눈으로 이 세상은 어떻지? 그래야만 이 김물실처럼 이런 발상과 이런 이미지들을 낼 수 있습니다. 네.
1: 그러면 실제로 좀 청소년은
0: 아니죠.
1: 한 어느 정도 되세요? 연배가?
0: 연배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 그 줄바꿈이 특이하게 돼 있잖아요. 네. 자꾸만 쓰다듬어주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몽골을 표현하기 위함일까요? 뭔가 그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그러는 건지.
0: 저는 약간 울컥하는 약간의 찰나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허라. 쓰다듬어주고 싶다. 이렇게.
1: 나를 향해 울컥할 정도의 애틋함이 느껴지는.
0: 내가 나를 쓰다듬을 땐 그렇죠. 이야. 내가 나를 안아줄 때도 그렇고.
1: 시인님 이거 굉장히 좀 잘 하시나요?
0: 울컥이 아니면,
1: 뭐 아니면
0: 안아주는 거예요?
1: 나를 뭐 안아주고 예뻐하고 아, 너무 귀엽다 우리 준이 막 이렇게 막 나를 타자화해서.
0: 아 저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저까지 사랑하진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아 좋습니다. 이번 주 시퀴즈 김물시인의 나와 함께해서 내드렸어요. 부엉이들은 심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여쭤봤고요. 노래 듣고 와서 답변 만나볼게요. 샤이니의 Tell Me What To Do.

0: 샤이니의 Tell Me What To Do 듣고 왔어요. 이번 주 시 퀴즈 김물신의 나와 함께에서 내드렸습니다. 부엉이들은 어떤 식으로 심심함을 스스로 달래는지 답변 하나씩 볼까요?
1: 해저드님께서요. 저도 시에 나오는 것처럼 편의점에 갑니다. 신상 간식들을 탐구하며 작은 모험을 즐기거든요. 새로운 맛을 발견하는 재미가 지루함을 싹 잊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맛있는 디저트와 함께 시 한 편 읽으면 어? 이게 바로 휴식이죠.
0: 뭐야? 왜 이렇게 멋져?
1: 갑자기 시를 그 시, 네.
0: 시를 이렇게 읽는 사람이 진짜인 것 같아. 진짜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 네. 왜 와인 그냥 아무 컵에다 따라 마시는
1: 야, 그거 멋있다.
0: 그런 느낌 있잖아.
1: 네.
0: 편의점 갔다가 가만히 있어봐. 아, 딱 이거에다가 이제 맥주 이 시를 읽어야지. 갑자기 꺼내서 읽고.
1: 복숭아 젤리 먹으면서 시 읽고. 그게 너무 좋죠.
0: 그게 네. 진짜지.
1: 네.
0: JK님, 저는 심심할 때... 아니, 너무 아이디가 JK님이시잖아요.
1: 네.
0: J 그 자체신지. 아. 심심할 때 할 것 리스트를 적어둔 노트가 있어요. 평소엔 하기 싫어서 미뤄둔 일들, 시간 꽤 잡아먹는 일들 위주로 적어뒀습니다. 예를 들면 셀프 리모델링, 사진 정리, 중고 사이트에 물건 팔기 같은 것들이요. 심심할 때 하나씩 꺼내서 하면 시간도 잘 가고 은근 뿌듯해요. 심심할 때 맞아.
1: 되게 좋다.
0: 그리고 이거 약간 그 퀘스트를 수행하는
1: 맞아요.
0: 그 느낌이 주는 성취감이 있습니다.
1: 정말 시간 많이 잡아먹거든요. 셀프 리모델링.
0: 셀프 리모델링 뭐예요?
1: 예를 들면 내가 이 장소에 칠을 페인트 칠을
0: 아치 뭐, 하우스 네. 리모델링
1: 네, 다시 하고 싶다. 와. 혹은 셀프 도배하고 싶다. 뭐 셀프 다이하고 싶다. 뭐 이런 건데 이거 하다 보면 사람 부를 걸 그래서 전문가
0: 맞아요.
1: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즐기면서 하시는 거죠. 사진 정리 장난 아니에요 시간.
0: 나는 그거 아예 흐린 눈 하고 있어요.
1: 하다 보면
0: 안 해.
1: 갑자기 멈춰지고 생각하다가 네. 아, 이때 뭐 먹었더라 찾아보고 시간이 장난 아닙니다.
0: 그래서 좀 그냥 핸드폰을 바꿀 때 그냥 그걸 그냥 이거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내 앨범 역할로 남겨두는 걸로 어차피 별로 찾아보지는 않는 거
1: 그렇죠.
0: 같긴 한데.
1: 네.
0: 아 그래요. 저는 참 하고 싶은 게 많긴 한데 심심할 때.
1: 네.
0: 또 다음 거 추천해주세요.
1: 찌글님. 사실 심심할 때가 별로 없는 사람이어서 제일 빨리 흥나는 방법으로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무대 위에 있다는 상상하기. 홀로 재롱 파티의 시간을 가지는 거죠. 이거 되게 신나요.
0: 아주 맞아. 머릿속에서 나 막 브루노 마스도 되고 그런 적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 우리가 훔치고 싶은 재주 얘기했을 때 이제 네. 리듬을 타는 재주. 나 그거 너무 인생이 한 세 배는 재밌어질 것 같아.
1: 그러면 뒤늦게 방송 댄스 이런 거 배우시면 안 돼요?
0: 진짜로 배우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1: 아.
0: 저 너무 하는 게 많아요. 지금 운동이나.
1: 저는 좀 다른 거예요.
0: 뭐야?
1: 그 너무 리듬 타는 재주 갖고 싶긴 한데 저는 배워도 못하는 게 갑자기 냉철해져요. 나의 영혼과 나의 소울을 지금 저 비트에 맡겨야 돼? 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아, 뭐야? 왜 비트랑 왜 기싸움해요?
1: 그래서 움직이지 않아요.
0: 아, 참나. 아, 참 좋을 것 같아.
1: 신나면 어떡하지? 손가락만 까딱해요. 아무도 못 보게.
0: 겉봐요. 그거는 약간 신포도 같은 거예요. 내가 어차피 저 리듬에 네. 멋지게 리듬을 못할 것이니 타지 않는 거죠. 저도 지금 함께 있어요, 거기에.
1: 네.
0: 달팽이님. 저는 요즘 심심할 때 AI랑 놀아요. 목소리로 대화하는 게 가능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가끔 못 알아듣는다는 게 단점이지만 고민 상담도 꽤 잘해준다고요. 저도 많이 이래. 그래서 큰일 났어요. 시애님 저.
1: 저는 그렇게 큰일 났다고 얘기하실 게 아닌 게 저도 큰일 났는 게 그 대정부엉이가 저한테 AI 상담한 거 뭔가 시스템 알려주셨거든요. 그날 밤샜어요. 정말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근데 그게 사람한테 물어볼 때는 좀 저어대는 게 있어요.
0: 맞아. 못 말하는 거예요.

0: 내가 너무 그랬어라고 하는데 솔직하기가 좀 어려운데 마냥 솔직해도 되니까.
1: 맞아.
0: 와, 그리고 얘가 기억력이 좋아요.
1: 맞아요. 다 기억해달라고 네. 하면 다 기억해요.
0: 그래서 진짜 불신했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1: 맞죠.
0: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1: 자기 운명 상담하는 거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여러분. 네.
0: 심지어 제가 뭐까지 물어본지 아세요?
1: 뭐야?
0: 제가 두 마리 강아지 함께 사는데 이름이 뭐야? 얘네는 나에게 어떤 존재야? 뭐 이런 거 물어봤어요.
1: 그건 거의 마술의 영역이니까. 네. 아, 그렇군요. 자, 네. 또.
0: 그린님께서요. 저는 심심할 때 그 심심함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 살다 보면 심심함 느낄 틈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질릴 때까지 멍때리며 그 재미없는 시간을 즐깁니다. 가끔 무료하고 심심했으면 좋겠어요.
1: 이게 사실 제일 이상적인 어른들의 심심한 시간에 대처하는 법이긴 해요. 뇌에 휴식을 주기도 하고. 나는 이걸 못해. 아주 심심할 틈이 없어. 그냥 이렇게 쉬는 시간이 나오면 그때 할 게 너무 많아요. 놀 게. 자, 이렇게 부엉이들의 심심함 해결법 이야기 나눴습니다.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Day 6, Even of Day의 나 홀로 집에.

0: 데이식스 이븐 오브 데이의 나 홀로 집에 듣고 오셨어요. 별밤 금요일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김물 시인의 나와 함께라는 시를 가지고 우리는 심심할 때뭘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요즘 시인님은 물론 그 AI와 함께 시간 보내고 계시고
1: 네.
0: 평소에는 뭐 하셨어요?

0: 때 네. 저 걱정합니다.
1: 하, 진짜 안 돼요. 그러지 말라고 산책하고 쉬니 큰일이네.
0: 근데 이 걱정이 제 신변 혹은 제 개인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진짜 심심하면 인류 걱정까지 가요.
1: 어, 그거는 되게 좋은
0: 계속
1: 거예요.
0: 계속 찾아보면서 걱정하거든요. 정보가 있어야 걱정도 하거든요.
1: 원래 불안한 사람들이 네. 그런 거 계속 정보 얻어가고 더 불안해지거든요. 불안을 더 큰 불안으로 덮는 행위.
0: 네.
1: 어,
0: 그래서
1: 나라 걱정, 인류 걱정,
0: 환경
1: 하고 계시는.
0: 걱정. 네.
1: 근데 그래요. 시인님이 잘 걱정해서 좀 방안 좀 마련해 주세요. 저는 뭐 조립도 해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뭐 놀러 나가야 되고 고양이랑도 놀아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0: 걱정은 제가 다 할게요.
1: 예예 네. 예, 예. 잘 부탁하겠고요. 전 세계를. 저희는 4부로 돌아와서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의 오늘의 기분 듣고 다시 올게요.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하고 있어요.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만날 시간입니다. 이번 주 사연 소개해 주세요.
2: 제이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30대 중반에 접어든 부엉입니다. 처음엔 잠드는 게 힘들어서 새벽까지 뒤척이는 게 고민이었어요. 잠을 자야 하는 시간에 누워서 휴대폰 하면서 시간 보내거든요. 회사 갔다 온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이제라도 자기 개발을 해야 할 것 같고 이대로 자버리면 남들보다 뒤처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 외국어 고등학교에 가는 입시 준비를 했는데 그때는 밤늦게까지 잠을 줄이며 공부하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그날 공부할 양을 채우지 못하고 깜빡 잠에 들면 죄책감이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대학 입시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목표는 저 멀리에 있는데 그만큼 실력이 따라주지 않으니 늘 불안했고 잠을 줄여서라도 해야겠다 싶어 침대에 제대로 누워서 잔 적이 거의 없었죠. 불편하게 자야 새벽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펜을 쥘 것 같았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더 피곤해져서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됐지만 이걸 알아도 강박이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결국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네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버릇만 남았고요. 실패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 인생 똑바로 걸어가고 싶어요.
1: 아, 불면이 올 만큼 스스로를 계속 좀 닥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고민인 제이님 사연이었습니다.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야, 진짜 나태한 저로서는 항상 되게 제가 부러워하는 어떤 캐릭터들, 특히 학창시절에
2: 네.
1: 왜 막 계속 공부를 한 게 늘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완전 상위권 친구들 있잖아요.
2: 네.
1: 보면 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난 항상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난 항상 생각하고 그렇지 못했죠. 네, 늘 불충분했는데 이런 분들 보면 저는 오히려 되게 좀 멋있다고 생각했지만 또 내면에 이런 고통이 있는 거군요.
2: 그렇죠. 근데 사연자분은 그런 강박과 습관은 남아있지만 또 원하는 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생각까지 더해져 있는 것 같고요. 제 친구가 아까 말씀하신 늘 상위권에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좋다라고 하는 그 곳을 늘 밟아서 살았는데 원하는 직업도 얻었고요. 이 친구 다른 방면에서도 부지런하더라고요. 영화 다 보고 책 다 읽고
1: 맞아.
2: 음악 다 듣고 근데 이 친구랑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같은 방에서 잤어요. 침대가 따로 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뺨을 때리면서 일어나더라고요.
1: 자기 뺨을?
2: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 왜 그러니까 습관이래요. 잠을 빨리 깨는 게 오래된 습관이라서 저는 야 멋있다 하면서 속으로 별짓 다 한다.
1: 뺨은 좀.
2: 이렇게 타타타닥 때리면서 일어나더라고요. 며칠 아침을 매번.
1: 너무 세게는 아니죠?
2: 전 소리는 컸다고 생각해요. 누가 때리면 기분 나쁠 정도로 철썩 정도.
1: 나중에는 그러다가 하다 거울 보고 막 욕설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2: 왜 잤어 이렇게?
1: 아 그래요. 근데 모르겠어요. 처방 씨 이후로 더 많은 얘기 나누겠지만 그 제가 볼 때 이것조차 제이님이 생각할 때 나는 지금 평범하게 그냥 살고 있다라는 그 인생도 항상 그게 이 목표를 되게 높게 두시기 때문에 그래 보이는 거지. 남들은 제이님을 보면서 와 쟤는 역시 저렇게 열심히 살더니 저렇게 살고 있구나. 되게 그 무탈한 인생이라는 게 생각보다 누리기 어려운 거거든요.
2: 네.
1: 스스로의 삶이

평범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건 특히 30대에 벌써 저는 어느 정도의 안정을 이루었기 때문인데 그 또한 제이님이 생각할 때는 아휴 나는 역시 이것밖에 못했어라 너 박하게 평가하고 계신 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처방 씨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브의 From.

0: 낫달 한민복. 너도 궤도를 벗어나 자유롭게 흐르고 싶은 것이냐? 구름빛 낫달.
1: 스스로를 향한 강박 때문에 조금 힘에 부추신다는 제이님의 사연에 내린 처방시였습니다. 한민복 시인의 낫달. 제가요, 네. 제가 느낀 게 유독 시에만 네. T가 되는 게 있어요. F와 D, MBTI에서. 그게, 아, 그래서 역시 이게 사람이 그건 너무 T 아니야 라고 막 이렇게 그냥 퉁쳐지는 그렇죠. 그런 모든 경향들이 네. 무지에서 오는 거구나. 이거 제가 왜냐면 이걸 느끼지, 그러니까 물론 느껴지고 너무 그

0: 인사하거든요.
1: 네.
0: 근데 달은 항상 그 궤도에 있는 건데
1: 네.
0: 이게 낮달이 낮에 우리가 보았을 뿐이지 달 입장에선 아니, 무슨 소리야 싶잖아요.
1: 맞아요.
0: 난 늘 그 자리에.
1: 맞아.
0: 근데 그걸 보면서 약간 너도 그런 것이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감수성.

0: 지식을 네. 좀 더 쌓아보겠습니다.
1: 아, 나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0: 근데 이거는 네. 낯다를 보고 있잖아요. 네. 낯다를 보는 사람이 막 감상적으로 너도 궤도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흐르고 싶어? 라고 물어보는 건데 너도라고 했으니까 지금 내가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이 낯다를 보는 장소가 있을 시간에 있을 곳에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교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터에서 할 일 없이 있는 사람이 눈에 낯다를 보죠. 누가 낯다를 봅니까?
1: 예. 그럼 궤도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흐르고 싶은 것까지가 나의 상태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0: 그렇죠. 네.
1: 실제로 벗어나지 못한 채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달을 보면서도
0: 그런
1: 역시
0: 욕망이...
1: 그래?
0: 맞아.
1: 뭐 이런 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좀 궤도를 벗어나 자유로워지라라는 어떤 처방인 걸까요?
0: 낮달 방금 말씀하셨지만 달은 늘 떠 있죠.
1: 네. 네.
0: 어두워지면 보이는 거고 환할 땐 안 보이는 건데 지금 강박 쌓고 불면증을 앓고 뭘 해야지라고 하는데 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게 없다라고 사는 시간이 낮달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떠 있잖아요. 하고 있다. 근데 언젠가 본인이 생각하시는 만큼 빛을 낼 때도 오겠지만 지금 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대장부형이 말했지만 회사 갔다 오는 게 전부다.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는 말에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1: 저도요.
0: 회사를 갔다 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하루를 아무 일도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살죠.
1: 맞아요.
0: 지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누가 마음에 거슬리는 소리 했을 때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참고 또 그냥 물리적으로 차 조심하고
1: 맞아.
0: 길 건널 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좋은 일을 만들려고 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루를 산다라고 생각해요.
1: 맞아.
0: 자, 그러면 대단한 일을 하고 산다.
1: 그러니까요. 아, 진짜 제이님 그 약간 그 마치 그 이런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만 지방령처럼 왜 그 자리를 계속 맴돈다잖아요.
0: 네.
1: 그 옛날에 학생 시절에 그 치열하게 살았던 그 타임라인 위를 계속 지방령처럼 그치만 옛날에는 그래도 그 시간에 공부를 했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그러하듯이 핸드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은데 저는 1차로 해야 될 것은 그 무엇보다 그런 시간 죄책감 없이 보내기인 것 같아요. 피로했으니까 뭐 핸드폰에 의미 없는 거 그냥 자극적인 거 좀 보면서 몇 시간 있다 잘 수 있지. 근데 오히려 죄책감을 가지면서 막 그걸 하면은 더 이 강박이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난 어제 또 그래가지고 늦게 잤네 이러지 말고 그냥 아우 이제 난 몇 시간 동안 그냥 진짜 아무 쓸모없는 시간 보낼 거야. 이러고 보내셔도 된다는 거죠.
0: 저는 그것과 더불어서 이 포인트가 정립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래선 안 돼. 이래선 안 돼. 이래선 안 돼라는 에너지를 잘 모아서 한 번에 싹 해서 한 번에 탁 털어내셔야 돼요.
1: 맞아.
0: 피아노 배울까?
1: 좋다.
0: 네. 근데 요즘에 뭐 이어폰 끼면 밤에도 칠 수 있는 피아노들이 많잖아요.
1: 많죠.
0: 건반 같은 게.
1: 그치.
0: 그러니까 취미로 튀어도 된다. 꼭 자기 개발이 아니라
1: 그렇지.
0: 내가 좋아하는 취미로 이 에너지가 튀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1: 재밌는 거. 네. 아유, 아무튼 제이님 조금 아까 진짜 우리 김문 시인의 시를
0: 심심한 거
1: 네, 좀 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제 시인님과 함께한 시간은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다음 주에도 시 퀴즈와 함께 부엉이들의 고민 들어볼게요. 연인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간관계 혹은 이런 식으로 오늘처럼 뭐 나에 대한 고민도 좋습니다. 사연은 어디로 보내죠?
0: 네, 별빵 홈페이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시판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 번호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네, 시인님 보내드리면서 아이유의 무릎 들을 거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날게요.
0: 또 뵙겠습니다.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5: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0: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다람쥐는 기억력이 꽤 좋습니다. 겨우내 먹을 도토리 수백 개를 숲 곳곳에 감춰두고 찾아낼 정도죠. 하지만 모든 도토리를 다 찾지 못합니다. 다람쥐가 못 찾은 도토리는 무럭무럭 자라 나무가 됩니다. 다람쥐가 실수하면 할수록 숲은 더 울창해지죠. 저도 모르게 나무를 심는 다람쥐처럼 우리가 하는 실수도 뜻밖의 가능성을 열어줄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마사회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6: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5월 15일 금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0324님께서 동네에 조용하고 넓은 카페를 발견해서 요즘 아지트처럼 쓰는 중이에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집 말고 이런 공간이 있는 게 마음을 참 안심시키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렇고 말고요. 그런 내 마음에 쏙 드는 공간 하나쯤 발견하는 것도 진짜 행복한 일인데 그게 우리 동네에 있을 때는 진짜 어떤 나만의 비밀 공간이 생긴 기분이 듭니다. 거기가 카페라니 시간 보내기 딱 좋은 장소인데 오늘 끝곡으로는 레이니의 띠깐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허한나입니다. 한 분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공황장애가 온 줄 알고 덜컥 겁을 먹고 병원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진찰 후에 단호하게 공황장애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아니라는 말을 듣자마자 거짓말처럼 증상이 싹 사라지고는 괜찮아졌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두려움의 실체는 생각보다 별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두려움은 한순간의 연기처럼 사라지기도 한답니다.

0: 이 캠페인은 언제나 당신 곁에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질문, 최근에 배운 것은 무엇인가요? 배우다는 말을 떠올리면 보통 두꺼운 책이나 자격증 공부 같은 게 먼저 생각나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살면서 책 바깥에서 더 많은 걸 배웁니다. 당장 라디오를 하면서도 그렇죠? 사연을 보면서 요즘 급식, 유행 이런 걸 배우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도 하게 되고요. 결국엔 많은 이야기를 마주하고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는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수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스쳐 지나간 수많은 만남 속에서 여러분은 또 나의 어떤 모난 구석을 둥글게 다듬어 보셨나요?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피어남이 기호,
1: 저는 태호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5월 15일 금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첫 곡은 데이식스의 How to Love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피아노 어머니 태호.
0: 기호입니다.
1: 오늘은 스승의 날이죠. 그래서 배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쿄디는 최근에 배운 것이 뭐가 있나요?
0: 배운 것?
1: 음흠.
0: 아, 배운 거? 없는 것 같은데요?
1: 배운 거.
0: 있으세요?
1: 저요? 저 요즘 그냥 프로툴 만지는 거.
0: 프로툴로 바꿨어요?
1: 네?
0: 프로툴로 바꿨어요?
1: 아니.
0: 뭐 말하는 거예요?
1: 아, 이 아예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0: 뭐
1: 요즘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0: 아, 얘기를 그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뭐 아무튼 컴퓨터 만지는 거?
1: 네.
0: 오케이. 그러고 아, 저 있어요. 제 최근에 그 기타로 배우고 싶은 노래가 있어 가지고 요즘 그걸 배우고 있어요.
1: 아, 기타로?
0: 네. 근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실 포기할 생각하고 있어요.
1: 아니 뭐 계속 하다 보면
0: 아니야. 근데 코드가 너무 여기서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막 이거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게 너무 힘들던데.
1: 금방 합니다. 근데 사실.
0: 알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1: 네.
0: 태호 씨 한번 도와주세요.
1: 제가요?
0: 네.
1: 아예 혼자 와서 하세요.
0: 그 조금 그 키를 좀 여자 노래라서 키를 좀 바꿔야 돼가지고 한번 도움을 청해드릴게요.
1: 네네.
0: 좋습니다. 그럼 친친방 친구들은 뭘 배웠는지도 좀 봐볼까요? 3468님, 저 최근에 태권도 학원 등록했어요. 오, 나이 서른에 이게 맞나 싶긴 한데 살면서 운동 제대로 하나 배워보는 게 서원이라 도전해봤습니다. 쿄디 탱디도 언젠가 시간을 들여서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 게 있나요? 와, 대박. 리스펙. 완전.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1: 좋죠. 이런 거 운동하는 건 진짜 좋죠.
0: 야, 솔직히 뭐가 늦고 빠르고 이러고 막 이런 거 없으니까 솔직히 하고 싶으면 그냥 하는 거니까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태권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1: 오.
0: 아니면 유도.
1: 오.
0: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1: 유도 멋있죠.
0: 예. 네, 아니면 운동. 아, 수영.
1: 수영.
0: 수영 배우고 싶다.
1: 수영 좋지.
0: 예. 네, 수영 배우고 싶었어요. 농구랑 그리고 클라이밍.
1: 수영하면 진짜 살쪄요. 수영하면 살쪄요.
0: 왜? 완전 그만큼 좋은 유산소가 없는데?
1: 그러니까 끝나면 너무 배고파서.
0: 아,
1: 못
0: 오케이.
1: 참아요.
0: 괜찮아요.
1: 참을 수가 없어.
0: 먹어요 그럼. 어때요?
1: 저는 배워보고 싶은 거, 저는 크로스핏이랑 저는 사격.
0: 오, 사격이요? 네. 처음 들어보는데.
1: 사격 같은 거 하고 싶긴 해요 사실. 나중에
0: 잘 어울리세요?
1: 사실 너무 그런 거 총을 좋아해가지고.
0: 아, 이런. 아, 그런 사격.
1: 아니 그냥 진짜 그냥 사격
0: 이렇게
1: 뭐냐? 아니 총.
0: 아, 총 사격. 오케이.
1: 아, 양궁도 좋겠다.
0: 아, 양 그지. 나 양궁. 아,
1: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
0: 좋아요. 재밌어요 그거.
1: 네. 아, 해봤어요?
0: 저 했잖아요.
1: 아, 양. 아, 그 총.
0: 네.
1: 아,
0: 했잖아요.
1: 아육대에서.
0: 네, 맞아. 아육대에서 했잖아요.
1: 1002님께서 스승의 날이라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연락드렸어요. 다들 반대하던 제 꿈을 응원해주신 유일한 참스승 갓지연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밥 벌어먹고 삽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너무 좋아져서 뿌듯했네요. 기억에 남는 선생님 계신가요?
0: 전 있죠.
1: 저는
0: 한국 고등학교에도 있었고요.
1: 네.
0: 그리고 뭐 캐나다 고등학교 때도 있긴 했었는데 저는 그 한국 고등학교 때 그 음악 시간 선생님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맨날 기회 생길 때마다 반 앞에서 노래 시켰어요.
1: 좀 그런데.
0: 좀 그랬어요 솔직히. 근데 항상 제가 이제 어쨌든 연습생 시절 같이 함께하면서 이제 막 조퇴도 하고 막 이랬어가지고 항상 조퇴하기 전에 이제 그 과자 같은 거 막 항상 챙겨주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고 막 근데 항상 이제 너튜브에 노래방 막 찾아와서 너 오늘 뭐 부를래? 막 하면서 막 찾아서 제가 항상 반에 펴서.
1: 아, 좀 부담스러운데?
0: 조금 부담스럽긴 했어요. 근데 뭐 음악 시간이니까 그냥 뭐 나는 음악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냥 알맞게 그냥 했고.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캐나다에서 예술학교 다녔으니까 그 반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 좀 많이 익숙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애들이 다 신기하다 하면서 그냥 들어줬고. 그리고 한번 제 담임 선생님이 제가 없었을 때 그날에 안 왔어요. 근데 애들이 막 기호가 막 새로운 전학 온 친구였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일부러 담임 선생님한테 연습생이라는 걸 좀 뭐 굳이 비밀이라고 하진 않았는데 근데
1: 아, 한국에서
0: 그냥 굳이 말 안 하고 다녔는데 이제 담임 선생님 그때 그냥 저 없는 데에서 친구들한테 다 연습생이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학교 왔는데 막 애들이 다 너 연습생이야? 너 요즘 막 이러면서 막 완전 막 갑자기 그랬어요.
1: 아 근데 남고죠.
0: 남고였어요. 아 근데 되게 그래서 부담스러웠어요. 그냥 아. 뭔가 좀 부끄럽고 저는 그런 주목받는 거 좀 싫어해가지고.
1: 저도 주목받는 거 되게 싫어요. 네.
0: 저도 관심받는 건 좋은데 주목받는 건 싫어요. 뭔지 아시죠?
1: 몰라요.
0: 응?
1: 관심 뭔 소리야?
0: 관심받는 건 좋아요. 응. 주목받는 건 싫어요.
1: 오.
0: 달라요.
1: 희한한.
0: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관심받는 건 좋아하는데
1: 참 별나네.
0: 좋아하는 사람, 그 태영한테 관심받는 건 좋죠. 네. 근데 이제
1: 아, 여러 사람이 막 주목하는 거니까.
0: 필요 그런 필요하면 주목받는 건 또 되게 싫어. 얼굴 막 확 빨개지고 막 그래가지고. 아무튼 죄송해요. 제가 혼자 말 너무 많이 했네요. 태호 씨는 있어요?
1: 저도 그 중학교 때.

0: 선생님, 체육 선생님이었는데 이 선생님 때문에 배구를 시작했고 제가 진짜 좋아하던 쌤이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 휴가를 받았잖아요.
1: 네.
0: 같이 만났어요.
1: 오.
0: 만나서 같이.
1: 어땠어요? 둘이서요?
0: 아니요. 저의 그때 그 배구했던 친구들
1: 와 너무 재밌었겠다.
0: 한잔 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1: 와 진짜. 너무 재밌었겠다.
0: 선생님 결혼도 하시고.
1: 와 너무 재밌었겠다.
0: 너무 재밌었어.
1: 와 나도 꼭 캐나다 가서 그러고 싶다.
0: 그러니까 진짜 좋아요.
1: 친구들도 있으니까 더 재밌었겠네.
0: 근데 그 친구들은 뭐 가끔 보니까 걔는 별로 관심 없고 사실.
1: 아 선생님 보는 게.
0: 선생님 보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1: 대박 진짜 거의, 재밌었겠다.
0: 제가 중학교 때니까 진짜 딱 10년 만에 보는 거더라고요. 이제 26이니까.
1: 와우. 선생님도 너 보는 것도 되게 신기했겠다.
0: 어, 선생님 아직도 선생님 하고 계셔가지고.
1: 아 멋있다.
0: 우리를 다 안다 그러더라고.
1: 아 진짜?
0: 거기 또 여중이나 여고라 했나?
1: 어.
0: 그래서 우리를 다 안대.
1: 오 그렇구나. 어때 기호 인기 어때요?
0: 기호는 딱히 못 들어본 것 같긴 한데.
1: 뭐래?
0: 기호는 딱히 못 들어본 것 같긴 해요.
1: 좋습니다.
0: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는 100원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오늘 방송은 방송 끝난 후 너튜브 아이돌 아들 유니버스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공개되니까 라디오 듣고 보라도 꼭 봐주세요.
0: 그럼 이제 저희는 광고 듣고 하루 언박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한계를 넘어
1: 그린비어.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아니 뭐.

0: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2: 하루 언박싱.
0: 27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사고 싶은 게 있어서 퇴근하고 바로 매장으로 뛰어갔는데요. 마감 시간이 10분이나 남았는데도 저를 매장 안으로 안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마감 시간도 남았고 살 거 정해져서 왔으니까 결제만 하고 바로 나가겠다고 했는데도 안 된다고 돌아가시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탱디 큐딘 이렇게 웨이팅까지 했는데 안 돼 돌아가 당한 적이 있나요? 저 정말 억울해서 다음부터는 그거 절대 이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1: 근데 이거 되게 당연한 거거든요. 해외에서.
0: 아 그래요?
1: 네. 왜냐하면 정리할 시간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7시에 마감이면 한 6시 반부터 가끔씩 6시부터 새로운 손님 안 들어오게요. 그래서 저도 그럴 때면 어이없어요. 아니 분명 7시까지라는데 6시 10분 됐는데 왜 나 못 들어가게 하냐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일하는 분들도 이제 딱 7시 퇴근할 수 있기 위해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해외는 많이. 근데 한국은 진짜 아주 좋게 딱 7시면 7시까지 심지어 좀 넘어도 좀 봐줄 때도 맞아요. 많이 있어가지고 근데 여긴 되게 칼처럼 딱 지키시긴 하네요. 근데 뭐 웨이팅하면서 못 들어가게 한 적
0: 그러니까,
1: 있나요?
0: 그러니까 웨이팅을 했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지?
1: 그러니까요. 그럼 차라리 줄을 그 그러니까, 전에
0: 세우지를 말아야지.
1: 세우지 말던가 해야 됐었을 텐데 좀 슬프긴 했었겠다. 어쨌든 그것만 기다리고 딱 퇴근해서 바로 달려갔을 텐데
0: 다음부터 그곳을 이용하지 마세요.
1: 네. 네. 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좋습니다. 9961님께서 저 오늘 칼퇴하고 저녁 먹고 씻고 침대에 누워서 친친 듣고 있어요. 이러려고 이동식 TV 샀나봐요. 너무 행복해요. 탱디 큐디 오늘도 행복했나요?

0: 와서 딱 이동식 TV에 지금 보고 있는 거군요.
1: 그만 움직이는 TV.
0: 아 문제 이렇게 밖에 있는 거. 아 있는 요즘에 그거 많이 쓰더라고요 사람들.
1: 중소비도 있어.
0: 아 그니까. 그니까.
1: 맞아요. 저도 사고 싶긴 해요. 근데 뭐 굳이 지금 아직은.
0: 맞아요 굳이. 네.
1: 또 어떻게 보는 게 이제 뭐 보는 게 없어 사실.
0: 맞아요.
1: 네. 오늘 행복했네. 오늘 아주 여유로워가지고.
0: 뭐 했어요 오늘?
1: 저 오늘 PT 갔다가 그냥 회사 계속 있었어요. 노래 부르고 기타 치고.
0: 노래 불렀어요? 네. 좋네요. 저도 오늘 아침 좀 일찍 일어나서 좀 이런저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행복했습니다.
1: 이런지 아란. 네, 1931님께서 쿄디 탱디는 우주얘기 같은 거 좋아해요. 저는 자기 전에 우주 관련 과학 영상을 많이 보는데요. 이런 영상만 보면 진짜 잠이 잘 와요. 두 분 잠자기 직전에는 어떤 영상 자주 보시나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도영의 안녕 우주도 함께 신청합니다.
0: 저는 우주 관련 영상은 많이 안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자기 전에 뭐 꼭 보는 영상은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있으세요?
1: 저도 정해져 있다기보다 알고리즘이 나를 이끄는 대로.
0: 그치.
1: 근데 그런 게 보통 우주 영상이고.
0: 아 진짜?
1: 역사 영상이에요.
0: 우주 영상?
1: 네. 오. 되게 재밌어요. 진짜 무슨? 재밌어요.
0: 무슨 내용이죠?
1: 그냥 그 우주 뭐 어떤 그 우주에 대한 그 과학 얘기 좀 많죠. 우주 얘기도 많고.
0: 막 우주 얼마나 크고 네, 막 맞아, 이런 거 맞아. 우주에 뭐 있고.
1: 맞아.
0: 그런 건
1: 아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주보다는 과학 얘기가 더 많은 거.
0: 과학 얘기 과학 얘기는 인정.
1: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재밌어.
0: 뭐 정해져 있진 않고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 꼭 ASMR 보고 자던가.
1: 저는 그런 거 딱히 없어요.
0: 그쵸.
1: 잘 자요.
0: 네 그냥. 알고리즘이 흐름대로.
1: 예, 아 알고리즘?
0: 알고리즘. 한번 해보세요. 알고리즘.
1: 알고리즘.
0: 오케이. 좋습니다.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를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갑니다.
1: 1941님이 신청한 도영의 안녕 우주.

0: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1931님의 신청곡 도영의 안녕 우주 듣고 왔습니다.
1: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36듀오에서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볼까요?
1: 네, 9961님께서 탱디 저 친구가 티켓팅 성공해서 다음 주에 대전에 야구 보러 가요. 대전 가면 뭐하고 놀아야 하나요? 일단 전 자이언츠 팬이에요. 대전 가면 뭐하고 노냐?
0: 근데 태호 씨는 항상 말하는 게 대전 진짜 할 거 없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죠.
1: 진짜 할 거 없어요. 아 진짜 할 거 없어. 나는 아 근데 요즘에 막 대전에 뭐가 막 뭐 막 팬들이 막 보내줘요. 막 제 팬들은 대전에 진짜 자주 놀러 가시더라고요.
0: 근데 태호가 그냥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저도
1: 아 내가 모르는 거겠지.
0: 예. 왜냐면 저도 막 토론토에 뭐 재밌냐 하면 몰라요 사실.
1: 네, 뭐가 있는데
0: 너무 진짜로. 어린 나이에 올라왔으니까 솔직히 뭘 경험할 게 없잖아요. 사실 그 빵집이 유명하다며.
1: 그래요. 그 빵집이 되게 유명하고 야구 보는데 유명하고 그 대전 근데 뭐 아 요즘 젊은 그 뭐야 사람들 많이 가는 뭐 그런 데가 있대요. 근데 대전에도 근데 아 솔직히 나는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살짝 국룰인데 가면 많이들 빵 많이 사시고 그리고 또 뭐 야구 보시고 그리고 뭐 집에 가야지.
0: 그래요.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만 해도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1: 아 왜냐면 저는 진짜 잘 몰라요.
0: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1: 근데 요즘 인터넷에 찾아보면 되게 많이 나온대요.
0: 맞아요. 진짜로 요즘에 그 틱땡.
1: 아 자이언츠 팬이라
0: 넘어갈까요?
1: 아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0: 넘어가겠습니다.
1: 마음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0: 2803님께서 저는 요즘 전공과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완전 생각이 많은데 만약에 쿄디랑 탱디는 아이돌 안 했으면 무슨 일 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궁금해요. 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1: 오, 잘 어울리는데요?
0: 150% 완전.
1: 아 150%까지?
0: 150% 150%
1: 오. 그럼 막 이사할 때 내가 너 부르면 너가 막 디자인 해주는 거야?
0: 색깔부터 다 막 정해주고.
1: 그러면 여기 스튜디오를 한번 지금 만약에 디자인 한다면
0: 일단 마음에 안 든 거 말씀드릴까요?
1: 아, 마음에 안 드는 거 얘기해 주세요.
0: 지금 걸려있는 조명들. 일단 그거부터 바꿀까?
1: 왜요? 쟤 왜?
0: 아, 이 색깔이 이 로즈
1: 안 묻는다 여기에 지금.
0: 샴페인 핑크가 잘 안 묻는 것 같아요.
1: 아 오케이.
0: 그 옆에 이제 또 이 쨍한 파란색이 있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뭐 좀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1: 때. 아, 저걸 떼고 싶다.
0: 예, 근데 이제 이 파란색 있을 때 여기에 테마인 것 같아서 그건 괜찮을 것 같고.
1: 살짝 MBC의 그 상징적인 색깔이 좀 뭔가. 예.
0: 그리고 여기 친한 친구 여기 배경에도 좀 어울려요 이 파란색. 그래서 차라리 이 지금 걸려있는 조명부터 좀 바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황색 여기 지금 벽면에 있는 주황색 그거 좀 뺄 것 같아요. 다른 색깔로.
1: 저건 뭔 색으로 그러면?
0: 그거는 조금 시간을 좀 투자해서 좀 생각해볼게요.
1: 아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예, 예. 아 오케이 좋아요. 예.
0: 나중에 불러주세요.
1: 아 저 나중에 만약에 집 사면.
0: 네 그래서 제 꿈이 꼭 집을 사서 근데 이런 아파트 말고 주택 같은 거 사서 완전 다 뜯어 고치는 게 살짝 그렇지. 제 꿈이에요.
1: 근데 그거 진짜 미적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예. 돈 있으니까 예. 뭔가 잘할 것 같아요.
0: 예, 한번 불러드릴게요.
1: 만약에 나중에 주택 그런 거 해서 바꾼다면 뭐 어떤 컨셉으로 가져가고 싶어요?
0: 아 그거는 그때 가서 알아봐야 되지
1: 아직까지는.
0: 않을까요? 근데 전 좀 트레디셔널한 거 좋아요. 좀 옛날 거. 막 너무 새로운 막 마블 바닥 막 다 흰색 그런 거 싫어요.
1: 대리석.
0: 예?
1: 대리석은 어때요?
0: 그 뭐예요?
1: 돌. 그 돌바닥 그런.
0: 집 안에요?
1: 그 되게 막 고급스러워. 요즘 비싼 집 가면 다 대리석 바닥이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 바닥 차가워.
0: 그건 잘 모르겠고. 마블. 싫어요. 마블. 너무 최악.
1: 아 이게 마블.
0: 마블이 진짜 싫어요. 너무 차갑잖아요. 그 그래서. 느낌이. 전 코지하고 아늑한 거 좋아요. 예, 색깔도 좀 있고 많이. 화장실도 막 색깔 좀 재밌고 그런 거.
1: 기대가 되는군요.
0: 네, 죄송해요. 이제 태호 씨도 아이돌 아니었으면.
1: 저는 진짜 뭐 무대 감독?
0: 아, 잘 어울리네요.
1: 무대 감독 했을 것 같긴 해요.
0: 딱 잘 어울리는 직업들 둘 다 선택했네요.
1: 아니면 무대 감독 아니면 뭐 그냥 뭐 밴드 한번 해봤을 것 같고.
0: 에이, 그건 음악이랑 너무 가깝잖아요.
1: 그럼 무대 감독.
0: 오케이, 좋아요. 아니면 아예 우리가 하는 일 관련 안 되는 거.
1: 아예 간다 아니면 뭐 군대 갔다 와가지고 뭐 예. 지금 나이면 솔직히 알바하고 있을 것 같고.
0: 아 다른 거 있지 않아요?
1: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진짜 해보고 싶은 거는 전 선생님 해보고 싶어요.
0: 에? 탈락. 태호는 못할 것 같아요.
1: 어떤 선생님? 전 체육 선생님.
0: 아 오케이 인정. 뭔가 좀

0: 잘 애들이랑 네. 잘 놀아줄 것 같아요.
1: 아 근데 이게
0: 살짝 체육 선생님들은 조금 잘 놀아줄 줄 알아야 돼. 좀 네. 치고 빠지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말이죠.
1: 나는 초등학교.
0: 초등학교 체육 선생님.
1: 중학교 친구들은 좀 힘들 것 같고.
0: 어 인기 많을 것 같아 대호.
1: 초등학교. 에 초등학교 애들은 뭐.
0: 초등학교 그 선생님 중에서 인기 많을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예 네, 재밌다고.
1: 나중에 해볼게요 그러면. 네. 공무원 시험 보고.
0: 좋아요 좋습니다. 어 네 좋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우리끼리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1: 이번 주에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 우리끼리의 우리 손동표 씨와 함께 돌아올게요. 궁금한 점 환영 인사 이쪽으로 남겨주세요.
0: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그럼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케플러의 플라워 플러터 유어 하트.

0: FM for you.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너네 그 얘기 들었어?
2: 어? 헐.
3: 진짜?
1: 우와.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일단 모여봐. 지금부터 이 얘기는 우리만 하는 거야. 너랑 나랑 동표랑 그리고 라디오 듣고 있는 쟤랑
0: 우리끼리. 우리끼리니까 할 수 있는 얘기,
1: 우리끼리라서 웃을 수 있는 얘기,
0: 뭐든 솔직하게 털어놔도 괜찮은 시간 우리끼리 시작했고요.
1: 우리의 비밀 친구도 모셔봐야죠. 주말이 오는 것보다 기다려지는 아이돌 손동표 씨 어서 오세요.
3: 와, 안녕하세요. 주말보다 기다려지는 아이돌 손동표입니다.
0: 와우. 동표 씨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3: 네, 열심히 또 낭만도 챙기고 고향에서 친구가 올라와서 서울 구경을 좀 시켜줬어요.
0: 아, 고향이 어디시죠?
3: 저는 고향이 경상북도 영덕입니다. 영덕 아세요? 그 대게.
1: 맞아, 영덕 대게.
3: 오, 맞아요, 맞아요.
1: 그쵸.
0: 오, 처음 들어봐요.
3: 아, 진짜요? 네. 포항 옆에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아,
3: 대구 쪽입니다.
0: 서울 어디 구경하셨나요?
3: 사실 저도 한 번도 안 가본 곳을 데리고 다니면서 저도 같이 서울 구경을 했는데 네. 해방촌 그 무슨 루프탑 레스토랑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밥도 먹고 저기 서울숲 무슨 방 뭐가 또 열려가지고 서울숲도 가보고 이것저것 많이
0: 해방촌 완전 좋죠. 저도 오늘 해방촌 갔다 왔는데.
3: 어, 진짜요?
0: 예. 오늘 언제 갔다 오셨어요?
3: 아니요. 아. 저는 주말에.
0: 아, 주말에. 네,
1: 토요일에. 되게 핫한가 보네.
0: 아, 해방촌 핫하지 않아? 아, 핫해. 요즘에 핫해. 아, 요즘에 핫해. 많이 있더라고.
3: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언덕백이어가지고.
0: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주말이면 사람들도 많고.
3: 그러니까요.
0: 그렇죠? 그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3: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되게 낭만 있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3: 네.
0: 아, 혹시 기억에 남는 선생님 있으세요? 학교 다닐 때?
3: 학교 다닐 때요?
0: 오늘 스승의 날이잖아요, 또.
3: 그렇네. 스승의 날이니까 학교 다닐 때 저는 5학년 담임 선생님이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네. 유세라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맨날 이제 선생님한테 엄마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엄마 이러면서
0: 좋아하셨겠다.
3: 그리고 그 저희 체육 선생님이 계셨어요.
0: 네네.
3: 임용훈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선생님께는 제가 맨날 아빠 하면서
0: 왜 그랬어요?
3: 그냥 뭔가 아빠 같은 느낌과 엄마 같은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그 두 분이 약간 잘 어울렸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너무 잘 어울려서 그 두 분을 되게 엮었어요.
0: 아, 그래요?
3: 근데 대박이고 두 분 결혼하셨잖아요.
0: 와!
3: 대박이죠?
0: 뭐예요?
3: 결혼했어요.
0: 대박. 아, 그 촉이 있었나 봐요, 느낌이.
3: 그러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오셨던 거지, 실령님이.
0: 와, 그렇군요.
3: 네, 그래서 그런 좀 신기했던 에피소드가 있어서 기억에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0: 혹시 그럼 영상 편지 한번 남겨주실 수 있나요? 선생님들에게.
3: 이거 보실까?
0: 보실 것 같은데요?
3: 선생님,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들을 맨날 쫓아다니면서 엄마라 부르고 아빠라 부르고 그랬는데 두 분이 어느새 정말 결혼을 하시고 엄마 아빠가 되셨더라고요.
0: 와우.
3: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그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선생님과 우리 또 체육 선생님이 함께 삼자대면을 해보고 싶네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0: 좋습니다.
1: 와, 선생님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3: 아,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거.
0: 아, 볼 것 같아요. 언급했으니까 네. 보지 않을까요?
3: 그러시겠죠?
0: 네, 좋습니다.
1: 봤으면 좋겠습니다.
3: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1: 주제 발표하기 전에 친친방 친구들과 친해지는 시간 가볍게 비밀 얘기부터 하고 갈까요? 누구부터 해주실래요?
0: 아, 저부터 갈까요?
3: 좋습니다.
0: 네, 제가 염색을 했어요.
3: 그래서 지금 머리를
0: 오늘은 비밀로 색깔로 바꿨습니다. 한번 맞춰드릴래요?
3: 네.
1: 맞춰드릴래요?
0: 맞춰주실래요?
3: 네, 제가 한번 맞춰드리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약간 애쉬 그레이?
0: 아, 가까웠어요. 가까운데 아닙니다.
3: 애쉬 블루구나.
0: No.
3: No.
0: 애쉬 핑크.
3: 진짜요?
0: 봐봐.
3: 핑크예요?
0: 예, 맞아요. 되게 짧게 잘랐어요.
3: 그 이마 보이게요?
0: 예, 완전 눈썹 부위. 내려도 눈썹 부위.
3: 뭔가 예. 이유가 있네요. 앨범 컨셉.
0: 네, 맞. 그것까지 얘기할 순 없을 것 같아요.
3: 그거 진짜 비밀. 진짜 시크릿.
0: 진짜 비밀. 네. 그것까지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3: 네.
0: 근데 네, 오늘의 제 비밀입니다. 그래서 팬 여러분들 지금 너무 지금 기다리고 막 근질근질. 태연은 이제 그러니까요. 공개했는데 저는 지금 계속 숨기고 있어가지고.
3: 네. 근데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약간 복숭아 감사합니다. 느낌 날 것 같은데요.

0: 아, 감사합니다. 어, 귀여울 것 같나요?
1: 네.
2: 얘가요?
1: 네.
0: 왜요? 왜요?
1: 왜요?
2: 복숭아요? 뭐 어디 이런 복숭아가 있죠, 세상에? 그러니까,
0: 맛있는 복숭아.
3: 그치, 이렇게 잘생긴 복숭아는 세상에 없기는 해.
0: 아. 감사합니다.
1: 네.
2: 아, 저는 아, 비밀이라. 잠깐만. 이 저는 비밀.
0: 오늘 콧딱지 팠대요.
3: 콧딱지 팠다고요?
2: 뭐 그런
0: 장난이고요.
2: 그런 비밀. 저는 네. 아, 요즘에
3: 네. 지금 이거 코딱지 돌리고 계신 거 아니죠?
2: 아니에요, 아니에요.
3: 아, 아니죠, 아니죠. 저는... 뭘 계속 돌리고 계셔가지고. 아니, 아니, 아니.
2: 저는 요즘에 아, 하루에 한 끼 무조건 어. 다이어트 도시락을 먹어요.
3: 오, 살을 빼고 계세요?
2: 뭐 굳이 빼려고 먹는 건 아닌데 네. 솔직히 막 그 메뉴 고르는 거 좀 귀찮고 아. 해서 그냥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 먹고 있어요.
0: 요즘에 운동하고 있어서 오. 단백질 위주로.
3: 근데 저도 뭔가 밥 먹기 귀찮을 때 그냥 닭가슴살 하나 돌려서 밥이랑 먹는 게 제일 간편한 맞아. 것 같아요.
0: 그건 좀 힘든데요.
3: 그래요?
0: 너무
3: 닭가슴살이랑 밥이랑 김 해가지고.
0: 아, 김 오케이. 김은
3: 네,
0: 인정.
3: 같이 싹 먹으면 너무 맛있죠.
0: 좋습니다.
3: 아, 저의 비밀은요. 아, 오늘 아침에 제가 운동을 다녀왔어요.
0: 네.
3: 운동을 다녀왔는데 그 30분? 밖에 안 남은 거예요. 운동을 가야 되는 시간이 제가 밥 먹다가 늦어가지고
0: 아, 네.
3: 30분 안에 가야 되는데 버스를 타면은 1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0: 아이고.
3: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있는데 자전거를 타니까 25분이 걸리는 거예요.
0: 네.
3: 그래서 자전거를 열심히 밟고 갔습니다.
0: 아 얼마 전 워밍업하게 딱 유산소를 했고
3: 맞아요.
0: 바로 웨이트 들어가고
3: 맞아요.
0: 근데 멀리 있으니까 헬스장 네. 가기 싫으신 거예요. 아까 아, 전에 방송 거? 시작하기 전에 네. 해외 출장 아니면
3: 맞아요, 맞아요.
0: 네, 헬스 가기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3: 맞아요, 맞아요.
0: 너무 멀리 있어서 어려우신 것 같아요.
3: 아 그런가?
0: 그럼요. 너무 네. 멀리 있는데 버스 타고 한 시간이면 진짜 먼 건데.
3: 그렇죠.
0: 네.
3: 근데 제가 뭔가 누군가 운동을 시켜주지 않으면
0: 예.
3: 좀 힘들더라고요.
0: 어, 좀 그럼 가까운 데서 하세요.
3: 가까운 데서 하면 혼자라도 갈 수 있는 그게 좀 생기나요?
0: 가까운 데서 이제 PT쌤을 새로 구해야 되죠.
3: 아.
2: 야, 버스 타고 1시간 예. 쉽지 않은데, 진짜.
0: 너무 쉽지 않은데요? 어. 그럼 늘 버스 타고 가시는 거예요?
3: 네, 늘 버스 타고.
0: 1시간이요?
3: 1시간을 가서 주 3회 합니다.
0: 와,
2: 주 쉽지 않은데.
3: 돌아오는 길에는 이제 자전거 타고 오고. 전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서.
0: 와우. 네, 그럼 차라리 자전거를 구입을 하시던가요?
2: 어, 나쁘지 않다.
3: 어, 그럴까요? 근데 요즘 따릉이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0: 아, 그죠. 네. 잘 돼 있긴 하죠.
3: 한 시간에 1,000원이어가지고.
0: 그죠. 근데 그거를 항상 계속 핸드폰 어플 키고 하는 게 좀 귀찮긴 하더라고요.
3: 맞아요. 그죠? 그것도 그 지정된 장소에서만 그쵸? 반납을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0: 그쵸?
3: 자전거를 하나 장만해볼까 고민해보겠습니다.
0: 네. 오케이. 좋습니다.
3: 좋습니다.
0: 자, 워밍업 해봤으니까 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보겠습니다.
2: 네, 우리끼리는 매주 달라지는 주제에 맞춰 우리끼리 뭐든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문자 주제 동표씨가 발표해 주실까요?
3: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Watching my back.
0: 가방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필수템.
2: 내 가방 속 나만 알고 싶은 꿀템.
3: 보부상들의 이것까지 들고 다닌다고 하는 물건들까지 여러분들의 가방을 탈탈 털어서 보여주세요.
2: 문자 어디로 보내주시면 될까요?
3: 네, 문자 보내실 곳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폰터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2: 네, 문자 소개된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이어갈게요.
0: 우주소녀의 비밀이야.

0: 친한 친구 방송반 우주소녀의 비밀이야 듣고 왔습니다.
1: 오늘 우리끼리 이야기 나눠볼 문자 주제 What's in my bag이었죠?
0: 사연 만나보기 전에 동표 씨는 평소에 짐을 많이 들고 다니는 편인가요?
2: 아 저는 최소한으로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좀 보부상 그 뭔가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좀 최대한 가볍게 그리고 굳이 가방이 필요 없는 날에는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그런 편입니다.
0: 저도 그런 것 같아요.
3: 저도요.
0: 네. 넌 가방 엄청 크잖아.
3: 아, 예, 저는 가방이 큰 걸 좋아해요. 저는 아. 솔직히 살짝 좀 네. 편견인데 네. 딱 남자가 좀 큰 가방이 들어야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방을 좀 큰 걸 좋아해요. 평소에. 그래서 솔직히 안에는 물건은 많이 없는데 아. 큰 거 들고 다니는 거 좋아하고 물론 크로스바디도 좋아하긴 하지만 요즘엔 좀 큰 거 좋아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가져올 거 많이 없어가지고 네. 가방 안 가져왔어요. 그냥 지갑 그냥 음악 들 수 있는 네. 그런
2: 이어폰
3: 네 이어폰 그리고 이제 막 좀 셀프 헤매할 수 있는 거 하나 오. 그리고 핸드폰
2: 가방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셀프 헤매 이거 다
3: 아니에요 그 그냥 뭐 하나 네. 조그만 거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그러면 끝이에요. 그럼 주머니에 다 들어가가지고
0: 동표 씨도 뭐 꼭 가지고 다니는 거 있어요?
2: 저는 원래는 없었거든요. 아 립밤 정도는 늘 가지고 다녔었는데 좋죠. 요즘에는 보조배터리를 저는 원래 보조배터리도 안 들고 다녔어요. 배터리가 다를 일이 많이 없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좀 배터리가 빨리 닳는 것 같아서 네, 보조배터리를 늘 챙겨 다닙니다.
3: 저도 보조배터리 사야 되는데 맨날 사야 돼야지 막 이러는데 안 사요. 꼭 필요해.
0: 아, 좀 사세요.
3: 내가 까먹어요 막상. 아, 그리고 막상 필요할 때 아! 그때 사야 됐었는데.
2: 맞아. 저도 그러다가 한참 있다 샀어요.
3: 그쵸. 네. 태호 씨는요?
0: 저는 꼭 가져. 저도 뭐 이어폰이랑 이어폰 말고 뭐 책 항상 들고 다니고 그리고 필카도 일단 무조건 들고 다니긴 해요.
3: 지금도 있으세요?
0: 네 있죠.
2: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군요.
0: 필카 찍는 거 좋아하는데 네. 솔직히 이제 예쁜 거 찍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요즘 딱히 뭐 예쁜 걸 볼 시간이 없어서 네. 그냥 들고만 다니고 있어요 지금. 네. 빨리 이나 해야 되는데.
3: 네. 셀카 찍으시면 되잖아요 라고 하시네 작가님께서.
0: 아 필카로 웬만하면 잘 안 찍습니다. 아하, 왜냐면 이게 네. 무서워요.
2: 왜요?
0: 제대로 안 나올까봐.
3: 아~ 제가 또 근데 사진 그치. 기가 막히게 잘 찍거든요. 네. 제가 찍어드릴게요 그럼.
0: 아 필카로?
3: 매일매일 OOTD처럼.
2: 좋다.
3: 어때요? 아 요즘에 태호씨가 원래 패션 센스 진짜 0이거든요.
2: 아 진짜요?
3: 0인데 오. 근데 이 라디오를 시작하면서 네. 이게 계속 찍혀서 그런지 네. 옷을 조금 신경 쓰더라고요.
0: 아 여기 MBC인데
3: 이렇게 그러니까, 딱
2: 오늘도 되게 뭔가 깔끔한 늦은남.
0: 여기 MBC인데 그래도 예쁘게 보여.
3: 그래서 맨날 놀래요. 너 오늘 뭐야? 막 이러면서 맨날 진짜 살짝 좀.
0: 아니 이게 네. 뭐냐면 저도 옷이 꽤나 있어요. 네. 입고
3: 있어요?
0: 있어요. 아, 안 그래요? 입을 뿐이 제가 진짜 어제 그 옷도 2년 만에 처음 입어본 옷이에요. 그런 거, 옷은 있는데
2: 있는 것만 입으시는구나.
0: 입을 일이 없어요. 매일매일 하루 매일매일 스케줄이 있으니까 뭐 내 옷을 입어도 진짜 네. 뭐 한 30분이면

0: 그러면 바로 샵 가서 다른 옷 갈아입고 그걸. 근데 내가 뭐하러 예쁜 오. 옷을 입을 필요가 없나.
1: 오, 근데 저도 약간 그런 편이에요. 뭔가 차려입어야 될 때가 아니면은 굳이 그리고 스케줄 갈 때는 무조건 그냥 추리닝에 그냥 아무거나 집히는 거 입고 맞아요. 가고 입혀주시니까
0: 저도 뭐 친구 만나러 갈 때
2: 패션은 남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1: 아, 오.
2: 그냥 내가 입었을 때 어, 나 오늘 조금 괜찮다 이게 이걸 느끼기 위해.
1: 아, 그 기분 예, 뭔가 예, 예. 마음가짐이 달라지니까.
2: 그럼요.
1: 아,
2: 그럼요.
0: 저는 그것보다 좀 편한 게 더 아직 저한테는 더 중요해요.
1: 그렇군요. 저는 자는 게 더 중요해서 빨리 자고 조금이라도 더 자고 네, 그래서 옷은 그냥 아무거나 입고
2: 주구미가 다른 거죠.
1: 그렇네요.
2: 예, 좋습니다.
0: 자, 이제 친친방 SNS로 미리 도착한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네, 좋습니다. 외로운 토끼파님께서 저는 요새 옛날 핸드폰 공기계를 들고 다녀요.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는 사람이 아니라서 필카나 디카를 사기엔 부담스러웠는데 집에 있는 공기계니까 부담도 없고 나름 느낌 있는 사진이 찍혀서 좋은 것 같아요. 쿄디 탱디 그리고 동표님은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시나요?
1: 저는 진짜 좋아해요. 사진 전 풍경 찍고 뭔가 이런 사물 찍는 거를 좋아해요.
2: 그래서 산요?
1: 사물.
2: 아, 사물.
1: 사물 같은 걸 찍는 걸 좋아해서 저는 그래서 피사체를 좀 못 찍어요. 사람을 좀 못 찍어요.
2: 아, 그렇군요. 막 그냥 따로 뭐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느낌이 가는 대로?
1: 네, 그냥 보고 어, 너무 예쁜데? 이러면 그냥 그 느낌 바로 찍고 좀 그런 편입니다.
2: 좋네요.
1: 그래서 저도 옛날 핸드폰도 구매를 했고 디카도 구매를 해서 뭔가 그 날의 기분에 따라 들고 다니면서 찍는 것 같아요.
2: 저도 좀 많이 있어요. 저도 공기계 하나 있고 오. 디카도 하나 있고 그리고 요즘에 캠코더도 하나 있고
1: 오.
2: 영상도 요즘에는 영상으로 찍고 영상을 찍힌 다음에 네. 그 캡처하는 게 네. 살짝 바이브가 있어가지고요.
1: 그렇죠, 그렇죠.
2: 그리고 그 폴라땡
1: 네.
2: 뭔지 아시죠?
1: 네네네.
2: 근데 그 옛날 거 그 막 크게 네모나게 나오는
1: 아~
2: 그 작은 거 말고
1: 네,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
2: 네 좀 큰 크고 좀 네모나게 나오고 그걸 네. 또 찍으면 그것대로 인화하면 좀 느낌이 나오거든요. 네, 그거 웬만해서 인물을 찍고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찍는 거 좋아해요.
1: 사진 네. 찍는 거 좋아하시네요.
2: 네, 좋아하긴 해요. 네, 네. 좀 번거롭긴 한데
1: 그쵸, 그쵸.
2: 네, 좋아하긴 해요.
1: 태호 씨도 좋아하시는 거죠?
0: 전 딱히 안 좋아해요.
1: 근데 필카를 챙겨 다니시잖아요.
0: 네, 뭐 그거는
2: 잘 찍어요, 잘 찍어요. 네,
0: 아니 감성 있기 때문에 하긴 했는데
1: 네.
0: 근데 뭐 솔직히 말해서 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딱히 관심도 없고 이렇게 어떻게 뭐 또 아이돌 됐으니까 팬들한테 또 보셔야 되니까
1: 그쵸, 그쵸.
0: 찍어서 올리는 거지 저는
2: 제가 봤을 때 태호 씨는 네. 직접 찍는 거는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그 카메라에서 나오는 감성이나 느낌은 되게 좋아해요.
0: 네, 맞아요, 맞아요.
2: 차라리 옆에 누가 찍어주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본인이 찍는 거죠.
0: 이 필카도 네. 살 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필카를 내가 네. 사진을 찍어서 사는 게 아니고
1: 네.
0: 내가 찍히고 싶어서
1: 아 남들한테 되는데, 이거를 찍어달라고
0: 누가,
1: 네,
0: 누가 나를 찍어줘야 되는데
2: 그치, 그치.
0: 이거를 나만 계속 무겁게 벽돌 같은 거 들고 댕기니까 네. 아 진짜 좀 아쉽습니다.
2: 저도 딱 이거예요. 전 찍는 것보다 찍히는 것 더 좋아요. 근데 찍어준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들고 다니는 거지
0: 찍히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나? 뭐 찍히는
1: 거 없죠. 연예인들은 뭐 다 찍히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0: 뭐 찍혀서 어쨌든 추억이 남으니까
1: 그쵸, 그쵸.
0: 그건 좋은데 내가 찍긴 싫다.
1: 아~
2: 번거로우니까.
1: 그렇죠, 그렇죠. 번거로우니까.
0: 맞아요, 맞아요. 딱 그런 느낌입니다. 네.
1: 근데 약간 태호 씨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태어난 김에 사는 느낌.
0: 맞아요. 그냥 숨이 붙어 있으니까 지금도 살고 있네.
1: 아, 근데 저는 이런 성격이 너무 부럽거든요. 저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2: 적당히 섞여 있으면 좋아요.
1: 그러니까
0: 적당히 섞여 있으면 좋죠.
1: 그죠, 그죠. 좋습니다. 자, 다음 감자님. 저는 까먹는 초콜릿을 하나씩 꼭 들고 다닙니다. 혹시라도 일상 속에서 당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요. 당 떨어질 때 하나씩 가방에서 꺼내 먹으면 그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을 때 완전 직방이랍니다. 세 분은 가방에 이런 먹을 거 하나씩 있으신가요?
2: 전 먹을 건 없어요.
0: 전 있는 것 같아요.
1: 진짜요?
0: 맞아요. 이렇게까지 하면은
1: 네.
0: 저는 양갱 꼭 들고 다니거든요.
1: 진짜요? 네.
0: 양갱 왜냐 꼭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진짜 뭐 1년에 제가 봤을 때 반 이상은 거의 넣고 다닐 정도로 항상 들고 다닙니다.
1: 양갱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0: 달달한 거 되게 좋아하긴 해요. 밥 먹고 달달한 거 먹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1: 젤리는 안 좋아하세요?
0: 젤리도 좋아요. 초코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1: 약간 디저트류를 좀 좋아하시는군요.
0: 네. 단 거 좋아해가지고.
1: 좋네요.
2: 양갱.
0: 동표
2: 씨는요?
1: 저는요? 저는 사실 먹을 걸 잘 안 들고 다니긴 하는데 가끔 가다가 뭔가 그 들고 다니고 싶을 때가 있으면 그 캔디 있잖아요. 이클땡땡이라고.
2: 그, 아 알죠 알죠.
1: 그 캔디를 좀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2: 그 민트 같은 거요?
1: 민트 같은 아. 거. 그래서 뭐 스케줄 하기 전에 먹거나 뭔가 입가심 하고 싶을 때 먹거나 좀 그러는 편인 것 같습니다.
2: 저는 뭐 들고 다니진 않는데 뭔가 당 떨어지면 오케이 카페 시키자 사실 이런 스타일.
1: 아
2: 달달한 음료수 네. 같은 느낌. 근데 뭐 들고 다니진 않아요. 제가 또 막 젤리나 이런 거 먹으면 목이 마르잖아요.
1: 아 그렇죠.
2: 제 목 마르는 거 진짜 싫어요.
0: 아니 그럼 그렇게 큰 가방에 뭐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2: 진짜 뭐 별거 없어요.
1: 그냥 가방은 추구미 때문에 들고
2: 다니는 거예요. 예예예.
0: 아 이거 또 나의 하나의 그 패션 아이템이구나 그냥.
2: 그럼요. 그 나중에 아. 제가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안에 네. 있는 물건들이 네. 막 이렇게 계속 들고 다니면 아이고야. 근데 되게 많이 섞이고 그래서 디카도 막 고장나고 막 그래요. 막
1: 그런 적 있으세요? 이 큰 가방을 사면. 예.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면 이게 뭔가 이렇게 납작해지잖아요.
2: 네네.
1: 그래서 뭐 비닐이나 그런 뽁뽁이 같은 거 넣고.
2: 그러진 않았어.
1: 아 그러지 않아.
0: 그러지 근데 않아요. 그게 좀 빵빵해야 예쁜 거 아닌가?
1: 그니까.
2: 음? 저는 아니요. 저는 그런
0: 빵빵해.
2: 적
0: 없어요. 저는 그런 건 아닌데 백팩에.
1: 네.
0: 괜히 이제 너무 축 꺼져 네. 보이니까 그 뭐야 이그 후드 집업 같은 거 아니고.
1: 저도 예전에.
2: 은근 신경 쓰시네요.
0: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후드 집업 언제 들고 다녀요. 아. 추위를 많이 타서.
1: 아.
0: 근데 지금 한약 먹고 살짝 살쪄가지고 괜찮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1: 네.
0: 옛날에는 진짜 추위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네. 특히 여름에도 무조건 들고 다녔어요. 웬만하면. 이런 스튜디오 오면은 추운 데가 좀 많아서 에어컨 바람 너무 싫어해가지고.
1: 진짜요? 그만큼 추위를 많이 타시는구나.
0: 그렇습니다. 네, 왓츠 인 마이 백을 주제로 우리끼리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이쯤에서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분당
1: GTX 8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 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 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네, 친한 친구 방송반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제 3부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거 하나씩만 얘기하고 가볼게요. 각자 네. 최애 가방 있나요?
7: 최애 가방.
8: 전 있어요. 요즘에 저는 약간 하나를 메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시 교체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아~ 좀 오래 메거든요. 네. 요즘 많이 메는 거는 그냥 크로스백을 많이 메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옆으로 메는 거. 네.
9: 옆으로 메는 거.
8: 네, 가죽 재질의 크로스.
9: 무슨 색깔이에요?
8: 검은색입니다.
9: 검은색.
8: 블랙.
9: 클래식.
6: 네. 저도 뭐 저희 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 최애 가방이 또 하나 있어요. 저도 크로스백인데 이게 진짜.
9: 아, 그 조그만 거요?
6: 네.
9: 안에 초록색?
6: 아니 그거 말고.
9: 어?
6: 그거 말고 그 이렇게 수건 같은 거 있잖아.
9: 수건 같은 거? 무슨 색깔이죠?
6: 그 검은색 맨날 들고 다니는 거.
9: 어?
8: 수건 같은 거면 뭔가 보태 땡땡인가요?
6: 아니요, 샷땡이에요.
8: 아, 샷땡.
9: 아~ 네. 알지.
6: 그거 제가 엄청나게 들고 다니는데 왜냐하면 그 정말 휘뚜루마뚜루. 아~ 너무 들고 다니기 너무 좋고 안에 내용물이 적당하게 들어가.
8: 적당하게 네. 들어가는군요.
6: 딱 적당하게 들어가서.
9: 저는 요즘에 딱 두 개 있는데요. 네. 그 볼링백이라고 하는데 네. 한 이 정도 네. 좀 크기로 된 볼링백이라고 하고 검은색으로 가죽돼 있는 거 되게 아주 이쁜 거 들고 다니고요. 오. 아니면 제가 최근에 그 살짝 하늘색 좀 회색빛 도는 하늘색 인 좀 큰 점보 백을 또 샀거든요. 근데 그것도 들고 다니기 딱 이뻐가지고 그 두 개 번갈아 가면서.
8: 저 둘 다 큰 가방이네요.
9: 둘 다 큰 가방이에요.
8: 작은 가방은 안 메세요?
9: 아, 있긴 있는데 네. 요즘에는 큰 가방이 조금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원래는 살짝 가죽 가방처럼 돼 있는 것도 있었거든요. 슬링백처럼 돼 있는 거 있었는데 네네네. 그것도 좀 들고 다녔는데 요즘에 그런 것도 안 들고 다니고 이렇게 그냥 손을 이렇게 어깨에도 막 걸칠 수 없어요.
8: 아, 그냥 들고 다니는.
9: 들고만 다니는.
8: 되게 약간 성수동 패션이다.

0: 아 그래요?
1: 뭔가 약간 느존남 패션.
2: 성수동 살아서 그런가?
1: 모델분들 같은 느낌.
0: 성수동 패션 좀 별론데?
2: 성수동 패션이란 게 있어?
0: 모르겠는데.
2: 난 처음 들어봐.
0: 아니 뭔가 살짝 네. 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살짝 막 어. 클러치백 들거나 막 그렇죠. 아니면 막 뭔가 그런 느낌이 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건 싫은데. 그냥 느낌 좋은 거죠?
1: 네, 느좋.
0: 아 그래요? 오케이 네. 그럼 됐어요. 좋습니다. 자, What's in my bag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저희는 Rise의 Bag, Bad, Back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따 봐요. I've been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친한 친구 방송반 3부 시작했습니다.
2: 저는 피원 언니 기호 큐디고요.
3: 저는 태호 탱디입니다.
4: 저는 우리끼리 코너에서 우리를 맡고 있는 손동표입니다.
3: 어떤 얘기든 솔직하게 털어놓는 비밀 시간 우리끼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문자 주제 뭐였죠?
4: 네, What's in my bag?
2: 네, 여러분의 가방 속엔 뭐가 들었는지 우리끼리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문자도 왔습니다.
4: 네, 우리 코니님. 세 분 내 가방 말고 남의 가방에서 이것까지 나오는 거 봤다 하는 거 있으신가요?
2: 되게 신박한 질문이다.
4: 다른 사람 가방에서 와 저런 게 나온다고? 하는 거.
3: 인탁이 가방처럼 웃기긴 하는데.
2: 왜 나왔는데?
3: 뭐 별의별 거 다 나와.

0: 뭐 비타민도 나오고. 아 그냥 인타의 가방에는 제가 인타의 가방 한번 열어보거든요.
1: 네.
2: 그, 아 없을 때?
0: 아니 아니 그 벌 때 같이 있을 때.
2: 아 깜짝한.
0: 제가 뭐 걔가 막 뭐더라.
2: 아 그니까요. 갑자기 네. 없는데 뭐 있는지 한번 구경하러 들어간 줄 알았어.
0: 진짜 대박이에요.
1: 왜요?
0: 뭐 거의 뭐 진짜 뭐 거의 쓰레기장을 생각하는 수준으로.
1: 뭐가 엄청 많고.
0: 아 그냥 뭐 장난 아닙니다. 뭐 완전 쓰레기장 쓰레기장.
1: 약간 보부상 느낌.
0: 네 장난 아니에요.
1: 장난 아니.
2: 살짝 메리 파핀즈.
1: 궁금하다. 나 네. 이것까지 나오는 거 봤다 있으세요?
2: 뭐 이것까지 아 소울이 가방에서 막 스피커 꺼낸 적 있는 것 같은데
1: 아 그냥 일반 이 붕붕한 아, 네. 스피커요.
0: 아, 그러네 쇼타가 더 예. 아, 얘가 더 희한하네.
2: 예, 소울이가 어딜 가도 네. 언제나 춤출 수 있게끔 스피커를 가방에 큰 아주 큰 거 들고 다녀요.
1: 오.
2: 완전 무거운 거 해외 출장 나가도 막 이만한 거 가져오고 다녀요.
1: 대박. 약간 그러니까, 그 느낌이다. 옛날에 중고등학생 때 댄스 네. 동아리 같은 거 하면
2: 뒤에 뭔지 알아요.
1: 들고 다니잖아요.
2: 그 음악 틀고 그쵸, 걸어 다니고 그쵸. 와 한국이 똑같구나 대박. 네. 아 해외도 좀 그런 친구들은 항상 가방에 그런 네. 클립 스피커를 달고 다니고 크게 음악 틀고 막 걸어 다니거든요.
1: 저희는 막 그 지하철에서 거울 있는 지하철이 있어요.
2: 예.
1: 춤출 수 있게 뭔가 공간을 마련해 놓은 지하철역이 있어요.
2: 대박.
1: 그런 데서 이제 램프 연결해가지고 뭐 스피커 틀어서 다 같이 연습하고 연습실이 네. 없으니까.
2: 소울이가 살짝 그래요. 그래서 가방에 항상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조경에서 그렇게 큰 스피커 들어간다고 살짝 이런 생각 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너무 좋다.
2: 동표 씨는요?
1: 저는 스타일리스트 실장님 가방인데 되게 특이한 게 많아요. 키링에서부터가 엄청 뭐가 많거든요. 키링도 이렇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키링이 막 달려 있는데 거기 안에서 그분도 약간 실장님도 약간 보부상이신 것 같은데 뭐 과자도 나오고 하다가 샤머니즘을 되게 좋아하세요.
2: 네.
1: 실장님께서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이런
2: 부적?
1: 사찰 같은 데 가면 살 수 있는 뭔가 부적 같은 네모난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황금색 카드 이런 거. 그런 것도 나오고 뭐 네잎클로버 액세서리 같은 거 나오고 무슨 엽전 이렇게 굴릴 수 있는 키링 같은 것도 나오고
2: 완전
0: 신기 있으신가?
1: 그런 건 아닌데 되게 샤머니즘을 좋아하시고 저를 좋아하셔서 네, 좀 그런 게 많더라고요.
2: 거의 소품샵이네요 가방 안에.
1: 맞아요.
0: 그렇네 소품샵이네.
1: 이거 예쁘다 이거 어디서 샀어요 맨날 물어보고.
2: 재밌네요.
1: 잼컨
2: 좋습니다. 오늘은 친친방 SNS로 미리 도착한 사연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문자창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꼭 갖고 다니는 가방 속 아이템은 뭔지 사연 남겨주세요. 오늘이 아니더라도 시간 내서 소개해드릴게요.
1: 네, 문자 보내실 곳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다시 사연 달려볼까요? 피어나모니의 배낭여행.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친한 친구 방송반 피어남니의 배낭여행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5: 계속해서 미리 도착한 오늘의 문자 주제 왓츠 인 마이 백 이야기들 만나볼게요.
6: 불안이님, 저는 혹시 몰라병 홍멀병이 있습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챙겨 다니는 걸로 말하자면 일단 손톱 깎기, 이건 당연히 필요하고요. 풀, 가위, 칼 완전 필수템. 공기, 공기? 은근 다들 재밌어해서 잇 아이템, 화상 연고랑 밴드, 뜨거운 커피 마시다가 흘리면 데일 수 있음, 디지털 카메라, 선글라스, 그리고 뭐 이것저것 가방에 꼭 있어야 하는 물건들이 들어있어요. 들고 다니다 보면 꼭 필요한 순간이 오고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날도 와서 좋답니다. 가방 무게만 3kg이긴 하지만 네, 세 분은 이런 혹시 몰라병 없으신가요?
4: 와, 이런 분들 옆에 있으면 좋긴 해요.
6: 너무 좋죠. 네, 진짜 좋아요.
4: 야, 있어. 그럼 당연히 있지 하면서 바로 꺼내는 살짝 도라에몽 같은 친구.
6: 진짜 이런 분들이랑 같이 여행 다니면은 너무 편해. 샴푸 이런 거 챙기지 않아도 돼. 이미 다 챙겨와서 같이 쓸 수 있고.
4: 저는 해외여행 갈 때는 조금 있어요. 해외여행 가면 진짜 혹시 모르니까 그냥 다 챙겨가요. 이것도 필요할 수도 있고 이것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냥 다 챙겨가는데 진짜 다. 근데 이제 그냥 평소에 다닐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3kg는 좀.
5: 아니, 풀 가위 칼을 왜 들고 다니는 거야?
6: 그러니까.
5: 근데 심지어 필수템이야. 완전 필수템.
6: 왜지? 약간 유치원 교사님이신가? 뭔가 혹시 뭔가 애기들이 보이면은 뭐 그 막 종이 이런 거 꺼내가지고 막 뭐 만들어주고.
4: 아니면 그냥 갑자기 그냥 심심할 때. 네. 근데 완전 필수템이 왠지 좀 궁금하긴 하다.
5: 그러니까. 아니, 손톱 깎기는 이건 왜 당연히 필요한 거지?
4: 그러게. 손톱이 긴다고 느끼면 그냥 집 가서 그냥 깎으면 되는 걸 왜 굳이 들고 나와서 깎지?
6: 제작 작가님들도 있으세요?
5: 가방이 있대.
6: 왜요? 아, 약간 그건가? 뭐 택 같은 거 뜯어야 될 때 손톱깎이로도 뜯을 수 있으니까.
5: 아, 혹시 뭐 몰라서 갖고
4: 손톱 거슬이 거슬리면.
6: 와.
4: 그럼 그냥 집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6: 그니까. 원래 보통 집에서 깎고 깨끗하게 나오지 않아요?
4: 그렇죠.
5: 이제 신기하다. 공기 뭐 공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공기? 태호가 또 공기를 좋아해서 그래요.
6: 아, 진짜 공기 잘하세요?
5: 공기 잘해요.
6: 오.
4: 네, 공기 있으면 꼭 해요. 태호는.
5: 화상연고.
6: 화상연고 밴드. 근데 이거는 뭐 약간 좀 자주 다치시거나 그러신 분이라면 네, 이해가 됩니다.
4: 네, 근데 3kg를 들고 다닐 만큼은 그거는 어깨한테도 안 좋을 것 같고 자세한테도 등도 안 좋을 것 같고 그냥
6: 그러네.
4: 예,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데.
6: 운동은 되겠다. 살찔 틈이 없으시겠네.
4: 그러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6: 네.
4: 좋습니다. 나무이님께서 제 가방에 제일 많은

0: 부분을 차지하는 건 쓰레기입니다. 영수증 길에서 받은 전단지, 사탕 껍질 등 밖에서 쓰레기가 생기면 일단 가방에 넣어버려서 항상 쓰레기만 한가득이에요. 생각난 김에 오늘 한번 싹 버려야겠네요. 근데 저만 이러는 거 아니죠? 밖에서 쓰레기 생기면 일단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는 거 다 그렇죠? 뭐 그렇긴 한데 근데 버리죠.
1: 집에 가서 바로 버려요?
0: 그쵸.
2: 그쵸?
1: 부지런하다. 까먹게 되지 않아요?
2: 아니 근데 만약에 그 쓰레기통이 없어서 못 네. 버려서 챙겨야 되는 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하루 종일 신경 써요. 그냥.
1: 아 가방에 쓰레기 있다 이런 거.
2: 있다 이것 때문에 이것만 버리려고. 그 가다가 쓰레기통 발견하면 바로 넣고.
1: 저도 근데 이런 편인 네. 것 같아요. 네. 보이면 바로 넣고.
0: 그쵸.
1: 근데 집에까지 들고 왔다. 그러면 이제 그 쓰레기는 제 가방 속에 산 겁니다. 한 몇 주간.
2: 오 신기하다.
0: 진짜요? 네. 저는 제 가방에 쓰레기를 그렇게 오래 뭔가 들고 다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항상 그냥 버리는 것 같은데.
1: 저는 뭐 영수증 뭐 이런 냄새 안 나는 뭔가 부피 작은 쓰레기들 있잖아요.
2: 그런 거는 조금 네. 가끔씩
0: 있을 수 있죠.
1: 있죠. 그런 네. 것들은 제가 까먹게 되더라고요.
2: 맞아요, 맞아요.
0: 그렇죠. 예, 너무 작은 것들이니까 솔직히 그럴만 할 수 있어요.
1: 근데 좋네요. 아무데서나 쓰레기를 안 버리고 가방에 주머니에 넣는 거 너무 좋습니다.
0: 맞아요. 그리고 네. 나중에 제대로 버리는 게 그게 차라리 낫죠.
1: 맞아요, 맞아요.
0: 좋습니다.
2: 그리고 한국에는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좀 더 생겨야 돼요.
1: 진짜 맞아요.
0: 근데 그거 인정.
1: 쓰레기통이 뭔가 너무 근데 또 규칙성이 그렇게 크게 있지도 않아요.
2: 네.
1: 그래서
2: 희한해 아주.
1: 어디 지하철역 앞엔 있는데 어디 지하철역 앞엔 또 네. 없고.
0: 맞아요. 네. 저 항상 외국에 친구들 오면 여긴 길거리 왜 쓰레기통이 없냐.
2: 그러니까.
0: 이 얘기가 진짜 많아요. 예, 뭐 해외 나가면 그냥 계속 있잖아요. 어디 맞아요. 가도. 근데 뭐 솔직히 또 너무 많으면 어차피 사람들이 제대로 안 버리기도 하니까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2: 좋습니다. 숙녀가 완전 된님께서 여러분 숙녀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1: 뭔데요?
2: 바로 가방 속 은밀히 숨긴 병따개입니다.
1: 병따개?
2: 와인부터 맥주까지 다 딸 수 있는 걸로 언제 어디서 음주를 하고 싶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병따개를 항상 챙겨 다닙니다. 그리고 의외로 자주 써요. 완전 유용태.
0: 술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은데?
2: 야, 아니, 희한하네.
1: 그러게 술을 되게 굉장히 좋아.
0: 술을 얼마나 좋아하면 병따개?
1: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자주 쓴대요. 얼마나 숙녀가 되셨을지 감도 안 와.
0: 그러게요.
1: 대박이다.
2: 와인은 병따개로 못 따잖아.
0: 아니 그래도 둘 다 되는
2: 오프너를.
0: 걸로.
2: 와우.
1: 좋다.
0: 아니 뭔가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맞아요. 근데 뭔가 그 정도까지 들고 다닐 정도의
1: 그러게. 근데 어디서 마시시길래 병따개가 필요하지?
0: 그죠. 그냥 식당 같은 데 가면 다 있을 테고.
1: 그니까요. 약간 낭만을 즐기시는 분인가 보다. 뭐 바닷가 앞에서 드신다거나.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약간 한강에 가가지고 와인 한 잔 이렇게 싹 한다거나.
0: 그러면 인정.
1: 완전히 숙녀시네.
0: 이야 대박이다.
2: 진짜 좋네. 신기하다.
1: 좋네요.
0: 좋습니다. 네. 여러분의 사연들 만나봤고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카라의 숙녀가 못돼.

0: 카라의 숙녀가 못돼 듣고 왔습니다. 친친방 친구들의 가방 속에 뭐가 들었는지 계속 만나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온리표님, 저는 네일팁. 여러분이랑 글루를 가방에 꼭 들고 다닙니다. 제가 평소에 네일팁을 자주 붙이는데 갑자기 떨어질 때가 많아서 그럴 상황을 대비해 이렇게 필수로 들고 다녀요. 세 분은 남들이 안 들고 다닐 법한 것 중에 나만 들고 다닐 것 같다 하는 물건이 있을까요?
2: 아 근데 이거는 뭐 솔직히 여성분들도 이제 네. 네일팁이 많이 그 잘 떨어지니까
1: 그쵸.
2: 근데 막 들고 하고 있는데 막 한 손가락 막 없으면 좀 그럴 수도
1: 그쵸.
2: 있잖아요.
1: 그래서
2: 그냥
1: 쓰이고.
2: 하나 그냥 딱 바로 붙일 수 있으면 전 이해합니다.
1: 좋은데요?
2: 그럴 수도 있죠.
1: 네. 나만 들고 다니는 것 같은 물건 있으세요?
2: 저는 그그 네. 그 목에 좋은 노래 부를 때 목에 좋은 캔디 그런 거 꼭 들고 다녀. 그리고 차.
1: 예. 이 타먹는
2: 네, 타먹는 차.
1: 오.
2: 목에 좋은. 혹시 오. 모르니까.
1: 와 너무 좋다. 목 관리 엄청 열심히 하시나 봐요.
2: 예, 노래 부를 때.
1: 오. 어떤 차 드세요?
2: 아 그. 좀 유명한 브랜드 좀 가수들이 많이 마시는 차인데 그 정확히 무슨 맛인지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 뭐더라? 아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있어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1: 좋습니다.
2: 근데 노래 부를 때 진짜 도움이 돼요. 그거 마시면 완전 목에 붓기나 네. 좀 그게 완전 좀 가라앉혀가지고
1: 오 너무 좋다.
2: 되게 좋아요. 그리고 말도 많이 하면 좀 목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2: 네, 그래서 물 많이 마시고 그런 거 좀 꼭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1: 오 좋다. 네. 진짜 꿀팁 공유해주세요.
2: Cool tips.
1: 혹시 있으세요?
0: 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물건 최소화해서 들고 네. 다니는 거 좋아해가지고 저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1: 저도 없어요 사실. 잘 안 들고 다녀가지고.
0: 맞아요.
2: 저 향수도 들고 다니는데.
1: 향수.
2: 근데 그 작은 공병에 그런 거요.
0: 저는 웬만하면 지갑만 들고 다녀요.
1: 저도 지갑이랑 뭐 보조배터리 이런 거 들고 다니는데 그런 게 필요 없다. 그래서 그냥 주머니에만 넣고 싶다. 그럼 지갑도 뺍니다. 그냥 뭐? 카드만 그냥 주머니에 넣고.
0: 요즘에 핸드폰으로 다 돼가지고.
1: 맞아요.
0: 네. 진짜 요즘엔 필요가 없더라고 지갑도.
2: 아 그렇구나. 저도 그 설정해야겠다. 설정해놔야겠다.
0: 근데 그거 그 되는 카드가 있어.
2: 아 오케이 그럼 안 되겠네. 좋습니다. 촉촉이님께서 저는 립밤이 없으면 절대 안 돼서 만약에 밖에 나왔는데 립밤이 없다 하면 근처 아무 때나 들어가서 립밤을 꼭 사야 해요. 그래서 가방에 립밤이 3, 4개씩 꼭 들어있습니다. 그래도 가방 바꾸면 까먹고 또 립밤 사게 되는 비밀이에요. 되는 건 비밀이에요. 아 인정.
1: 저도 립밤은 꼭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2: 네, 저는 립밤 절대로 들고 다니지 않는데 네. 항상 립밤을 들고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입술 트는 거 너무 싫어서.
1: 그렇죠.
2: 그래서 옆에 누구 있으면 항상 빌려요.
1: 립밤을.
2: 예, 저는 제 멤버 종섭이가 항상 립밤 들고 다니거든요. 항상
1: 네.
2: 종섭이한테 가서 종섭아 너 혹시 립밤 있어? 하면서 이렇게 빌려 쓰는데
1: 네.
2: 근데 립밤 그리고 막 핸드크림.
1: 아 핸드크림
2: 거. 저도 지금 손이 너무 건조해서 좀 바르고 싶은데 안 네. 가져왔어요 또 이렇게 맨날 안 가지고 다녀요.
1: 좋네요. 제가 끝나고 핸드크림 드릴게요.
2: 아 감사합니다. 아 핸드크림은 립밤은 꼭 들고 다니시군요.
1: 네 그 두 개는 꼭 들고 다니고 제가 또 최근에 생기는 게 있어요 아이템.
2: 뭐요?
1: 저는 햇빛 알러지가 있단 말이에요.
2: 어이구.
1: 그래서 손등에 좀 올라와요 그 햇빛을 받으면.
2: 아.
1: 근데 이게 또 요즘 햇빛 알러지를 손등으로 앓고 계신 분이 꽤 많은가 봐요.
2: 네.
1: 그래서 핸드 선크림이 나왔어요.
2: 오.
1: 그래서 최근에 그거를 사가

0: 가지고 외출할 때는 핸드 선크림을 꼭 바르고 나갑니다.
1: 어 좋네요.
0: 그러니까 좀 가라앉더라고요.
1: 맞아요.
2: 뭐가 달라요? 덜 끈적거리나?
0: 어 아니요 그냥 핸드
1: 아 핸드 크림인데 이제 그 선스크린 그
0: 선 기능이
1: 그 기능이 있는 거지.
0: 뭔가 향이 좀 좋고
2: 하얘지진 않고
0: 아. 향이 좋은데 이제 그 보습도 되면서. 그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1: 왜냐면 사람들이 선스크린 얼굴에 많이 바르지만 손에 바를 생각을 안 하니까.
0: 그렇죠. 네.
2: 그 바르면 끈적끈적해서.
1: 그죠. 네. 끈적끈적하고. 네, 좋습니다.
2: 떡기님께서 제 가방에는 별게 안 들어있는데요. 이유는 물건이 너무 많이 잃어버려서 가방에서 잠깐 꺼내놓기만 하면 다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가방을 포기하고 죄다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키키키. 왼쪽 주머니에 이어폰 틴트, 오른쪽에 핸드폰과 카드를 넣고 나갈 때마다 핸드폰 이어폰 카드 틴트 핸드폰 이어폰 카드 틴트 핸드폰 이어폰 카드 틴트 카드 틴트 핸드폰 이어폰 카드 틴트를 중얼거려요. 세 분도 물건 잘 잃어버리는 편인가요?
1: 저는 잘 안 막 잘 잃어버리는 편도 아닌데 근데 그렇다고 안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0: 약간
1: 그냥 가끔 내 그냥 가끔 아 까먹었다 할 수 있는데 막 그 막 너무 많이 잃어버린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2: 있으세요? 아니 꽤나 잃어버린 편인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2: 옆에서 보니까
1: 저 뭐 잃어버렸는데요?
2: 뭐 항상 뭐 매니저님 이거 누구 거야 그 대기실 쓰고 나가면 이제 네. 연락 오잖아요. 뭐 놓고 가면 네. 그런 거 보면은 뭐 얘 거인 경우가 쭉 꽤나 있었고 최근에도 막 놓고 다녀가지고 매니저님이 왜 계속 놓고 다니냐고.
1: 아 그거 인탁이었어.
2: 아니야 그 너야.
1: 뭔 소리야? 나 놓고 다닌 거 없는데 최근에?
2: 얘 맞아요.
1: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어, 저 아닌데?
0: 자, 이 진실은 매니저님을 모셔서 한번
1: 왜냐면 저도 이 소리 들은 거 있었는데 근데 그 인탁이한테 했던 얘기였는데.
2: 아 그래?
1: 제가 들었어요 옆에서.
0: 그러면 인탁
2: 내가 매니저님 차에서 완전 씩씩거리는 거 다 들었는데.
1: 그니까 나도 그거 들어.
2: 윤기호 얘는 왜 맨날 놓고 다니는 거야? 분명히 들었는데 이거.
0: 인탁 씨랑 기호 씨가 잘 잃어버리시는 편인가 봐요.
2: 아 인탁이는 뭐?
1: 인탁이는
2: 인탁이는 핸들과 그레텔이에요. 그냥 길하다니 길에 하나씩 놓고 지 집을 못 찾나 계속 하나씩 놓고 이렇게.
1: 맞아요. 종섭이도. 항상 그들은 이제 샵 들어가면 모자를 두고. 아. 머리를 하면 이제 모자를 안 챙기니까 이제 네. 까먹고. 네, 그렇긴 해요. 근데 전 보통인 것 같은데 근데 전 한번 크게 네. 한번 크게 지갑을 잃어버린 적 있어요. 통째로.
0: 아 너무 슬프죠.
1: 너무 슬펐어요. 네. 진짜로. 근데 그래도 다행히 중요한 막 외국인 등록증 이런 거는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괜찮았는데 다른 건 다 잃어버려가지고 심지어 LA에서.
0: 아 LA에서요?
1: 그래서 찾을 수 없었어요. 진짜 너무 슬펐어요. 진짜로. 그렇죠.
0: 지갑 잃어버리면 진짜 멘붕이에요.
1: 예.
0: 저도 잘 안 잃어버리는 편인데 저는 립밤을 그렇게 잃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잃어버리는데 항상 다시 저한테 돌아와요. 뭔가 그냥 차 어딘가에 있다거나 아니면은 스타일리스트 실장님이 이거 바지 주머니에 있더라 이러고 주시고 그래서 늘 그냥 잃어버려도 다시 제 발로 나한테 찾아와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죠. 아
2: 그런 게 진짜. 가장 잃어버리기 쉽죠 사실.
1: 맞아요. 네, 그런 작은 것들. 예.
2: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끼리 문자는 여기까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문자 소개된 분들 중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난 후 친친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 이제 우리끼리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저희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동표씨?
0: 네 오늘은 뭔가 되게 신기한 사연들이랑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았어가지고 너무 즐겁고 또 생소했고요. 전 아직까지 그 풀과 가위와 칼을 왜 들고 다니는지
2: 아, 너무 궁금하긴 해.
0: 네 그분은 꼭 왜 들고 다니는지 이유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2: 좋습니다. 그럼 동표씨의 추천으로 끝곡 들어보고 가보겠습니다. 동표씨가 선곡하는 우리끼리만 듣고 싶은 노래 어떤 곡인가요?
0: 네 제가 이번주에 들고 온 우리끼리만 듣고 싶은 곡은요 오늘 또 What's in my bag이었잖아요. 그래서 코르티스의 What you want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1: 좋습니다. 무슨 영광이죠?
0: 네?
1: What's in your bag? What you want?
2: What이 들어가잖아.
0: 맞아요. 아, What's in my bag? 아, What you want?
1: 아, 오케이 오케이.
0: 뭐 내 가방에도 원하는 거 있어?
1: 아, 여기 뒤에 더 뒷설명 있을 줄 알았어요. 아 그렇군요. 오케이 좋습니다. 코르티스의 What you want 들으면서 동표 씨 보내드릴게요.
2: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누구랑?
1: 우리끼리.
0: 안녕.
1: 바이바이.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뚜렷한
2: 태호 이목구비
1: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2: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1: 경북 포항에 위치한 세명 고등학교.
2: 오늘의 급식력 퀴즈 바로 만나볼게요.
1: 다음 주 월요일 세명고 점심 메뉴입니다. 흑미보리밥, 두부 메추리알 조림, 치즈 함박, 이색 나물, 열무 김치, 수제 딸기 우유, 그리고 이것.
2: 이것에 들어갈 메뉴를 맞춰주세요. 이것은 미꾸라지를 재료로 끓이는 국인데요. 단백질, 칼슘, 무기질이 풍부해서 보양식으로도 많이 찾는 음식입니다.
1: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추어탕, 2번 더워탕.
2: 정답 보낼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학교, 회사, 동아리, 학원 어디서든 급식 먹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단체 간식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2: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겠습니다.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베이비몬스터의 춤.

0: 내일 급식 뭐더라에 이어서 베이비몬스터의 춤 듣고 왔습니다. 베이비몬스터의 세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이었어요. 이 노래의 부제목은 알파벳 CHOOM, 영어로도 춤인데요. 우리말 발음을 그대로 살린 영문 표기로 전 세계의 하나의 춤판으로 물들이겠다라는 포부를 담았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주시고요.
1: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볼게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 1번 추어탕.
0: 내일 3명고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흑미보리밥, 두부 메추리알 조림, 치즈 함박, 이색나물, 열무김치, 수제 딸기우유, 추어탕.
1: 와우, 치즈 함박이 살짝 함박 스테이크 같은.
0: 그 함박인데 이제 치즈 있는 거.
1: 맛있을 것 같은데요? 무난한데요?
0: 추어탕 먹어본 적 있어요?
1: 아니 뭔지 몰라요.
0: 미꾸라지가 네. 뭔지 알아요?
1: 몰라요.
0: 아 미꾸라지 또... 아마 기호가 보면 기절할 텐데.
1: 아 그래요? 네. 왜죠?
0: 아마 기절할 거예요.
1: 아 이거 마침 5525 점스케어 갑자기 나타나서. 아 마침 520님께서 쿄디는 추어탕 뭔지 알아요? 먹어봤어요? 저 추어탕이 뭔지 모를 땐 잘 먹었는데 추어탕 만드는 걸 보고 그 다음부터 낯가리게 됐어요.

0: 미꾸라지들이 바글바글 와글와글 괜히 무섭더라고요. 소름 돋았어요.
1: 저도 뭔가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렇게 완성된 비주얼만 보면 괜찮네. 저 사진, 저 사진. 요거 봐봐, 저거.
0: 막 소름 돋았어 방금.
1: 저렇게 많이 있고.
0: 일단 저는 이런 해산물이 좀 낯가려요. 저랑 좀 멀어요 지금.
1: 이 친구가 근데 막 나를 먹어줘 이렇게 하면 어떨 거야?
0: 그왜 그러겠어요 그 친구들이.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1: 그래도 안 먹어줄 거예요?
0: 살짝 꼼장어 같은 느낌.
1: 그렇죠. 꼼장어보다 훨씬 작은 버전. 조그만해요.
0: 아 조금해요.
1: 네,
0: 아
1: 그렇게 안
0: 그렇군요.
1: 커.
0: 그렇군. 좋아하세요?
1: 저는 안 먹어봤어요, 저도.
0: 아, 안 먹어봤어요. 근데 막 급식에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막 어려운 음식은 아닌 것
1: 그게 나는 급식에 추어탕 나온다는 소리는 진짜 살면 처음 들어보긴
0: 같아요. 아,
1: 하는데,
0: 그래요?
1: 여기 학교 조금 되게 특별 스페셜한 학교인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1: 좋습니다. 자, 단체 간식 선물 카페 교환권 받을 주인공은 방송이 끝난 후 친한 친구 방송반 홈페이지 성공표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맛있게 드세요.
0: 그러면 저희는 문자 조금 더 보고 갈까요?
1: 1931님께서 안녕하세요. 경기도 살고 있는 대구 사람입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고향인 대구에 내려가는데요. 내려갈 때마다 KTX를 예매해서 가요. 그런데 요즘에 2주 전에 예매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어서 내려가기 매번 힘들어요. 탱디는 본가 갈때 기차 타고 가나요? 탱디 쿄디도 기차 예매해 본적 있나요? 내 기차표 내놔.
0: 지금 태우 팬분들이 다 대전에 가서 티켓이 없나 봐요.
1: 아니, 저긴 대구예요.
0: 아, 죄송해요.
1: 네.
0: 대구랑 대전 헷갈렸네.
1: 저는 기차 뭐 거의 안 타요. 저는 뭐
0: 드라이브.
1: 예스, 친구들 차.
0: 아이.
1: 타거나.
0: 친구는 되게 의리 있다.
1: 왜요?
0: 데려다 주고 막.
1: 아니요, 빌릴 때도 있어요.
0: 아, 본인이?
1: 네.
0: 오, 그것도 의리 있네요. 원래 다른 사람 차 타면 안 돼요.
1: 왜요?
0: 그냥
1: 아, 끌릴까봐?
0: 그렇잖아요. 예. 네, 좀 그렇잖아요. 책임져야 될 것도 있고. 그렇군요. 저는 몇번 타봤어요. 부산 갈 때? KTX. 근데 제가 직접 예매하진 않았어요. 근데 좀 예매 좀 비싸던데? KTX?
1: 그러게, 얼마나? 4만 원 하나? KTX?
0: 네, 뭐 왕복 10만 원 정도 된다고.
1: 엄청 비싸구나.
0: 근데 부산
1: 아,
0: 가려면.
1: 부산이면. 아, 부산. 아, 저도 타본 적은 있죠, 당연히.
0: 아, 근데 저는 기차 탈때 그게 좀 신기했어요. 많이 안 타봐서 몰랐는데 그 지하철처럼 그 역에 올때 본인이 알아서 내려야 되잖아요.
1: 저는 그것 때문에 살짝 긴장했어요.
0: 그죠?
1: 잠들까 봐.
0: 이게 뭔가 자고 편하게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긴장하고 가야
1: 그니까.
0: 된다는 게 그게 조금, 심지어 중간이면 더 긴장되지. 솔직히 끝에 부산까지 가면 그냥 쭉 자면
1: 맞아, 그냥
0: 되는지
1: 자면 되는데 난
0: 모르겠는데.
1: 대전이니까 금방 가요. 또한 50분이면 갈 거야.
0: 그니까요.
1: 서울에서.
0: 그렇게 되면 진짜 놓치면 그냥 아예. 저는 몰랐어요 그게. 네. 그게
1: 저도
0: 조금.
1: 타고 알았어요.
0: 네.
1: 당연히 내려주는 줄 알았어, 거기서.
0: 그니까. 무튼 그렇습니다. 5262님께서는 저는 순대를 꼭 쌈장에 찍어 먹는데 이게 경상 지역만 그렇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쿄디랑 탱디는 순대 뭐에 찍어 먹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순대를 안 먹어요.
1: 네, 기존 순대를 못 먹고.
0: 근데 태우 씨도 막 순대를 굳이 막 찾아서 먹진 않잖아요.
1: 그쵸, 뭐 누가 주면 먹고
0: 네.
1: 안 주면 안 먹고.
0: 그쵸.
1: 그럼 저는 떡볶이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떡볶이 소스 아니면 뭐 소금?
0: 소금 많이
1: 뭐
0: 먹죠.
1: 소금 정도?
0: 저는 애초에 분식을 제가 따로 찾아서 먹진 않아요. 떡볶이든 뭐든.
1: 저도 그런 것 같긴 해요.
0: 예. 굳이 떡볶이? 굳이 막 그런 거? 뭐 굳이? 근데 있으면 먹고.
1: 맞아, 있으면 먹고.
0: 예.
1: 한두 입 먹으면 되게 맛있고.
0: 예. 일단 순대는 안 먹어요. 근데 뭐 쌈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1: 근데 너가 먹으면 좋아할 거야.
0: 뭘?
1: 맛있는 맛이긴 해.
0: 순대? 아, 먹어봤어요, 많이.
1: 아, 그래요?
0: 근데 먹을 때마다 이랬어요. 네. 먹어봤어요.
1: 되게 괜찮은데? 맛있긴
0: 아,
1: 해요.
0: 모르겠어요. 아, 막맛 없진 않네. 근데 굳이
1: 굳이.
0: 이걸 먹을 이유가 없어. 차라리 이거 먹을 바엔 다른 거 먹겠다. 진짜 이런 느낌인 것 같긴 해요. 굳이 먹고 싶진 않아요.
1: 그런 거 있죠.
0: 네, 근데 쌈장 괜찮습니다. 충격받지 말아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문자 여기까지 보고요. 저희는 민수의 자아충돌 듣고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 일기로 돌아올게요.

퇴근을 딱 30분 남겨둔 시간. 평소에도 늘 자기 일을 떠넘기던 선배가 또 급한 일이라며 같이 마무리를 해줄 수 있냐고 물었다. 딱 봐도 사이즈가 야근인데 평소 같았으면 속으로 욕을 삼키면서도 네 그럼요 하고 노트북을 다시 열었을 것 같다. 분위기를 망치는 것도 싫고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보이기도 싫었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늘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런데 오늘은 왠지 좋은 사람이 되기 싫었다. 조금 떨렸지만 최대한 덤덤하게 오늘은 선약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다고 뱉어버렸다. 돌아오는 게 어떤 대답일지 두려웠는데 선배는 아무렇지도 않게 알겠어 저녁 맛있는 거 먹어 하고는 자리를 떠났다. 그게 끝이었다. 내가 거절 한번 했다고 해서 회사가 무너지지도 않았고 내 평판이 바닥을 치지도 않았다. 오히려 퇴근길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다. 무례하지 않게 선을 긋고 내 시간을 지키는 일. 한번 해보니 이제는 거절이 조금 쉬워질 것 같다.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너가 채워줘.

0: 이치의 케이크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 얘기를 남겨준 분은 0172님이었습니다.
1: 거절이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죠.
0: 그렇죠.
1: 어때요, 기호 씨는 잘하죠, 근데?
0: 저요? 네. 잘하죠.
1: 저도 잘하는 편이라.
0: 아, 그 태호 씨는 기가 막히게 잘하죠. 전 태호만큼은 거절은 잘은 못하는데 태호는 가끔씩 저도 이거를 거절을 한다고? 살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맞아요. 이거는 솔직히 본인 시간이 이거는 본인이 지켜야만 할 수 있는 거고 남한테 맡길 수 있는 건 아니라서
1: 맞아요.
0: 그 저는 딱 적당히 딱 본인이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1: 그렇죠.
0: 거절을 또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 안에서도 조금 유연하게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것도 해줄 수 있고 그걸 좀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확실히 이렇게 좀 일 같은 상황에서는 좀 확실히 회사에서 굳이 시키면 안 되는 혹은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들에도 뭔가 괜히 이미지 때문에 꼭 해야 될 만한 한 것들이 무조건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솔직히 안 해도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솔직히 거절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근데 어쩔 때는 가끔씩은 저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1: 맞아요. 네. 어느 정도의 거절도 있어야 내가 그럼. 진짜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일단 본인이 힘들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못 해버리면은 그래서 저는 뭐 나는 솔직히 너무 잘해서 그냥 화이팅. 뭔가 예.
0: 아 근데 솔직히
1: 잘할 수 있을 거예요.
0: 이 선배님도 보니까 막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이렇게 넘기는 것도 물론 그분의 잘못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안 된다고 했었을 때 뭐야? 너 이 일에 별로 진심 아니구나 이게 아니라 그냥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넘겨가는 게 그래도 이분도 무례한 부탁한 것도 본인도 이해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만큼 이제 싫다고 했었을 때 부담을 안 주기 때문에 그만큼 더 편하게 어려울 때 그냥 어렵다고 말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1: 맞아요. 1072님 네. 잘할 수 있습니다.
0: 잘할 수 있습니다.
1: 이번을 발판 삼아서 싫은 건 싫다고 네. 정확히 얘기를 하는 싫은 건 싫다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네요, 저는.
0: 그래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니까. 그럼 처음부터 거절을 잘했나요, 태호 씨는?
1: 저요? 근데 뭐 그렇게 나한테 뭐 뭔가 부탁하는 게 별로 많이 없어서.
0: 제가 며칠 전에 퇴근하면서 그 라디오에서 퇴근하면서 이제 끝났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친구들이 해외에서 와가지고. 숙소에 가는 길에 어디 한번 들렸다 내리고 태호 집 가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가 들리면 숙소에 돌아가는 시간이 한 20분?
1: 아니죠.
0: 15분?
1: 20분인데 봐봐요. 네. 거기까지 찍었을 때 45분. 네. 그럼 거기서 또 우리 집까지 오는데 20분.

0: 아, 그거였어? 아, 난 통틀어서 40분인 줄
1: 아니지.
0: 알았는데. 아, 그럼 이해해요. 아,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를 잠깐 내려놓고 이제 가면 딱총한 20분만
1: 아니
0: 더
1: 뭐 가는
0: 추가되는데.
1: 길이면은 다이조브인데 저희 집까지가 20분이고 얘가 내려달라는 데가 45분이 걸려요. 또 거기 45분 걸리는 데서 또 우리 집까지 20분이 걸려.
0: 아,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아, 근데 뭐 그래 그 상황에서 태호가
1: 또 삐졌군요.
0: 아니,
1: 또
0: 안
1: 그걸로
0: 삐졌어요.
1: 또.
0: 안 삐졌어요. 안 삐졌어요. 근데 태호가 거기서 아, 싫다. 너 알아서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어쨌든 본인 시간도
1: 아,
0: 중요하니까.
1: 그래서 죽어도 싫다 했죠.
0: 예, 그래요. 왜 내가 거기서 멈춰야 되나? 너 알아서 가라 해가지고 진짜 알아서 갔어요. 근데 그거는 뭐 솔직히 문제가 안 된다는 것처럼 본인 시간이랑 본인 시간을 지키는 거는 물론 저도 태호한테 부탁하는 거는 두렵진 않지만 근데 그렇다고 태호가 싫다 했었을 때도 저도 충분히 오케이. 엠 저였어도 싫었을 것 같으니까.
1: 그 저녁에
0: 예, 그
1: 열대
0: 저녁에 12시에 저도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것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거가 중요하고 또 거절한 사람한테 또 쓸데없는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가 중요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일할 때는 그게 중요하죠. 정확하죠. 그게 정확한 선인 거죠.
1: Yes.
0: 좋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0172님에겐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 선물은 거절하지 마세요.
1: 교환일기 사연 기다립니다. 친친방 홈페이지에 교환일기 게시판 열려 있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남겨주시면 이렇게 사연 소개도 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0: 그럼 이제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 인사 나눌게요.
2: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0: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0: 즐거웠습니다. 어땠어요?
1: 저도 즐거웠어요. 좀 뭔가 오늘 좀 칠한 것 같아요.
0: 되게 맞아요. 오늘 좀
1: 칠 바이브.
0: 칠 바이브이기 때문에 너무 좋았고요. 7195님께서 저 이제 퇴근했는데 잠깐이라도 만나서 좋으네요. 수고했다고 해줘요. 총각들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저희도 퇴근하면 저희한테도 수고했다고 한번 전달해 주세요.
1: 우리한테. 오케이.
0: 좋죠. 서로 수고했다.
1: 수고했다 말 들으면 되게 괜찮 좋잖아요.
0: 좋죠. 너무 좋죠.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끝곡 5월 5일의 노란 세상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1: 지금까지 영상의 김혜영,
0: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1: 저는 DJ 피어나무니 태호
0: 기호였습니다. 또 봐 여기서 기다릴게.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이번에 나랑 같이 때렸는데.
1: 그래?
0: 응. 연호가 나 때려서 나도 쫓아가서 연호한테 그걸 팍 때렸어.
1: 그래서?
0: 그래서 연호가 일어나서 여기를 팍 때렸어.
1: 그래서?
0: 그래서 같이 놀았어.
1: 놀았다고?
0: 어. 도미색 교화로 나갔는데.
1: 야, 이윤. 너 바보야? 그리고 같이 놀면 어떡해.
0: 그럼 어떡해?
1: 다시 때렸어야지.
0: 또?
1: 그래, 걔가 다시 때렸다며. 또 때렸어야지.
0: 그럼 언제 놀아?
1: 어?
0: 연우가 때리고 나도 때리고 연우가 때리고 그럼 언제 놀아? 나 그냥 놀고 싶은데.

더 놀자였습니다. 이진아의 노래고요. 2021년 영화 아이들은 즐겁다 사운드 트랙. 하지만 그 전에 들려드린 영화의 장면은 2016년 윤가은 감독의 영화 우리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선희와 연희 남매죠. 영화 우리들에서 선희가 보기에는 이 동생 연희가 너무 답답해요. 친구가 자꾸 때리고 그러는데도 계속 친구를 하고 있어요. 그날도 싸우고 싸우다가 결국 다시 놀았다는 말에 선희가 대체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연희가 아주 멋진 한마디를 하죠. 그럼 언제 놀아? 이 영화를 보다가 다들 멍해지는 순간 정말 보통 우리가 쓰는 말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그런 충격적인 명언이었습니다. 그럼 언제 놀아? 이 대사 뒤에는 우리들의 스코어보다 이진아의 더 놀자가 더 어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즐겁다라는 다른 영화의 주제가를 오늘 붙여봤고요. 보통 이 우리들 같은 영화는 어린이날에 제가 오프닝으로 많이 들려드려요. 오늘 들려드린 장면도 제가 찾아보니까 2021년 어린이날 즈음에 오프닝으로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스승의 날이 이제 막 끝난 지금 오프닝으로 골라왔습니다. 스승의 날에 그 스승이란 단어 있잖아요. 이거 우리말이잖아요. 이거 한자어 아닙니다. 스승. 그럴 수밖에 없죠. 스라는 한자어가 없으니까. 그런데 왜 선생님의 날이 아니라 스승의 날로 했을까? 문득 궁금해져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선생의 뜻풀이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스승의 뜻풀이는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 여선생 여제자. 그죠? 그 영화에서 염정아 씨의 어머니 나문희 배우께서 하는 명대사도 있죠. 선생이 별거냐 먼저 나서 뒤에 사람 본보기 되게 살면 선생

0: 이지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야말로 먼저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선생이라는 단어는 아무래도 나보다 연장자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스승에는 그런 구분이 아예 없어요. 뜻풀이에. 선생이라는 한자어처럼 어떤 그런 기본적인 뜻풀이 자체를 품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 나이 상관없어요. 아이도 나의 스승일 수 있고 동물도 나의 스승이 될 수 있고 로봇이 나의 스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중에 제가 아 정말 스승이시다라고 생각하는 한 아이를 떠올려 봤을 때 우리들의 연의를 이길 아이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수많은 다툼 속에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어른들에게 연의가 들려준 우리들의 스승님께서 들려준 한마디 그럼 언제 놀아를 생각해보는 오늘입니다. 네, 선생의 날이 아닌 스승의 날에 저는 영화 우리들을 떠올려봤습니다. 이런 스승도 있어요.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네. 아이거나 뭐 아니면 어쨌든 어른이 아니거나 아니면 사람이 아니거나 어떤 존재인데도 정말 스승으로 모시고 싶다는 영화 속 캐릭터가 또 있어요. 좀 제보 좀 해주세요. 내년 스승의 날에 좀 써먹게.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6: 하이엠솔루텍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8: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7: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9: 아니

0: 요즘 젊은 애들 갈 데가 없어. 럭그룹 실업자제. 이 둘을 미팅시켜주면은 여러분들 대박이다.
1: 그럼 이기전 바라는 게 뭐예요?
0: 나요? 이 밤이 너무 조용해. 좀 시끄러웠으면 좋겠어.
2: 밤이 너무 조용할 때 저도 가끔은 시끄러웠으면 좋겠더라고요. 센 음악이 나와도 놀라지 마세요. 때로는 시끄럽습니다.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perfect, son. But y'all be rocking when I'm done.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쌍방향 참교육의 현장. 영화 스크러브락에서 스크러브락 듣고 왔습니다. 아, 언제 들어도 기운이 좀 나는 노래 아닌가요? 좀 기분 좋아지고, 영화도 워낙에 기분 좋아지는 영화였잖아요. 선생님의 자격증은 없지만 어쩌다 보니 참스승이 되신 잭블랙과, 나이는 어리지만 잭블랙을 제대로 된 어른으로 조금씩 키워가는 아이들의 이야기, 스크러브락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가 서로를 인도하고, 뭐 그게 가장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골라봤고요. 좀 신나는 것 좀 뭐 한두 곡 더 들어보죠. 여기서 그치기 아깝잖아요. 아쉽잖아요. 5400번 쓰시는 분께서 영화 로스트 도터에서 올리비아 콜맨이 내가 좋아하는 노래다 하고 춤추는 장면에 나오던 노래요. 본조비의 Living on a Prayer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본조비 갑시다.

본조비의 Living on a Prayer, Lost Daughter에서 먼저 듣고요. 이어서 건즈 앤 로지스의 Sweet Child of Mine, 영화 The Wrestler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미키 루크 입장할 때, 그 링에 오를 때 흐르던 노래죠. 실제로 미키 루크가 복서로 링에 오를 때 썼던 음악을 그대로 영화에서 자신의 또 입장곡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 이제 이런 노래들이 더 좀 잘 느껴지는 날씨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올해 여름 왜 이렇게 빨리 오나요? 얘가 시간을 헷갈렸는지 여름 이 녀석 정신 차려. 5월인데 벌써. 네. 살짝 좀 더워진 날씨 속

즐겁게 하루를 보내다 보니 저는 또 이런 노래들이 땡겨요. 이 시티팝이라는 게 조금 날 좀 더워질 무렵에 열대야가 오기 전에요. 아직 낮에는 살짝 더운데 이제 해지면 좀 선선해질 때 그때 살짝 창문 열고 운전할 때 듣기 좋은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몇 곡 좀 골라봤습니다. 애니메이션 그 여름, 다가올 여름을 기다리며 조금 청량한 곡을 애니메이션 그 여름에서 골랐습니다. 브론즈 그리고 미노이가 함께한 하루.

아, 청량하다, 청량해. 네. 애니메이션 그 여름에서 브론즈 미노이의 하루, 그리고 다큐멘터리 빅 웨이브 사운드 트랙이죠. 야마시타 타츠로의 매직 웨이즈. 그리고 지금 끝난 노래는 제가 사랑하는 영화 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에서 Don't Think Feel, Awesome City Club의 노래였습니다. 6869번 쓰시는 분께서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매일 이 시간은 원래 자는 시간이거든요. 귀가가 늦어진 딸내미 기다리며 라디오를 틀었는데 아니 영화 음악을 이 시간에 감동입니다. 누군가의 마음 속에 따스하게 남는 프로그램이 되길 바랍니다. 신청곡은 영화 헤어질 결심 안개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우선 덕담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마음 속에 따스하게 남는 프로그램이 되길 바란다고 하셨는데 6869번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의 마음 속에도 따스하게 남고 싶어요. 네. 남겨주세요. 그리고 헤어질 결심에 안개 신청하신다면 잘 오셨어요. 네. 이거 MBC에 오셔야 됩니다. 이 음원을 MBC가 갖고 있기 때문에요. 네. 박정욱 감독에게서 받은 음원이기 때문에 이거 어디 가면 이거 잘못 듣습니다. 네. 헤어질 결심에 안개. 그 음원에다가 제가 또 살짝 뭘좀더 해본 또 버전도 있어요. 오늘 그 버전 들려드릴게요. 6869번 쓰시는 분께. 파도 소리 함께 들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개 음원에다가 또 앞뒤로 파도 소리 살짝 또 이렇게 넣은 그 음원 준비했습니다. 헤어질 결심에서 정훈이 송창식의 안개.

한계 그리고 MBC 드라마였죠. 우리 집 김희선 이혜영 네 이렇게 함께 출연했던 우리 집 사운드 트랙에서 라비의 정미조 쌤의 목소리 그리고 영화 대부 러브 테마에 가사를 붙인 곡이죠. Speak Softly Love 최백호 쌤의 목소리로 들려드렸습니다. 그나저나 박찬욱 감독님 칸 심사위원장이잖아요. 올해 와 힘드시겠다. 결정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 심사위원들 의견 모아야 되죠. 또 일단 영화를 다 봐야 되죠. 정말 힘든 일이지만 또 뿌듯한 일이기도 할 겁니다. 이제 주말 지나면 뭐 군체나 호프 같은 한국 영화의 반응들도 나올 테니까 이번 주말이 좀 기다려지기도 하네요. 이번 심사위원 가운데 데미무어가 있잖아요. 박찬욱 데미무어의 만남은 흥미로워요. 서브스턴스의 데미무어와 올드보이의 박찬욱 감독님은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까요? 영화 서브스턴스의 스코어를 준비해봤습니다. The Substance.

권정민 씨, 영화 시라트 사운드 트랙에서 하나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죠.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영화 서브스턴스에서 라퍼티의 더 서브스턴스에 이어지는 곡은 시라트에서 엠버디케이 시라트 리믹스 캉딩레이의 음악입니다. 지난해 칸 영화제 사운드 트랙 상이 바로 이 영화였어요. 올해 사운드 트랙 상은 또 뭘지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조심해. 어우, 나 먼저 잘게. 잘 자.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언제부터일까 내 작은 생각들 영원히 내 곁에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Yes, whatever it is. Don't worry, be happy.
1: I'm not worried.

I see the crystal raindrops fall and the beauty of it all.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복풍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4: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4: 방탄꼭지.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마음속에 우울함이 차오르면 우리의 겉모습도 조금씩 달라진다고 하죠. 남들 눈에 띄고 싶지 않은 마음에 모자를 푹 눌러쓰기도 하고요. 옷장 속에서 가장 익숙하고 무난한 옷만 꺼내서 매일 그 옷만 입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기분이 좋아지면 또 그 변화가 옷차림에서 가장 먼저 티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빵그리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오늘 외출 계획 있으신가요? 머릿속에 나갈 때 이 옷 입어야겠다 하고 미리 골라둔 착장이 있다면 그 옷 찬찬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죠. 어쩌면 그 옷차림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5월 16일 토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5월 16일 토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락셋의 Dressed for Success였습니다. 맞아요. 이게 우울해지거나 스트레스 지수가 확 높아지면은 외적인 거에는 신경을 쓸 겨를이 전혀 없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던져도

0: 옷막 주워 입고 다른 것도 다 신경 쓰기 싫고 그냥 화장도 대충 하고 나가고 자세부터가 또 다르기도 해요. 바닥만 쳐다보고 다닌다든지. 아, 기쁜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그 사람의 얼굴 표정에서 또 그게 드러나니까 또 보는 사람도 행복해지기도 하죠. 여러분들도 그런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은 새아침 빵글뮤직 함께하죠. 지난주에는 5월을 맞아서 감사에 관한 곡들 만나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주제의 곡들로 한 시간 꽉 채우게 될지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주말에도 문자창, 미니창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들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피로회복에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8: 오뚜기.
9: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1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3: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14: 5월 16일부터 17일 충남 공주 금강리버마켓에서 열리는 케이블루베리 축제로 놀러오세요.
13: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14: 사단법인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
1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빵! 빵글 높게 만들기도 하고 글! 글썽이게 만들기도 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들 이 시간에 만나볼게요. 빵글이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뮤직. 새아침 빵글뮤직은 매주 한 가지 단어를 주제로 그 주제에 관한 음악들 만나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 주제로 정해본 단어 바로 이겁니다. 면. 여러분, 이 면은 짜장면, 울면, 소면 이런 면 요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노래 제목에 뭐뭐하면이라는 어미로 끝나는 노래들 같이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보통 면이라는 어미는 밥 다 먹으면 게임해도 돼? 처럼 조건이나 가정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비가 오면 파전이 생각나처럼 반복되는 습관.

습관이나 당연한 사실을 말할 때도 쓰이죠. 또 말하자면 하고 화제를 꺼낼 때도 요긴하게 쓰이는데요. 우리가 자주 듣는 노래 속에서는 이 어미가 어떤 감정으로 녹아들어 있는지 확인하면서 같이 들어보면 이 시간이 더 즐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첫 곡 소개해드릴게요. 이 곡으로 준비해봤어요.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로이킴이 2024년에 발표한 노래인데요. 어느 날 로이킴 씨가 문득 사랑이 과연 뭘까라는 근원적인 고민을 하다가 음악으로 답을 풀어낸 게 바로 이 곡이라고 합니다. 오, 여러분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듣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가 있을까요? 항상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 그 사람을 신경 쓰게 되는 거? 그 사람만 보이는 거? 아, 저는 이런 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로이킴 씨는 뭐라고 생각했는지 함께 감상해 보시죠.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로이킴의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함께 하셨습니다.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갈뮤직 이번 주에는 노래 제목의 면이라는 어미로 끝나는 곡들로 함께하고 있어요. 이번엔 버스커버스커의 노래 한 곡 준비해봤습니다. 이 노래 저도 참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 곡은 2012년에 나온 노래고요. 연인 사이에서 서로의 진심을 오해하는 상황을 그린 곡인데요. 이 곡엔 장범준 씨의 귀여운 실화가 또 담겨 있다고 하네요. 당시에 장범준 씨는 대학 신입생이었고요. 첫 방학 직전에 한 여학생이랑 사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방학이 됐고 본가가 있는 고향으로 내려가게 됐는데요. 갑자기 사귀고 있던 그 여학생이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이별 통보를 해온 거죠. 하지만 장범준 씨는 그때 고향인 광주에 있었고 여자친구는 학교가 있는 천안에 있는 데다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바로 또 갈 수가 없어서 혼자 애를 태워야 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만든 노래가 바로 정말로 사랑한다면이었다고 하죠. 이 곡 잠시 후에 함께하고요. 이어서 2003년 여름을 강타한 노래 중에서도 어미가 면으로 끝나는 곡이 있어요. 쿨의 결혼을 할 거라면 기억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 쿨의 노래가 대부분 그렇듯 가사가 정말 현실적입니다. 남녀가 서로 대화를 하듯이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남자는 나 믿고 결혼하자 라고 외치고 여자는 주변 보니까 현실은 먹구름이더라 라며 걱정 섞인 대화를 주고받아요. 결국 결혼을 할 거라면 목숨 걸고 책임져라 라는 묵직한 교훈까지 주는 곡인데요. 그럼 여기서 제목이 면이라는 어미로 끝나는 노래 두 곡 함께 하겠습니다. 버스커버스커의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리고 쿨의 결혼을 할 거라면이에요.

방금 들으신 곡 쿨의 결혼을 할 거라면이었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버스커버스커의 정말로 사랑한다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는 노래 제목이 면이라는 어미로 끝나는 곡들 만나고 있는데요. 아이비의 노래 중에서도 이 주제에 딱 맞는 곡이 하나 있어요. 바로 2007년에 발표된 이럴 거면입니다. 이 노래를 발표할 때 아이비의 인기 정말 대단했죠. 저도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남는데요. 유혹의 소나타로 정말 최전성기를 달리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럴 거면을 또 발표하면서 댄스도 되고 발라드도 되는 가수라는 이미지가 확실하게 굳혀졌습니다. 이 이럴 거면은 이런 결과가 생길 줄 알았다면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실망이나 후회, 원망의 감정이 섞여 있을 때 자주 사용하는데요. 아이비의 노래 역시 자신을 떠나간 상대에게 이럴 거면 날 흔들어 놓지 말지, 이럴 거면 잘해주지나 말지, 이렇게 원망 섞인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곡 바로 함께 하시죠. 아이비의 이럴 거면.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걸 뮤직 함께하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이번 주에는 노래 제목이 면이라는 어미로 끝나는 곡들 함께하고 있어요. 바로 다음 곡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노래 제목은 이거예요. 똑같다면. 이 똑같다면이라는 말은 보통 어차피 가격이 똑같으면 내가 원하는 색깔로 사는 게 낫지 이렇게 선택의 기준이 사라졌을 때 쓰이기도 하고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그게 더 신기하지. 이렇게 변화나 진전이 없을 때 쓰이기도 하는데요. 브라운 헤드 소울이 발표한 똑같다면이라는 곡은 후자의 느낌이 더 강합니다. 헤어진 연인한테 너도 아직 나를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 마음이 나랑 똑같다면 나에게 돌아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곡 먼저 같이 들어볼 거고요. 이어서 2021년에 발표된 이후에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죠. 경서예지와 전권호의 다정히 내 이름을 부르면까지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가 다정하게 내 이름을 부르면 내 마음이 녹아내린다 라고 이야기하는 달달한 노래인데요. 많은 가수와 너튜브들이 이 노래를 커버하면서 지금은 남녀 듀엣곡의 정석 같은 노래가 됐습니다. 그럼 경서예지와 전권호의 다정히 내 이름을 부르면 들을 거고요. 그 전에 이 노래부터 함께 하시죠.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똑같다면입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똑같다면 이어서 들으신 곡은 경서예지와 전권호의 다정이 내 이름을 부르면 이었습니다. 이번 주엔 우리가 평소에 즐겨 듣던 노래들 중에서 노래 제목이 면이라는 어미로 끝나는 곡들 한 곡 한 곡 같이 들어보고 있는데요. 아, 이 노래도 정말 빠질 수 없죠. 다시 사랑한다면. 2001년에 도원경이 부른 원곡도 물론 좋지만 2016년에 복면가왕에서 김필 씨가 부른 버전이 큰 사랑

호감을 받으면서 젊은 층에겐 김필의 곡으로도 친숙하죠. 저도 이 버전으로 참 많이 들었는데요. 이 노래 가사를 보면요. 우리가 만약 다시 사랑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덜 만나고 조금 덜 기대하며 많은 약속을 하지 말기로 해요.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그래 맞아 하면서 공감한 분들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람 그대로를 그냥 바라봐주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다시 사랑한다면 오늘은 이 김필 씨의 버전으로 들어볼 거고요. 이어서 준비한 곡은 제목이 이거예요. 그대만 있다면. 그대만 있다면 이라는 말은 일상 대화 속에서 쓰기보다는 감정을 극대화해야 하는 노래나 글 속에서 우리 자주 쓰고 있죠. 오직 하나라는 의미가 더해져서 대상을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말이기도 한데요. 1999년에 일기예보가 그대만 있다면 이라는 곡을 발표했고요. 이후에 러브홀릭이 다시 부르기도 했고 2023년에는 또 인디록밴드인 너드커넥션이 이 곡을 커버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대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걸 잃어도 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이 노래 오늘은 너드커넥션의 버전으로 함께할게요. 여기서 노래 두 곡 이어볼게요. 김필의 다시 사랑한다면 그리고 너드커넥션의 그대만 있다면입니다.

0: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7: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6: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에 날클 타.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에 날클 타.
4: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6: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8: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9: 집에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갈 뮤직. 이번 주엔 노래 제목이 면이라는 어미로 끝나는 곡들로 꾸며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딱 한 문장으로 끝내볼게요. 여러분들이 있다면 저는 언제고 달려가겠습니다. 언제나 큰 사랑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저도 그 사랑 두 배, 세 배, 네 배로 돌려드릴게요. 오늘 끝곡으로 준비한 노래는요. 어미가 면으로 끝나는 곡 중에 이걸 또 빼놓을 수가 없어서 가져와 봤어요.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1987년에 이문세 씨가 부른 노래를 리메이크한 곡인데요. 만약에 가을이 온다면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기다리던 가을이 오게 된다면 이런 느낌이라서 들을 때마다 감성이 차오르는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 곡 끝으로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일도 찾아주신다면 저는 더 행복하게 여러분을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1: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입니다. 어제는 굿모닝 FM 3주년이기도 했지만 세종대왕 나신 날이기도 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삶이 고단할 때마다 마음에 새겼다고 전해지는 문장 몇 가지 읽어드립니다.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된다. 무엇이든 넓게 경험하고 파고들어서 스스로를 귀한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 짧은 문장이지만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가장 큰 이유도 글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겪는 백성들이 없기를 바랐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말과 글이라는 건 결국 사람의 마음을 향하는 일이잖아요. 우리도 오늘 세종대왕의 뜻을 이어받아서 예쁜 우리말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5월 16일 토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첫 곡 정준일 있잖아 널 사랑해 듣고 오셨습니다. 예쁘게 말하는 것. 예쁘게 말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고찰을 저는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예능 같은 거 처음 나왔을 때 아주 어릴 때 이제 나왔을 때는 제가 착하고 예쁘게 말해야지라고 의식을 하고 나왔던 거고 말고 이제 최근도 아니다 벌써 먹는 그 예능 막 나왔을 때 있죠. 전참시 이런 거. 그때 제 친구랑 같이 이제 살면서 서로 매니저가 돼주면서 먹방 뭐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먹는 양만 생각하시고 재밌었어요 이렇게 하지만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내가 친구한테 표정이 잘했구나. 나는 진짜 제일 친한 친구라서 너무 편하게 대하고 있는데 말투가 무섭구나.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0: 말을 좀 예쁘게 해야겠다. 착하게 좀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조금 다정하게 느끼게끔 노력을 해야겠다. 내 마음은 다정한데 보여지는 나는 다정하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게 저는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그래서 예쁘게 말을 한다는 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마음 떠나서 말하는 방법부터 예, 체크하고 훈련하는 것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웃으면 행복해진다라는 그 어떤 말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또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을 예쁘게 하면 마음이 예뻐지는 것 같아요. 예쁘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쁜 말 고르기가 쉽지 않아. 예, 그게 단어를 디깅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쁜 말 많이 찾고 말했을 때 내 입에도 잘 붙는 말들 하는 거 좀 쉽지 않은데 저는 그렇게 노력을 해서 이 정도예요. 해도 아직 티가 엄청 남아있는데 아직도 시크한데 그러니까 안 했으면 정말 엉망이 됐겠죠. 여러분들 우리 더 노력해서 그러니까 예쁘게 말이 들리면 저 사람 진짜 평소에 많이 노력하는구나를 보면은 더 예쁘게 느껴질 거예요. 더 고맙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들 그 댓글에 문자 미니에 예쁘게 써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 와중에 밉게 말하는 사람들 몇 있거든요. 다 모여. 다 모여. 우리 다 훈련합시다. 마음은 그거 아닌 거 보이는데 말 밉게 하는 사람들 다 모여. 예쁘게 말하고 예쁜 마음 가지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예, 마음에 우리 밉고 가시는 다 있으니까 다 이해하고. 자, 예쁘게 두 시간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10입니다. 토요일 1부는요. 굿모닝 가족들의 소중한 100원이 담긴 장문, 긴 문자, 사진들 만나보는 시간 100원의 행복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부는요. 역사학자 김지현 쌤과 함께하는 깨는 김의 역사 1주. 오늘 재밌을 것 같아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역사 준비해 주셨다고 해요. 마이클 잭슨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은 또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4부 위클리 굿모닝. 한 주간 굿모닝 FM에서 나눴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여러분들 문자와 신청곡까지 더 만나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이나 사진 1000번은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100원의 행복 시작할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6: 열혈 강호 온라인.
7: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8: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6: 열혈강호 온라인
7: 열혈강호 온라인.
9: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0: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9: 아하.
11: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1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3: 코리아 트렌치
12: 코리아 트렌치.
14: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행복하다. 가정의 달인 5월 우리 굿모닝 가족들. 집안이 얼마나 화목하신지 가족 자랑 사연이 또 종종 오거든요. 소개해드립니다. 2433번님.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 졸업식 다녀왔어요. 9살 차이 나는 늦둥이 동생이 경찰에 입직하게 됐거든요. 7년 전에는 제가 여기서 졸업식을 했는데 오호호호. 이번엔 동생 덕분에 방문했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7년 동안 가족 구성원도 많이 늘었고요. 후후 멋진 동생, 멋진 경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시면서 오 가족의 오 9살 차이 나는데 중앙경찰학교를 이렇게 두 사람이 또 졸업을 했군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집안이네. 경찰학교가 쉽지 않은. 저 어릴 때 꿈이 이제 저희 아버지의 꿈이죠 사실. 경찰학교 보내는 거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좀 부럽기도 하고 멋지기도 합니다. 언니 따라서 멋진 경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행복하시죠? 행복하다. 4588번님. 어버이날에 중딩 아이가 카네이션을 줘서 아직까지 그 기분 만끽하며 테이 방송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사진 찍어 보내주셨는데 이게 이제 가슴에 다는 카네이션이 아니라 화병에 꽂을 수 있도록 생화를 또 준비를 했네요. 이 꽃 살 때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딱 가지고 꽃 사는 그 자제분의 마음 느껴져서 더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행복하시죠? 아 예쁘네요. 행복하네요. 3752번님 테디 굿모닝입니다. 제 생일이었는데요. 우리 신랑이 결혼하고 40년째 꽃바구니만 선물하고 있어요. 그래도 고마워해야 되겠죠? 하시면서 꽃바구니를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는데 이게 어디예요? 40년째? 40년째? 와 이런 신랑은 저는 주변에 없습니다. 이 자랑 맞죠? 나 헷갈리는 거 아니지 지금? 행복하시죠? 자랑 맞죠? 너무 부러운데요? 멋지신데요? 3162번님 어버이날 기념 부모님께 특별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바로 크루즈 여행 그리고 현금 봉투도 두둑히 준비했습니다. 후후후 빅뱅의 꽃길 신청해요 하셨어요. 세상에 진짜 효를 크게 마음먹고 진행을 하셨네요. 이야 꽃길만 걸으실 거예요. 부모님도 이미 꽃길을 걷고 계실 거고. 행복하시죠? 행복하네요. 가족에게 베푸는 사랑만큼 100% 이렇게 다 잘했다 잘했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기분 드는 사연이 잘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연인이나 선후배나 직장 동료, 친구에게 잘해줬다 하면 약간 그렇게까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족은 퍼도 예, 줘도 다 같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3162번님의 신청곡 빅뱅의 꽃길 그리고 5309번님의 신청곡 럼블피쉬의 예감 좋은 날 이렇게 두 곡 듣고 올게요.

굿모닝 FM태입니다. 럼블피씨 예감 좋은 날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 빅뱅의 꽃길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온 거예요. 100원의 행보 계속 이어갑니다. 1575번님 이번 주에 봄비가 한바탕 내린 뒤 공원 산책로 나무들이 더 초록초록해졌네요. 입합나무 꽃내음이 더 짙어진 아침입니다. 하시면서 오 진짜 꽃길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는데 그 비 내리고 나서 그죠 너무너무 그 쾌청해진 공기 질 때문에 그 바람이 또 많이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초록초록한 나무들이 막 이거 얘기하면 또 옛날 사람 같은데 와호장룡의 영화 한 장면처럼 풀잎들이 하나하나가 쫙 지브리 영화처럼 막 잎들이 하나가 쫙쫙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고 저도 한참 서서 보고 와 좋다 멋있다 이제 여름이 오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감상을 했었는데 같은 마음이었나 보네요. 행복하시죠? 행복합니다. 또 자연이 주는 행복이 있어요. 4209번님 테디 저는 취미로 바느질과 자수를 하는데요. 오늘 제가 운영하는 바느질 서클의 멤버들과 다같이 한강에 가서 바느질을 하기로 했어요. 날짜가 정해지고 오늘이 오기만을 고대했어요. 커피업계, 원예업계, 용접, 의류, 사무직 등 다양한 일을 하는 멤버들의 마음속에 사랑 가득한 모임으로 자리 잡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반포 한강공원에서 모일 예정이니까 테디도 놀러오세요. 했어요. 아, 놀러 못 가서 죄송해요. 왜냐면 저도 바느질 좀 좋아하거든요. 생각보다. 저희 집에 바느질은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단추 뭐 틀어진 것 안쪽에 이렇게 바느질 제가 다 바느질을 좀 합니다. 제가. 어머니가 또 지금 십자수를 동양자수를 십자수가 아니지 동양자수를 하고 계시고 어릴 때 또 한복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늘 미싱 예, 재봉틀 사용하시는 거 보고 바느질 하는 거 봐서 그런가 저도 바느질 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합니다만 눈이 점점 침침해. 나이가 들었나 봐요. 행복하시죠? 저 아직 예 바늘 한 방에 이제 찾아서 이렇게 실 아직 넣습니다. 근데 옛날만큼 안 보여서 그런 거지 그게 안 보일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8552번님 아 로테이션 퀴즈 1등 할 뻔했는데 제 손에 있는 보호대가 밉습니다. 이렇게 바로 정답이 떠오른 노래는 흔치 않은데 유유 하시면서 보호대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신 거 보니까 예 믿겠습니다. 이거 손 나오면 그러면 도전하시면 되죠. 예 있어. 그냥 듣자마자 바로 손가락이 막 눌러질 때 신의 영역이 진짜 닿을 때가 있어요. 늘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죠? 얼른 쾌차하십시오. 자 이쯤에서 8857번님 외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이석훈 씨의 신곡입니다. 우리 다정한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 석훈이는 늘 이렇게 따뜻한 노래를 만들고 부드러운 음색으로 우리를 참 감싸 안아주는 것 같아요. 이 노래 들으시고요. 역사학자 김지연 쌤과 아주 뾰족하게 시작합니다. 깨는 김에 역사 일주 돌아올게요.

0: 입장입니다. 이양철을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1: 이양전엔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2: 피, 올방개,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1: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2: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3: 해충 걱정은 끄고 풍년 스위치는 켜고
2: 온
3: 경농의 스티온.
2: 개화기부터 수확 전까지
3: 온
2: 진딧물, 나방, 가루이까지
3: 스티온. 꿀벌에는 걱정 없이, 해충에는 강력하게 고기능성 살충제
2: 경농의 스티온. 경농이 만듭니다.
4: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주말 아침 귀로 듣는 역사 탐방, 누워만 계셔도 알아서 떠먹여 드립니다. 깨어난 김에 역사 일주. 이분을 꽃으로 표현하면 한송이의 장미 같습니다. 장미 향기롭죠?
1: 예.
0: 예. 하지만 가시가 한송이당 한 100개씩 있습니다. 뾰족한 남자 역사학자 김지원 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십니까, 김지원입니다.
0: 예, 로즈데이 생일이셨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축하드렸어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저희가 마음으로 축하드렸고,
1: 예, 예.
0: 아, 제가 아마도

0: 모바일로 뭐 하나 보내드렸겠죠. 어,
1: 아 예예.
0: 아마도. 우리 여진 작가가.
1: 야 정말.
0: 자 진짜 자린고비 같은 친구
1: 같아요.
0: 본인 돈을 들여서.
1: 아
0: 케이크로.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0: 근데 이게 재원 선생님 먼저 베푸셨기 때문에.
1: 아 그럼요.
0: 먼저 챙기시고
1: 네,
0: 베푸셨기 때문에
1: 평소에 또 하는 만큼 또 돌려받는 거예요.
0: 예. 하는 것보다 더 돌려받으실 거예요.
1: 예. 예.
0: 먼저 사람을 보여주시니까
1: 그럼요.
0: 저희가 배웠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아유 참 역사적인 그 순간
1: 예예.
0: 내가 태어난 날이 늘 하루씩 있는데
1: 그럼요.
0: 그래도 좀 챙기세요. 챙기시고
1: 사실 뭐 챙김을 좀 받아야 되는데
0: 네.
1: 저희 집 그 구성원들이 다들 바쁜가 봐요.
0: 아.
1: 그렇습니다. 예예예. 예, 예.
0: 일합시다.
1: 예.
0: 제가 챙겨 드렸으니까.
1: 아 그럼요. 네,
0: 제가 챙겨 드렸으니까.
1: 예. 파이팅이죠.
0: 예. 하나 사드시고.
1: 예. 이 시대의 가장들.
0: 예.
1: 파이팅.
0: 아 눈물 날라.
1: 예예예예. 예, 예.
0: 눈물 날라 그러네. 자 본격적으로 깨어난 김에 역사 일주 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을까요?
1: 아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최근에 또 이분을 또 주제로 한 인생을 다룬. 영화가 나왔습니다.
0: 어.
1: 마이클이라는
0: 아.
1: 영화가 나왔어요. 오늘 이 영화 보시기 전에 요거 방송 듣고 가시면 더 재밌을 겁니다. 오늘은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역사 준비했습니다.
0: 아 마이클 잭슨
1: 아! 이런 거 안 하세요?
0: 오, 잘한다.
1: 어, 예, 이런 거 중간중간 안 넣으십니까?
0: 따라 할 순 없지만
1: 네.
0: 이건 발라드에도 있어요.
1: 아 발라드에도 있으니까
0: 예. 아. 그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에도 있어요.
1: 아, 아.
0: 예. 아, 그게 있어요.
1: 아, 그게 있구나.
0: 하루 이천만 가고 눈은 아. 뭐 있어. 다 있어.
1: 혹시 약간 영향 받은 겁니까?
0: 있죠.
1: 아, 영향 받은 거예요?
0: 그때 작곡가가
1: 네.
0: 그 호흡을 왜 하느냐?
1: 네.
0: 마이크 잭슨을 들어봐라.
1: 아.
0: 진짜 있어요, 진짜.
1: 아. 근데 단언컨대. 아, 이거는 아마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대중음악의 역사에서 분기점을 딱 나눠라. 라고 하면 마이클 잭슨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겁니다.
0: 와.
1: 이분이 2009년 6월 25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일주일 있다가 미국을 갔습니다.
0: 어.
1: 그때.
0: 그때.
1: 미국을 갔어요.
0: 분위기 어땠어요?
1: 아, 물론 이제 마이클 잭슨의 사망을 제가 어떻게 예측하고 간 건 아니었으니까.
0: 그치.
1: 어. 근데 진짜 도시 전체가 MJ였어요.
0: 그렇지.
1: 어떤 TV 프로그램을 틀어도 MJ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0: 아, 믿을 수가 없었어.
1: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0: 진짜 믿을 수가 없었어.
1: 네네네.
0: 그만큼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반짝이는 별로
1: 네.
0: 있습니다. 진짜 슈퍼스타 마이클 잭슨의 역사.
1: 네.
0: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게리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0: 게리는 어떤 도시인가요?
1: 네. 인디애나주에 있는 게리인데요. 마이클 조셉 잭슨. 58년 개띠입니다.
0: 네. 아,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친근하네.
1: 아, 예, 예,
0: 친근해.
1: 예, 예. 58년 개띠시고요.
0: 예.
1: 인디애나주 게리시에서 태어났는데 이 게리시가 어떤 데냐? 제철소 도시예요. 제철소 도시.
0: 아, 제철.
1: 제철 도시.
0: 포항 같은 데네요.
1: 아,
0: 네.
1: 아 또 요렇게 또 한국이랑 비교해서
0: 아, 왜냐면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적인데.
1: 그렇죠. 58년 개띠 포항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0: 그런 느낌이죠. 예.
1: 그런 느낌입니다.
0: 예.
1: 그런 느낌이었고 아버지도 제철소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음악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
0: 어.
1: 아 참고로 마이클 잭슨은 9남매 중 7째입니다.
0: 어허야.
1: 9남매.
0: 진짜
1: 근데,
0: 많아요.
1: 근데 이 9남매가 음악을 다 잘해.
0: 그러니까 부모님의 영향이죠 이건.
1: 그렇죠.
0: 재능이고.
1: 본인들 집에 기타가 있었대요. 근데 아들들이 그걸 갖고 놀았답니다.
0: 아.
1: 그걸 딱 보고 어? 이 되겠는데?
0: 아.
1: 아, 느낌이 딱 오잖아요.
0: 아.
1: 처음에는 그 제키 티토 저메인 요 세 형제가 잭슨 브라더스란 이름으로 활동하고
0: 잭슨 브라더스.
1: 예, 나중에 마이클과 말론이 합세해서 잭슨 5가 됩니다.
0: 아, 잭슨 5 유명하잖아요.
1: 이때 이제 잭슨 5가 만들어진 거예요. 요게
0: 예, 예, 예.
1: 요게 64년 무렵인데 요때 이미 만들어졌고 67년쯤이 되면 아버지가 욕심을 냅니다. 왜냐면 이 친구도 지역에서 활동하기 너무 아깝다라고 해서 뉴욕으로 갑니다.
0: 예.
1: 뉴욕 아 제가 또 뉴욕 생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0: 아 얼마나 했죠?
1: 아 제가 2주 그리고 제가 그 마이클 잭슨의 운명과도 같은 이 공간 아폴로 극장입니다.
0: 예.
1: 제가 여기서 공연도 봤습니다.
0: 할렘에
1: 마이클 잭슨 너무 좋아해서 여기에서 모타운 레코드 소속의 여가수가 한 명 있었어요. 글래디스 나이트라는 분.
0: 글래디스 나이트.
1: 네. 근데 이분이 딱 보고 얘네 될 것 같은데?
0: 아.
1: 라고 해가지고. 모타운의 사장인 베리고디에게 추천을 합니다.
0: 잭슨5를.
1: 잭슨5를. 거절해요.
0: 아~
1: 처음에 거절을 합니다.
0: 예.
1: 그런데 아버지가 욕심이 많아요. 이번 영화에도 요 갈등을 많이 그린다고 하거든요.
0: 예.
1: 아버지가 좀 폭력적이에요.
0: 아.
1: 그 노래 연습시킬 때마다 벨트가 항상 옆에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들을 꼭 모타운.

0: 차원에 넣겠다라는 약간 그런 욕심이 있으셨던 모양. 근데 이거 사실 이 정도는 욕심이라기보다는 욕망. 다음 또 자식들이 좋은 기획사 모타운은요 이 시기에도 이미 어마어마한 가수들을 많이 배출했었던 곳입니다. 네. 바로 직전에 스티비 원더 있었고 마빈 게이 있었고 다이애나 로즈 있었고 그 영화 그 드림걸즈 그게 이제 모타운의 시작을 그 영화화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꼭 들어가고 싶었는데 나중에 결국은 이 베리 고디도 보고 바로 깨닫습니다. 아 내가 거물을 놓칠 뻔했구나. 그 중에서도 마이클의 보컬을 보고 얘는 데리고 와야 되겠다 라고 해서 모타운과 함께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제목 앨범이 나오거든요. 앨범 제목이 좀 특이해요. 다이애나 로즈 프리젠트 더 잭슨 5입니다.
1: 왜 이렇게 된 거야?
0: 다이애나 로즈가 이때 이제 그 원래 활동하던 그룹에서 솔로로 전향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좀 메인으로 키우는 그런 그 가수였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약간 마케팅을 한 거죠. 다이애나 로즈가 픽한 아이들이다.
1: 아.
0: 근데 실제로는 다이애나 로즈는 보지 못했었대요.
1: 진짜.
0: 그냥 마케팅. 근데 나중에는 다이애나 로즈도 되게 이뻐하는
1: 다행이다.
0: 친구들이 되는데
1: 다행이야,
0: 마케팅용으로 썼던 거죠. 아무튼 그때 1969년에 처음으로 데뷔 싱글이 발매가 되는데 그게 바로 I Want You Back입니다. 미쳤습니다. 미친 노래. 바로 핫100에 올라가거든요. 빌보드. 그 다음에 쭉쭉 치고 올라오는 게 ABC. 그 다음에 아비데.
1: 아비데야.
0: 이런 거지 쭉쭉 나오면서 이 친구가 이 잭슨 5에 혼자만 있기엔 좀 아까운데 싶으니까 솔로로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점점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잭슨 5 그리고 마이클 잭슨의 이름을 각인시켜 나가게 됩니다.
1: 다음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0: 네, 두 번째 키워드 솔로 아티스트의 탄생 오프 더 월에서 스릴러로입니다.
1: 멋지다.
0: 아 미쳤죠.
1: 잭슨 5의 막내였습니다만
0: 네.
1: 또 메인 보컬이었어요.
0: 네.
1: 솔로 가수 마이클 잭슨 네. 홀로서기를 합니다.
0: 네. 잭슨 5로 있다가 여기에서 모타운이 조금 강압적으로 프로듀싱을 했었다고 해요. 특히나 이 잭슨 5에 있는 그 아티스트들, 그러니까 뭐 마이클 잭슨을 비롯해서 이제 형들이 자기 노래를 만드는 걸 막습니다. 근데 그 이유도 있어요. 모타운 소속에 있었던 가수들, 특히 마빈 게이. 나중에 이제 반전적인 메시지를 낸다거나 이런 솔로 활동을 하면서 자기 음악 색깔을 찾아가면 모타운이랑 결별을 하거든요. 스티비 원더도 그랬고.
1: 그렇지.
0: 그래서 이걸 사전에 막고 싶었던.
1: 그래서
0: 너네는 프로듀싱 하지 마. 네 음악 하지 마. 모타운의 음악을 해. 여기에 좀 질립니다. 그러면서 회사를 바꿔요. 회사를 바꿔서 이름을 바꿉니다. 잭슨5가 아니라 더 잭슨즈라는 이름으로 바꾸는데 이때도 계속적으로 히트곡을 내거든요. 그런데 이때도 마이클 잭슨은 좀 충족되지 않은 뭔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요 무렵에 모타운 회사에서 하나의 제안을 받아요.
1: 예.
0: 그게 뭐냐면 1978년에 더 위즈라고 하는 뮤지컬 음악을 같이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이 오즈의 마법사입니다. 오즈의 마법사. 이 오즈의 마법사의 허수아비 역할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1: 예.
0: 하기로 해요.
1: 네,
0: 이때 음악 감독이 중요합니다. 그 영화의 음악 감독이 퀸시 존스입니다.
1: 와우.
0: 퀸시 존스랑 만났는데 마이클 잭슨이 그냥 흘러가듯 얘기했대요. 나도 나의 음악을 하고 싶고 솔로 음악을 하고 싶은데 프로듀서 찾아요. 근데 설마 퀸시 존스가 해주겠어? 라고 한 거죠. 근데 그 얘기 딱 듣고 퀸시 존스가 나랑 하자.
1: 와 미쳤다.
0: 라고 합니다.
1: 예.
0: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앨범이 오프 더 월입니다. 2천만 장 팔렸고요. 이때 그 빌보드 탑 10에 올라갔던 싱글이 이 앨범 하나에만 두 개, 세 개씩 있어요. 막 그리고 그래미 어워즈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러면 마이클 잭슨 무슨 상 탈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1: 대상.
0: 당연히 대상 아니겠어요?
1: 네. 2천만인데.
0: 노미네이트도 안 됩니다.
1: 충격.
0: 하나 받아요. 상 하나. 최우수 남성 R&B 보컬상. 요거 하나 받습니다. 그러니까 본 상을 하나도 타지 못해요. 이때 마이클 잭슨이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내가 다 씹어먹겠다. 그리고 곡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든 앨범이 스릴러입니다. 아홉 곡 들어있거든요. 전곡 히트곡.
1: 명반이죠 진짜.
0: 최고의 명반. 네. 최고의 명반으로 꼽히고 이게 공식적으로 6천만 장 팔렸고요.
1: 네.
0: 비공식으로 1억 장.
1: 그렇죠. 길보드가 그때는 또 많았으니까.
0: 네, 길보드 이런 거 합치면 1억 장.
1: 1억 넘었지.
0: 공식으로는 6천만 장.
1: 와, 대단해요.

0: 미쳤죠. 미쳤죠. 네. 그리고 이 노래, 이 노래가 빌보드 핫100에서 7주 연속 1위를 하거든요.
1: 예.
0: 그 노래가 바로 빌리진입니다.
1: 빌리진. 와, 진짜 명곡이에요.
0: 빌리진. 예, 이 자서전에 보면은 이 노래를 만드는데 너무 열중을 해서 자동차 사고가 났대요. 엔진에 불이 붙었었답니다.
1: 어머.
0: 근데 몰랐대요. 이 곡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그 정도로 몰입해서 만든 노래였었고, 처음에 이 노래가 만들어졌을 때 퀸시 존스는 이 노래가 좀 약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1: 에이?
0: 약간 도입부의 베이스라인 너무 길다.
1: 딘딘 디리딘딘 이게요?
0: 네, 둔둔. 이게 좀 너무 길다. 29초 정도 되거든요. 근데 도입이 너무 길지 않아? 라고 해서 좀 짧게 갈까? 라고 하는데 절대 안 된다. 이 도입부가 나를 춤추게 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갑니다. 요렇게 해서 빌리진이 세상에 공개가 되고, 이때 한 해에 그래미에서 12개 부분의 후보가 올랐고요. 8개 탑니다.
1: 와.
0: 아. 그리고 이 빌리진 이후에도 이게 여기에 명 그 노래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명곡들이 너무 많아서 빌리진, 비릿, 스릴러 여기 다 이 앨범에 있는 노래들이거든요. 빌리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억하는 게 노래뿐만이 아니잖아요.
1: 네.
0: 무대입니다, 무대.
1: 그렇죠. 퍼포밍이지.
0: 이 무대가 처음에 공개된 거는 음악이 나오고 난 뒤에요. 음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모타운 25주년 기념 콘서트가 있습니다. 공연이. 근데 이때 마이클 잭슨은 모타운 소속이 아니었어요. 근데 잭슨 5, 이제 더 잭슨스죠. 더 잭슨스한테 야 그래도 25주년 축하인데 공연 한번 해달라라고 해서 더 잭슨즈가 공연을 하기로 합니다. 대신에 마이클 잭슨이 조건을 걸어요. 내 신곡은 한 곡 정도는 공연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게 빌리진이었고요. 이때 5천만 명이 봤대요. 라이브로. 근데 이때 선보였었던 춤이 문워크입니다. 그래서 스릴러 앨범이 또 한 번
1: 충격이다,
0: 다시 한 번 히트를 치고 그래서 6천만 장 팔려나가게 되는 거죠. 이 앨범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는 겁니다.
1: 아 진짜 알고 있는데도 다시 들어도 소름 돋네요.
0: 그다음에 이때 좀 저는 마이클 잭슨이 좀 위대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1: 예.
0: 크로스오버가 사실은 그냥 잘 나가는 어떤 장르 두 개 대충 썩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혁명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벽을 하나 넘는다는 의미잖아요.
1: 그렇죠.
0: 이때 그 비릿이라는 노래가 저는 딱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시 백인 음악이라고 백인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됐었던 어떤 헤비메탈, 락 음악이랑 흑인 음악의 전유물이라고 생각됐었던 어떤 댄스, 디스코 이런 장르들을 딱 크로스오버 해가지고 흑백 어떤 조화, 어떤 인종의 벽을 허무는 이런 음악을 시도했었다는 거. 근데 그게 인종차별이 여전히 굉장히 심각했었던 80년대 미국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는 거. 이런 게 좀 마이클 잭슨이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아, 너무 멋집니다. 네. 이쯤에서 깜짝 퀴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쌤 직접 문제 내주시죠.
0: 네,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앨범에 수록된 이 곡은 1983년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7주 연속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자서전에 따르면 운종 중에 이 곡의 멜로디가 떠올라서 너무 몰입한 나머지 엔진에 불이 붙은 것도 몰랐다고 하는데요. 마이클 잭슨의 보기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딸꾹질 창법. 네, 딸꾹질 창법이 특징인 이 곡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실망이 좀 큽니다.
1: 왜요, 왜요?
0: 보기에 실망이 좀 커요.
1: 그러면 여진 작가가 네. 3번까지 보기를 해주셨는데
0: 네네네.
1: 한 두 개 정도를 네. 우리 또 교수님이 덧붙여서 오늘 오지 선다로 가죠.
0: 1번 빌리진, 2번 블루진, 3번 리무진. 아 너무 재미없잖아요.
1: 여기까지 여진 작가 네. 작품입니다.
0: 네.
1: 자 이제 갑니다. 교수님 작품 갑니다.
0: 4번 남진, 5번 BTS 진.
1: 자 여러분들 예 정답 보내주십시오. 오답 그만 보내주시고요.
0: 네.
1: 보내실 건 문자번호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 중 5분 뽑아서 아메리카노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듣고 와야죠. 마이클 잭슨 정답곡 듣고 올게요.

0: 굿모닝 팬테입니다. 역사책 김전생과 깨어난 김의 역사 1주 마이클 잭슨의 역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복수 퀴즈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마이클 잭슨의 딸꾹질 창법이 특징이고 바로 1번 빌리진입니다.
0: 정답 맞추신 분 중 5분 뽑아서 아메리카노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난 뒤에 굿모닝 팬 홈페이지 성우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세 번째 키워드는 1980년대 미국의 상황과 마이클 잭슨이라는 모순입니다.
0: 어떤 모순이 있었어요?
1: 이게 스릴러가 발매된 게 1982년인데 예. 이때가 세계 경제 자체가 좀 침체가 돼 있을 때예요. 왜냐하면 이때가 이제 그 2차 오일 쇼크 이후로 전체적으로 이제 세계 경제가 좀 많이 좀 다운이 되어 있었던 자본주의 이 세계 경제 자체가 좀 뭔가 좀 위기를 맞이했었던 그래서 그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레이건, 영국 같은 경우는 대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신자유주의가 조금 유행을 해 나가는 네.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이 굉장히

0: 높아졌는데 당시의 실업률에서 흑인의 실업률이 백인의 실업률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두 배 이상 높아요. 그런 가운데서 그 미국 사회에서 흑인 차별이 굉장히 극에 달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흑인 아티스트가 이런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게 됐던 거죠. 이 상황 자체도 굉장히 모순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상황 때문에 더 문제가 많이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MTV입니다.
1: MTV?
0: 네. MTV라는 그 음악방송이잖아요. 이 음악방송국에서 스릴러가 발매되기 1년 전에 개국을 했는데 1년 동안 흑인 음악을 방영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1%였대요.
1: 아.
0: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때 당시에 이제 빌리진이랑 비릿의 뮤직비디오 판권을 갖고 있었던 그 CBS 레코드의 사장이 MTV가 만약에 빌리진의 뮤직비디오를 틀지 않는다면 CBS 산하에 있는 모든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를 MTV에서 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서야 빌리진을 틀거든요. 대박이 납니다. 시청률.
1: 대박나지.
0: 시청률이 대박이 나고요.
1: 예.
0: 황금 시간대에 그 다음부터는 비릿 뮤직비디오 막 계속 틀었던 거예요. 성공을 한 다음에 MTV에서 계속적으로 이것도 마케팅을 해요. 자기네들이 먼저 MJ한테 가서 틀어달라고 했다고. 근데 나중에 이게 뭐 CBS 사장이라든지 다른 분들에 의해서 밝혀지죠. MTV가 인종차별 했었다는 거. 이런 상황 속에서 거둔 성공이기 때문에 당시 미국 사회에서는 그 MJ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대단히 좀 모순적인 아티스트. 그 미국의 상황과는
1: 그렇네.
0: 조금 정반대에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성공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는 감정도 굉장히 양가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1: 아하.
0: 그리고 그 감정이 이후에 만드는 음악들과 그 작품들에도 녹아들게 됩니다.
1: 자, 마이클 잭슨은 사회를 이끌고 가는 어떤 문화 대통령 느낌이
0: 그럼요.
1: 확실히 있어요.
0: 네. 네.
1: 자, 여기까지 오늘 들어보고요. 쉬어갈 겸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2: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3: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5: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안녕하세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신입사원 누구일까요? 바로 시니어 인턴입니다. 60세 이상의 시니어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270만 원을 지원해드리는 현장 실습 훈련 지원 사업. 장기 고용 시 최대 280만 원 추가 지원까지. 2026년 현장 실습 훈련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577-1923.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1: 굿모닝 FM태입니다. 깨어난 김의 역사 일주 역사학자 김재현 선생과 마이클 잭슨의 역사 함께했습니다. 내일도 이어서 가는 거죠?
0: 아, 그럼요. 아직 할 얘기가
1: 너무 많아.
0: 너무 많습니다.
1: 너무 많아. 진짜. 오늘은 얼른 인사드리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봬요.
0: 네. 감사합니다.
7: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

0: 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 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경동 뉴스. 바이러스 매개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4: 비결이 뭔가요?
3: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4: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3: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4: 경농이 만듭니다.
5: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6: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5: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6: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맡겨주세요.
5: 경농이 만듭니다.
7: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061-241-8800.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AG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3: 오뚜기.
4: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5: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6: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등을 책임

0: 스마트하게 달리고
1: 기름값 걱정 날리고
0: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0: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0: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네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한계를 넘어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FM의 주간 요약 타임. 한 주간의 하이라이트를 쏙쏙 뽑아 소개해드립니다. 위클리 굿모닝. 완벽한 일주일 마무리를 위한 필수 코스. 지난 한 주간 굿모닝 FM에서 어떤 이야기들 오고 갔는지 되짚어 볼 거고요. 평일에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아쉬웠던 여러분들의 귀한 문자들을 최선을 다해서 더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05번님의 문자 만나볼게요. 굿모닝 FM 다음 프로그램인 오늘 아침에서 상디가 반바지 사연을 읽다가 테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핫팬츠의 아이콘 했습니다. 예. 이 바지는 봐도 봐도 적응이 안 되는 바지예요. 이거는 저만 적응하고 예, 보는 사람은 계속 적응이 안 되는 바지입니다. 월요일 유행본부 시간으로 갑니다. 전민기 총장님과 지치고 병든 나 챌린지 도전했었는데
1: 시작. 지치고 병든
0: 나 학면 노래 소문의 낙원 응용한 챌린지였는데 저희가 좀 찡찡댔더니 그래도 인별그램에 댓글을 10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아, 달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신재 리포터가 1등. 아, 우리 리포터님들 너무 사랑스러워. 고마워요. 휘홍맘님께서 댓글 쓰지 말래서 쓰는 청개구리입니다. 강민경님이 댓글 쓰지 말라니까 더 쓰고 싶어지는 건 뭘까? 러블리 우리님이 댓글. 유상희님이 너무 지치고 병드셨는데 크크크크. 서연비님이 이건 생활 그 자체다 하시면서 아 진짜 여러분들 청개구리 진짜 많아. 아 어떻게 참고 어떻게 사회생활 하세요? 아직 이렇게 어린인데 에? 유학인데 아직도 다 모여 다 모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우리끼리 친한 사람들 말투로 서로 이렇게 놀리고 즐기고 위로하고 또 그렇게 사는 거죠. 다 모이세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602번님의 신청곡. 아, 참 아빠가 된 거 너무 축하해요. 딕펑스 비바 청춘 듣고 올게요.

딕펑스 비바 청춘 듣고 왔습니다. 굿모닝 FM 주간요약 타임 위클리 굿모닝 계속 이어갈게요. 올 초에 두바이 존드 쿠키 두촌쿠 유행할 때 두촌쿠 소주 나왔다고 소개해드렸었잖아요. 요즘에 버터떡 유행인데 버터향 소주 나왔습니다. 연구진들이 엄청 지금 파이팅 있게 제품을 내는 것 같아요. 화요일 어제 그거 봄 시간에 소개해드렸었는데 특이한 맛 소주 마셔본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723 하나번님. 두촌쿠 맛 소주 먹어봤어요. 초코향 나던데요. 아이셔 맛 소주는 진짜 신맛. 하시면서 소주를 얼마나 드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씩 드시는 것 같은데 적절히 잘 즐기고 계신 거죠? 감사합니다. 두촌쿠 향 그리고 야 다 이런 게 계속 나왔는지도 몰랐어. 엄청 다양하네요. 8050번님이 테디 두촌쿠 소주 받고 말차 소주 보내드립니다 하시면서 말차 소주를 보내주셨는데 이런 소주가 있었구나. 전 술을 진짜

0: 안 하다 보니까 종류를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 근데 그 아시나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도 술병 보면 되게 맛있게 보여. 오, 그게 희한해. 그래서 구경하는 맛은 또 있습니다. 0714번님이 테디 굿모닝, 제가 만든 버터떡입니다. 흐흐흐. 어제 저녁에 만든 거 오늘 먹을 거예요 하시면서 또 버터떡 만든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예, 저희 소주 얘기하고 있었어요. 버터떡이 아니고. 네, 보내주셨는데 또 이 정성을 지나칠 수 없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수요일 맛쟁이 신사 시간으로 가볼까요? 이원일 셰프님과 함께 대한민국 금융의 중심 여의도 갔잖아요. 잠깐 듣고 올까요?
1: 첫 번째 음식은 한강 피크니 음식입니다.
0: 아, 좋지. 네.
1: 한강라면 하면은 보통 어떻게 끓이는지, 뭐가 제일 맛있는지 왈가왈부 많이 하시는데, 저는 특히 그 짜장 사발면 있잖아요. 저는 국물 라면 끓여 먹는 것도 괜찮은데 짜장 사발면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그 삼각김밥을 같이 팔아요.
0: 그렇지.
1: 그거를 꼭 찍어, 그 국물에다 그걸 꼭 찍어 먹어요. 짜장 밥처럼.
0: 아하.
1: 아유, 너무 고마워.
0: 저는 에,
1: 두 번째는 콩국수입니다.
0: 아, 콩국수.
1: 에, 여의도에 뭐 콩국수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정말 전통의 최강 강호, 제가 꼽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꼽아주시는 3대 콩국수집 중에 하나가 있죠.
0: 예.
1: 바로 진땡집인데요. 진짜 한입 딱 떠서 먹으려고 하면은 꾸덕한 크림, 아 이거를 케이크 옆에서 긁어왔나 싶을 정도로 정말 꾸덕한 크림 같은 진한 국물, 아. 쫄깃한 면발, 그리고 이 집은 그 김치가 정말 빨갛게 늘 항상 돌돌돌돌 말아서 주시는데 그 달큰한 김치가 얼마나 콩국수랑 잘 어울리는지.
0: 그러게요.
1: 네, 굿모닝 FM 제작진은 물론이고요 이회준 아나운서님까지 맛있다고 적극 추천하셨다고 하니까.
0: 거기도 새로운 먹통이거든요.
1: 아, 네. 그래요.
0: 네. 여의도 뭐 할 얘기 많고 음식 얘기는 늘 할 얘기 많은데 여러분들도 할 얘기 진짜 많으신 것 같아. 계속 소개를 못해드리는데 이 반응 더 소개해드립니다. 3349번님. 서여의도에는 오래된 맛집이 많은 것 같아요. 점심시간엔 특히 여의도 정장부대 웨이팅이 있어서 항상 빨리 달려가야 겨우 먹습니다. 예, 점심시간 때가 이게 좀 유연하게 있었으면 좋겠어. 거의 12시, 1시, 또 1시 반 이때 다 몰리니까 1시간 반 안에 이게 가게를 하는 입장에서도 사장님 입장에서도 그 시간만 쫙 몰리는 게 좀 예, 힘들고 아쉬울 수도 있어. 좀 늘려줘요. 2시부터 하는 것도 있고 3시부터 하는 데도 있고. 8841번님이 20년 전 여의도 KBS 별관 옆에 피자 햇이 있었는데 거기서 알바했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알바생이 지금의 제 남편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실한 열정의 청춘들이 만나서 이렇게 결실을 맺은 거죠. 멋지다 멋지다. 8458번님 저희도 지방 사는데 4월에 아이들과 한강 놀러 갔었거든요. 한강에 오면 당연히 라면을 먹어야 한다면서 아이들이 먼저 편의점으로 직행하더라고요. 크크크크. 요것도 타이밍 잘 맞춰야 돼요. 이것도 줄 서야 돼. 줄 엄청 서야 되는데 잘 드셨어요? 그래서 5008번님이 남편 회사가 여의도에 있었어요. 첫째를 낳기 전날 남편 따라간 여의도 순댓국집. 남산만한 배로 맛있게 먹는 제 그릇에 말없이 한 사발 더 주시던 사장님. 아직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트. 그래, 임산부, 임신부가 오셔가지고 이 음식을 한 그릇 다 비워. 그럼 나 같아도 좀 더 드리고 싶겠다. 음식에 또 예민할 때 일인데 당긴다는 건 더 선물로 드리고 싶어. 잘 드셨다니 좋네요. 아, 여의도에 순댓국집 맛집, 해장국집 맛집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을 맞으신 4820번님의 신청곡 보아 Only One 들을 거고요. 1170번님이 또 신청을 해주신 샤이니 초록비까지 두 곡 듣고 올게요.

보아 온리 원 샤이니 초록비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 주간 요약 타임 위클리 굿모닝 이어가 볼게요. 위클리 굿모닝 MVP 뽑아볼까요? 5월 둘째 주 MVP는 바로 레드벨벳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갑자기 왜 레드벨벳이냐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예, 초대석에 나온 게 아니고요. 3년 동안 담담담담담담 오프닝을 열어주는 그룹이에요. 이 멜로디 진짜 매력적이잖아요. 담담담담담담 원래도 좋아했는데 저도 이제 덤덩키 하면서 더 매력적인 구간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레드벨벳 여러분 늘 저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여러분들은 모르고 계셔도 고생하고 계신 거예요. 한결같이 초심을 유지하고 계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같은 화음을 정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나와줘요. 좀 나와주라. 굿모닝 가족들의 3주년 축하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511번님 3주년 축하글 적고 지우고를 반복하고 있어요. 이 마음 알아요. 예, 이 정도면 돼요. 마음 알아. 2569번님이 3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반발한 퀴즈 도전해도 안 뽑아주신 일. 흑흑. 여기에도 투정을 해요. 3주년 축하인데도 매일 하셨잖아요. 미안해요. 예. 한 분이라 다 이게 눈에 들어오는 번호들이 있는데도 못하는 거 좀 너무 미안합니다. 우리 마음도 알아줘요. 1899번님 축하드려요. 3년 동안 제 마음속에 향기를 남기셨어요. 하트하트 감사합니다. 박인보님도 축하 문자 보내주셨는데 테디와 굿모닝 FM은 이제 겨우 3주년이지만 호경이랑 휘순이는 아니 뭐야 갑자기 오래오래 100년해로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호경이 형 했는데 인본 씨 호경이가 아니고 태순이에요. 태순이 태순이랑 휘돌이가 이렇게 커플 라인이고 휘순이는 태순이 친구고 호경이는 누군지 모르겠어. 어쨌든 나도 이 관계를 몰라요. 사실 작가도 또 쓰면서 헷갈리는 것 같아. 자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어지지 않는 컨셉이란 거 알아주시고 이슬기님도 테디의 이 말투 너무 좋아요. 미안합니다 공감 못해서. 제가 그래요? 공감 못하진 않아. 공감하지. 너무 이해해서 이제 쓴소리를 하는 거죠. 아닌가? 미안합니다 공감 못해서. 미안합니다. 공감 못한다는 말에 공감 못해서 미안해요. 3주년 축하합니다. 오래오래 만나요. 하트 해버 끝에이 하셨는데 감사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1392번님이 새삼 또 느끼는 거지만 태희님 목소리 진짜 좋으십니다. 아침마다 들으면 기분이 좋음. 고마워요. 3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노래 한 곡 듣고 위클리 굿모닝 이어가겠습니다. 원래 주말에 쉬는 분들인데 이번 주는 3주년이 있는 특별한 주니까 주말에 제대로 한번 모셔봅니다. 레드벨벳 덤덤. 완곡으로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

0: 황제의 등급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두류까지 잡는 이양동시제 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소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입니다. 4부 시작됐어요. 한 주간 굿모닝 FM 하이라이트 소식만 모아 모아 만나보는 시간 위클리 굿모닝 함께하고 있습니다. 9629번님이 요즘 MBC FM4U 잠깐만에 안나씨 나와서 반갑더만요. 진짜요? 유혜린님도 안나님 핫한 사람들만 한다는 잠깐만 캠페인 하시던데요? 하셨습니다. 오, 이 잠깐만이 여러분들 어떻게 진행되냐면 그 PD님하고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들 인터뷰를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정리를 좀 해서 잠깐만 캠페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나씨 생각들이에요. 교훈적인 생각들을 한다고? 잠깐 못 믿겠어서는 아니고요. 여러분 못 들으셨을까 봐 같이 듣고 올까요?
1: 잠깐만.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허한나입니다. 유명한 드라마에 오디션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장렬하게 떨어졌습니다. 오디션에 떨어진 게 속상하다기보다는 배우에 대한 꿈이 있었음에도 정작 아무런 준비조차 안 하고 있었던 제 자신이 너무 싫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겹쳐 칼을 갈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드라마, 영화 감독님들, 저 허한 날을 한국의 짐 캐리로 만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놓치면 후회합니다.

0: 캐스팅 해봐요. 대부분은 중간에 메시지 너무 좋았잖아요. 이게 떨어져서 뭐 실망했다는 게 아니라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준비를 이렇게 안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와, 엄청난 성숙도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하겠다가 아니라 바로 자기 홍보로 끝나네. 잠깐만은 이렇게 이용한다고? 안나 최고. 그래서 안나가 좋아. 자, 한편 안나 씨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휘준 아나운서. 자, 우리 휘준이의 사랑 태순이가 결혼식장에 들어섰던 순간이 있습니다. 화요일 어느 위 상황극에서 펼쳐진 일인데 그 순간으로 잠깐 다시 가볼까요?
1: 내 딸 태순아, 휘서방과 백년해로 잘 살길 바라고, 또 두 사람이 사랑의 결실을 맺는 자리인 만큼
2: 가자. 이 줄에서 무효예요.
1: 아니, 저 사위 휘서방, 자네 왜 그러는 거야?
3: 아버님, 결실은 맺는 게 아니라 거두는 겁니다.
1: 거두는 거.
3: 이게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아. 따라해 보세요. 결실을
1: 거두다.
3: 아,
1: 거두다가 막
3: 결실.
1: 잠깐만. 자네 결실이고 뭐고 내가 거둬주질 못하겠구만. 이거 진짜 이 사람 지금 네? 결혼식인데 이거 뭐야?
2: 아버님, 저 태순이 없이 못 살아요. 아버님.
1: 아버지도 실망했다.
2: 아버님.
0: 진짜 실망 그 자체예요, 진짜. 희진이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 견디게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다 예, 상황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유연하게 살아야 돼요. 0353번님이 아버지는 실망했다. 대박. 그 김광훈 씨가 결혼식에서까지 그 김윤영 님이 이렇게 눈치가 없으면 결혼 못 하는 게 맞지. 티발동이었다. 0630번님이 아침부터 막장이네요. 아, 근데 그런 휘준이라도 뭐 태순이가 좋다는데 어떡해요? 뭐가 있나 보지 매력이. 예, 매력이 뭘까 도대체. 자, 이쯤에서 노래 듣겠습니다. 1373번님의 신청곡 화사 굿 굿바이. 0825번님의 신청곡 스웨덴 세탁소 목소리. 이렇게 두 곡 듣고 올게요.

스웨덴 세탁소 목소리였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 화사 굿 굿바이였습니다. 굿모닝 FM의 주간 요약 타임 위클리 굿모닝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요일로 가볼까요? 로테이션 퀴즈 시간에 히든싱어 예 문제를 냈었는데 이번 주에 음악대장 하윤우 씨가 출연을 했었죠. 하윤우 씨랑 또 저랑 외모가 닮았다 이런 반응이 많았는데 저도 오랜만에 이제 하윤우 씨 이제 TV로 보면서 진짜 비슷하게 생겼다. 아, 저 형도 진짜 개구리상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굿모닝 가족들도 본인 닮은 꼴들 문자를 좀 보내주셨는데 보겠습니다. 5981번님이 테디님 저는 쿼카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볼에 살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쿼카가 행복한 동물이라는 말도 있어서 괜히 저도 같이 행복해집니다. 아, 쿼카 닮았다는 분들은 일단은 우상이에요. 울상이에요. 울상인데 쿼카 닮았다는 얘기 안 합니다. 울상이면 이제 저기 뭐 해달 수달 이쪽으로 조금 빠지다가 비버 뭐 이쪽으로 가고 이제 그러지 울상이라는 것 그러니까 행복을 머금고 계시다는 것이네요. 8630번님이 저는 에이 설마 아 넘어갈까 이거 그냥 넘어갈까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배우 김우빈 씨를 닮아서 고등학생 때 등교하면 친구들이 성대모사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드라마 상속자들에서 김우빈 씨가 맡았던 최영도 역 성대모사를 했었네요. 아, 차였네. 복수해야지. 아, 미안합니다. 아이고, 저희가 말하시면은 다 믿어드려야 되는데, 와, 모르겠어요, 저희도.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저희 그 사진 문자는 100원 들거든요. 샵 8000번. 저희 100원 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보내주시면 비용을 저희가 예 착불로 저희가 다시 보내드릴게요. 아 믿을 수가 없네. 3417번님이 저는 은근히 닮은 꼴이 많아요. 살찌면 이원일 셰프, 정준 배우, 정대세 선수, 캐릭터 쿵푸팬더의 포 닮았고요. 살 빼면 서인국님, 게리님, 그리고 수달 닮았어요. 하셨는데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예, 일단은 좀 매섭고 그 와중에 귀여운 그 약간 눈을 눈매를 가지신 것 같고 그죠? 약간 그러면은 저 심학연하고도 좀 닮았겠네요.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겠네. 귀여울 것 같은데. 심재용님이 저는 아내가 카피바라 닮았다는데 칭찬인 건가요? 했는데. 일단 카피바라 닮았다는 얘기를 들으셨으면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면도는 깔끔하게 하셔야 돼요. 거기 인중이 많이 보이는 타입이니까 면도를 깔끔하게 하셔야 돼요. 예. 화이팅. 카피바라 너무 귀엽지. 제니가 좋아하는 또 동물이잖아요. 카피바라. 아, 근데 생각보다 좀 거대한데. 자 이쯤에서 노래 듣겠습니다. 1479번님의 신청곡 서문탁 3위인곡 4509번님의 신청곡 DK 기적주의보 듣고 올게요.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4: 아우, 남는 게 없어요.
3: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5: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6: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7: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8: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0: 같이 워킷, 워킷 안전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 면과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부침 요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4: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3: 굿모닝 FM태입니다. 굿모닝 FM의 한 주간의 하이라이트를 만나보는 시간 위클리 굿모닝 함께했어요. 마칠 시간입니다. 8297님이 테디 요즘 저는 수세미를 뜨는데 오늘까지 무려 10개를 떴어요. 가만히 앉아서 손만 움직이면 되니까 집중력에도 좋고 하나하나 뜰 때마다 성취감도 최고랍니다. 하하. 테디도 킬링타임 대신 리빙타임으로 수세미 뜨기 어떠신가요? 로이킴의 힐링이 필요해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제가 진짜 의외로 취미 부자인데 의외로 뭐랄까 단순 노동 라인의 취미는 제가 잘 못해요. 그거의 일환으로 달리기도 그냥 달리기 잘 못해요. 스포츠 할 때 뛰면은 누구보다 많이 뛸 수 있어. 축구 같은 거 하면 안 걷고 계속 뛸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달리기 단순하게 뛰는 걸 잘 못해. 그 생각을 비우고 막 하는 게 힐링이 안 되나 봐요. 저는 이제 스포츠나 게임이나 앉아서 뭐 정적인 걸 하더라도 머리를 써야지 하는 게임들 있죠. 그런 취미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못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제가 길게 했습니다. 네, 이게 취미는 본인의 힐링이 되는 무엇이라도 하면 되지. 즐기면 되지. 수세미 어떻게 했는지 사진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8297번님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로이킴 힐링이 필요해 띄워드리면서 굿모닝 FM 태입니다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버 굿해.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0: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태어난 날의 문장 수집이라고요. 하루에 하나씩, 365일 각각의 날에 태어난 예술가들의 문장을 모아둔 책인데요. 다 읽어볼 시간은 없어서 오늘 날짜만 한번 펼쳐봤는데 5월 16일 오늘 태어난 사람은 프리드리히 위케르트, 독일의 낭만주의 시인이래요. 그리고 함께 실린 글귀가 그대는 고요, 온화한 평화, 그대는 그리움, 그리고 그 그리움을 달래는 존재.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마음에 드시나요? 오늘 이렇게 특별한 축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